0: 하고 또 파고 또 또 파고 또 파고.
1: 코파유는 코딱지를 여기저기 묻히고 묻히고 튕기고 다녔지. 나나나나나. 지난번에 먹던 껌 여기다 뒀던 것 같은데. 오, 여기 있다.

0: 내 코딱지 살이 어떠냐?
1: 너 건강. 그렇게 코를 파대던 코파유는 어느 날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
2: 병? 병? 코파유가 병에 왜 걸린 거야? 아, 코파유가 병에 왜 걸린 거야?
1: 그게 코딱지 때문인 것 같은데.
2: 코딱지? 코딱지 때문에 왜? 코딱지 때문에 왜 그러는 건데?
1: 아, 그렇지.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필요한 건 바로 짠!
2: 어? 그게 어디서 찌? 와, 왜 여기서 나와?
1: 코딱지 딱지야. 코딱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가 궁금할 땐 호기심 딱지를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 누구세요?
3: 나는 코파요의 코 속에 사는 코털 장군이다. 아이고.
4: 많이 다치셨나 봐.
1: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3: 코파요의 코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5: 그날도 우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지.
6: 겉머리 겉머리 하! 겉머리 겉머리 하!
7: 자, 오늘도 우리 코파요 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6: 불사한다!
5: 오늘의 작전을 설명하겠다.
7: 북부터 먼저 치우고!
8: 네, 장군!
5: 우리 코 속은 수많은 코털과 콧물이 나오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도 먼지와 세균 같은 적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먼지와 세균은 먼저 코털이 잡고
7: 콧물로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코딱지로 만들 것이다. 알았나?
8: 예, 장군.
7: 그렇지.
8: 장군.
7: 장군.
8: 엄청난 먼지와 세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7: 적들을 막아라!
6: 원딜 포기야!
1: 잘 지켰는데 코파유가 왜 병이 났어요?
2: 왜요? 왜요? 왜요? 왜요?
3: 아이, 그게 그러니까
7: 세균 가득한 손가락으로 코를 팠기 때문이지.
6: 손가락!

0: 어, 코에 상처가.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 빨리.
1: 어? 안 된다. 여기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2: 가마귀들을 막아.
0: 야, 오셔.
3: 어떻게 세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나 싸움 못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4: 걱정하지 마.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은 이 백혈구가 무찌르지.
1: 참나멋이지.
2: 세균들이 너무 세고.
0: 세균도
5: 그렇게 코에 난 상처로 들어온 세균은 뇌까지 도착했어.
1: 오, 뇌구나.
6: 아, 놔. 코털 장군이랑 백혈구는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뇌 보호막 작동!
1: 어, 그렇다고 우리가 못 들어갈 줄 알고. 야, 찔러!
0: 아, 아, 아파! 아, 하지 마! 아프다고! 아, 제발 하지 마! 아야, 아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제발!
5: 그래서, 코파열은 아주 아주 위험한 병, 뇌수막염에 걸린 거야.
7: 뇌수막염?
8: 그래, 먼지와 죽은 세균이 굳은 코딱지. 이 코딱지를 손가락을 넣어 떼다 보면 이렇게 코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 이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심하면 뇌수막염에도 걸릴 수 있어. 코는 뇌와 가깝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상처가 나면 안 돼.
9: 코파요가 왜 병에 걸렸는지 잘 알겠지? 절대로 코파면 안 돼.
10: 어허, 코딱지를 파다가 세균에 감염되다니. 나 앞으로 코딱지 절대 안 팔 거야.
11: 그래, 이제 잘 알았지?
10: 근데 코파요는 어떻게 됐을까? 설마 혹시 병에 걸려서?
11: 다행히 병이 다 나았다고 해.
10: 진짜?
11: 코파요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래서 코딱지를 안 파니까 병에도 안 걸린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지.
12: 오.
11: 코딱지를 손가락으로 파는 대신 휴지로 코를 풀거나 세수하며 물로 푸는 게 좋아. 이후 코파요는 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

0: 생각해 줘서 정말 다행이다. 응. 그럼 나도 세수할 때 물로 흥 휴지로 흥 코에 상처 안 나게 조심해서 풀 거야.
1: 그래 그래 귀여운 대동생. 그럼 누나가 이 코딱지 딱지 줄 줄 알았지?
0: 아이 진짜 누나 말 아니면은 확 그냥 막 확.
1: 코딱지를 왜 파면 안 되는지 맞추면 줄게.
0: 와 좋아 좋아.
1: 친구들도 맞춰봐. 코딱지를 파면
0: 상처 날 수 있고
1: 코에 상처 나면
0: 세균 들어오고
1: 세균 들어오면
0: 병 걸릴 수 있어.
1: 우와 잘한다.
0: 또.
1: 좋아 계속 해볼까? 코딱지 파지마
0: 휴지로 풀자.
1: 코딱지 파지마
0: 세수할 때 풀자.
1: 코딱지 안 파는
0: 건강한 습관. 다 맞췄다.
1: 자.
0: 코딱지 딱지 받았다.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안녕, 도도.
1: 안녕, 그린. 그린아,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0: 나, 이 책 봤어. 멸종 동물 이야기.
1: 우와, 책 재밌더더?
0: 재밌긴 한데, 좀 미안해.
1: 미안해?
0: 응, 동물들한테 미안해. 동물들이 멸종한 거 다 사람들 때문이잖아. 사람들이 숲을 뺏고, 사람들이 동물을 죽이고.
1: 응,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도 사람들 때문이지. 그래서 동물들도 살기가 힘들고.
0: 맞아. 동물들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
2: 맞아! 우리 사람들한테 할 말 많아!
1: 오도도.
0: 누구지?
1: 어? 이거 초대장 같은데?
3: 우와, 초대장이다.
1: 얼른 열어보도도.
0: 알겠어. 나오기 부부의 1주년?
4: 그린조끼 구조대!

0: 조금만 둬둬. 응? 근데 따오기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따오기가 뭐 나한테 화난 게 있나?
1: 글쎄, 뭐 가보면 알겠지. 자, 그림 쪽 끼고 전에 따오기 부부를 만나러.

0: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아서와 그린이랑 도도.
0: 따오기 부부 결혼 1주년에 축하하다다.
2: 고마워. 자자, 다들 모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먼저 저희 따오기 부부의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컴백!
4: 근데 따오기 부부,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 얘기 좀 들려줘요.
0: 맞아요, 궁금해요.
2: 그러니까 제가 우리 따순 씨를 만나기 전까지 참으로 외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하늘을 훨훨 날아도 신나지가 않았고 물고기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어요. 아니, 이렇게 잘생긴 내가 왜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왜?
0: 어다들, 그렇게 외로움에 지쳐있을 때 우리 따순 씨를 만난 거다더.
2: 예, 맞습니다.
3: 우린 한눈에 사랑에 빠졌어요.
2: 이 나뭇가지를 선물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외롭다. 어디 있는 걸까? 여기? 아니면 저기? 아니면 여기? 아!

0: 이건 절 위한 나뭇가지인가요?
1: 예. 예. 제 사랑을 받아주시죠.
0: 고마워요, 따식씨.
1: 그나저나 우리 따순씨 깃털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아름다운 따순씨의 깃털을 제가 손질해봐도 되겠습니까?
0: 아이, 몰라요.
1: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깃털이 많으면 미인이라던데 말아도 너무 많사옵니다.
0: 몰라요.
1: 우린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0: 짝짓기 처리되자 우린 턱 주변에서 나오는 색소를 몸에 문질러 흰 털을 회색 털로 만들었죠.
1: 털 색깔을 바꾸는 건 짝짓기 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기야, 부리 뽀뽀.
0: 뽀뽀. 아이, 간지러워.
2: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더더.
1: 고마워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사람들 덕분이에요.
3: 사람들 덕분?
0: 사실 우리 따오기들이 이 습지에 살게 된 건 얼마 안 돼요.
1: 맞아요. 한때 우리는 멸종할 뻔했거든요. 그 이유는 농약 때문이었죠. 농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 뿌리는 농약은 해충뿐 아니라 우리의 먹잇감까지 다 없

0: 없다.
1: 사냥꾼들이 따오기를 함부로 죽이는 바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2: 거봐, 또 사람들 잘못이네. 근데 사람들한테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3: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건 사람들 때문이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다시 살게 해준 것도 사람들 덕분이거든. 그 시작은 따오기의 수를 늘리는 데 성공한 중국에서 한국에 따오기 한 쌍을 선물하면서부터였어요. 한국에 온 따오기들은 따오기 보건센터에서 살게 됐는데 이 보건센터의 사람들은 따오기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따오기를 보살폈죠. 새들에게 위험한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 때도
4: 걱정 마. 너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내가 24시간 잘 돌볼 테니까.
3: 그리고 우리가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훈련도 시켜줬어요.
5: 여러분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들 날 준비됐습니까?
6: 따오!
5: 날 준비됐습니까?
6: 따오!
5: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따오기 준비 실시!
6: 따오따오!
5: 여러분이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들 준비됐습니까?
6: 따오!
5: 그럼 실시!
6: 따오!
5: 동작 봐라, 동작 봐라, 더 빨리! 더 빨리 찾습니다.
3: 이렇게 사람들의 정성어린 훈련을 받은 따오기들은 매년 40마리씩 보건센터를 떠나 야생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7: 그래서 그린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를 다시 이 땅에 살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8: 아, 그럼 나도 인사해야지. 사냥도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2: 어? 사냥도?
0: 어쩌죠?
8: 한때 우리도 이 땅에서 사라질 뻔했었어.
9: 사람들이 나무를 베고 숲을 헤치면서 사냥이 살 곳이 사라졌거든. 사람들 때문에 사냥이 사라졌으니 사람이 책임지고 사냥을 돌아오게 해야지. 사냥 복원 프로젝트 실시! 사람들은 다치거나 집을 잃은 사냥들을 구조해 월악산에서 살게 했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사냥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0: 우리 붉은 여우도 사람들한테 고마워.
2: 설마 붉은 여우 너도?
0: 응. 우리도 한때는 한국에서 사라졌었거든. 1970년대 한국에서는 농작물을 해치고 병균을 옮기는 쥐를 없애는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쥐는 우리 붉은 여우들의 주된 먹이였어. 쥐가 먹고 싶다. 쥐! 그 후로 붉은 여우는 한국에서 빠르게 사라졌지.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다시 살 수 있게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어. 소백산을 여우 복원 사업지로 정해 그곳에서 여우들이 건강하게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
10: 어쩌죠? 사람들이 동물과 자연을 해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더더.
2: 그러게.
0: 맞아, 맞아.
2: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좀 자랑스러운데?
10: 그럼 도전은 야! 사람의 친구라서 조금 아니 엄청 자랑스럽더더.
2: 오늘 너희들이 해준 얘기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꼭 전해줄게.
6: 그래, 꼭 전해줘.
10: 멸종 위기 동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그린조끼 구조대원들, 앞으로도 힘내보도도 파이팅!
6: 파이팅!
1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Mr. Red changes the weather.
1: Sunday, I got a brand new board game.
2: Sunday와 보드 게임을 하려고 온 Red. 하지만 Sunday는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대요.
1: Sunday, it's Wednesday.
2: Sunday랑 어떻게 하면 같이 놀 수 있을까요?
1: What a sunny day.

0: 4층일까? 5층일까?
1: 수많은 별들을 지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용원 학교.
2: 이곳 학생이라면 누구나 우주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요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죠. 그렇게 탄생한 요원들이 오랜 세월 우주를 지키며 활약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토끼 요원이랍니다.
1: 토끼처럼 빠르고 곰처럼 힘센 곰끼는 지혜와 용기로 우주 평화를 지키는 최고의 요원이죠.
0: 곰끼처럼 멋진 요원이 되고 싶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누구나 요원 학교가 있으니까.

0: 마드 환영해. 나는 터터.
1: 나는 끼끼. 여러분이 최고의 요원이 될 수 있게
0: 터터랑
1: 끼끼가 도와주겠어. 아, 우리 친구들의 입학 기념 선물로 토토가 준비한 게 있다고?
0: 맞아. 요원들의 필수품 바로 탕진팩. 짜자잔. 어디 터? 당근팬 어디 갔어?
1: 토토 요원, 또 깜빡하고 안 가져왔군.

0: 더 실수라니 토토는 부끄럽 토토.
1: 여기요. 불 켜주세요. 고마워요. 토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우리 곰기원을 생각해봐.
0: 맞다, 곰기도 예전에 실수 엄청 했잖아.
1: 지금은 최고의 요원인 곰기도 그땐 그런 실수를 했었지. 그때 곰기는 건물에 숨은 악당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어.
2: 자, 여기는 곰기. 악당들은 어디 있나, 오바? 아하, 좋았어. 잡으자고. 자, 나와라, 악당들아. 이 곰기 나왔어. 차하하. 숨어서 벌벌 떠는 소리가 곰기의 귓구멍을 간지럽히는구만.
1: 그건 곰기의 착각이었어. 거기 악당은 없었으니까.
2: 이상하다. 악당들이 2층에 있다고 했는데. 2층 맞는데?
1: 그렇게 곰기는 악당을 놓칠 위기에 처한 거야.
0: 자, 여기서 문제. 곰기는 왜 악당을 찾지 못한 걸까? 좋아, 윤슬 요원.
3: 5층이랑 2층이랑 헷갈려서 못 찾은 것 같아.
1: 윤우 요원도 말해볼까?
3: 그 곰기 당근이 5층에 가라고 했는데 숫자를 잘못 읽어서 모르고 2층으로 가버려서 놓친 것 같아.
0: 와우! 요원들 모두 대답을 아주 잘했어.
1: 좋아! 다시 정리하자면 악당들이 있는 곳은 5층. 그런데 곰기는 숫자 5랑 2를 헷갈려서 2층으로 간 거지.
0: 숫자 2와 5는 비슷하게 생겨서 누구나 헷갈릴 수 있겠어.
1: 그래, 그럴 땐 이렇게 기억해보자고. 비트 주세요. 예. 먼저 숫자 2부터 렛츠 고고고. 이렇게 예쁜 오리 두 마리.
0: 아하, 다같이
4: 이렇게 예쁜 오리 두 마리.
0: 좋아, 그럼 이번엔 오, 배가 빨라, 곰 다섯 마리.

0: 오, 배볼룩한 곰!
1: 어때? 잘 기억할 수 있지?
0: 와, 정말 이렇게 하니까 쉽네.
2: 근데 난 다른 것도 좀 헷갈리는데.
0: 어?
1: 어떤 숫자?
2: 이건 6이야, 9야?
1: 그러게. 6이랑 9도 헷갈리네.
0: 좋아. 비트 주세요. 6은 유쾌한 원숭이 6마리.

0: 이랑 구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야.
1: 맞아. 그래서 우리 곰기 요원도
2: 컴온.
3: 그래, 이건 이거 아니야. 어, 배가 볼로 맞고. 어, 못치기다. 기다려라, 깜들아. 내가 간다. 자,
4: 여기 아니네.
1: 그렇게 곰기는 악당들을 다 잡을 수가 있었지.
3: 숫자를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루! 루!

0: 자존심 수쟁이 악당네. 라라라라라 예! 오는 오배 볼록한 곰 다섯. 라라라라라
1: 육은 육쾌한 원숭이 여섯.
2: 라라라라라
0: 칠은 볼록볼록 깃발 일곱.
2: 라라라라라
1: 화는 귀여운 눈사람 여덟.

0: 그럼 금기여원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1: 우리 요원들 오늘처럼 숫자를 잘 읽으면 미션을 성공할 수 있다. 파이팅!
2: 파이팅! 좋습니다.
0: 그럼 모두 준비
2: 완료!
0: 박수 치자. 박수 쳐.
2: 몇번
0: 제자리에서 벌자.
2: 몇 번?
3: 다섯 번.
4: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2: 좋아. 마지막으로
0: 코끼리코 하고 털기.
2: 몇 번?
5: 공기 내가 바로 공기 우주 최고 요원
6: 공기
7: 내 공기
6: 1, 2, 3, 4 우리 790
7: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5: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아침을 여는 핫초코 한 잔의 여유. 그 맛의 완성은 한 조각의 곰시말로.
1: 주수님, 제 버튼 못 보셨습니까?
2: 어?
1: 버튼이요. 여기 있다, 버튼. 주수님한테 있는 하트 모양 버튼이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건데.
0: 네 잠옷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 버튼?
1: 네, 잠옷에 가려... 응? 에잉? 맞구나. 난 또...
3: 거기 곰초이라는 조수가 있을 건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예.
0: 도움은커녕 핫초코 마시는데 방해만 되는군.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핫초코 배달되죠?
0: 배달?
1: 네, 여기 배달 된다고 써있는데.
4: 핫초코 두 잔 배달 부탁드려요. 주소가요?
0: 알겠습니다. 귀찮군. 배달이라니.
1: 배달이요? 이제 배달 주문도 막 들어오네. 좋았어.
0: 자, 네가 배달을 가면 난 조용히 핫초코를 마실 수 있지.
4: 그럼 배달 잘 다녀오십시오.
0: 에? 내가?
4: 네, 왜요?
0: 자, 자, 내가 배달을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보자.
1: 주수님, 안 들어오시나요?
0: 나 없는 핫초코 가게에 혼자 남은 넌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겠지. 하지만 곰초이, 네가 배달을 가면 넌 배달 가는 길에 재밌는 걸 실컷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4: 오, 그렇겠네요. 정신없이 구경하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나쁜 사람한테 용기를 내주면 안 된다면요.
0: 그 생각을 못했다.
4: 배달 갈 때 사람으로 대신하는 게 낫겠죠? 그럼 다녀오겠...

0: 와, 고민형이 직접 배달을 왔네. 고마워.
1: 어, 너 그때.
0: 맞아. 안녕.
1: 안녕. 핫초코 왔어?
2: 응.
0: 내 친구, 너도 같이 놀래?
1: 나?
3: 쟤들이랑 놀다 오라고요?
4: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사람들에 대해 잘 알아야겠지?
3: 그러려면 사람들과 친해져야 한다.
4: 똑똑해.
3: 그럼 저 열심히 놀다 오겠습니다.
1: 얘들아!
0: 내 이름은 수아. 얘 이름은 바비.
1: 참고로 바비는 밥이 제일 좋아. 핫초코, 라면, 과자, 치킨 이런 것들은 더 좋고.
0: 난 곰투이라고 해.
1: 곰? 너 곰씨야?
0: 응. 사실 나 곰.
4: 뚜두 뚜두 뚜루루루 따따. 드디어 나 혼자 핫초코를 마실 수 있게 됐어. 뭐야 이거?
2: Anton, I love you. Anton, I love you.
0: 스님.
4: 아, 네가 어떻게?
3: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출스님과 전 이 하트 버튼을 연락할 수 있습니다.
4: 아, 이런.
3: 말했잖아요. 이 버튼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거 얘들한테 말해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고민형이라는 걸요.
4: 아, 알았어. 나한테 묻지 말고.
3: 응? 어, 꽁쳤네.
1: 얘들아, 사실 나 고민형이야.
0: 응?
1: 응.
0: 아, 그렇구나. 난 토끼 인형이야. 난 코끼리 인형.
3: 진짜?
1: 야, 그럼 고민형은 라면 뭐 먹지? 나 지금 라면 끓일 건데.
0: 핫초코엔 라면이지. 내가 라면 꺼내줄게.
4: 곰초이가 오기 전에 얼른 핫초코를.
2: 아,
4: 마실 수가 없군.
2: 안전한 러비.
3: 조심해. 중요한 정보 알아냈습니다. 핫초코엔 라면이라고 합니다.
4: 이봐 조수, 하트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이게 꼭 필요한 얘긴가? 그게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오케이?
3: 한 번 더 생각.
1: 이봐 어린이! 이봐 어린이!
5: 응?
1: 너 가스레인지 불 막혀도 돼?
5: 응,
1: 되는데?
5: 왜?
1: 어, 나 많이 해봤거든.
4: 하트 버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0: 이게 꼭 필요한 얘긴가?
1: 어린이가 가스불을 켜는 거. 그래?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니지. 얘들아, 우리 내기에서 이긴 사람한테 라면 몰아주게 할래?
2: 오, 좋아. 그럼 팔씨름 맞아. 어때?
3: 그래? 근데 팔씨름 어떻게 하는 건데?

안 돼! 위험해! 위치는 초코아파트 103동 801호. 기다려라 어린이들.

0: 불났을 때 숨어 있으면 안 돼. 어서 나가자. 이쪽으로. 자,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에 최대한 숙여. 이대로 밖으로 나가자. 서둘러.
1: 얘들아, 빨리 타!
0: 잠깐! 불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모두 계단으로 내려가자. 조심조심, 천천히!
2: 근데 걔 어디 갔지? 응? 곰초이.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커다란 곰인형도 없어졌네. 그 곰인형 덕분에 무사히 탈출했는데. 맞아. 이름이 곰철씨라고 했나?
0: 아, 겨우 살았네. 아, 힘들다.
3: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곰인형이라는 걸 비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안전수호대는 비밀 있는 게 더 멋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0: 넌 그 하트 버튼이나 좀 바로바로 누르지 그래? 하마터면 오늘 큰일 날 뻔했잖아.

0: 어때? 한 번 더 생각하라고 하셔서.
1: 아, 하지마. 생각하지 마. 앞으로는 바로바로 빨리 눌러. 오케이?
0: 아, 바로바로. 빨리 연습해야겠다.
2: 안전한 러브 유. 안전한 러브 유. 안전한 러브 유.
1: 내일은 평화롭게 핫초코를 마실 수 있겠지.
2: 제발.
1: 제발.
2: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3: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 동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안녕하세요. 곰 동영입니다. 만약 불이 나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막고, 숙이고, 뛰고. 막고, 숙이고, 뛰고. 어디를 막을까?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무엇을 숙일까? 연기를 피해 몸을 숙이고. 어디로 뛸까? 건물 밖으로 뜁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동작 연결해서 해볼까요? 비트 주세요. 불이 나면 기억해. 막고 숙이고 뛰고. 막고 숙이고 뛰고. 막고 숙이고 뛰고. 좋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겠죠. 어른이 안 계실 땐 가스불이나 촛불은 절대 켜지 않기로. 곰통령과 약속해. 요요요.

0: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수학 시간에 X가 나오면 처음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X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X야?
1: 그게 뭐? 중요해?
2: 당연하지.
0: 미지수를 문자로 나타낸 최초의 수학자.
2: 오래전 암호를 해독해서 수학 자체를 바꾼 사람이 있어.
1: 그럼 수학이 과학이 된 거야?
2: 아니, 큐비, 문자, 기호 덕분에 방정식을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
0: 오늘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법률가 프랑수아 비에트입니다. 수학탐정단 중세 프랑스로 가봅시다. 렛츠고.
3: 1580년 프랑스 파리. 유럽 전체가 종교 전쟁으로 뒤흔들리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왕궁의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수아 비에트. 직업은 왕실 법률가, 왕의 법적 문서를 관리하고 소송을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학은 그냥 퇴근 후 취미였어요. 어느 날 왕 앞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스페인 펠리페 2세가 보낸 암호 편지, 프랑스 스파이가 빼돌린 거였죠.
4: 비에트, 이 암호를 풀어라. 스페인이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지 알아야 해.
5: 500개가 넘는 기호입니다. 전하,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시간이 없어.
3: 비에트는 서재로 돌아갔어요. 암호지를 펼쳐놓고 기호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 문자, 그림 기호까지. 패턴이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았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학은 모든 걸 구체적인 숫자로만 다뤘거든요. 1이면 1, 2면 2.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암호 속 기호들은 달랐습니다. 같은 기호가 어떤 문장에서는 A를 뜻하고 다른 문장에서는 B를 뜻했어요. 값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죠. 비에트는 며칠째 서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다 타면 새 것을 꽂고 양피지가 다 차면 새 것을 펴고 같은 기호를 수백 번 들여다봤어요.

0: 저는 불가능하다며 교황청에 고발했을 정도였죠. 500개의 기호의 암호가 한 남자에게 뚫렸으니까요. 그런데 비에트는 더 큰 걸 발견했어요. 암호를 푼 그 방법, 알려진 값과 모르는 값을 문자로 구분하는 것, 이것이 수학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는 이 체계를 책으로 정리했습니다. 분석 기술 입문. 지금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당시 비에트에게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훗날 수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지만 그 순간 그는 그저 암호 속 패턴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비에트가 쓴 건 X가 아니었어요. 그는 모르는 값을 A, E, I 같은 모음으로 썼습니다. X, Y, Z를 쓰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50년 후 데카르트였죠.
1: 오늘 만난 프랑스와 비에트의 이야기 어땠나요? 암호를 풀다가 수학의 언어를 바꾼 남자.
2: 수식에서 처음으로 문자 표기 체계를 체계화한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수학자 비에트. 이전까지 수학자들은 방정식을 전부 말이나 구체적인 숫자로만 표현했어. 그런데 비에트 덕분에 수학이 처음으로 구조와 관계를 기술하는 언어가 되었어.
1: 수상한 수학자의 이야기, 오늘 또 흥미로우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3: 안녕!

0: 한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두 가지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의 살림을 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팬의 힘과 국방을 강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칼의 힘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가 현실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힘이 제도를 짓밟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역사는 문신과 무신의 갈등과 충돌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문신과 무신은 어떤 관계 속에 있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 더 역사의 히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문신과 무신의 이상적인 균형은 한 나라가 발전하는 기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갈등과 충돌의 연속이었는데요. 오늘은 8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동아시아의 세 나라, 중국, 한국, 일본이 무신과 문신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나라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오래된 귀족 사회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은 문신 관료가 군사력을 완벽히 통제하는 길을, 고려는 문신의 차별에 반발한 무신들이 정권을 뒤엎는 길을, 일본은 지방의 무사들이 아예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선택이 각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귀족 중심의 당나라가 무너지고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학자, 즉 사대부가 중심이 되는 송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어떻게 무신들의 힘을 누르고 문신들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당나라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755년에 일어난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반란은 8년 넘게 계속되면서 당나라의 힘을 급격히 약화시켰습니다.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그 빈자리를 지방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절도사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국경을 지키는 군인이었던 그들이 점차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세금과 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며 마치 독립된 왕처럼 행세하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가 절도사에 의해 멸망한 후 이 절도사 세력들이 각지에서 나라를 세워 서로 싸우는 5대 10국이라는 극심한 혼란기가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오직 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였고 이 끔찍한 분열과 전쟁의 기억은 이후 세워진 송나라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게 됩니다. 5대 10국의 혼란을 끝내고 송나라를 세운 송태조 조광윤도 절도사 출신이었습니다. 군인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힘을 내버려 두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의 정책 핵심은 바로 문치주의, 즉 글과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절도사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 재정권, 행정권을 모두 빼앗아 중앙정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중요한 자리는 오직 문신관료들만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은 단 하나의 목표, 바로 무신들을 문신 아래에 두어 다시는 군인들이 황제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송나라는 이 똑똑한 문신관료들을 어떻게 길러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과거 제도에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 시험은 이전 왕조에도 있었지만 송나라는 그 중요성과 규모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 과거 제도를 통해 새로운 지배계층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사대부입니다. 이들은 당나라 귀족처럼 혈통으로 권력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관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부유한 지주나 상인 집안 출신이 많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된 것이죠. 문신을 우대하고 군인을 통제하는 송나라의 정책은 나라 안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5대 10국 시대와 같은 끔찍한 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 정책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송나라는 150만이 넘는 거대한 군대를 유지했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송나라는 북쪽의 강력한 유목국가였던 거란이 세운 유나라나 여진이 세운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했습니다. 급기야 1004년에는 유나라와 전연의 맹약이라는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해마다 엄청난 양의 은과 비단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126년에는 금나라의 침략으로 송의 수도인 카이펑이 함락되고 황제와 수많은 황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정강의 변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으며 나라의 절반을 잃고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나라 안의 반란을 막기 위해 무신들을 약하게 만들었던 정책이 결국 나라 밖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 고려는 중국 송나라와는 또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고려 역시 문신을 우대하는 사회였지만 그 방식이 송나라처럼 군부를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별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인 불만은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폭발로 이어졌고 고려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신라 말의 혼란기에 각 지방을 다스리던 강력한 세력가들, 즉 호족들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초기 고려의 가장 큰 숙제는 이 호족들을 어떻게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죠. 광종, 성종과 같은 왕들의 노력 끝에 지방의 호족들은 점차 수도 개경으로 올라와 중앙의 관리가 되거나 자신의 고향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 계층으로 편입되어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계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가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권력을 독점하며 문벌이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두 가지 특별한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대대손손 물려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음서라고 하는 제도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자제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음전이라는 제도로 역시 5품 이상 관리에게 주어져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특별한 토지였죠. 이 두 제도는 문벌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문벌 세력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사회에서 무신, 즉 군인들은 극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문벌 세력들은 당연히 글공부를 해서 높은 문신 관리가 되는 길을 택했고 군인들은 이보다 한 수 아래로 취급받았습니다. 급료나 승진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대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차별이 존재했죠. 심지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무신이라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거란이나 여진과 같은 북방민족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라를 지키는 무신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대우는 나아지지 않았고 문신들의 무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는 고려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모순이었죠. 송나라가 군인들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했다면 고려는 그들을 그저 차별하고 억누르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소되지 못한 불만은 조용한 시한폭탄처럼 고려 사회 깊숙한 곳에서 터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장군 이소웅은 비록 무인이었으나 야위고 힘이 약하여 다른 사람과 수바퀴를 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도망갔다. 한뢰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서 이소웅의 뺨을 때리니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왕과 문신들이 늙은 대장군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당시 무신들이 받았던 차별과 서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1170년 참을 만큼 참았던 무신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중심이 된 무신들은 의종이 보현원으로 행차한 틈을 타 반란을 일으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문신들을 죽이고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와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의 운명을 바꾼 무신정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차별을 받아온 무신들이 문신 중심의 사회 질서 자체를 뒤엎어버린 일종의 폭력적인 사회혁명이었죠. 무신정변 이후 약 100년 동안 고려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 집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변 초기에는 정중부, 이의방 등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면서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안정적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4대 60여년에 걸친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는 강력한 통치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최 씨 정권은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국정 전반을 장악했고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해 모든 관리의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은 도방이나 삼별초와 같은 강력한 사병 집단이 뒷받침해 주었죠. 이처럼 고려의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은 문벌 사회의 모순이 낳은 비극이자 동시에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권력이 중앙정부 안에서 문신과 무신 사이를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지방에서 거물든 새로운 세력, 바로 무사들이 기존의 국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8세기 말부터 일본은 수도인 헤이안큐에 있는 일왕과 귀족들이 다스리는 헤이안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일왕의 권력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장원이라는 사유지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장원은 유력한 귀족이나 큰 사찰이 소유한 거대한 토지였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관리가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원이 늘어날수록 중앙정부의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게 되었죠. 즉 나라의 땅과 권력이 점차 개인의 소유가 되어가면서 지방은 사실상 힘의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힘의 공백을 메우며 등장한 세력이 바로 무사, 우리가 흔히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국가에 소속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한 지방에서 자신의 토지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지방의 유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혈안을 중심으로 뭉쳐 무사단이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리더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직접 관리하고 개발하는 경영자이기도 했죠. 즉 일본의 무사 계급은 국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힘이 닿지 않는 지방에서 스스로 성장한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수도의 귀족들은 이 지방의 무사들을 그저 자신들을 경호하거나 지방의 반란을 진압할 때 고용하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귀족들 사이의 권력 다툼에 무사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156년에 발생한 호겐의 난과 헤이지의 난이라는 두 차례의 큰 다툼을 거치면서 무사들은 더 이상 귀족들의 싸움에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라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헤이지의 난에서 승리한 나이라 가문의 불만을 품은 또 다른 강력한 무사 가문, 미나모토노 가문이 군대를 일으키면서 일본 전역은 두 무사 세력이 맞붙는 거대한 내전, 겐페이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기나긴 겐페이 전쟁은 결국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후 그는 귀족들이 있는 수도 교토로 가는 대신 자신의 근거지였던 가마쿠라의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막부란 원래 전쟁터에서 장군이 머무는 막사라는 뜻으로 무사들의 정부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죠. 1192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일왕으로부터 세이다이 쇼군, 한자로는 정의대장군 이렇게 읽는데요. 이를 줄여서 쇼군, 즉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아 일본 전국의 무사를 지배하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교토에 있는 일왕의 조정과 가마쿠라에 있는 쇼군의 막부라는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하는 독특한 이원적 통치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막부가 가지고 있었죠. 일본의 무사들은 낡은 국가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자신들의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 기존의 국가는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나라는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중국은 문신관료가 군사력을 통제하는 중앙집권 국가를, 고려는 문신 지배의 모순이 폭발하여 무신정변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무사들이 기존 국가와는 별개의 군사정부인 막부를 수립하는 독특한 봉건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식의 힘과 군사적 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이현환 교수입니다. 이제 2강에서는 인류가 그 설계도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어떻게 직접 수정하기 시작했는지 그 위대한 도전의 길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DNA 구조가 70여 년 전에 밝혀진 이후에 수많은 과학적 데이터가 쌓여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생명과학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요. 바로 유전공학입니다.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었고요. 1980년도에 들어와서요.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최초로 제조합 사람 인슐린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당뇨병 환자들은 돼지의 췌장에서 분리한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인슐린을 대량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돼지 췌장에서 분리한 돼지 인슐린은 사람 인슐린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항체가 생긴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나 이 제조합 인슐린으로 만든 사람 인슐린은 미생물에서 생산하게 되고 따라서 사람 몸속에 있는 인슐린하고 똑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약이 되었죠.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 마침내 바이오 핵폭탄이라고 이름 지어진 유전자 가위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과 환호를 느끼게 됩니다. 왜 유전자 가위가 바이오 핵폭탄일까요? 인류가 DNA를 알게 되면서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고 조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바이오 핵폭탄 기술인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DNA를 정확한 위치에서 자르고 정확하게 그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DNA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수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컴퓨터 문서 작업을 할 때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바로 고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제 사회 전반이 AI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I 시대에 생명공학도 예외 없이 AI와 융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AI는 생명공학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은 정확한 3차 구조를 가졌을 때, 입체 구조를 가졌을 때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수많은 단백질들을 분리해서 그 입체 구조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약 2억 개의 입체 구조를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은 수백 년의 시간이 걸만하죠. 그런데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AI에게 물어봤더니 단 며칠 만에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이 AI를 우리는 생명공학계의 챗GPT 알파폴드라고 합니다.

이 알파 폴더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파 폴더 덕분에 생명의 해독 속도가 빛의 속도로 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신약 개발에 터보 엔진을 얻게 됐고요. 그 터보 엔진의 덕분에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경비나 기간을 엄청나게 절감하게 할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바이오와 IT의 완벽한 융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완벽한 융합에 의해서 이제는 어떤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맞춤형 의학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인 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의 DNA 0.1%의 DNA 차이에 따르는 개인별 맞춤 의학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획일적인 기성복 같은 약에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맞춰 입는 양복 같은 맞춤형 의학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수 있는 것이 표적 항암제고요. 특히 이 CAR-T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CAR-T는 내 몸에서 암에 대한 공격을 하는 T세포를 면역세포인 T세포를 세포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유전자 가위로 조작을 한 다음 다시 세포 속으로, 내몸 속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로 조작된 이 CAR-T 세포는 사실은 내몸 속에서 그 암만 특이적으로 그냥 없애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오로지 내 암의 특이적인 나만의 치료제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는 곧 열릴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미래가 금방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진단이라든지 혹은 질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침한 방울이나 혹은 피한 방울로 우리가 사전에 어떤 질환이 생길 것인지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엄청난 크기의 실험실을 조그만한 칩 하나에 옮겨놓은 이런 랩 온어 칩입니다. 조그만한 칩에다가 여러분들의 이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거기에서 많은 DNA를 찾아내서 그 DNA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요. 정밀 진단을 할수 있고요. 맞춤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DNA 테스트 키트도 이와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암이라든지 혹은 치매라든지 각종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극복할 미래가 곧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의문이 들죠. 이런 모든 기술, 또 개인별 맞춤 의학, DNA 분석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나는 얼마나 살까? 영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바이오와 IT가 융합된 AI 시대에는 생명공학이 보여줄 미래는 어떨까요? 자,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고장이 났을 때 인공장기로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수 있고요. 몸에 다른 기관이 고장 났을 때 기계적인 부품을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팔이 고장 났을 때 기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고요. 다른 기관도 우리가 대체해서 바이오닉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연구해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소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BCI 기술을 이용해서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컴퓨터의 정보를 뇌에 전송하는 그런 뉴럴 링크 기술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 연구도 되고 있죠. 오래전에 멸종된 생물을 복제해서 우리와 같이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동안에는 진화가 자연에 맡겨져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는 기술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DNA를 조작해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또 기능을 향상시키는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기술 진화에 의해서 이제는 진화의 속도가 몇백만 년에서 몇 달로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AI와 또 DNA가 만나는 이 미래 시대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생명공학은
종합 학문입니다. 옛날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하면서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당신의 전공과 자동차 회사와 연관성을 적어 달라. 막막했던 거죠.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 관련이 없겠냐? 미국에서는 이미 자동차를 만드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우리는 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계에서 쉽게 분해되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고 그 강도 또한 강철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자연계에 갔을 때 훨씬 더 분해가 잘 된다. 그런 사실을 적어라. 그래서 그 친구는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생명공학을 전공했지만 자기의 꿈이 의상 디자이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은 의상 디자이너라도 요즘에 너 항균 섬유라고 아냐? 몰라도 만들 수 있지만 항균이라는 개념을 알면 훨씬 더 좋은 섬유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쪽으로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공학을 전공하면 사실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생명공학 분야에만 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종합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컴퓨터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생명공학 쪽으로 넘어오고 같이 융합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바이오 쪽으로 사실은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길은 어디일까요? 기업체 연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한다든지, 혹은 신약 개발을 하는 연구원이 된다든지, 자연계를 이렇게 복원하는 과학자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할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위치에 여러분들을 전공을 할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 내가 어느 분야로 어떻게 진출할까,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면 거기에 맞는 직업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또 거기에 맞는 직업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하는 신약 탐색을 하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로 여러분들이 잡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 디지털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 해킹하고 분석하는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단백질 설계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단백질을 설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죠. 그러나 AI와 융합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AI가 단백질을 분석하고 해독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여러분들은 AI와 협력해서 생물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합성 생물학자죠. 우리가 이 합성 생물학을 이용하면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한 단백질이라든지 혹은 신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더군다나 어떤 단백질이 어떤 유전자를 조절하고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소위 생태계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역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주 중요한 분야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장내 세균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장내 세균이 있기 때문에 치매라든지 혹은 건강이라든지 또 사람이 분해하지 못하는 많은 물질들을 분해하게 되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 설계사 아주 유망한 직종이 됩니다. 그 외에 아마도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 복제에 종사하는 겁니다. 또 죽은 동물을 복원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에도요, 바이오 기업에서 유전자 제조합이라든지 혹은 물질을 생산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해서 이제는 바이오 쪽에 파운드리를 적용해서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로보틱스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사람이 그 로보틱스를 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명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 케어를 하는 그런 기획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직업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관련되는 직업이 늘어나고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직업에 앞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런 바이오는 있어서 안 됩니다. 수정란을 조작해서 인공 태아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바이오 생명 윤리 전문가가 엄청나게 필요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은 그런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는지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 진출해 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살아있는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만 취업의 기회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오에는 여러 분야가 있죠. 동물도 있고 미생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미생물을 전공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직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요, 미생물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미생물 쪽이 대단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필요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먹는 항생제도 전부 미생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생물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기획한다든지 또는 미생물과 인간을 접합해서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현재도 엄청나게 많은 취업의 기회가 있고요. 특히 바이오 모빌리티 소재 공학자라고 해서 미래 자동차, 강철이 아닌 바이오 소재로 이루어진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폐기해서 빨리 분해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공학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고갈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오를 이용하면은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죠. 우리가 밖에 있는 식물들을 이용해서 그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셀룰로스를 분해해서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실용화되어 있지만 많은 식물을 가지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종사를 해서 연구를 하면은 이제 다양한 식물 소재를 가지고 다양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이 복원되는 우리가 소위 이걸 바이오 해크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페트라든지 혹은 플라스틱 다른 병 혹은 뭐 다른 분해 힘든 난분해 성물질을 분해하고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복원 바이오 해커. 그리고 이제는 우주 기술이 발전되죠. 그래서 우주에서 어떻게 생물을 복원할 수 있고 어떻게 생물을 키울 수 있고 지구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우주 생물 재생 시스템 관련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여러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하나씩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유전자를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30억 쌍의 유전자 코드로 이루어진 수백만 년의 역사책이자 또 매 순간 새로운 기록을 지금 현 순간에도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작은 우주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을 계산해보면요. 그저 단순히 세포 덩어리의 탄생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정보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라는 기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내 몸이 가진 0.1% DNA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인생 경로를 설계하는 내 삶의 진정한 리더로 태어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경이로운 소우주인지 잊지 마세요. 항상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법의 의미와 특징을 다룬 다른 규범과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법의 의미와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볼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입니다. 그럼 대체 법이란 무엇일까? 먼저 법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법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은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듯이 국가가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법 또한 사회 규범의 하나거든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사회 규범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사회 규범은 대체 무엇이냐? 바로 요거예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만든 규칙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것을 사회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회 규범이 법보다 더 큰 범주고요. 여러 사회 규범 중에 법도 하나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알아봤던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인 법 말고 또 어떤 사회 규범이 있느냐? 첫 번째는 종교 규범입니다. 자, 종교 규범은 특정 종교에서 지키도록 정해놓은 교리나 계율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거든요. 이 다양한 종교들은 신을 숭상하기도 하면서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란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길거리에서 소가 마음껏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나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힌두교에서는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는 힌두교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인 시바신이 타고 다니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자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먹지 않기 때문에 소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인간들의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자,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종교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신자로서 지켜야 될 의무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신자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루에 다섯 번씩. 그래서 지금 같은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카는 어디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은 이 메카를 찾아가는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종교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이나 풍습을 관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또 존댓말을 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관습입니다. 자,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만났을 때, 오랜만에 친구 만났을 때, 또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죠. 또 오랜만에 통하고 끊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많이 알아야 할것 같은데 어른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각한 일이 생겼을 때, 어우 넌 목구멍엔 밥이 넘어가냐? 고마울 때, 야 진짜 나중에 밥한끼 살게. 그래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야 너의 밥안 먹어.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고 들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행동 양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심 등에 비추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 탔는데 임산부 전용석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는 것 자체는 뭐 범죄라거나 또는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임산부 자리를 비워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임산부가 왔을 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의 양심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 이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습이나 종교 규범, 그리고 도덕과는 다른 법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회 규범과 차별되는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제성인데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몰래 빼냅니다.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법이 정해놓은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제로 이와 같은 행위들을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강제성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은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덕은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자, 임산부한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몇 주차부터 양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몇세 이상부터 양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도덕적인 것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자, 청소년은 술과 담배를 살수 없습니다. 몇 살부터 탈수 없나요? 명확하지 않으면은 처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 19세 미만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정해 놓았죠. 법이 다른 규범과 차별되는 가장 큰두 번째 특징은 명확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도덕과 법을 좀 비교해 보면, 도덕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기준이 양심입니다. 본인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자,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 어른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어. 본인이, 오! 양심에 찔리는 거지.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반면 법은 행위의 결과가 가장 중요해요. 맘만 먹었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덕과 법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넘어져 있는데도 본인이 회사에 가는 게 급하니까 지금 구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이 사망에 이르거나 더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넘어진 사람을 구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도덕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법은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해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갖는지 명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공통적으로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바로 정의거든요. 두 번째, 개인의 능력과 노력 등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하거나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 바탕으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자, 먼저 행위의 결과보다는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동기를 규율하는 것은 도덕인가요? 법인가요? 예, 도덕이죠. 행위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은 법입니다.

다음, 법이 다른 사회 규범과는 달리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두 가지. 바로 강제성과 명확성이었죠. 다음,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법의 의미와 목적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EBS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둘의 수학세포를 깨우는 시간, 여러분과 중앙유럽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는 황성지입니다. 자, 우리 이번 2강에서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의 수학세포 두 가지 살펴봅시다. 쌤이 앞서 말했던 대로 우선 무리수라는 것과 실수가 어떤 수인지 새롭게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실수라는 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것까지 하면 오늘의 수학세포가 끝이 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우선 무리수가 어떤 수인지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 무리수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우선 유리수가 어떤 수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유리수는 어떤 수죠? 자, 우리는 유리수가 비분의 a와 같이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요. 자, 여기서 이 b와 a는 어떤 수냐? 바로 정수인 수이죠. 즉, 유리수라는 건 두 정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요. 물론 여기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b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적어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수? 바로 두 정수의 b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시절만 하더라도 모든 수는 유리수, 즉 정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었거든요. 근데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 루트 2가 정수의 b, 즉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걸 밝혀냈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수는 어떤 수냐? 라고 고민 끝에 지금처럼 이 루트 2를 소수로 나타냈더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소수점 아래 숫자가 무한히 나타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소수처럼 순환하는 마디가 없는 거예요.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새로운 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우리는 B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해서 무리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우리 또 대표적인 무리수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이, 원주율이거든요.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3.141592 땡땡땡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자, 그럼 우리 실수라는 것은 왜 등장하게 되었냐? 기존의 모든 수를 정수의 b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라고 생각했는데 나타낼 수 없는 새로운 무리수라는 것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실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하게 되었어요. 참고로 이 실수는 영어로 real number,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수라거든요. 자, 선생님, 루트 2는 실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였잖아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수 중에는 유리수도 있지만 무리수도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일 수 있을까요? 없죠. 왜? 무리수는 뭐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수를 새로 발견한 거기 때문에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무리수 대표적으로 이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파이 등등등이 있고요. 유리수의 경우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서 특히 이 순환소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어서 바로 유리수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다음을 봅시다. 근원을 사용해서 나타낸 수가 모두 무리수인 것은 아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우리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우선 예제 1번을 보면 개념책 15쪽에 다음 보기에서 무리수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선 4는 정수니까 유리수죠. 그 다음 루트 2, 아까 소수로 나타내면 1.4142 땡땡땡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니까
무리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루트 2처럼 제곱근이 있는 수는 왠지 다 무리수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진쌤의 꿀팁 나갑니다. 자, 제곱근이 있다고 무조건 다 무리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 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A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에요. 예를 들면 루트 9. 자, 9는 누구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죠. 자, 요런 거는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3이라는 유리수가 되죠. 즉, 제곱근이 있다 하더라도 3과 같은 유리수가 될수 있다는 거. 따라서 루트 A는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만약에 루트 안에 있는 이 A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인지 내가 만약에 찾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 수가, 루트 A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 무리수라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루트 9는 3의 제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예요. 자, 3.14. 100분의 314. 우리가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유리수. 자, 다음. 미음을 보면 0.4 순한 마디는 루트 9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9분의 4 유리수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그쵸. 바로 3분의 2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3분의 2. 아, 유리수가 되네요. 이렇게 제곱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다.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유리수의 제곱이면 유리수일 수 있다. 반면에 루트 15. 자, 제곱해서 15가 되는 유리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아, 얘는 뭐다? 무리수구나. 따라서 무리수는 미음과 비읍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으로 와서 다음 중 옳은 것은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아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라고 했어요. 2번,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아까 선생님이 순환소수, 그러니까 같은 숫자의 배열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유리수라고 했죠? X. 3번, 이거 방금 얘기했네요.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 아니죠. 아까 루트 9는 3. 모두 무리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 4번. 무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일 걸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요거 지우면, 이거 무슨 설명이에요? 바로 유리수의 설명이죠. 그래서 X. 그 다음, 5번. 유리수이면서

있으니까 무리수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4번 정수는 자 우리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었죠? 따라서 정수는 모두 유리수 맞고요. 5번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무리수이다. 자, 요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리수 1을 가지고 왔어요. 그다음 무리수로 루트 2를 가지고 왔어요. 자, 둘을 더했을 때 루트 2는 1.4142 땡땡땡. 우리 무리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바로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를 더했을 때 소수점 아래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성질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한 것은 뭐다? 무리수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 자, 5번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제 개념 2로 넘어와서 제곱근표가 뭔지 살펴봅시다. 자, 제곱근표. 어려운 말 같지만 상당히 쉬워요. 우리가 이제 1.00부터 99.9까지의 수의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어 놨어요. 자, 사실 우리가 제곱근을 포함한 숫자는 이제 무리수라고 했을 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숫자별이 무한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소수점을 모두 고려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서 계산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제곱근표를 보는 법은 처음 두 자리 수의 가로줄.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12가 있어요. 처음 두 자리 수가 뭐죠? 1.1이죠. 자, 찾아 여기 왼쪽 편에 1.1을 찾아서 요렇게 가로줄을 그어주고요. 그다음 끝자리 수의 세로줄. 자, 끝자리 2죠. 그러면 위쪽 편에서 끝자리 2에 세로줄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수를 우리가 이제 제곱근표를 통해서 읽어주면 루트 1.12는 얼마냐? 1.058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반올림한 근사값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약 1.058이다. 요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등호를 사용해서 요렇게 나타내 준다는 거 참고해 두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무리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이것이 수직선상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1을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결론은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나타내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건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여러분, 빗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계산하면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직선상에 0으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면 그 위치가 루트 2일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컴퍼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컴퍼스를 원점에다 찍고 길이를 루트 2만큼 잡아서 그대로 내려주면 여기가 바로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요? 오른쪽으로 간 것을 0을 기준으로 그대로 어디로 가면 돼요? 그대로 왼쪽으로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때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리수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잘 이용하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제 5번에서 우리 다른 예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각

삼각형 ABC를 그리고 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 A의 숫자를 읽어봅시다. 아까는 0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어디예요? 1이죠. 자, 이 중심이 되는 시작점의 숫자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빗변 A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대요. 자, 그럼 우리 빗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직각삼각형의 가로의 길이 1, 세로의 길이 2라는 거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길이가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수직선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 Q라고 할 때, 자, P는 1을 중심으로 해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그려줬죠. 그렇기 때문에 P는 뭐겠어요? 시작점 1에서 얼마만큼을 길이 루트 5만큼을 오른쪽으로 더해줬다.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5가 대응한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아까는 시작점이 0이었으니까 0에서 루트 1을 더해서 루트 2였던 거고, 이번엔 1에서 시작했다는 거. 자, 그러면 Q는 1에서 시작을 해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이동해졌죠. 그럼 왼쪽으로 갔다는 거는 루트 5 길이만큼 빼줬다는 거니까 Q에 대응하는 수는 1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시작점과 그다음 직각삼각형의 빗변을 오른쪽으로 하면 길이만큼 더하고 왼쪽으로 하면 길이만큼 빼준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어느덧 우리 무리수 배웠고요. 그다음 실수 배웠고요.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까지 배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아, 우리는 수직선이라는 것이 유리수만으로 채워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누구도 있더라? 무리수도 있더라.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불렀어요? 실수라고 불렀죠. 즉, 수직선이라는 것은 실수들로 모두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실수와 수직선에 대한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해서 대학교를 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의 사실을 그냥 느낌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기억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선생님은 다섯 가지 사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우선 우리 수직선은 유리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 무리수도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직선이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을 모두 모으면 완전히 메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죠. 왼쪽이 음수죠. 이 선을 이루는 모든 점들이 실수에 대응한다는 거야.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 그다음 두 번째, 한 실수는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하나 잡으면 이 수직선상 어딘가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수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았다면 이 점은 유리수이거나 무리수이거나 어쨌든 실수에 대응하는 하나의 수가 있다는 거.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별표.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만약에 이 수직선상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았어요. 그럼 이두 점을 잇는 이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는 유리수도 무수히 많고, 누구도? 무리수도 무수히 많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다음 4번. 수직선 위에서 원점의 오른쪽에는, 자, 이제 양의 유리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라고 해주면 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음의 유리수가 아니라 음의 실수라고 해주면 되겠죠. 왜? 무리수도 있을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실수가 왼쪽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실수보다 크다. 우리 수직선상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큰 수라고 정의했죠. 마찬가지로 실수에서도 수직선상 위에 있는 점들
오른쪽으로 있을수록 크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왜 선생님이 아까 그 다섯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냐, 기억해야 된다 라고 했는지 알 거예요. 자, 예제 6번을 보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봤더니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선생님이 수직선을 그었을 때, 자,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죠? 왜 3이 2보다 크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수니까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두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고. 자, 디귿. 2와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 유리수, 무리수는 맞아요. 그런데 정수는 또 달라요, 문제가. 왜냐하면 정수는 1을 간격으로 숫자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연속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지금 정수를 표현했는데 2라는 정수와 3이라는 정수 사이에 정수가 있나요? 없죠. 자, 그래서 디귿은 X. 그 다음, 1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루트이다. 자, 우리 이제 루트 2를 나타내는 방법을 통해서 1과 2 사이에 루트 2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루트 2와 1 사이에 간격이 있죠. 이 간격에 무수히 많은 누가 있겠어요? 무리수가 있겠죠. 그러면 1에 더 가까운 무리수가 있다는 말이니까 1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루트이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예제 7번 봅시다. 다음 수직선 위의 점 중에 1 더하기 루트 8에 대응하는 점은? 자, 우리 지금 정수를 간격으로 끊어놨죠. 그럼 우선 루트 8이라는 수는 자연수 1, 2, 3, 4를 이제 제곱근을 이용해서 나타냈을 때, 자, 1은 루트 1의 제곱, 루트 1이죠. 2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4죠. 3은 루트 3의 제곱, 루트 9죠. 자, 그럼 이 8이라는 수는 4와 9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아, 루트 8은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1 더하기 루트 8, 이것은 각 변에 1을 더해주면 1 더하기 루트 8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수겠죠? 자, 주어진 수직선 상에서 3과 4 사이에 있는 점은 D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4번. 요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오늘의 수학세포 시간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두 실수 사이의 수. 다음 중두 수, 루트와 루트 13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은? 자, 우선 2번을 제외하면 파악이 쉽죠. 왜? 5랑 13 사이에 있는 수를 생각해보면 6이랑 10이랑 12는 5랑 13 사이에 있으니까 제곱근 역시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면 14는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루트 5와 루트 13을 잡았을 때 루트 13보다도 오른쪽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닐까?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3번은? 3은 루트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즉, 루트 9가 되니까, 아, 5랑 13 사이에 루트 9, 즉 3이 존재를 하겠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여러분의 개념과 그리고 실전을 연결하는 시냅스 문제 확인해 봅시다.

0: 오늘의 시냅스 문제, 소단원 실전 테스트, 실전책 7쪽에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눈종이 위에 수직선과 직사각형 ABCD를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AC의 길이와 그리고 여기 PC의 길이가 같다고 했죠. 그리고 BD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되도록 수직선 위에 두점 PQ를 정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AC의 길이 구해봅시다. 자, AC의 길이는 세로가 2, 높이가 2, 가로가 3, 밑변이 3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니까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즉 루트 13이 되겠네요. 자, 우리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BD 역시 루트 13이 된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AC의 길이는 루트 13. 맞죠? 다음, PC의 길이는 AC의 길이와 같다고 했으니까 루트 13 맞아요. 그 다음, BD의 길이는 역시 루트 13 맞죠? 자, 그럼 이제 대응하는 점을 얘기하는 건데, 자, P에 대응하는 점.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시작점 3에서 루트 13만큼 왼쪽으로 갔죠? 그러면 P에 대응하는 점은 뭐겠어요? 3에서 루트 13을 빼준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13이 아니라 3 마이너스 루트 13이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Q를 보면. 지금. 0에서 시작해서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가졌죠. 그러니까 Q에 대응하는 점은 0 더하기 루트 13이니까 루트 13 맞네요. 정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우리 오른쪽 수직선 위에 세 점, A, B, C는 각각 세수 루트 7, 5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0중 하나에 대응한대요. 자, 그럼 루트 7 먼저 볼 건데, 우선 1, 2, 3, 4를 바꿉시다. 어떻게? 제곱근을 포함한 수로 바꿔주면 루트 1의 제곱 루트 1, 루트 2의 제곱 루트 4, 루트 3의 제곱 루트 9, 루트 4의 제곱 루트 16이 되겠죠. 자, 7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죠? 4랑 9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7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따라서 2와 3 사이에 있는 B가 바로 루트 7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5 빼기 루트인데, 자, 마이너스 루트 2. 우선 루트 2를 먼저 생각을 해주자고요. 자,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고, 작은 수를 먼저 적어주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는 거알수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5 빼기 루트 2니까 이제 각 변에 5를 더해주면 5 마이너스 루트 2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겠죠. 따라서 3과 4 사이에 있는 C가 바로 5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루트 10은 누구랑 누구 사이죠? 3과 4 사이에 있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0은 각 변에 2를 빼주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A가 바로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0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 C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했고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10이 가장 작고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루트 7. 그 다음, 5 마이너스 루트 2 순으로 크기를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시냅스 문제까지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수학유론이 하나 더 켜졌습니다. 자, 지금 두 개밖에 켜지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말고요. 우리 한강 한강 듣다 보면 어느덧 20개의 유론 다 채워질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우리는 3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

0: 된다고?
1: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우리 강의도 10번째 강의인데요. 10은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우리 손가락이 10개인 것처럼, 우리 발가락이 10개인 것처럼요. 10은 무언가 꽉 찬다는, 무언가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학 실력도 지금 10만큼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계산기의 마술입니다. 네, 아무리 어려운 계산도, 복잡한 계산도 척척척척 계산기처럼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술이죠. 그럼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마술 갈게요. 네, 뾰로로롱, 뿅. 네, 마술이 여러분 몸에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구하기, 그 다음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기입니다. 네,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최대 공약수 함께 공부해 볼 거고요. 최소 공배수는 다음 강의에서 함께 공부해 볼게요. 그럼 먼저 볼까요? 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입니다. 공약수는 들어봤는데요. 최대 공약수? 최대가 뭐죠? 네, 여러분, 혹시 최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학교 급식실에서요. 네, 우리가 급식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스파게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 스파게티 최대한 많이 주세요. 이런 말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스파게티를 가장 많이, 가장 크게 주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 최대 공약수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10이랑 18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먼저 10의 약수 살펴보겠습니다. 짠! 1, 2, 3, 4, 6, 12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18의 약수 살펴볼게요. 짠! 1, 2, 3, 6, 9, 18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공약수가 어떻게 돼요? 네, 겹치는 약수를 찾으면 되겠죠? 바로 1, 2, 3, 6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6! 네, 그쵸. 바로 여기서 6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왜냐면요, 아까 최대 공약수가 뭐라고 했어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 잘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공약수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짠,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엥? 이게 무슨 말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최대 공약수 6이 있습니다. 6의 약수를 구해볼게요. 6의 약수는요, 뭐가 있어요? 차례대로 1, 2, 3, 그리고 6이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6의 약수와 12와 18의 공약수 1, 2, 3, 6, 어라? 똑같지 않나요? 네, 똑같은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만 구하면, 그리고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요, 이 모든 수의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렵다면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진짜 그런지 계속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도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엔요, 네, 공약수를 이용하여 구하기 방법이에요. 선생님은요, 이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나눗셈 방법이라고 합니다. 나, 누, 셈. 이렇게 말이에요.

네, 우리가 공약수를 이용하여 구하기 이 방법보다는 나눗셈 방법 이렇게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쉽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거 10이랑 18. 공약수를 구하려는 두 수를 자례대로 나란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기 표시를 거꾸로 2처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이랑 18을 나누면 됩니다. 어떤 수로요? 공약수로요. 12, 18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요? 네, 2가 있겠죠. 그럼 나눠볼게요. 12 나누기 2는, 그쵸, 6이죠. 18 나누기 2는, 9가 됩니다. 아, 나눴더니 6이랑 9가 나왔어요. 근데 혹시 6이랑 9한번더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2자 모양의 나눗셈 기호를 쭉 쓰고요. 나눠줍니다. 6이랑 9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 나누기 3은 2, 9 나누기 3은 3.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약수를 다 구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왼쪽에 있는 이 공약수들. 네, 이것들을 모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 공약수는요? 저 2랑 3을 곱하면요. 아래다가 써볼게요. 2 곱하기 3은 6. 바로 이 6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시 문제 하나 더 풀어보면서 확실히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28과 42의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볼 건데요. 네, 28, 42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짝수니까 2로 나눠볼게요. 네, 28 나누기 2는 14, 그리고 42 나누기 2는 21입니다. 혹시 또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마침 둘다 7단이죠. 7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나누기 한번더 크게 써주고요. 나눠보겠습니다. 14 나누기 7은 2, 21 나누기 7은 3, 이렇게 말이에요. 네, 그리고 2랑 3또 나눌 수 있을까요? 이번에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예요? 왼쪽에 있는 공약수 쭈루룩 곱해주는 겁니다. 한번 곱해볼게요. 2 곱하기 7은 2, 7에 14.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바로 14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나눗셈 방법 쉽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방법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곱셈식을 이용하여 구하기 방법인데요. 네, 우리가 구하려는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는 두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요, 몇 곱하기 몇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볼게요. 12가 있습니다. 12는 몇 곱하기 몇으로 나타낼 수 있죠? 네, 2, 6, 12.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숫자를 나타낼 때 가장 작은 수들의 곱으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 2는 더 쪼갤 수 있나요, 없나요? 쪼갤 수 없고요. 6을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바로 2 곱하기 3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2 곱하기 6을 다시 한번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나머지 2, 2, 3. 이제 더 쪼갤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다음 숫자로 가겠습니다. 18입니다. 18은 우리가 몇으로 나타내 줄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 있는 이거. 아래 있는 거두개 지울게요. 짜잔. 18은요, 바로 2 곱하기 9로 나타내 줄수 있겠죠. 2 곱하기 9. 2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런데 9는 쪼갤 수 있죠.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네, 3 곱하기 3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9는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 네, 2 곱하기 9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요. 어때요? 지금 10이랑 18을 곱셈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혹시 겹치는 부분이 보이나요? 네, 그 겹치는 부분 바로 2 곱하기 3. 그리고 여기서도 2 곱하기 3.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최대 공약수.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 이 6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 이렇게 곱셈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요, 대부분의 5학년 친구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선생님 이게 이해가 잘안 돼요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우리 이따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네, 잘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예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30과 12가 있습니다. 각각, 네,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먼저 30입니다. 30은요.

30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네, 6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6, 5, 30. 혹시 더 쪼갤 수 있을까요? 네, 6을 바로 2 곱하기 3, 2랑 3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6 곱하기 5를 다음엔 2 곱하기 3 곱하기 5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다음입니다. 다음 12를 한번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12가 있습니다. 12는요? 네, 2, 6, 12. 2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다음에 6은요? 네, 다시 한번 2랑 3으로 쪼갤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2 곱하기 6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뭐다? 네, 같은 그림 찾기. 어디가 똑같아요? 바로 2 곱하기 3. 이 부분이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 3에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바로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져도요. 계속 반복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 손에 착 달라붙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원리 깨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방금 배웠던 내용 같이 네,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1일 차입니다. 최대 공약수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방법 1과 같이 두 수를 각각 가장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아까 배웠던 곱셈 방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주어진 숫자는 9랑 12가 있네요. 각각 곱셈식으로 나타내봅시다. 먼저 9가 있습니다. 9. 9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네, 바로 3 곱하기 3입니다. 근데 운이 좋습니다. 3, 3. 또 쪼갤 수 있나요? 못 쪼개죠. 이대로 그대로 둡니다. 다음은 12입니다. 12는 몇 곱하기 몇? 네, 2, 6, 12. 2 곱하기 6입니다. 또 쪼갤 수 있을까요? 네, 쪼갤 수 있습니다. 6을 2랑 3으로 쪼갤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곱셈식은 바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뭐예요? 같은 그림 찾기. 같은 거 찾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같은 숫자가, 하나밖에 안 겹치네요. 그렇다면, 3, 하나, 3,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몇이 돼요? 3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3.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네, 좋아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 18과 21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라는 말이죠. 그럼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18은요, 18은 몇 곱하기 몇? 2, 9, 18, 2 곱하기 9. 쪼갤 수 있나요? 네, 2는 못 쪼개고요. 9는 쪼개집니다. 몇으로요? 3과 3으로요. 그렇다면은, 네, 이걸 다시 정리해서 곱셈식으로 2 곱하기 9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입니다. 이번엔 21 곱셈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21은 몇이에요? 3 곱하기 7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3 쪼갤 수 없습니다. 7은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네요. 그러면요, 보면은, 네, 똑같은 그림을 찾아보면은 딱 하나 겹칩니다. 바로 3, 3. 이렇게 하나 겹치네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몇이다? 바로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몇번 하다 보니까 곱셈식 방법도 조금은, 네, 쉬워지고 있나요? 다음입니다. 7번 문제. 이번에는 35와 그리고 42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곱셈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35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35는 5 곱하기 7입니다. 쪼갤 수가 없네요. 5도 7도 더 쪼갤 수 없습니다. 다음에 42입니다. 42는 몇 곱하기 몇일까요? 네, 6, 7에 42. 6 곱하기 7로 할수 있고요. 그러면 6을 또 쪼갤 수 있겠죠? 6은 어떻게 쪼개나요? 2, 3은 6, 2랑 3으로 쪼갭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네, 바로 2 곱하기 3 곱하기 7. 요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쉽죠? 뭐 찾으면 된다? 같은 거 찾으면 된다. 같은 게 계속, 하나만 나오네요. 7이 똑같죠? 여기서도 7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바로 7 단독으로 있으니까 7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48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곱셈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48. 이건요. 네, 8단이죠. 8, 6에 48. 8 곱하기 6. 그러면, 이번에는요. 숫자가 좀 많이 쪼개집니다. 네, 한번 볼게요. 8 어떻게 쪼개져요?

4는요? 4 곱하기 2가 되죠. 그런데 4가 또 쪼개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4를 또 쪼갭니다. 몇으로요? 2랑 2로. 아, 그리고요, 또 6도 또 쪼개집니다. 6은 몇으로 쪼개져요? 네, 2랑 3으로 쪼개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8 곱하기 6을 계속 쪼개봤더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2 곱하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2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네, 여러분 잘 쪼갠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60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60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곱하기 몇일까요? 60은요, 6 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쪼갤 수 있겠죠? 어떻게 쪼개나요? 6은요, 2랑 3으로 쪼갭니다. 10은요, 2랑 5로 쪼갭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곱셈식으로 나타낼 때, 네,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겹치는 숫자 찾아주면 됩니다. 뭐가 겹치죠? 네, 여기서 2랑 2랑 또 겹치나요? 네, 2랑 또 2가 겹치네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뭐다? 2가 두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약 숫자가 좀 커지고요. 쪼개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항상 방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면은 네, 전부 다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방법? 나눗셈 방법이죠. 나눗셈 방법은요, 아까 방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15랑 75가 있습니다. 둘다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네, 둘다 5로 끝나니까 5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5, 15 나누기 5는 3. 75 나누기 5는요? 네, 이건 계산을 머리로 빠르게 해보면, 짜잔, 1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둘다 3단이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겠습니다. 3 나누기 3은 1, 15 나누기 3은 5. 네,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계산을 이렇게 공약수를 쭈루룩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정답은 5, 3, 15. 최대 공약수는 15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4번. 18이랑 45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 여기서 꿀팁 하나 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큰 숫자들을 보면 어때요?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약수를 구할 때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요, 2, 3, 5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약수를 넣을 때 생각하는 순서를 2, 3, 5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숫자를 봅니다. 숫자를 보고요, 이게 혹시 2가 들어갈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2가 들어가는지 아는 법은요, 여기가 짝수면 됩니다. 그래서 18과 45 대신에 46이 있어요. 그럼 둘다 짝수죠? 그럼 2가 됩니다. 그리고요, 2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3을 생각하는 겁니다. 3이 들어가는지 생각하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서 두 숫자를 더 해볼게요. 1과 8,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면 9. 두 개를 더 해보면요, 4랑 5, 9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 3단이면요, 3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8과 45는 3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요, 5단입니다. 5단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끝이, 네, 0이나 5로 되면 됩니다. 만약에 10과 45가 돼요, 0이랑 5니까 5단으로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수니까, 어떤 수가 더 들어가야 되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요,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5도 넣어보면 됩니다. 이러면 한 80%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럼 이제 뭐 7이라던가 11이라던가 그런 어려운 수를 그 다음에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18과 45, 3으로 나누겠습니다. 18 나누기 3은 6, 45 나누기 3은 15. 이번엔 바로 보이죠? 몇 단이에요? 3단입니다. 3으로 나눌게요. 6 나누기 3은 2, 15 나누기 3은 5. 이렇게 하니까, 네, 이번에 최대 공약수는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3 곱하기 3은 9입니다. 네, 다음 문제 16번입니다. 이번에 24랑 56의 최대 공약수 구하겠습니다. 둘다 뭐예요? 짝수입니다. 2로 되죠. 2, 24 나누기 2는 12, 56 나누기 2는 28입니다. 나누고 보니까 또 어때요? 짝수입니다. 또 2로 나누면 되겠죠? 12 나누기 2는 6, 28 나누기 2는 14입니다. 또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네, 또 2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6 나누기 2는 3, 14 나누기 2는 7. 이제 됐나요? 네,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되겠죠. 8. 네, 다음입니다. 19번입니다. 이번엔 42와 63입니다. 네, 이것도 더해보니까 4 더하기 2는 6, 6 더하기 3은 9 해서 3단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3의 법칙 되죠. 42는 3으로 나누면 14. 그리고 63은 3으로 나누면 21입니다. 그 다음에 14를 21을 나누면요. 둘다 7단이니까 7로 나누면 되겠네요. 14 나누기 7은 2, 21 나누기 7은 3. 다 구했습니다. 정답은요. 3, 7에 21.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56과 64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네, 근데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 3, 5로만 하니까 너무 짜잘짜잘하게 많이 나눠야 돼서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수감각이 좋은 친구들은요, 한 번에 크게, 뭉텅이를 크게 크게 나누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처럼요, 작게 작게 여러 번 나누다 보면요, 사실 큰 덩어리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덩이가 보이면 그때 큰 덩어리들은 과감하게 시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딱 보면요, 56, 64는 몇의 배수예요? 8의 배수죠. 그러니까 8로 한번 크게 나눠볼게요. 56 나누기 8은 7. 64 나누기 8은 8.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이로 나눌 때,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한 번에 나눌 때 좋은 점은요, 네, 단한 번에 이렇게 정답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최대 공약수 가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한 번에 8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곱셈식 방법으로도, 나눗셈 방법으로도 최대 공약수 한번 구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2일차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여 공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라고 합니다. 아,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구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구하면 네, 이두 수의 공약수를 모조리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아까 배워보았잖아요. 네, 그렇다면요. 문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문제 1번 문제입니다. 12랑 32가 있습니다. 둘다 짝수네요. 바로 2로 나누겠습니다. 12 나누기 2는 6. 다음에 32 나누기 2는 네, 이게 받아내림이 있지만 16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과 16입니다. 몇으로 나눠져요? 네,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누겠습니다. 6 나누기 2는 3. 다음에 16 나누기 2는 8입니다. 3과 8, 더 나눠줄 수 있나요? 더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2는 4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네,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의 약수 3개 구하면 되겠죠. 4의 약수 3개는 1, 2, 4.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니까 공약수 바로 나오죠. 그쵸? 우리 최대 공약수의 고마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번에 18과 30이에요. 바로 구해볼게요. 18과 30. 둘다 보니까 1 더하기 8은 9, 30. 네, 3으로 나눠주겠죠.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8 나누기 3은 6, 30 나누기 3은 10. 네, 그리고 또 나눠지나요? 네,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눠집니다. 2로 나눠볼게요. 6 나누기 2는 3, 10 나누기 2는 5입니다. 그러면 더 나눌 수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3 곱하기 2는 6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약수는요, 6의 공약수를, 네, 6의 약수를 쫘르륵 구하면 되겠죠. 6의 약수는요, 짝꿍찾기로 가면 1과 6. 다음은요, 네, 2랑 그 짝꿍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요, 21 그리고 36이 있고요. 이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 함께 구해볼게요. 21이랑 36 보면은 네, 아까 선생님 말한 2, 3, 5 법칙 한번 해볼게요. 2 더하기 1은 3이고요. 3 더하기 6은 9입니다. 이러면 3단으로 바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으로 나누겠습니다. 21 나누기 3은 7입니다. 36 나누기 3은요? 네, 12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바로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약수는요, 3의 공약수라고 하면은, 네, 3의 약수는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약수도

마찬가지로 1과 3딱두개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30과 54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공약수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30이랑 54, 혹시 3으로 될까요? 네, 3 더하기 0은 3, 5 더하기 4는 9니까 3단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러면 3으로 해보겠습니다. 30 나누기 3은 10. 그리고 54 나누기 3은요? 네, 18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10 나누기 18, 10과 18을 몇으로 나눌 수 있죠? 네, 2단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2는 5, 18 나누기 2는 9. 아,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는 뭐가 돼요? 바로 3 곱하기 2니까 6이 됩니다. 그럼 6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 구할 수 있죠? 공약수는요? 네, 1, 그리고요, 2, 그리고 3, 6. 이렇게 해서 4개의 공약수 모두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네, 10번 문제죠. 이번에는 64와 48의 공약수 함께 구해보겠습니다. 네, 64랑 48, 몇으로 나눌 수 있나요?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네요. 네, 64 나누기 2는 32. 그리고 48 나누기 2는요, 뭐예요? 24가 됩니다. 그래서 또 짝수네요. 몇으로 나눠요? 네, 2로 나누면 되겠네요. 32 나누기 2는 16. 그리고 24 나누기 2는요, 12. 네,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된 거죠?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 2 말고 4로 보이네요. 4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4로 나누면요, 16 나누기 4는 4, 다음에 12 나누기 4는 3. 네, 이제는 다푼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해요? 네, 2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4, 4, 16 해서 최대 공약수는 16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16의 약수 구하면 우리가 공약수 확인할 수 있었죠. 한번 볼게요. 16의 약수 뭐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이 있습니다. 다음엔요. 1 다음에, 네, 바로 그 짝, 1 다음엔 바로 2가 있겠죠. 2의 짝꿍인 8이 있겠습니다.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3은 안 되고요. 바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16의 약수는 1, 2, 4, 8, 16이고요. 1, 2, 4, 8, 16은 바로 64와 48의 공약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2일차까지 문제를 모두 풀어 보았고요. 뒤에 있는 2일차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오늘의 스피드 퀴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스피드 퀴즈입니다.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네, 문제 뭐예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10과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세요입니다. 네, 짠. 바로 머릿속으로 퍼뜩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더 정답이 떠오른 친구들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선생님이 오늘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해볼게요. 우리 오늘 어떤 내용 배워보았죠? 네, 우리 오늘 최대 공약수 배워보았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어떤 수예요? 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수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네, 먼저 첫 번째 방법, 나눗셈으로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수두 개를 이렇게 6, 9, 나란히 쓰고요. 이렇게, 네, 나눗셈을 거꾸로 한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요. 그럼 공약수를 나누어 주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었나요?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6은, 네,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2 곱하기 3이다. 그리고 9는요. 3 곱하기 3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 바로 찾아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방법들이 제대로 구조화돼서 짜임새 있게 들어가면요, 어떤 문제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들 안녕!

헤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아주 아름다운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을 만나러 온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분수 곱하기 분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친구들. 조금 어렵더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힘차게, 그리고 신나게 집중 빡 해서 오늘도 즐거운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무엇을 배울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대분수의 곱셈 중에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무슨 문제를 푸냐 보니까,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대분수와 대분수를 이제 곱하는 걸 우리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어려울 수 있더라도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분수의 곱셈. 총 했던 거, 이제껏 했던 거를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문제풀이 시간까지 가져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산 키포인트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봅시다.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를 할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2와 7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4를 곱하는데, 두 개의 대분수를 지금 가분수로 바꿨습니다. 맞나요? 그쵸?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을 딱딱 해준 거죠. 지금 15와 5가 약분이 되니까, 어떤 숫자도 5로 약분이 되니까, 이거를 1과 3으로 약분시켜줬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계산을 하고 보니 어떻게 됐어요? 7과 27분의 7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왔고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우리 대분수로 바꾸어줬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과 7분의 6이 나왔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와 2분의 1 곱하기 3과 3분의 1.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거 뭐예요? 두 개의 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바꿔봅시다. 2와 2분의 1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5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3과 3분의 1을 바꿀 때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해줄 게 뭐였어요? 약분이었어요. 약분. 맞죠? 약분 해줍시다. 약분할 게 뭐가 있는지 보니까 2와 10이 2라는 숫자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약분을 딱 해주는 거예요. 약분을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마저 하는 거죠.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준다. 하니까 분모는 1 곱하기 3에서 3이 나오고요. 분자는요, 분자는 5 곱하기 5에서 25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8과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5와 3분의 1 곱하기 1과 8분의 3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가분수로 바꿔봐야겠죠. 자, 첫 번째. 5와 3분의 1.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 나오나요?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그쵸. 3분의 16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곱하기 1과 8분의 3. 이것도 한번 우리 가분수로 바꿔야죠. 얼마가 나오죠? 8분의 11이 나오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해줄 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약분해줘야 합니다. 약분. 뭐가 되죠? 16하고 8. 이게 약분이 되죠. 자, 약분을 8로 각각 나눠 보니까 8은 1이 되고요. 16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모는 분모끼리. 3 곱하기 1은 3이 되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1 해서 22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2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서. 자,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된다? 7과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다. 13번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가분수도 바꿔봐야겠죠. 가분수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5분의 23 곱하기 8분의 15가 되고요. 자, 이제는 뭘 해준다? 우리 약분을 해줘야 한다. 약분을 5와 15가 딱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해주니까 5는 1이 되고요. 15는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준다.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8분의 얼마가 나와요? 8분의 69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8과 8분의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18번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18번 봅시다. 1과 7분의 4 곱하기 얼마예요? 9와 3분의 1이네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해줘야 할게 뭐다? 가분수로 바꿔준다.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1과 7분의 4는 얼마가 나와요? 그쵸. 7분의 11이 나오고요. 자, 9와 3분의 1은 가분수로 바꿔주면? 맞습니다. 3분의 28이 나오죠. 3분의 28이 나옵니다. 자, 3분의 28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약분할 게 보이나요? 맞습니다. 약분할 게 보이죠. 그쵸? 뭐랑 뭐가 약분이 돼요? 7이랑 28이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딱딱 해주는 거예요. 해주니까 7은 1이 되고요. 28은 4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봅시다. 자, 분모는 분모끼리 하니까 3분의 분자는 11 곱하기 4에서 44가 된다. 그 이후에는 뭘 해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선생님, 너무 숫자가 커요. 하면은 천천히 나누어 보는 거예요. 44 나누기 3을 해주는 거죠. 자, 해주니까 계속해 봅시다. 14 안에 3이 4번 들어가고요. 그쵸? 나머지가 2가 되네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읽어준다? 요 순서대로 읽어준다. 읽어주니까 얼마가 돼요? 14와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웠나요? 아니죠. 24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4와 8분의 7 곱하기 1과 13분의 5네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가분수로 바꾸어 봐야죠. 바꿔보니까 8분의, 자, 4, 8에 32에다가 7을 더해줘서 39. 8분의 39 나왔고요. 곱하기. 이거는 13분의 1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우리 한번 약분을 해봐야 하는데, 약분 지금 뭐랑 뭐가 되죠? 일단 8이랑 18이 약분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뭘로? 2로 일단 약분이 되죠? 2로 약분이 되니까 8은 4가 되고요. 18은 9가 되고, 또 약분되는 게 있어요. 보이나요? 그쵸. 13이랑 39도 약분이 됩니다. 약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은 1이 되고, 39는 3이 됩니다. 이런 것도 친구들이 잘 캐치를 해주면 좋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2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줬어요? 우리 대분수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주니까 6과 4분의 3이 정답이 된다. 마지막입니다. 자, 2와 11분의 6 곱하기 4와 7분의 5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가분수로 바꿔줬을 때 11분의 28 곱하기 그 다음에 7분의 얼마가 되죠? 얼마가 되죠? 33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줬어요? 약분을 해준 거죠? 약분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어때요? 분모가 1이 됩니다. 다1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쵸? 분모가 1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연수. 그러면 분자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4 곱하기 3은 12가 된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그러면은 다음 차시도 한번

분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줬다. 한번 이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과정 선생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1과 8분의 3을 1 더하기 8분의 3으로 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것 같아요. 보세요. 2와 3분의 2 곱하기 1 더하기 2와 3분의 2 곱하기 8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각각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곱할 때 2와 3분의 2가 아니라 우리 이거를 가분수로 바꾼 뒤에 곱해 볼게요. 즉, 어떻게 곱한다는 거예요? 2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8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8 곱하기 8분의 3. 이런 식으로 곱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럼 한번 이제 곱해 봅시다. 3분의 8 곱하기 1은 얼마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3분의 8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에 3분의 8 곱하기 8분의 3은요? 보니까 어때요? 8 약분돼서 1 되고 3 약분돼서 1이 됩니다. 결국 1 곱하기 1, 1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맞죠? 자, 그 말은 뭐예요? 3분의 8, 3분의 8을 우리가 대분수로 바꿔본다면 2와 3분의 2라고 볼수 있고 더하기 1이죠?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질 수가 있으니까 결국 정답이 뭐가 된다? 3과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과 4분의 3을 1 더하기 4분의 3으로 볼 거고요. 선생님이 미리 이거 가분수도 바꿔볼게요. 이거 1과 5분의 1을 5분의 6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그렇다면 선생님은 5분의 6을 1에다가도 곱해주고, 그 다음에 5분의 6을 어디다가도 곱해줘야 돼요? 4분의 3에다가도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5분의 6 곱하기 1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그대로 5분의 6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5분의 6 곱하기 4분의 3도 한번 해봐야죠. 자, 약분이 됩니다. 6과 4가 약분이 돼서 2와 3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더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해줘야죠.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으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9가 되고요. 자,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10분의 2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뭐예요?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바꾸니까 얼마가 된다, 최종적으로? 2와 10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입니다. 4와 6분의 1 곱하기 1과 10분의 1이네요. 자, 선생님은 이번에도 1과 10분의 1을 1 더하기 10분의 1이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4와 6분의 1은 선생님이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가분수로 바꿔서 4와 6분의 1은 6분의 25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6분의 25 곱하기 1 더하기 6분의 25 곱하기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좋아요. 그럼 계속 해봅시다. 6분의 25 곱하기 1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하면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쵸? 6분의 25 하고 더하기. 자, 6분의 25 곱하기 10분의 1 하기 위해서는 약분을 해주는 게 편하겠죠. 뭐랑 뭐를 약분해준다? 25랑 10을 약분해준다. 어떤 숫자로? 5라는 숫자로 약분을 해주면 되겠다. 자, 해봅시다. 25를 5로 나누니까 5가 되고요. 10을 5로 나누니까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좀 편해요.

편하다는 거죠. 계산해 보니까 6 곱하기 2에서 12분의 5 곱하기 1, 12분의 5가 나온다. 그럼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더해주기 위해선 분모가 다르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쵸. 통분을 해줘야 한다. 해줘서 분모를 12로 갖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2분의 50 더하기 12분의 5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거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12분의 5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를 우리가 대분수로 바꾼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4와 12분의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8번도 한번 해볼게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선생님이 계속 할 거예요. 1과 8분의 3은 선생님이 가분수로 바꿔서 8분의 11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2와 5분의 2는 2 더하기 5분의 2라고 생각하고 각각을 또 곱해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하니까 8분의 11 곱하기 2 더하기 8분의 11 곱하기 5분의 2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려니까 8분의 11 곱하기 2를 먼저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또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쵸? 약분, 8이랑 2가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2는 1이 되고요. 8은 4가 됩니다. 이 다음에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8분의 11 곱하기 5분의 2도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약분을 먼저 해줘야죠. 이것도. 약분이 이렇게 되죠. 1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8은 4가 됩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해보려니까 4 곱하기 5에서 20분의 그 다음에 1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이제 이거를 또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더해주기 위해선 통분을 먼저 해줘야 하니까 2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20분의 55 더하기 20분의 11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 20분의 66이 되는데, 자, 20분의 66 이것도 지금 약분이 됩니다. 그쵸? 어떻게 약분이 돼요? 2로 나뉘잖아요. 2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누니까 20은 10이 되고 66은 33이 됩니다. 즉, 10분의 33이라는 거고요. 10분의 33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꾸니까 3과 10분의 3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4번도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27로 일단 가분수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10분의 27 곱하기 3 더하기 10분의 27 곱하기 9분의 8 해주고요. 10분의 27 곱하기 3 먼저 해보려는데 지금 약분될 건 없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계산해주니까 10분의 얼마가 나오나요? 10분의 얼마 나와요? 친구들. 27 곱하기 3을 하면은 8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더하기. 자, 이거는 약분이 됩니다. 약분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1, 3으로 약분이 되고 여기는 4, 5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계산을 해주는 거죠. 하니까 5분의 12가 되고요. 자, 통분해서 이제 더해주겠습니다. 10분의 81 더하기 10분의 24. 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더해주면 10분의 105가 나오네요. 105. 자, 여기서 우리 약분을 해줍니다. 5로 약분이 되죠? 5로 약분이 되니까 2하고 여기는 21이 되네요. 즉, 2분의 21이라는 거고, 이거 대분수로까지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10과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해봤습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2와 17분의 2 곱하기 1과 9분의 7. 아까 했던 대로 2와 17분의 2를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꾸니까 얼마가 돼요? 17분의
36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17분의 36 곱하기 1 더하기 17분의 36 곱하기 9분의 7이라고 적어주는 거죠. 자, 계산 쭉쭉 해볼게요. 17분의 36 곱하기 1. 그냥 17분의 36이죠. 그쵸? 17분의 36 더하기 해주고요. 17분의 36 곱하기 9분의 7. 이거는 약분이 됩니다. 그쵸? 약분 해볼게요. 9와 36은 4가 아닌 9로 약분이 되니까 9는 1이 되고 36은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17분의 28이 나오고요. 맞죠? 이걸 더해줍니다. 더해주니까 17분의 얼마가 됩니까? 36 더하기 28 하면? 그쵸? 6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대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꾸니까 3과 17분의 얼마가 돼요?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자시도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제 대분수의 곱셈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아까 했던 방식보다는 친구들 보세요. 우리 대분수의 곱셈을 할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즉시 바로 약분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쉽죠. 자, 그럼 이 방법 그대로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5분의 2 곱하기 2와 5분의 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분수는 무조건 가분수로 바꿔줘야죠. 2와 5분의 1을 우리 가분수로 바꾸니까 5분의 12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여기서 약분할 게 있는지 찾아봤는데 약분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 분모는 분모끼리 해서 25가 나오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하니까 24가 나오네요. 정답은 25분의 24.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어렵지 않았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21분의 8 곱하기 2와 16분의 3이네요. 그렇다면 21분의 8 곱하기 자, 2와 16분의 3을 우린 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바꾸니까 16분의 얼마가 나옵니까? 3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해줄 거 약분할 게 보입니다. 8이랑 16 약분이 되죠. 자,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요. 21과 35도 어때요? 약분이 되죠? 7이라는 숫자도 약분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약분을 해줍니다. 한 뒤에 계산을 하면은 훨씬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정답은 6분의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13번. 1과 9분의 8 곱하기 얼마예요? 17분의 6이네요. 자, 그렇다면 1과 9분의 8을 우리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9분의 17이 되고요. 곱하기 17분의 6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약분할 거리를 찾는 거죠. 찾아보니까 딱 봐도 보이는 게 뭐예요? 17, 17. 약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일단 먼저 약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약분이 돼요. 뭐랑 뭐? 9랑 6이 3으로 약분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3으로 약분을 해 줍니다. 자, 9는 3이 되고 6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보는 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해주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가뿐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숫자가 크더라도 약분을 차근차근 하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3 곱하기 1 해주면 되고, 1 곱하기 2 해주면 되고, 그쵸?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요한 거는 약분을 잘 하려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만약 약분을 못 하더라도 계산이 다된 뒤에 약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산 뒤에도 약분을 해주면 좋습니다. 18번입니다. 자, 2와 4분의 1 곱하기 1과 13분의 3. 이건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네요. 그럼 다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습니다. 바꿔주니까 4분의 9 곱하기 13분의 16 이렇게 되고요. 자, 약분할 게 보입니다. 4와 16이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해줍니다. 4는 1이 되고요. 16은 4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니까 어때요? 13분의 36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해줄 거 뭐예요?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니까 36. 이거 선생님 너무 숫자가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직접 계산을 해본다 했죠? 자, 해보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 말은 뭐예요? 2와 13분의 10이 정답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과 7분의 3 곱하기 1과 16분의 5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3과 7분의 3.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7분의 얼마 나오죠? 7분의 24가 나오고요. 곱하기 16분의 5도 가분수로 바꿔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16분의 21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약분을 해준다. 7이랑 21. 일단 7로 약분해주니까 1. 3으로 바뀌고요. 24와 16. 24와 16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8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2하고 3.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는 걸알수 있네요. 더 약분되는 건 없죠? 없는 거 확인했으면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하니까 2분의 9가 되고요. 그쵸? 마지막으로 해줄 게 뭐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우리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다. 바꾸니까 4와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한번 힘차게 마지막까지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1과 13분의 9입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바꿔주니까 13분의 얼마가 됩니까? 13분의 22가 됩니다. 맞죠? 곱하기 2와 6분의 1도 한번 우리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바꿔주니까 어떻게 돼요? 6분의 13이 나옵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약분을 해줍니다. 13 약분이 바로 되죠? 1, 1로 약분이 되고요. 6과 22도 약분이 됩니다. 어떤 숫자로? 2로 약분이 돼요. 그쵸? 그래서 약분을 해주니까 6은 3이 되고요. 22는 1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약분될 게더 이상은 안 보인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자, 계산해 볼게요. 1 곱하기 3. 분모는 분모끼리 해주니까 3분의. 분자는 11 곱하기 1이니까 11이 되는 걸알수 있었고요. 마지막 단계네요. 어느덧. 뭘 해준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자, 바꿔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친구들? 그쵸. 3과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와, 자, 오늘 이렇게 힘차게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 개의 분수를 곱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 이거 세 분수의 곱셈까지 끝내잖아요? 그럼 분수 곱셈은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우리 분수의 곱셈 완전 정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힘차게 연산 공부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공부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공부 목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죠. 자,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일 때, 그러니까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계산 방법 익혀 볼 겁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몫이 소수 한 자리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열심히 익혀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겠지요? 바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신나게 풀수 있는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8.5 나누기 5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이 끝나갈 때 우리 함께 멋지게 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산 공부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계산 방법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몫이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 크게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그래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7.2 나누기 3의 계산 예로 들어서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바로 바꾸는데요. 무엇으로 바꾸냐면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7.2 나누기 3은 7.2를 분수로 고쳐 10분의 72 나누기 3 이렇게 쓸수 있고요. 10분의 72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10분의 1이 72개, 10분의 1이 72개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72개인 10분의 1을 똑같이 3등분하는 것이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10이고요. 분자에다가 72 나누기 3이라고 쓰는 거지요. 그렇다면 10분의 24가 되고요. 이것은 10분의 1이 24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수로 2.4라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한번더 확인해 봤고요. 우리 이런 방법도 배웠지요. 두 번째 방법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피자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자, 한번더 보자고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이렇게 10분의 1배가 된다면 먹는 사람 수는 똑같은데 전체 피자의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한 사람이 먹는 피자의 목, 양도 똑같이 10분의 1배만큼 줄어들겠지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10분의 1배가 되었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세 번째 방법, 이 방법도 배웠습니다. 바로 세로로 계산하기 방법인데요. 이세 번째 방법은요, 완전히 다른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 방금 봤던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의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몫이 10분의 1배가 된 것처럼 말이죠. 자, 이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나눗셈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올려 콩콩콩 찍어주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72 나누기 3은 24지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7.2배가 됨에 따라 7.2가 됨에 따라 그 목도 10분의 1배, 2.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방법인데요.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3일차 문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계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연산기 대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니까요. 세 번째 방법으로 나와 있네요.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눗셈을 한 뒤에 잊지 말고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에 소수점을 콩콩콩 올려 찍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보죠.
84 나누기 6을 세로로 계산하면 몫이 14가 되는데요. 잊지 말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소수점을 콩콩콩 올려 찍어준다. 그래서 1.4가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연산키 문제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3일차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자고요. 자, 계산해 보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는요, 4.6 나누기 2 세로로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6 나누기 2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몫의 10의 자리에 2라고 적어주고요. 2, 2, 4 여기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6이 내려옵니다. 이제 몫의 1의 자리에 2, 3은 6 적어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꼭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 소수점을 올려 찍어준다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겠지요. 잘 맞게 찍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옳은 몫은 바로 23이 아니라 2.3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차근차근 계산해 보자고요. 자, 3일차 문제 2번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보죠. 3.9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몫의 10의 자리에 3, 1은 3 적어주고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무엇이 9가 자리에 맞춰 잘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3, 3은 9니까 몫의 1의 자리에 3을 적어주고요. 9를 적어줍니다.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준 뒤에 이렇게 확인 또 확인. 그렇다면 몫은 1.3이다. 1.3이다라고 옳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3번 문제 풀어보죠.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때 실수 없이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자, 3번 문제는 4.8 나누기 4입니다. 마찬가지로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아,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계산할 때이 소수점을 먼저 찍어주면 안 되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뭐 반드시 마지막에 찍으세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때 소수점을 먼저 찍으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찍어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건 먼저 찍느냐, 나중에 찍느냐가 아니라 자리에 맞춰 몫을 바르게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을 위치에 맞춰 바르게 찍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죠. 몫의 자리를 잘 보고요. 먼저 10의 자리에 4, 1은 4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무엇이 8이? 그리고 4, 2, 8, 몫의 1의 자리에 2를 적어주면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잘 찍어줘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소수점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른 몫은 12가 아니라 바로 1점이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4번 문제도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3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리를 잘 보고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3, 2, 6 적어주고요. 다음 3 내려옵니다. 3, 1은 3 적어주고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소수점 위치에 맞춰 찍어주면 2.1이라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일차 문제 5번 문제입니다. 7.5 나누기 5입니다. 역시 자리에 맞춰 잘 구해볼까요? 5, 1은 5 적어주고요. 이제 빼줍니다. 2가 내려오고요. 5가 내려옵니다. 5, 5, 25, 몫의 1의 자리에 5를 적어주고요.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절대 잊지 말고 찍어줍니다.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주면 바로 1.5라는 몫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 5.4 나누기 2입니다. 마찬가지로 2, 2, 4 자리에 맞춰 잘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2, 7, 14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잘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 2.7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죠?
다음은 3일차 문제, 7번 문제입니다. 9점이 나누기 4예요.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보라보자고요. 4, 2, 8이고요. 빼줍니다. 1, 그리고 2가 내려오고요. 4, 3, 12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문제를 풀때 조금 쉽다 싶으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쉬운데? 하면서 후다닥 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계산 실수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자연수의 나눗셈 부분에서 실수를 하던가, 아니면 아차차 이 소수점을 올려 찍지 않고 넘어가던가, 이런 안타까운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넘어가라. 건너가라라는 말이 있다시피 쉬울수록 차근차근 실수하지 말아야지, 정확하게 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8번 문제 풀어 볼 건데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지,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8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13.6 나누기 4입니다.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계산해 보는데요. 4, 3, 12입니다. 빼주고 내려줍니다. 1, 그리고 6이지요. 4, 4, 16. 1의 자리에 4 적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콩콩콩 올려 찍어주면 몫은 3.4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문제 더 풀어보죠. 9번 문제입니다. 20.4 나누기 6이에요. 자, 6, 1은 6, 6, 2, 12, 6, 3, 18이기 때문에 이렇게 3을 적어주고요. 18이라고 적어줍니다. 빼주고 내려주면 되겠지요. 6, 4, 24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역시 잊지 말고 이렇게 꼭 소수점을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옳게 계산한 몫은 바로 3.4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11.7 나누기 3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3, 3은 9입니다. 3 적어주고요. 9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은 빼주면 2, 그리고 7이 내려오겠습니다. 3, 9, 27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역시 잊지 말고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 3.9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일차 문제 10번 문제의 정답은 3.9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3일차 문제 신나게 풀어보기 전에 우리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또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가야 되겠지요. 어김없이 찾아온 바로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입니다. 오늘의 꿀팁은요, 선생님이 바로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세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세요. 가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세 가지 계산 방법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세로로, 방금까지 한 것처럼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지요. 이세 가지 방법 중에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좀 편해. 또는 아닌데, 나는 이 분수의 나눗셈이 좀더 편하던데 내가 끌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세 가지 다 옳은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보세요. 또는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세로로 계산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푼 친구들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당황해요. 그 이유는 평소에 내가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연산

실력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지 말고요. 하나, 둘, 셋,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연습해 봐라. 바로 이것이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는 것보다 골고루 먹어야 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왕이면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해 봐야 또 나의 연산 실력이 높아지는 것. 이랍니다. 오늘의 꿀팁, 세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세요. 기억하면서 꼭 우리 친구들이 연습할 때, 계산할 때, 하나, 둘, 셋, 세 가지 방법으로 골고루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꿀팁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머리를 식혔으니 힘내서 3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 봐야 되겠지요? 자, 3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죠. 3일차 문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20번 문제는 7.4 나누기인데요. 오늘의 꿀팁이 뭐라고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해 보세요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10번 문제까지는 열심히 세로로 계산해 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해볼까요? 20번 문제는. 이번에는 그러면,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분수의 나눗셈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자, 7.4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7.4를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10분의 1이 74개, 10분의 74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나누기 2를 한다라는 말은 결국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10분의 74 나누기 2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결국 이것은 74 나누기 2는 37이기 때문에 10분의 37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아하, 3.7이라는 소수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바로 3.7입니다.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방법으로 한번 21번 문제도 한번 신나게 풀어보죠. 자, 이번엔 8.7 나누기 3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볼 건데요. 한번 친구들이 이야기해 볼까요? 8.7은 몇 분의 몇? 분모가 10인 분수. 그래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10분의 87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고요. 이어서 그대로 나누기 3 적어줍니다. 10분의 1이 87개. 그러니까 10분의 87 나누기 3 이렇게 분자를 적어줄 수가 있고요. 계산해 보죠. 87 나누기 3은 29니까 그러니까 10분의 29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소수로 바꾸어 적으면 2.9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2.9예요.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적을 때 소수점을 너무 작게 적지 말고요. 잘 보이게 콩콩콩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정답은 2.9네요.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이번엔 22.5 나누기 5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풀어볼 건데요. 역시 분모가 10인 분수 10분의 225라고 적어주고요. 나누기 5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225는 5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10분의 225 나누기 5 이렇게 분자를 적어줄 수가 있겠고요. 225 나누기 5를 계산하면 45잖아요. 따라서 10분의 45라고 적어주고요. 역시 소수로 바꾸어 4.5라고 이렇게 계산 결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까지는 무슨 방법?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이번에는 23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오늘의 꿀팁이 또세 가지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세요이다 보니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이었던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는 15.2 나누기 8입니다. 계산해 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152 나누기 8을 계산하면 19예요. 그런데 나누는 수는 그

0: 반대로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10분의 1배가 됐어요. 그 말은 목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는 1.9예요.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24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자연수의 나눗셈 141 나누기 3 계산하면 몫이 47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47에서 4.7로 10분의 1배를 해주면 바로 정답은 4.7이에요. 이렇게 또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입니다. 28점이 나누기 6도 자연수의 나눗셈을 한번 이용해 보죠. 282 나누기 6의 몫은 47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 정답은 4.72에요. 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25번까지는요.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익숙한 세로로 계산하기로 한번 열심히 풀어보자고요. 자, 26번 문제는 37.8 나누기 7입니다. 자,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7.8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7 적어줍니다.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나게 계산해 보자고요. 7호, 35, 잘 자리를 맞춰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7, 4, 28 넘어가면 큰일 나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계산 결과 5.4라고 예쁘게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 문제도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9.2 나누기 4입니다. 69.2. 선생님, 저는 세로로 계산하기가 좋은데요. 세로로 계산하기로만 풀면 안 됐나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연습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요, 69.2 나누기 4입니다. 먼저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나게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4, 1은 4 적어주고요.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차근차근. 4, 7, 28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차근차근. 4, 3, 12.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또 큰일 나요. 소수점을 꼭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17.3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소수점은 잘 보이게 콩콩콩, 콩콩콩 잊지 말고 찍어주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7번 문제 17.3이라고 잘 구해봤고요. 이제 두 문제 더 풀어볼 건데요. 이번엔 28번 문제 한번 또 신나게 풀어보죠. 자, 우와, 7이 3개나 들어가 있네요. 77.7 나누기 3입니다. 역시 세로로 계산해 볼 건데요.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77.7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에 3 적어줍니다. 자, 또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3이 6.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3, 5, 15. 적어주고요.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3, 9, 27. 빼주면, 아하, 나누어 떨어집니다. 잊지 말고 소수점을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계산 결과 25.9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3일차 문제 29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96.5 나누기 5입니다. 역시 또 차근차근 적어주자고요. 나누어지는 수에다가 96.5, 나누는 수에다가 5 적어줍니다. 자, 5일은 5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자리를 맞춰 잘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5, 9, 45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줍니다. 5, 3, 15. 이렇게 또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냥 넘어가면 또안 되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올려 찍어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귀가 따갑게 듣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고 꼭 소수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위치에 찍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른 계산 결과는 바로 19.3, 19.3. 16.3, 19.3이라고 잘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3일차 문제, 29번 문제까지 신나게 풀어 봤는데요. 선생님과 세 가지 방법으로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처럼 우리 세로로 계산해 보기도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문제 2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의 퀴즈 해결해 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몫이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 세 가지 방금 확인해 봤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하나 방법이 좋다,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해서 그것만 계속 편식하지 말고요. 지금은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꿀팁처럼 이왕이면 세 가지 방법으로 골고루 계산하는 거꼭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연산키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드디어 자, 열심히 공부한 사람만 풀수 있다는 오늘의 퀴즈를 해결해 볼 시간인데요. 자, 8자모 나누기 5입니다. 자, 요! 오늘의 퀴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해 보죠. 8.5는 10분의 85죠. 10분의 85 나누기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85는 5의 배수니까 10분의 85 나누기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분자에다가 85 나누기 5는요. 몫이 얼마예요? 1 그리고 7, 17이네요. 그리고 분모는 10이죠. 10분의 17. 소수로 바꿔주면 1.7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풀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죠. 85 나누기 5가 몫이 17인데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으니 그 몫도 10분의 1배. 1.7이지롱.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 세로로 계산해 보죠. 8.5 나누기 5. 계산해 보면 5일은 5. 자,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는 겁니다. 빼주고 내려줘요. 5, 7, 35. 그 다음에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잊지 말고 소수점을 자리에 맞춰 찍어주면 1.7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방법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계산해도 계산 결과는 1.7로 똑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퀴즈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봤는데요. 하나 더 남았죠.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해결해 보는 보너스 퀴즈입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7.6 나누기 4인데요. 이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열심히 푼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참 기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못 다한 문제 꼭꼭꼭 다 풀어보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통신장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된다면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전화나 와이파이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일반 전화가 안 되더라도 119, 112 등의 긴급전화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통신장애가 해결되는 동안 전파로 수신할 수 있는 지상파 TV, 라디오, DMB 등으로 정보를 확인하세요. 통신 복구 후 통화량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 전화, SNS를 활용하세요. 통신 복구 후 데이터가 많이 소모되는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등은 잠시 자제해 주세요. 행동 요령을 숙지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0: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곤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1: 선생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0: 저는 오늘 좀 특별히 난하고 인도의 커리를 좀 먹었습니다.
1: 야, 저도 인도 커리 정말 좋아합니다. 특유의 그 향신료 맛이 진짜 매력적이잖아요.
0: 네. 오늘 여행할 나라가 바로 이 커리의 원조 나라죠.
1: 맞습니다. 인도 커리는 가람 마실라, 코리안더, 커민, 카다멈 등 정말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서 독특하고 깊은 맛을 내는데요. 옛날에는 향신료가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향신료를 찾으려고 인도 가는 길을 찾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자, 그곳이 인도인 줄 알고 인디아스라고 불렀다라고도 해요.
1: 인도는 정말 보물 같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보물을 차지한 제국이 하나 있죠, 선생님?
0: 네, 이 16세기에 인도 대부분을 정복한 나라, 바로 무굴 제국입니다. 자, 선생님, 무굴, 어떤 나라가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1: 발음만 보면 무굴, 몽골, 몽골과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0: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신기한데 사실은 이 몽골의 칭기스칸의 후예가 바로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죠, 선생님?
1: 아, 그 라디오에서 많이 들어본 네. 도시인데요.
0: 아그라겠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자, 어떤 도시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0: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릴만하죠.
1: 아그라가 유명해진 건 16세기부터라고 해요. 그전에는 그냥 작은 도시였습니다.
0: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1: 이 당시 인도는 이슬람 왕조인 델리 술탄 왕조가 300년 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16세기 초 이제 그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침략자들이 쳐들어옵니다.
0: 자, 벌써 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인도의 아그라에서는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1: 아그라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들에는 이 지역이 아그라바나, 즉 숲이 우거진 땅으로 원래는 강을 따라 숲과 마을이 펼쳐진 곳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정착해 도시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곳은 인도의 성스러운 강들 중 하나인 야무나 강을 끼고 있는데 이 강은 예로부터 사람들과 물자가 모이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아그라는 이 강 덕분에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의 중심지 델리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기에 아그라 역시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도의 아그라는요, 13세기에 수립된 델리 술탄 왕조를 지나 16세기 무굴 제국 시기의 중심 도시예요. 아그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였습니다. 특히 16세기 말에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패권 쟁탈의 시대, 센고쿠 시대를 거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치하는 시기로 이어지는데요. 그가 일본을 통일하고 2년 만에 일으킨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도요토미가 죽은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까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조선은 임진

0: 신내란의 연병을 보내준 명나라를 오랫동안 섬기지만 17세기 명나라가 무너지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한편 유럽은 어땠을까요? 16세기 르네상스와 신항로 개척 시기를 지나 17세기에는 과학혁명, 18세기 시민혁명이 이어지던 시기였어요. 새로운 학문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지금의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각 나라들이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던 같은 시기에 인도의 아그라에서도 중요한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그라로 함께 떠나보기 전에 잠시 델리를 둘러보겠습니다. 델리에 가보면 멋진 탑을 볼수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쿠투브 미나르인데요. 실제로는 교과서 사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멋진 탑이라고 합니다. 이 탑이 왜 세워졌을까요? 힌두교도가 많은 인도지만 12세기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중 아이바크라는 사람이 델리를 정복한 것을 기념하여 이 쿠투브 미나르를 만든 것이죠. 이후로 인도에서 지속된 이슬람 왕조를 가리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한답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특유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도시 아그라 역시 점차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요. 마침내 16세기 초에는 델리 술탄 왕조의 수도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델리 술탄 왕조는 결국 바부르라는 사람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바부르가 1526년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 왕조와 맞붙는 장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끼리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투였는데 무기 사용에 능했던 바부르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부르는 마침내 16세기 전반 인도의 새로운 제국을 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도 최후의 제국, 무굴 제국입니다. 참고로 바부르는 몽골계 핏줄을 이어받은 인물인데요. 그래서 나라 이름 또한 몽골을 뜻하는 무굴이 되었답니다. 특히 바부르의 손자인 아크바르 황제 시절이 전성기였는데, 그는 붉은 사암으로 아그라성을 웅장하게 확장시켰고 수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도시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아크바르는 무엇보다 관용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제국이 다양한 종교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힌두교 출신 신하들을 고위 관리로 임명하는 한편 여러 종교인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이슬람교도들에게 부과한 세금인 지지야를 폐지한 일은 아주 유명하죠. 덕분에 아그라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황제를 존경했습니다. 사진에 붉은색을 띠는 요새가 바로 아그라성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웅장하고 카리스마 있는 요새가 인상적이기도 하지만, 원숭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거닐고 있어서 기억에 남는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이 요새를 보기 위해 아그라를 찾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아그라뿐만 아니라 인도를 상징하는 유명 건축물이 있는데 박세훈 선생님께서 잠시 후에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1: 아크바르 황제. 자, 우리에게 뭐 악바르 황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알려진 무굴 제국의 황제인데요. 이슬람 제국에서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이 부과되었던 세금을 없애주다니. 이거는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더 놀라운 게 있어요.
1: 네.
0: 아크바르 황제는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연구를 보면 난독증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의 지식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요. 들은 내용을 놀라울 정도로 잘 기억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술을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져요.
1: 뭐 넓은 어떤 포용적인 마음에 뭐 뛰어난 기억력까지 갖추고 또 문화 예술까지 사랑하게 했다니까 이 시기가 무굴 제국에게는 전성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이 시기의 평화와 부의 정도는 지금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아크바르의 손자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1: 아크바르의 손자라고 하면은 샤차.

성황성쇠가 담겨있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굴 제국의 수도 아그라를 대표하는 건축물, 아니 어쩌면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건축물 타지마할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놀라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당연히 평범한 무덤은 아니겠죠? 이곳은 황제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무굴 제국의 영광과 갈등이 모두 담긴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무굴 제국의 5대 황제 샤자한은 총애하던 왕비 뭄타지 마할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뭄타지 마할은 잦은 출산에도 불구하고 황제인 남편을 도와서 정치, 전쟁터 동행 등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1631년 그런 그녀가 14번째 아이를 낳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샤자한은 큰 충격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지어 그녀를 기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632년부터 20여 년간의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에서 온 약 2만 명의 장인과 기술자들이 참여했는데요. 하얀 대리석은 라자스탄에서, 청금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로 조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지마할은 단순히 인도만의 건축물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자원이 모인 국제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타지마할의 아름다웠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인데요. 내면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바로 완벽한 균형과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타지마할은 낮과 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곳을 방문한 한 유럽의 여행자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건축물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지마할을 돌로 만든 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샤자한의 치세 말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굴 제국은 장자 계승제도 대신 후계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왕위를 이었는데요. 샤자한이 지지한 후계자가 있었지만 또 다른 아들인 강경한 이슬람교도 아우랑제브가 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아우랑제브는 아버지 샤자한을 아그라성에 유폐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샤자한은 성의 작은 창문을 통해서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바라보며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들에 의해서 요새에 갇힌 채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고 이후 뭄타지마할 곁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중앙에는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아우랑제브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크바르가 펼쳤던 관용 정책과 달리 그는 이슬람 제일주의를 강화했습니다. 힌두교도들에게 지지아를 다시 부과를 하고 때로는 힌두교 신전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힌두교도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무굴 제국은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아우랑제브가 떠난 뒤 무굴 제국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그라와 델리의 궁전은 여전히 화려했고 타지마할 같은 아름다운 건축물은 무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랐습니다. 종교 갈등과 지방 세력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요. 이 제국은 점차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바로 유럽 세력, 특히 영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인도 회사가 무역을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향신료, 면직물,

0: 그리고 마시는 차를 유럽으로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죠. 그러나 점점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한 영국은 무기를 들고 인도의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군은 인도의 벵골 세력을 꺾고 그때부터 무굴 황제는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전히 델리의 황궁에는 황제가 앉아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영국이 쥐고 있었던 거죠. 결국 1857년 세포의 항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포의는 인도인 병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인도인 병사들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면서 무굴 제국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라의 타지마할은 지금도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혹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유산과는 달리 근현대 인도는 오랜 식민 지배와 가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타지마할이 무굴 제국의 찬란했던 과거를 보여준다면 그 이후 인도의 역사는 외세의 지배와 분열이 남긴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타지마할,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네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지은 건물인데 정작 본인은 아들에게 감금당해가지고 평생 작은 창문으로 보기만 하다니요. 너무 안타까운.
0: 맞습니다. 이 샤자한은 결국에는 죽어서야 이 사랑하는 아내 옆에 묻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타지마할 한가운데 두 개의 석관이 나란히 있는데요. 타지마할에서 유일하게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1: 왜요?
0: 예. 왜냐하면 샤자한의 관이 나중에 이렇게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타지마할의 완벽한 대칭이 살짝 깨지고 말았던 거죠.
1: 야, 그토록 노력해서 만든 대칭인데 정작 본인이
0: 네.
1: 그 대칭을 깨뜨렸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0: 네. 이제 게다가 요즘에는 심각한 이 대기오염 때문에 이 하얀 대리석이 좀 누렇게 변색까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심각하면은 갈색이나 또 녹색으로까지 변한다고 해요.
1: 타지마할, 사랑의 위대함과 예술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지만 권력의 허무함, 그리고 현재 환경 오염까지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 같습니다.
0: 네, 이 타지마할과 무굴 제국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인도의 아그라에 가셔가지고 이 타지마할을 볼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흥미롭게 이 타지마할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오늘 아그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도시로 한번 가볼까요?
1: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0: 네,
1: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2: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EBS English.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1: 이 도시는 도시 이름이 곧 국가 이름이 된 곳이기도 해요. 어딘지 짐작하시겠어요?
0: 미국과 국경이 맞닿은 곳인 것 같은데, 자,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일까요?
1: 맞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아즈텍 문명 때 붙은 이름이라고 하네요. 전쟁의 신 멕시틀리의 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전쟁의 신이라니, 이 이름부터 좀 비장한데요.
1: 이

0: 도시의 진짜 매력은 지리적 위치에 있어요. 해발 2240m에 있는데요. 한라산 정상이 약 1947m라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약 300m 더 높은 거죠.
1: 도시 전체가 그렇게 높게 있으면 고산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차는데요?
0: 그래서 축구팀이 원정 경기를 가면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해요.
1: 왜 그렇게 높은 곳에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0: 멕시코 시티의 역사에 답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즈텍 문명부터 프리다칼로까지 보고 나니 벌써 멕시코 시티에 다녀온 기분입니다.
1: 선생님, 이곳 멕시코에 유명한 도롱뇽이 있다라는 거 아세요? 이름도 되게 귀여운데 우파루파입니다.
0: 움파룸파요?
1: 움파루파가 아니라 그 춤추는 움파룸파 말고 우파루파예요. 진짜 이름은 아홀로틀이라고 합니다.
0: 알죠, 알죠. 웃는 얼굴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파루파가 정작 멕시코에서는 점점 보기 힘들다던데요.
1: 이 아홀로틀의 대표적인 서식지가 바로 멕시코 시티 남쪽에 있는 소치밀코 호수라고 하는데요. 이 환경 오염과 천적 등장으로 지금은 멸종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2020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폐에 이 아홀로틀을 넣었다고 합니다.
0: 그 지폐가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한쪽에 아홀로틀이 있다면 반대쪽에는 독수리가 선인장 위에서 뱀을 물고 있는 멕시코 전설이 그려져 있거든요. 멕시코의 과거와 현재가 지폐 한 장에 모두 들어있는 셈이죠.
1: 예, 의미도 있고 또 디자인도 아름다운 덕분에 2021년 올해의 은행권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멕시코 사람들도 이 지폐가 마음에 들었는지 잘 쓰지 않고 주로 보관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0: 동물뿐만 아니라 지폐까지도 멸종 위기인가요? 근데 우파루파와 지폐만 위기인 게 아닙니다. 도시 자체가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1: 도시가요?
0: 매년 조금씩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역사까지 멕시코 시티의 비밀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애니메이션 코코 보신 적 있으세요? 기타를 사랑하는 소년 미겔이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 겪게 되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끝없이 너울치듯 펼쳐지는 죽은 자들의 세계의 환상적인 모습이 정말 멋지게 묘사됐죠. 그런데 그 장관의 모티브가 바로 멕시코 시티를 위해서 내려다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해발 2240m 고원의 거대한 분지 안에 건물들이 끝도 없이 물결치듯 이어지는 광경. 이것이 멕시코 시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 시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가라앉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30에서 50cm씩 내려앉는 지점도 있으며 지난 100년간 총 9m 이상 가라앉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건물들이 기울고 도로가 갈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답은 이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이해됩니다. 멕시코 시티는 원래 호수 위에 세워진 도시였거든요. 그것도 해발 2240m. 고원지대 한복판에요. 감이 잘안 오시죠? 마치 한라산 꼭대기가 1947m인데 거기보다 300m나 더 높은 곳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위에 도시를 지은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 호수 위에 놀라운 도시를 세운 아스테카 문명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독수리와 뱀의 전설, 인구 수십만의 거대 도시, 그리고 유럽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문명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아스테카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신

0: 위칠로포 치틀리가 자신의 백성에게 계시를 내렸어요.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아있는 곳을 찾아라. 그곳에 수도를 세워라. 오랜 방랑 끝에 아스테카인들은 텍스코코 호수 위의 작은 섬에서 바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전반 그 섬 위에 도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테노치티틀란이라 하였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국기를 보면 정중앙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위에 앉은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건국 전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수 위의 작은 섬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아스테카인들은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치난파라고 부르는 공법인데요. 갈대를 엮고 그 위에 흙과 진흙을 쌓아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인공섬 위에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지었어요. 호수 바닥에 비옥한 흙 덕분에 1년에 여러 번 수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본토와는 세 갈래의 거대한 뚝길로 연결하고 도시 안에는 수로를 뚫어서 칸으로 물자를 운반했습니다. 나중에 에스파냐 정복자들이 산 위에서 이 도시를 처음 내려다봤을 때 베네치아 같다고 경탄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베네치아보다 훨씬 컸습니다. 전성기의 테노치티틀란 인구는 학자에 따라 약 15만에서 30만으로 추정하는데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들과 맞먹는 수준이었거든요.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쌍둥이 신전 템플로 마요르가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웅장한 궁전과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호수 위의 섬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스케일이었어요. 테노치티틀란에서 가장 활기찬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틀라텔롤코 시장은 당시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시장이었는데요. 훗날 아스테카를 무너뜨리는 에스파냐의 정복자 코르테스의 기록에 따르면 매일 약 6만 명이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온갖 종류의 식품과 직물, 보석, 도자기, 심지어 노예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사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처음 재배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토마토, 고추, 감자, 옥수수, 호박, 고구마, 아보카도, 코코아, 바닐라 등이 모두 아메리카가 원산지예요.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타코도 바로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음식이죠. 특히 코코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스테카인들은 코코아 열매를 갈아서 음료로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핫초코가 아니에요. 엄청 쓴 음료였거든요. 코르테스가 이걸 유럽에 들고 왔더니 유럽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마시냐면서 설탕이랑 바닐라를 잔뜩 넣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액체로 마시던 걸 고체로 굳히는 방법이 개발됐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초콜릿이 된 겁니다. 초콜릿의 원조가 아스테카였던 거죠. 그리고 아스테카인들은 태양이 매일 뜨려면 신에게 인간의 생명 에너지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믿었고 산 사람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 제물로 올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이후 에스파냐인들이 정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지만 인신 공양의 규모에 대한 에스파냐 측 기록이 과장되었다는 지적도 있고 정복 과정에서 에스파냐인들이 자행한 폭력과 학살 역시 그에 못지않거나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아스테카 제국이 본격적으로 커진 건 몬테수마 1세 때부터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테노치티틀란 안에 도로와 운하를 대규모로 깔았어요. 도시의 골격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몬테수마 2세가 들어서면서 이번에는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멕시코 중부 대부분을 장악하더니 남쪽으로는 지금의 과테말라 근처까지 밀고 내려갔어요. 제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지구 반대편에는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선 유럽인들의 배가 점점 아메리카 대륙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 현재의 멕시코 시티를 떠올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과거네요.
0: 이렇게 대단한 문명이 어쩌다가 무너진 걸까요?
1: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아메리카로 다가오던 배 한 척과 한 사람 때문에 찬란했던 문명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0: 네, 선생님 무슨 뜻이죠?
1: 이 아스텍 문명이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 제국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카 제국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무렵 지구 반대편 유럽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5세기 후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를 중심으로 그 유명한 신항로 개척 시대가 열린 거예요.

0: 아시아의 향신료를 직접 구하겠다라는 열망, 그리고 크리스티교를 전파하겠다라는 종교적 열정이 유럽인들을 바다로 이끌었고, 마침내 1492년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카리브해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콜럼버스 이후 에스파냐인들은 카리브해 섬들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곧 대륙 본토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519년 봄, 오늘날의 쿠바에서 출발한 배 11척이 멕시코 해안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약 500여 명의 병사와 말 16마리, 그리고 대포 몇 문. 이끄는 사람은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34살의 에스파냐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아스테카 제국의 인구는 수백만에 달했고요. 정예 전사만 해도 수만 명이었어요. 코르테스의 부대는 고작 500명. 상식적으로는 전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아스테카 제국은 멸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코르테스가 해안에 상륙해서 총과 대포를 쏘니까 난생 처음 화력 무기를 본 현지 부족장이 겁을 먹었습니다. 적대하기보다는 환심을 사자는 쪽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선물을 보냈는데 그 안에 여성 20명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끔찍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동맹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 20명 중에 한 사람이 코르테스의 운명을, 나아가 아스테카 제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바로 말린체라고 불리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이 통했습니다. 이 말린체는 고원지역 언어인 나우아어와 해안쪽 마야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린체 덕분에 코르테스는 이 땅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내륙 호수 위에 세워진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다는 것, 그곳에 몬테수마 2세라는 황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변 부족들 상당수가 이 아스테카의 집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까지요. 자, 오늘날 멕시코에서 말린체는 매우 복잡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배신자라 하고, 누구는 두 문명의 다리였다라고도 합니다. 코르테스는 말린체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스테카의 원한을 품은 부족들을 하나씩 설득하고 동맹군을 불려나갔어요. 500명으로 출발한 원정대에 수만 명의 원주민 동맹군이 합류하게 됩니다. 코르테스 연합군이 산을 넘어 멕시코 고원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병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빛나는 거대한 도시, 하얀 신전 위로 햇살이 반사되고 둑길 위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은 마치 꿈속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음 몬테수마 2세는 코르테스를 환대했습니다. 아스테카의 전설 속에 동쪽에서 돌아올 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코르테스의 등장 시기가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 환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의 탐욕과 폭력이 드러나면서 충돌이 시작됐죠. 결정적 타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바로 천연두였어요. 유럽인들은 오랜 세월 이 병과 같이 살아오면서 몸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바이러스를 생전 처음 만난 겁니다. 면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자 마을 전체가 쓰러집니다.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에스파냐 군인 곁에 있기만 해도 원주민이 죽어나갔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천연두만이 아니었어요. 홍역, 장티푸스 등 전염병이 연달아 들이닥쳤습니다. 1521년 8월, 테노치티틀라는 함락되었습니다. 아스테카 제국의 마지막 황제 쿠아우테묵은 코르테스에게 붙잡혀 몇 년 후 처형되었어요. 호수 위에 찬란한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에스파냐인들은 이 테노치티틀란을 완전히 파괴한 뒤에 그 위에 새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아스테카의 신전을 허물고 그 돌로 가톨릭 성당을 지었습니다. 호수를 메우고 수로를 막고 에스파냐식 격자형 도시를 설계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소칼로라 부르는 커다란 광장을 딱 놓고 그 주변으로 성당, 관공서, 상점가를 둘러세우는 거예요. 이 패턴이 에스파냐가 식민지를 만든 곳마다 거의 똑같이 반복됩니다. 일종의 식민도시 공식이었던 셈이죠. 이 새 도시가 바로 누에바 에스파냐의 수도,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입니다. 멕시코에서 에스파냐어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원주민들의 언어가 있었지만 300년의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대부분 에스파냐어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문화는 독특합니다. 가톨릭 성당 안에 원주민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고 에스파냐어 속에 나우아어 단어가 섞여 있어요. 그 상징이 바로 죽은 자의 날입니다. 매년 11월 1일에서 2일 멕시코 전역이 축제에 휩싸이는데요. 묘지에 금자나를 깔고 해골 모양 설탕 과자를 만들고 죽은 가족을 위해 제단을 차립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죽은 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가 전 세계에 알린 바로 그 문화죠. 이 축제는요, 가톨릭의 만성절과 아스테카의 죽은 자 숭배 전통이 합쳐진 겁니다. 이 정복자의 종교와 정복당한 자의 신앙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하나로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멕시코 시티는 그런 도시입니다. 땅을 파면 아스테카가 나오고, 거리를 걸으면 에스파냐 식민지가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두 세계가 섞인 역사가 읽힙니다. 그리고 발밑에서는 메어진 옛 호수의 흔적이 지금도 도시를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1: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한 문명이 사라진 걸 보니 뭐든지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들이 조금만 일찍 면역력을 갖췄다면 지금 멕시코는 상당히 다른 세상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0: 하지만 이 아스텍 문명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영화 코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다. 현재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직 우리 곁에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선생님, 오늘따라 꼭 시인 같으십니다. 감성이 충만한 이 느낌.
0: 네, 오늘 간 도시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괜히 마음도 좀 무거워지고 좀 그러네요.
1: 오늘 멕시코 시티 여행은 여기서 마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후기로 많이 남겨주세요.
0: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낸 도전 연산왕 문제도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네, 두구두구두구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도전 연산왕 문제의 정답은 그렇죠. 바로 5.3이 되는 겁니다. 자,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 다음에 계산해 보면 되었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원리 만나보았으니까 이번에는 3일차, 4일차,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볼 준비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3일차 내용 먼저 만나봐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예요. 자,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예를 들면 2.337 나누기 1.23.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자. 그랬더니 233.7 나누기 12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몫의 1의 자리에 1을 쓰고, 그 다음 123. 뺐더니 110이 되고 7을 내려요. 오, 여기에 123 곱하기 9를 했더니 1107이 된다. 몫의 소수점.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면 1.9가 되는구나. 아,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하여 소수점을 두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자. 그럼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만나볼게요. 1번입니다. 0.276 나누기 0.2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며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27.6 나누기 23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23 곱하기 1은 23. 27 빼기 23은 4고, 6을 내려주면 46이죠? 23 곱하기 2는 46. 뺐더니 0. 자,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주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1점이죠? 2번, 0.714 나누기 0.42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주면 71.4 나누기 42가 되죠. 42 곱하기 1은 42. 그러면, 자, 71에서 42를 빼주자. 바로 29가 되겠다. 4를 내려요. 42 곱하기 7을 해볼게요. 27에 14, 47에 28. 그럼 29가 되죠? 294이니까 뺐을 때 0. 몫의 소수점도 바르게 찍어주면 바로 1.7이 되겠어요. 다음 3번. 0.896 나누기 0.64. 역시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인데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합니다. 그러면 89.6 나누기 64구나. 64 곱하기 1은 64. 89에서 64를 뺐으니까 바로 25가 되겠네. 6을 하나 더 내리면 256이 되죠? 64 곱하기 4를 볼까? 44, 16, 그 다음 64, 24. 그러면 256이 되겠네. 뺐을 때 0. 바로 몫의 소수점까지 찍어주면 1.4가 되는 거죠. 4번. 1.584 나누기 0.4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58.4 나누기 44가 되죠. 그러면 44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좋을까요? 오, 44 곱하기 3을 해볼까요? 43, 12. 그 다음 43, 12. 그럼 132가 되니까 158에서 131을 빼자. 그러면 26이 되겠네. 4를 내리면 264죠? 그러면 44에다가 6을 곱했을 때 46에 24. 그 다음 46에 24이니까 264가 되죠. 몫의 소수점도 바르게 찍어주면 3.6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이죠? 2.412 나누기 0.67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을 해줬더니 241.2 나누기 6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7에다가 3을 곱하자. 73, 21, 63, 18. 그러면 18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그렇죠, 20이죠? 그럼 201이고, 241에서 201을 빼줬으니까 40이죠. 2를 내려요. 그럼 402죠. 67에다가 얼마? 그렇죠. 6을 곱해볼까요? 76에 42. 4 올리고 66에 36. 그 다음 4를 더했으니까 40이 되죠. 402예요. 뺐더니 0.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추어서 찍어줘야 하니까 바로 3.6이 되는 겁니다. 다음 6번. 5.456 나누기 0.88이에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했어요. 545.6 나누기 88이 된 거죠. 그러면 88에다가 6을 곱해볼까? 86에 48. 4 올렸죠? 86에 48. 48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52가 되죠. 545에서 528을 뺐어요. 그랬더니

107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을 더 내렸을 때 176이 되죠? 88에다가 2를 곱했을 때 8이 16, 8이 16, 176이 되니까 뺐을 때 0, 몫은 바로 6.2가 되는 거예요. 자,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항상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수점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선생님처럼 표시를 해야 나중에 몫의 소수점의 위치를 바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7번, 6.81로 나누기 2.3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 줍니다. 681.5 나누기 235예요. 235 곱하기 2를 했을 때 바로 470이 되니까 681에서 470을 빼자. 그러면 바로 211이 되죠. 끝에 있는 5를 하나 더 내려주면 2115가 되는데요. 235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2115가 될까요? 자, 거의 10배에 가깝죠. 그러면 9를 곱해볼까? 5, 9, 45. 올림한수 써주고 3, 9, 27. 27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바로 31이 되죠. 2, 9, 18. 18에다가 3을 더했어요. 그러면 21이 되죠. 2115네. 뺐더니 0. 몫의 소수점도 이렇게 위치 맞춰서 찍어주면 2.9가 되는 거예요. 8번이죠. 4.212 나누기 3.2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했을 때 421.2 나누기 324죠. 324 곱하기 1은 324. 그 다음 421에서 324를 뺐어요. 그랬더니 97이 되는구나. 2를 내렸죠. 972예요. 324 곱하기 3을 했을 때 4312, 23은 6, 그 다음 33은 9, 972가 되죠? 빼면 0. 소수점의 위치,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바로 1.3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7.168 나누기 5.12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했을 때 716.8 나누기 512가 되죠? 512 곱하기 1은 512, 716에서 512를 뺐으니까 204가 돼요. 8을 내려주면 2048이 되는데요. 512에다가 4를 곱해주면 248, 14는 4, 그 다음 54, 20이 되어서 2048이 됩니다. 뺐을 때 0이죠. 몫의 소수점 찍어주면 1.4가 되는 거고요. 10번 0.408 나누기 0.34도 마찬가지예요.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자.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는 것은 곱하기 100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40.8 나누기 34. 34 곱하기 1은 34이고 40에서 34를 빼면 6, 8을 내려요. 68이죠. 34 곱하기 2를 했을 때 68이 되니까 빼면 0. 몫의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 찍어줍니다. 1.2가 되겠죠. 11번 1.344 나누기 0.3이에요.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시켜줍니다. 134.4 나누기 32가 되죠. 그러면 32 곱하기 4를 했을 때 248, 34, 12이니까 134에서 128을 빼주자. 그러면 뺐을 때 6이 남잖아요. 그럼 4를 내려줄게요. 64니까 32 곱하기 2가 64. 뺐을 때 0, 몫의 소수점까지 올려 찍어주면 4.2가 되는 거죠. 12번이에요. 1.378 나누기 0.5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해주면 137.8 나누기 53이 됩니다. 그러면 53 곱하기 2가 바로 106이 되니까 137에서 106을 빼자 31이 되죠. 여기에 8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53 곱하기 6을 했을 때 3, 6, 18, 그리고 5, 6에 30이니까 318이 되죠. 뺐을 때 0, 몫의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바로 2.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수 3자릿수 나누기 소수 2자릿수 우리 연산 3일차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12번까지 해결해 봤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해 보세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연산력 키우기 4일차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일차는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1이에요. 자, 10.92 나누기 1.3,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줬어요. 왜요? 나누는 수가 우리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는 건 결국 10을 곱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109.2 나누기 13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13 곱하기 8은 104, 뺐을 때 5가 남고 2를 내렸으니까 52는 13 곱하기 4가 50이구나. 그래서 몫은 8.4가 된다. 몫의 소수점까지 잘 찍어주면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나누는 수가 소수 네모 자리수이면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네모 자리만큼 똑같이 옮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리수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이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옮겨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아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1번 0.18 나누기 0.3,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이런 경우에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1.8 나누기 3이 되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죠? 그러면 몫이 1보다 작아져요.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3, 6, 18이니까 아, 몫은 0.6이 되네. 2번 0.24 나누기 0.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서 2.4 나누기 4구나. 2.4가 4보다 작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4, 6에 24. 그래서 몫은 0.6이 되네. 다음 3번 0.48 나누기 0.6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4.8 나누기 6. 4.8이 6보다 작으니까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6, 8에 48이죠. 빼면 0. 몫은 0.8이 되는 거예요. 4번 1.44 나누기 0.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니까 14.4 나누기 3입니다. 그러면 3, 4, 12죠. 14에서 12 빼면 2고 4를 내렸어요. 3, 8에 24 빼면 0.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몫이 48 아니죠? 몫의 소수점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추어서 4.8이라고 만들어줘야겠죠. 자, 5번 2.45 나누기 0.5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24.5 나누기 5입니다. 그러면 5, 4, 20, 24에서 20을 빼주면 4가 되고요. 5를 내려요. 5, 9, 45죠.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4.9가 되고요. 6번 2.24 나누기 0.7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22.4 나누기 7이죠. 7, 3, 21. 빼면 1이죠. 4를 내려요. 7, 2, 14. 뺐더니 0이고요. 몫의 소수점 찍어주면 3.2죠. 7번 1.28 나누기 0.8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어요. 그랬더니 12.8 나누기 8이 됐습니다. 12에는 8이 딱 한 번 들어가죠. 8일은 8. 12에서 8을 뺐으니 4. 8을 내렸어요. 48이죠. 그러면 8, 6에 48이구나. 아,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추어서 찍어주면 1.6이 됩니다. 8번 0.96 나누기 1.6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여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9.6 나누기 16이 되는데 9.6이 16보다 더 작은 수죠. 그럼 몫이 1보다 작아진다. 그래서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쓰고 소수점 미리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0점. 그 다음 16 곱하기 6을 해보는 겁니다. 6, 6에 36,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 1, 6은 6, 그러면 96이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0.6이 되는구나. 다음 9번 0.92 나누기 2.3이에요.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해주니까 9.2 나누기 23이에요. 9.2가 23보다 더 작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에는 몫이 1보다 작아진다. 0. 얼마 얼마 얼마가 되겠구나. 그럼 0. 먼저 써주고

23 곱하기 4를 해볼까요? 3, 4, 12, 2, 4, 8. 그럼 92가 되겠죠. 몫은 0.4가 되겠고요. 1.28 나누기 1.6이에요. 소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12.8 나누기 16이 되고, 12.8이 16보다 작으니까 몫의 1의 자리에 0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16 곱하기, 그렇죠, 8을 해줄게요. 6, 8에 48,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 1, 8은 8이죠. 8 더하기 4는 12, 128 뺐더니 0이죠. 몫은 0.8이 되고요. 다음 11번, 2.04 나누기 1.7.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20.4 나누기 17이죠. 그러면 17 곱하기 1이 17이고, 20에서 17 빼면 3, 4를 내렸을 때 34가 돼요. 17 곱하기 2가 34이므로 뺐을 때 0, 소수점 다음과 같이 찍어주면 1.2가 됩니다. 12번 문제예요. 3.36 나누기 2.4,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33.6 나누기 24가 됩니다. 24 곱하기 1은 24이고, 33에서 24를 빼면 9가 되죠. 6을 내려주세요. 24 곱하기 4를 했을 때 4, 4, 16, 2, 4, 8. 그래서 96이 되니까 뺐을 때 0. 소수점까지 찍어주면 바로 1.4가 됩니다. 자, 선생님과 12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이제 연산력 키우기 5일차 문제도 만나볼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역시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1.96 나누기 0.7. 자, 우리 가로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세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세로로 계산할 것처럼 계산식을 써주고, 그 다음 소수점의 이동까지 표현을 한 다음,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생각해서 몫을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수점의 위치예요.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같아요. 그런데 이동하기 전에 있었던 이 소수점의 위치와 똑같이 찍어주면 완전히 다른 답이 되니까요. 소수점을 이동시켰다면 그 위치에 맞추어서 몫의 소수점을 찍어주어야 합니다.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주의해서 몫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계산해 보세요. 1번 문제부터 봅니다. 0.21 나누기 0.7이에요. 우리가 세로로식을 써볼 거예요. 0.21 나누기 0.7. 이렇게요. 여러분도 아래에 써보세요. 소수점에 이동 표시합니다.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2.1 나누기 7이구나. 2.1이 7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먼저 쓰고 소수점 찍고, 7, 3, 21이니까 뺐을 때 0, 그럼 몫은 0.3이네. 위에다가 0.3이라고 다시 한번 답을 써주는 거예요. 2번, 0.72 나누기 0.9예요. 0.72 나누기 0.9. 자,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 주면 우리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할수 있겠죠. 7.2가 9보다 더 작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9, 8에 72이므로 몫의 다음과 같이 8을 써주고 계산을 해주면 0. 몫은 얼마? 바로 0.8이 되는 거죠. 0.8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3번입니다. 1.44 나누기 0.3이에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1.44 나누기 0.3.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거예요. 14.4 나누기 3이죠. 3, 4, 12. 뺐더니 2. 4를 내렸죠. 3, 8에 24. 빼면 0이에요. 자, 몫의 소수점도 올려서 찍어주면 4.8이 되죠. 4.8. 4번. 2.32 나누기 0.8이에요. 2.32 나누기 0.8입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줬더니 23.2 나누기 0.8이 됐어요. 23.2 나누기 8이 되었죠. 그러면 8이 16이니까 23에서 16을 빼주는 거죠. 빼면 7. 2를 내려요. 72죠. 89, 72 빼면 0.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2.9예요. 2.

0: 0.5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0.56 나누기 1.4예요. 자, 0.56 나누기 1.4.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보니 5.6 나누기 14가 돼요. 5.6이 14보다 작죠? 그럼 몫은 1보다 작아지겠구나. 0. 몇? 그러면 14 곱하기 4를 해볼게요. 4, 4, 16, 4, 1은 4. 그러면 56이죠. 뺐을 때 0, 따라서 몫은 0.4가 되는 거예요. 6번, 3.25 나누기 2.5도 볼게요. 3.25 나누기 2.5.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인데요. 우리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만 이동을 할게요. 32.5 나누기 25가 됐죠. 그러면 25 곱하기 1, 25죠. 32에서 25를 빼주세요. 그럼 7. 다음 5를 내리세요. 25 곱하기 3을 했을 때 75가 되니까 몫의 소수점까지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3이 된다.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7.13 나누기 3.1이에요. 7.13 나누기 3.1이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71.3 나누기 31이에요. 31 곱하기 2를 해보면 62가 되죠. 71에서 61을 뺐으니까 9. 3을 그대로 내려요. 93이죠. 31에다가 3을 곱했을 때 31은 3, 그 다음 33은 9, 93이 되니까 아, 몫의 소수점까지 올려 찍었을 때 2.3이 있구나. 2.3이 되겠죠. 다음 10.35 나누기 2.3이에요. 역시 10.35 나누기 2.3이라고 세로로 식을 다시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103.5 나누기 23이다. 23 곱하기 4를 했을 때 3, 4, 12, 2, 4, 8, 즉 92가 되는데요. 103에서 91을 뺐으니까 11이 되겠죠. 끝에 있는 5를 내려주세요. 115가 됩니다. 그러면 5를 곱해볼까요? 23 곱하기 5, 3, 5, 15, 그 다음 2, 5, 10, 115가 됩니다. 뺐을 때 0이니까 오, 몫은 바로 4.5가 되네. 위에다가 그대로 4.5라고 옮겨서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9번 볼게요. 11.52 나누기 1.8이에요. 11.52 나누기 1.8 이렇게 세로로 식을 다시 써주고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도 오른쪽으로 소수점 한 자리 이동해요. 그러면 115.2 나누기 1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115에 18이 몇 번이나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86에 48이죠. 올림한수 4 써주고 16은 6이에요. 6 더하기 4는 10이죠. 그럼 108이 되는 거예요. 115에서 108을 빼줬다? 그러면 7이 되겠죠. 2를 그대로 내려주세요. 72죠. 18에다가 4를 곱해볼게요. 8, 4, 32, 1, 4는 4. 그럼 72가 되니까 뺐을 때 0이 되네요.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6.4가 되겠죠. 6.4. 10번 0.24 나누기 0.4도 계산해봅니다. 0.24 나누기 0.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줬을 때 2.4 나누기 4가 되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을 때에는 몫이 1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몫의 1의 자리에는 0이라고 써주고 소수점 미리 찍어줄게요. 자, 이제 4, 6에 24이니까 다음과 같이 써주고 뺐을 때 0이에요. 그러면 몫은 0.6이 되는구나.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11번이에요. 0.88 나누기 0.4. 역시 가로로 써있는 이 식을 세로로 바꿔 볼게요. 0.88 나누기 0.4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할 거예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소수점 한 자리 이동해야겠죠. 그랬더니 8.8 나누기 4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4가 8에 몇 번 들어가나요? 두 번 들어가죠? 4, 2, 8. 빼면 0이고 다음 자리를 하나 더 내려요. 8이죠. 4, 2, 8이에요. 뺐더니 0. 그러면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찍어서 2.2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몫에다가 2.2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다음 12번 문제예요. 1.02 나누기 0.6입니다. 우리 세로로 식을 써보면 1.02 나누기 0.6이 되는데요. 역시 우리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이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그렇죠. 나누는 수에 집중을 하라고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나누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합니다. 그러면 10점이 나누기 6이 되는 거예요. 6일은 6이죠. 10에서 6 빼면 4예요. 다음 자리인 2를 내려요. 42죠? 그럼 6, 7에 42가 되고 뺐을 때 0이 되니까 우리 17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서 찍어주자. 다음과 같이 찍으면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바로 1.7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그냥 무작정 소수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똑같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 한 자리 이동하면 한 자리, 두 자리 이동하면 두 자리. 자, 만약에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라면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하고, 나누는 수가 만약 소수 두 자릿수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서 찍어줘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12번 문제까지 선생님이 해결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채점 해보시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6.496 나누기 4.06. 자, 이 나눗셈의 계산 결과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연산 7차 시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책을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선생님, 이번에 바뀐 우리 학교 체육복 보셨어요?
1: 지난번 체육복보다 더 재질이 좋아 보이더라.
0: 전 체육복을 바꾸는 과정이 단순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견들이 반영되더라고요.
1: 맞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면 학부모, 교사, 학생이 모두 모여 의논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0: 그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1: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정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
2: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학교에서 체육복을 바꾸는 과정에도 여러 단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무언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다양한 단계들을 통해서

원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들이 서로 표출됩니다. 이 내용들이 모아져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정치 과정은 크게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다양한 이익이 표출됩니다. 그리고 이 이익들을 모으게 되고요. 모은 이익을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이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의 각 단계들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익 표 표출의 단계입니다. 표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로는 겉으로 나온다라는 의미가 돼요.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요구 사항들을 청원, 민원, 서명 운동의 방법을 통해서 자유롭게 겉으로 표현하는 걸 이익 표출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자원 낭비를 줄이는 소비 기한 표시제 해주세요라고 표출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려됩니다라는 의견을 표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들이 표출만 되고 떠다니게 된다면은 모아지지 않겠죠. 아, 이러한 이익들이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누군가는 모아서 전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전달하는 단계를 바로 이익 집약이라고 부릅니다. 집약은 한자로 쉽게 모으고 묶는 겁니다. 정당이라든지 언론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를 바로 이익 집약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는 거죠. 소비자들의 몇 퍼센트 이상이 소비 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라고 모으고 묶는 걸 이익 집약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요, 모으고 묶인 다양한 요구와 지지 의견들을요, 국회와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를 바로 정책 결정이라고 해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회에서 관련된 법률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안이 이제부터 곧 시행될 겁니다. 라고 만드는 걸 바로 정책 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책이 결정된 다음에 정책된 결정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이걸 우리는 바로 정책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집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쉽게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정책을요, 정부가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를 바로 정책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기한 이라고 표시하는 것들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판매하는 물건의 소비 기한이라고 적어서 판매하도록 하세요라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로 정책 집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단계들은 이익을 표출해서, 그래서 이익을 모아서 집약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정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이렇게 소비기한 표시제가 정책으로 집행되었으니까 여기가 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학교에서 바뀐 체육복에 대해서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정책 평가 및 완료입니다. 만약에 바뀐 체육복에 좀 불편한 점이 발견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평가하겠죠.
그래서 불편한 점은 고쳐주세요라고 또다시 요구할 겁니다. 그게 바로 평가 및

0: 환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환류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어로 돌아와서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이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흘러서 새로운 의견이 또 표출되는 걸 바로 환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영어로 피드백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이 평가를 통해 정책이 수정 또는 보완되기도 하고요. 새로운 정책이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도 하는 걸 정책평가 및 환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치과정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단계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결정하는 작은 일부터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익이 조정되면서 해결되는 과정을 거치면 사회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2: 맞아. 갈등이 해결되면서 사회 통합도 이룰 수 있어.
1: 우선 우리 학교의 다양한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어요.
2: 좋은 생각이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마침 학급 체험학습 장소 후보가 공개됐는데 산, 강, 바닷가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진짜 고민돼요.
1: 오, 후보가 다 매력적인데? 근데 나은이는 세 장소의 지형적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있어?
0: 산은 높은 곳, 강은 물 흐르는 곳, 바다는 놀러 가는 곳? 이 정도만 알아요.
1: 아주 솔직한 답인데. 사실 산지, 하천, 해안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지형이야. 실제로 도시가 형성되는 위치, 산업이 발달하는 환경,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건도 이 지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
0: 그런 차이가 있는 줄 몰랐어요.
1: 오늘은 바로 이 산지, 하천, 해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왜 인간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형인지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는 건 언제 생각해도 너무 신나고 설레는 일인데요. 우리는 시간도 비용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지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지, 하천, 해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지는 산이 많은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의 약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높고 험준한 산지는 대부분 북동부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다시피 북동부 지역에 산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은 이 북동쪽에 있는 산지 지역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남서쪽에 있는 평야 지역에 살고 싶으신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아마 많은 친구들이 평야를 골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산지 지역은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에 굉장히 불리한 지역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또 수려한 자연 경관과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환경들, 그리고 음식의 재료들이 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산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따라서 돌산과 흙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돌산입니다. 사진에서 보고 있다시피 산봉우리가 굉장히 수려한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으리으리한 경관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북한산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돌산이고요. 제가 북한산에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산 정상에 이렇게 고양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고양이 뒤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산지 우리가 정상까지 올라갔으면 나무 숲이 쫙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들. 바위밖에 없잖아요. 네, 이렇게 산 정상이 바위로 이루어진 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돌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흙이 두껍게 쌓여서 아주 빽빽한 식생이 자란 그런 산지 지역들도 있는데요. 이런 곳들을 흙산이라고 해요. 또 흙산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지리산인데요. 제가 지리산 등산을 했을 때 이 반달가슴곰을 만나고 싶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진으로나마 찾아보았는데요. 반달가슴곰 뒤쪽으로 나무들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토양층이 두껍게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암석이 풍화, 침식, 운반, 퇴적되어서 두꺼운 토양층을 만든 산지를 바로 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산이냐, 흙산이냐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산지들도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크게 백두산과 한라산과 같은 산지가 이런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정상부에 가면은요, 이렇게 뾰족뾰족 이루어진 화구가 함몰해서 만들어진 분지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칼데라 호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한라산의 정상부에는 백록담이라고 부르는 화구호가 있는데요. 이곳은 화구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형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천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은 만큼 또 큰 강도 많은 나라가 되겠는데요. 강의 상류 지역은 일반적으로 물이 흐르는 속도,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래프팅과 같은 관광산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류 지역에는 하천의 폭도 넓어지고 유량도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처럼 계절마다 강수량이 변화하는 기후 지역에서는요, 특히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이 집중이 되면서 하천이 범람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야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곳은 대규모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중상류 지역인지 혹은 중하류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해안 지역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이미 영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에 비해서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해안선이 단조롭다라고 하는 걸 이미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준비해온 이 위성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요. 진짜 서해안 지역은 섬이 많고요. 그리고 남해안 지역도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해안의 경우에는 해안선이 상대적으로 매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요, 또 다양한 레저 활동을 경험할 수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파도를 타고 또 해수욕을 하는 그런 경관들이 그려지시죠?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처럼 조차가 큰 해역에서는요, 밀물, 썰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갯벌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요, 전 세계 5대 갯벌에 손꼽히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의 질 좋은 갯벌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곳은 또 양식장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염전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0: 생태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갯벌 자체의 생태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로운 동해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동해안에 가시면 바다와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호수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를 석호라고 해요. 석호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여행을 떠나야 되는데요. 자, 빙하기 때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하천이 열심히 침식을 해서 계곡을 넓게 만들어 놓고요. 후빙기에 다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곳이 바닷물로 꽉 차게 되어서 독특한 경관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바닷물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모래톱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래톱의 성장으로 인해서 바다와 분리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호수를 석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산지, 그리고 하천, 또 해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은이는 어디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했을까요? 한번 만나보러 가볼게요.
1: 오늘 수업 듣고 보니까 산지, 하천, 해안이 그냥 풍경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을을 만들고 어떤 산업이 발달하는지도 이 지형과 깊은 관련이 있었네요.
2: 맞아. 지형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무대야. 산지에서는 교통이 불편하지만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하천 주변은 농사와 도시가 성장하기 좋고 해안 지역은 항구와 해상교통이 발달할 수 있지.
1: 저는 땅도 바다도 다 좋으니까 이번 체험학습 장소로 땅과 바다가 만나서 다채로운 지형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 지역에 투표할래요.
2: 바로 그거야. 그렇게 조금 더 깊은 생각으로 우리 동네, 여행지, 지도 속의 세계를 바라보면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거야.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7: 이게 뭐야?
6: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서든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토론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먼저 찬성과 반대가 갈리죠. 그리고 서로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토의는 이와는 달라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함께 나누고 장점과 단점을 따져나가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토론과 토의 중에서 한 가지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낱말이 나올 단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국어 5학년 1학기 5단원입니다. 의논하며 토의해요. 자, 토의에 관련된 단원이었네요. 어떤 낱말이 나올까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관점, 협력, 친밀감, 낭비, 공공, 선정하다, 보완하다까지. 그럼 이 낱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해요. 첫 번째 낱말은 관점입니다. 관점에서 관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글이라도 읽는 이의 관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읽는 사람의 관점, 시각, 생각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관점이라는 낱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는지, 어떤 태도를 보고 가는, 가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보는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친구는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분명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대하는 생각, 태도가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점과 입장 같이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두 번째 낱말은 협력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 텐데요. 반 친구들의 협력으로 행사가 잘 준비되었다. 협력에서 협은 화합하다, 서로 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은 힘을 합하여 모아서 서로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협 조가 있는데요. 협조는 힘을 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화를 이룬대요. 그래서 협조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협조 덕분에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잘 도와준 덕분에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입니다. 협력, 협조. 우리 친구들도 학교 생활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협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다음 낱말은 친밀감입니다. 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밀, 가깝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지내는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까운 느낌이라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니 친구와 친밀감이 더 커졌다. 친구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니 서로 친하고 가까운 느낌이 더 커졌다는 뜻이겠죠. 비슷한 말로는 친근감이 있습니다. 친하고 근도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하고 가까운 감, 느낌인 거예요. 웃는 얼굴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준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상을 찌푸리는 것보다는 웃는 얼굴로 대하면 훨씬 더 친하고 가까운 느낌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친밀감과 친근감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낭비입니다. 전기를 아껴 쓰지 않으면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전기를 아껴 쓰지 않는데요. 아껴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함부로 쓴다는 뜻이겠죠.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도 함부로 막 쓰게 된다는 뜻이니까 낭비는 시간이나 재물,
등을 헛되이 헤프게 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이외에도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의 재능을 막 쓰는, 재능을 그냥 함부로 쓰는, 낭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와 반대되는 말로는 헛되이, 헤프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에만 쓴다는 뜻을 가진 낱말이 와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반대말이 전략입니다. 돈을 낭비할 수도 있고 전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은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의 전략으로, 즉 자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아껴 쓰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평소에 전기도 아껴야 하는 거고요. 물도 아껴야 하는 거고요. 쓰는 학용품이나 물건들도 아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이 있거든요. 낭비의 반대말 전략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낱말은 공공입니다. 도서관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공공시설, 공공기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때 공공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 어떤 한 명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첫 번째 공자는요, 공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된 거예요. 공적인 것의 반대는 사적인 것, 개인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공익이 있는데요. 공익은 공적인 이익,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인 거예요. 공익 광고 들어본 적 있죠? 공익 광고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광고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을 하지 맙시다. 바른 말을 사용합시다. 에너지를 아낍시다처럼요. 그래서 공공, 공익, 공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낱말은 선정하다입니다. 반 대표를 투표로 선정했다. 반을 대표할 사람을요, 투표를 통해서 선정했대요. 골랐다, 뽑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선정하다는 여러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토의와 관련된 낱말이 되는 거죠. 비슷한 말로는 택하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선택하다 마찬가지고요. 택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럿 가운데서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두안 중에서, 두 개의 안 중에서, 의견 중에서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더 좋은 것을 골랐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택하다, 선정하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들인 거예요. 그 다음 낱말은 보완하다입니다. 친구의 의견을 참고해 계획을 보완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내가 세운 계획을 친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것을 보고, 이건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의견을 준 것이죠. 그래서 친구의 의견을 참고해 나의 계획을 보완한 거예요. 보충해서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완하다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보충하다가 있는데요. 보완하다, 보충하다. 부족한 것을 보태어 채우다, 더 채워 넣는 거예요.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진 내용을 보충하여, 빠져 있던 내용을 더 넣는다는 뜻이죠. 보충하여 다시 정리했다. 이 보완하다라는 낱말은 토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 친구들이 의견을 냈어요. 장점과 단점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의견과 또 어떤 의견을 뭔가 서로 보완해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완전하게 하여 더 좋은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토의할 때도 이렇게 의견을 보완하여 새로운 의견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완하다, 보충하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속담 공부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알아볼 속담은 도둑이 재발저리다입니다. 도둑이 뭔가 발이 저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어떤 상황일까요? 헉, 수빈이 젤리를 다 먹어버렸네. 빈 봉투는 얼른 서랍 속에 숨기자. 아무도 못 봤겠지? 남학생이 친구의 젤리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교실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책상 위에 웬 설탕가루지?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학생이 저 젤리 안 먹었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혼자서 저 젤리 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민준이 너였구나. 범인이 스스로 나타났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괜히 뭔가 마음이 찜찜한 마음이 들어서 저안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둑이 재발 저리다는
지은재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랍니다. 다음 낱말들 살펴볼게요. 5학년 1학기 6단원 작품을 즐겨요에 나오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비유적 표현, 유의하다, 묘사하다, 인상적인 부분, 우레, 신화, 단연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네요. 낱말의 쓰임새와 뜻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낱말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비유적인 표현 보거나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나타낸 표현입니다. 빗대어서 나타내려면 이 두 가지 사이에 뭔가는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공통점이 있을 때 빗대어 나타내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장면이 더 생생해지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을 때 그냥 나는 지금 기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 기분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비유법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유법인데요. 뭐뭐는 뭐뭐다와 같은 형태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의 웃음은 햇살이다. 아이의 웃음과 햇살 사이에는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고 밝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아이의 웃음을 햇살에 빗대어 표현한 거고요. 이러한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직유법인데요. 직유법은 같이, 처럼, 듯이 이런 말들을 써서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처럼이라는 말이 있죠. 밤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반짝이죠. 보석도 반짝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들을 보석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처럼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이럴 때는 직유법이 되는 것이죠. 은유법, 직유법, 비유적 표현의 종류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낱말은 유의하다입니다. 안내문에 적힌 내용을 유의해서 읽자. 어떻게 읽자는 거예요? 조금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제대로 읽자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의하다는 마음에 새겨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주의하다가 있는데요. 뭔가 생김새도 비슷해 보이죠. 길이 미끄러우니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자. 신경 쓰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자도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낱말은 묘사하다입니다. 작가는 눈 내리는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눈이 내립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져서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자세히 설명할 때 묘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등을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할 때 묘사하다라고 합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설명하다가 있습니다. 설명하다는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편이 잘 알 수 있도록, 즉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은 이해하는 데 좋은 거고요. 묘사는 좀 더 생생하게 느끼는 데 좋은 거예요. 다음 낱말은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주인공이 다시 용기를 내는 장면이다. 인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주인공이 다시 용기를 내는 장면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은요, 글이나 이야기에서 특히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게 슬픈 장면일 수도 있고요, 즐거운 장면일 수도 있고요, 기쁜 장면일 수도 있고요, 놀라운 장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은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라는 거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우레입니다. 공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함성, 우레와 같은 박수, 뭔가 소리와 관련된 낱말이라는 건 알겠죠? 우레 무엇일까요? 벼락이나 번개가 칠때 대기가 요란하게 울리는 우르릉 쾅 요란하게 울리거나 그런 소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르릉 쾅 떠올리면 될것 같아요. 비슷한 말로는 천둥이 있는데요. 우레와 천둥 뜻이 비슷한 말인 거예요. 벼락이나 번개가 칠 때에 마찬가지로 대기가 요란하게 울림 또는 그런 소리를 뜻하는 거예요. 번개는 번쩍하고 빛이 쫙 하고 보이는 거죠. 번개가 치고 천둥이 크게 울렸다. 그러니까 먼저 빛이 보이고 나서 우르릉 쾅 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다는 뜻이겠죠? 우레 천둥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낱말은 신화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또는 어떤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러한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나 영웅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화에서 신이 신령, 신을 뜻하는 거고요. 화가 이야기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예문에 주몽신화도 나와 있지만 우리 친구들 단군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들어본 적 있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신이나 영웅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몽신화는 우리나라 고구려의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설화가 있는데요. 설, 화, 이야기예요, 이것도. 예로부터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로 전해 내려오는 모든 옛날 이야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도 이 설화에 속하는 거예요. 설화에는 신화뿐만 아니라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화가 뭔지는 설명을 했죠. 신이나 영웅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라고요. 전설이라는 거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뭐 인물이나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것을 뭔가 조금 과장해서 신비로운 요소들을 섞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담은요, 보통의 사람들이 주인공인데요. 교훈을 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풍자를 하는 내용이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민담이라고 합니다. 신화, 전설, 민담 모두 설화의 종류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낱말은 단연입니다. 이 그림은 전시된 여러 작품 가운데 단연 눈에 띈다, 확실히 눈에 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단연은 확실히 단정할 만하게 정말 그럴 만하게 라는 뜻인 거예요. 비슷한 말로는 단연코, 단연히가 있는데요. 쓰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단연코 한 적이 없다. 단연코는요, 자, 이와 같이 단연코 한 적이 없대요. 거짓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냥 말할 수도 있지만, 단연코 한 적이 없다. 뭔가 더 강조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강조할 때에는 이렇게 단연코라는 낱말을 사용할 수 있고요. 유혹을 단연히 뿌리쳤다. 단연히라는 낱말이 쓰였죠. 자, 이와 같이 뭔가 단호한 행동을 표현해 줄때 단연히라는 낱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연, 단연코, 단연히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열심히 공부했으니 또 우리 재밌게 만화 보면서 관용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관용어는 입이 짧다입니다. 정말 입이 짧다는 뜻일까요? 딱히 먹고 싶은 게 없네. 우리 남학생은 굉장히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학생은 접시에는 음식이 별로 없어요.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온 거야? 진짜 맛있다. 나한 접시 더 가져올 거야. 난 그만 먹을래. 조금 가지고 왔는데 그마저도 남겼어요. 고작 그거 먹고 그만 먹는다고? 지우는 입이 짧잖아.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입이 짧다. 뭔가 음식을 잘 먹지 않으려는 것 같죠. 그래서 입이 짧다는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라는 뜻을 가진 관용어입니다. 우리 친구들, 입이 짧으면 안 되겠죠. 지금 성장하는 시기니까 잘 먹어야겠죠.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공부한 낱말들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라고 했네요. 그럼 기역부터 리을까지 뜻을 먼저 살펴볼까요? 기역.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고 했어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한다고 하죠. 그러면 협력부터 출발해서 기역을 써보겠습니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도착한 곳에 기역이라고 써주면 돼요. 네, 니은 볼까요?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하는 거예요. 선정한다고 하죠. 뽑아 정하는 거요. 자, 그럼 선정하다에서 출발해서 니은을 쓸 거예요.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단 도착했으니까 여기다 니은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 디귿입니다. 시간이나 재물 등을 헛되이 헤프게 쓰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낭비라고 하죠? 그럼 낭비에서 출발해서 디귿 써주면 되겠네요.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 도착한 곳에 디귿 씁니다. 마지막으로 리을인데요.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거니까 어떤 낱말이에요? 보완하다가 되겠죠. 보완하다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곳에 마지막 리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2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관점, 협력, 친밀감, 공공 네 가지 낱말이 있네요. 첫 번째, 도서관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적인 시설이에요. 공공이라는 말이 어울리겠네요. 공공시설이다. 두 번째, 반 친구들의 이것으로 행사가 잘 준비되었다.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협력한 거예요. 반 친구들의 협력으로. 물론, 협조라는 낱말을 써도 어울리긴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니 친구와 무엇이 더 커진 거예요? 친하고 가까운 느낌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친밀감이라는 낱말이 어울리네요. 친밀감이 더 커졌다. 네 번째, 같은 글이라도 읽는 이의 이것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대요. 읽는 이의 생각, 읽는 이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읽는 이의 관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칸에 관점이라고 써줄게요.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뜻이 비슷한 낱말끼리 짝지어진 두 가지의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낱말인 것들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친밀감. 뭐예요? 친하고 가까운 느낌이죠. 친근감 마찬가지죠. 친하고 가까운 느낌이니까 이 둘은 뜻이 비슷한 낱말이 맞습니다. 두 번째, 낭비와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낭비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헤프게 쓰는 거죠. 반대로 전략은 아끼고 필요한 곳에 쓰는 거니까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다음으로 선정하다와 택하다가 나와 있네요. 선정하다, 여러 가운데서 고르는 거잖아요. 뽑는 거잖아요. 택하다, 선택하다, 택하다 마찬가지죠. 여러 가운데서 고르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3번 동그라미, 1번과 3번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는 거예요. 먼저 가로 열쇠 1번부터 볼까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나타낸 표현입니다. 이거 뭐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우리 은유법과 직유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 다음으로 세로 열쇠 2번 볼까요? 마음에 새겨두어 조심하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유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로 열쇠 2번은 유의하다. 기본형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주의하다. 유의하다. 같이 우리 기억해 두자고 했었죠? 5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무엇은 무엇이다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내 마음은 호수다. 뭐뭐

너는 뭐뭐다. 우리 은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두 번째,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등을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내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뭐죠? 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묘사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예로부터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모든 옛날 이야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설화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설화에 속하는 게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있는다고 했죠. 6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우레, 단연, 비유적 표현이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것을 쓰면 장면이 더 생생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뭘 쓰면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3번 비유적 표현이랑 이어주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 그림은 전시된 여러 작품 가운데 확실히 단정할 만하게 눈에 띈다. 이런 뜻이니까 어떤 말이 어울려요? 단연 눈에 띈다. 단연이 어울리겠죠. 세 번째, 공연이 끝나자 이것과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와! 하고 마치 이거 소리처럼 큰 박수가 나온 거예요. 우레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우르릉 쾅쾅. 우레처럼 이렇게나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막 천둥번개가 쳤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었습니다. 자,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숙제 살펴봐야겠죠? 도전! 낱말 그리기! 오늘의 낱말은 관점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뜻한다고 했어요. 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낱말 들어가게 짧은 글을 써보고요. 쓴 글은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공부한 낱말들도 역시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왔으니까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 다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어휘력, 문해력 쑥쑥 올리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4주차이죠. 이번 마지막 주 마무리를 잘하면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 더 쑥쑥 올라갈 건데요. 오늘은요,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교과서 6단원에 나와 있는 어휘인데요. 비판적으로 읽어요 라는 단원입니다. 비판적으로 읽으라고요? 비판적으로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걸까요? 비판적이라는 어휘가 무슨 뜻인지 볼게요. 비는요, 평알비입니다. 우리가 평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평알비고요. 판단할 판이에요.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비판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비판적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너무 비판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쓴 건요. 모든 일에 너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예쁜 옷 샀지 하고 지금 옷을 사가지고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 그 옷은 말이야 너의 얼굴색이 안 맞고 너의 체형이 안 맞고 이것은 말이야 하고 너무 비판적으로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나중에 나 이거 새 옷 샀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망설여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너무 비판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했잖아요. 판단, 이 판단이 어떤 뜻이냐?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해요. 결과의 좋고 나쁨을 스스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 결과의 좋고 나쁨을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만든 기준에 맞춰서, 이거 잘 됐나? 괜찮은 건가? 하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기준에 비추어서 판정을 내려보고 잘못된 것은 없나 생각해 보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맹목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을 맹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거는 괜찮아. 좋아. 나는 이거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 보이는 장난감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정말 좋아. 난꼭 사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정말 저 광고가 진짜일까? 나한테 꼭 필요할까? 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이라는 어휘를 생각을 해 보았고요. 내용의 타당성 한번 볼게요. 내용의 타당성입니다. 타당하다라는 건 마땅할 타에 마땅할 당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건데요. 내용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가치가 있다, 마땅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일입니다. 주장하는 글에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내용의 타당성이다. 자, 우리가 무엇무엇은 어떻게 합니다 하고 주장을 할 때에는요, 주장을 할 때는 내용이 타당해야 돼요. 이 주장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인가, 이유가 마땅한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려면 주장은요, 가치 있고 중요한지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유는요, 그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근거는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이 가치가 있는지, 그 주장에 이유가 있을 거죠. 그 이유는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또 이유에 근거가 붙는데, 근거 역시 이유를 잘 뒷받침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급식 시간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급식 시간에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하고 주장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유로, 이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고 이유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1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몇 킬로그램이 남는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 노동력이라든지 뭐 환경이 오염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근거로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의 이유 그리고 근거까지 잘 흘러갔을 때, 아, 이 내용이 참 타당하다. 주장하는 글이 내용의 타당성에 맞게 잘 쓰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의 타당성에서 정당성이라는 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리에 맞아 옳고 정의로운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이 옳고 그름, 이치에 맞는 것이 사리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주장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주장이 주장할 만한 것인지, 가치 있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 말도 안 되고 가치로운 것이 아닌데, 꼭뭐 급식 시간에 라면을 먹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가치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장의 정당성,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모호하다예요. 본뜰 모에 흐릿할 호입니다. 흐릿하다라는 거거든요. 말이나 태도가 똑똑하지 못하고 흐려 분명하지 않은 것을 모호하다라고 합니다.

반말 뜻을 잘 모르니 문장 전체의 의미가 모호해졌다. 자, 이 낱말이 모여서 문장이 되죠. 그런데 그 낱말의 뜻을 잘 모르니까 문장 전체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하고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상황인 거예요. 이 모호하다와 비슷한 말로는 애매하다가 있습니다.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애매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거는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웃음을 지었는데 진짜인 거야? 농담인 거야?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다, 모호하다를 같이 애매모호하다라고 쓰이기도 하죠. 분명하지 않고 흐릿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모호한 어휘들을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뜻을 알면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도 훨씬 편하고 글을 읽을 때도 편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요. 단정적이다라는 거예요. 끈을 단에 정할 정이에요. 자, 끊어서 정한다라는 거죠.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단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의 말투는 너무 단정적이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거 어때? 아니야. 너무 단정적이죠. 너무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거는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고 이제 좀 풀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잘라서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절대로 반드시 모든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은요, 이 하나의 사실을 딱 잘라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단정적인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초등학생들, 모든 초등학생들은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실 초등학생들 중에 떡볶이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긴 하네요.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 그래요. 떡볶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초등학생들은 떡볶이를 좋아한다. 이거는 너무 딱 잘라서, 딱 결정하는 말로 말을 하는 것이죠. 혹은 너는 항상 약속 시간에 늦어. 라고 하는 건 너는 항상 그렇다라고 딱 잘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혹은 절대로 이건 먹으면 안 돼. 자, 이거는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사탕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사탕 너무 힘들 때 달콤하게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항상 절대로 반드시 모든 이런 표현들은 단정적인 표현이 될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감추다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감정 등을 남이 모르게 하다가 감추다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눈물을 감췄다. 네, 눈물을 내가 흘리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니까 감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다라는 것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이 보거나 찾아내지 못하도록 가리거나 숨기다. 과자를 가방 속에 감추고 갔다. 혹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 등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다. 범인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다, 사라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비슷한 말로 숨기다가 있어요. 감추어 보이지 않게 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고 한번 볼게요. 광고는요, 넓을 광에 알릴 고거든요. 넓게 알린다라는 거예요. 상품 같은 것의 명칭이나 효능 등을 이름이나 이걸 하면은 어떤 것이 좋습니다. 효과 같은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광고입니다. 새 상품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홍보한다고 한다. 자, 이새 상품의 이름이 무엇이고요? 이것은 어떤 효과, 효능이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광고 아주 수없이 많이 주변에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혹은 뭐 핸드폰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광고들이 계속 뜹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이 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하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고는요. 글, 사진, 그림, 배경, 색감, 배치, 소리

뭐 강조하고 싶은지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광고에서는 또이 표현의 적절성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적절하다라는 건 맞을 적에 적절할 절로 표현에 있어서 정도나 기준에 꼭 맞는 성질을 적절하다라고 합니다. 광고를 볼 때에는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광고에서는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거짓된 표현이 있는지, 과장된 표현,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광고들을 볼 때요. 이걸 나한테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은요. 사실 영원이에요, 영원. 공짜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후에 매년 2년 동안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감추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적절성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아니면 이 음료수만 먹으면은요, 여러분들 입맛이 확 사라져서 다이어트가 될 수가 있어요. 10kg는 빠집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 너무 과장이 되거나 혹은 거짓된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먹으면 여러분들 10cm는 키가 큽니다. 키가 다클수 있으니까 이것만 먹어보세요. 이것도 너무 과장되고 거짓된 표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광고를 볼 때에는요, 그 표현이 적절한지, 감추는 내용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속담을 하나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원수는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이에요. 여기 탄 남학생이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어요.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 아, 이 친구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졌나 봐요. 사과도 없이 가다니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하고 이 친구가 사과 없이 슈댕 가버리니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원수같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여기 외나무 다리입니다. 이 외나무 다리라는 것은 아주 좁아서요. 아슬아슬 비켜가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외나무 다리다. 실제로 이런 다리를 외나무 다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원수처럼 만나기 싫은 사람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교롭게 만났을 때 쓰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정말 만나기도 싫은 사람인데 하필이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속담까지 알아보았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요. 비판적으로 읽어요에 나오는 낱말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다하게라는 어휘입니다. 지날 과에 만을 다해요.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라는 뜻이에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나치게 비슷한 말이에요. 일정한 기준을 넘어 정도가 심하게라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쉽다. 너무 서두르면은 아주 정도가 심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에다 가장 최에 만을 다해요. 수나 양이 가장 많을 때 최다라고 합니다. 10년 특집으로 만든 잡지는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거고요. 반대말은요, 수나 양이 가장 작은 거,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가 나오잖아요. 이 최는요, 가장의 뜻을 더해주는 말이에요. 가장 최. 라는 말이에요. 가장 최. 해서 주로 수량이나 상태를 강조할 때 쓰는데요. 최강, 최단, 가장 강하고, 가장 짧고, 최고, 가장 높고, 최저, 가장 낮고, 최대, 가장 크고, 최고조, 가장 높은 그 지점, 최저점, 가장 낮은 지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더해줄 때 한자로 가장 최가 들어갔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받치다입니다. 물건의 밑이나 옆 등에 다른 물체를 대는 것을 받치다라고 해요. 쟁반에 물컵을 받치고 조심조심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 쟁반에 물컵을 대고 조심조심

걸어간 상황을 바치다라고 하죠. 이 바치다에 다른 뜻이 또 있는데요.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하는 것을 바치다라고 해요. 어머니께서는 검은 바지에 하얀 셔츠를 받쳐 입으셨다. 검은 바지와 하얀 셔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바치다도 알고 있나요? 이 바치다는요, 이 바치다와 다르죠. 뜻도 전혀 다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쏟아내는 상황, 뭔가를 주는 상황, 이게 바치다거든요. 예를 들면, 목숨을 바쳐 일을 했습니다. 혹은 평생을 연구에 바쳤습니다. 이럴 때 바치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물건을 뭔가 대는 상황 아니면은 함께 어우러지는 상황에서는 바치다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소반이에요. 작을 소의 소반반인데요. 자그마한 밥상 이렇게 생긴 밥상을 말을 해요. 혹시 소반 본적 있나요? 옛날에는요, 이 소반에다가 밥상으로 써가지고 우리 저녁도 먹고 뭐 이렇게 먹고 했는데 요즘에는 잘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다리 모양이 개의 다리처럼 휜, 휘었죠? 자그마한 밥상을 개다리 소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반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반을 만드는 기술, 그 장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소반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반장이다라고 하고요. 무슨 무슨 장은요, 장인, 기술자를 뜻해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 오랫동안 그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해서 잘하게 된 사람을 우리가 장인이다라고 하죠. 그럼 유기장이다라는 것은, 유기라는 것은 놋그릇이에요. 그릇이 우리가 유리로 되어 있는 그릇 말고요. 놋그릇으로 구리와 주석이 섞여져서 만들어진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기를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고요. 기능장,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인이에요. 뭐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 혹은 어떤 요리를 잘하는 기술, 네, 이런 것들이 기능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부예요. 자세할 세에 나눌 부인데요. 자세한 부분을 세부라고 하죠. 중간고사를 일주일 앞두고 세부 계획을 세웠다. 자세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차리다. 음식 등을 장만하여 먹을 수 있게 상위에 버리다라는 거를 차리다라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미역국을 끓여 생일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는 같지만 뜻이 여러 개인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차리다 역시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운이나 정신 등을 가다듬어서 되찾다. 감기약을 먹고 다시 기운을 차렸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법식 등을 갖추다. 어른들께는 예의를 차려야 한다. 어떤 조짐을 보고 짐작하여 알다. 반 분위기를 보고 낌새를 차렸다. 낌새라는 건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차린 거가 지금 차리다. 그래서 이 차리다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차리다는 다이어인데요. 앞뒤 문맥을 보면서 어떤 뜻으로 쓰였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해야 할 일을 준비하거나 그 일의 방법을 찾는 거. 그는 곧 떠날 준비를 차렸다. 살림 가게 등을 벌이는 거. 삼촌께서 과일 가게를 차리셨다. 자기의 이익을 따져 챙기는 거. 너무 실속만 차리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너무 다른 뜻은 아니죠. 사실은 조금은 다 비슷한 의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살짝씩 다른 그런 다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고르다는요, 여러 중에서 가려서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하나만 고를 수 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등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은 것을 고르다라고 해요. 김치의 양념이 고르게 묻어 있다. 자, 김치의 양념이 어디에 묻어져 있지 않는 데가 없이 다 이렇게 한결같이 묻어져 있다라는 거죠.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다행히 환자의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다.

있다. 예,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속담을 또 하나 알려줄게요. 침 발라놓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형이랑 동생이요. 맛있는 도넛을 먹고 있어요. 형, 정말 맛있어. 민수야, 이 빵은 먹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침 발라놓은 거야. 뭐라고? 침을 발랐다고? 더럽게. 아니, 진짜 침이 아니라. 네, 이런 상황인데요. 침 발라놓다라는 것은요, 가지고 싶어서 자기 소유임을 표시한다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 거야 라는 것을 표시해 놨다. 침해놨다. 이게 침 발라놓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말이나 태도가 똑똑하지 못하고 흐려, 분명하지 않은 거 모호하다이죠. 자, 그럼 모호하다 따라가 볼게요. 떠러러러러 떠떠떠떠. 자, 여기에 기역 써주면 되겠고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거 무엇일까요? 판정을 내리는 것은요, 그렇죠.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떠러러러러 떠떠떠떠 니은 써줄게요. 내용에 대한 어떤 판단이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는 일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는 일, 내용의 타당성이죠. 떠러러러러 떠떠떠떠 디귿이 되겠네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비판적인 것이죠. 떠러러러러떠떠떠 리을 써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과 비슷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친구가 뒤에 감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자, 감추다와 비슷한 말은 숨기다죠. 숨긴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이렇게요. 모호한 행동은 상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분명하지 않은 행동, 애매한 행동이죠. 애매한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애매한. 자, 다음 3번입니다. 친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두 글자로 쓰세요. 상품 같은 것의 명칭이나 효능 등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글, 사진이나 그림, 배경, 색감, 배치, 소리 등의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 무엇인가요? 그렇죠. 광고이죠. 광고.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광고를 볼때 표현의 적절성 판단을 알맞게 하지 못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하세요. 거짓된 표현이 있는지 생각해 봤어. 그렇죠. 생각해 봐야 되겠죠. 판단을 알맞게 하지 못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는 또 문제를 잘 읽어봐야 합니다. 과장된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았어? 과장된 표현도 살펴봐야 돼요. 광고하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감추었는지 생각했어. 감추는 걸 효과적으로 한다? 감추면 안 되죠. 그래서 알맞게 판단을 하지 못했으니까 3번 친구에게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5번이에요. 밑줄 그은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물건의 밑이나 옆 등의 다른 물체를 대다.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하다. 자, 이게 받치다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봐라 이거죠. 하얀색 셔츠에 조끼를 받쳐 입으니 단정해 보였다. 이것은 니은이 되겠고요. 한 손으로 쟁반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아래를 받쳐드니 물체를 대다. 저 이거 기역의 뜻으로 쓰였네요. 훨씬 가벼웠다. 이렇게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다. 어떤 계획일까요? 그렇죠. 세부적인 계획, 자세한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은 한국의 전통상으로 밥상, 찻상 등으로 쓰였다. 맞아요. 소반이 되겠습니다. 소반.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밑줄 그은 차리다의 뜻이 보기와 같은 문장을 두 가지 고르세요. 어머니께서는 동생이 좋아하는 케이크로 생일상을 차려주셨다. 우리 차리다의 뜻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문장을 골라야 합니다.

0: 하겠습니다. 기운을 차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 이거는 아니죠. 삼촌께서 새로운 가게를 차리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승 기념으로 크게 잔치상을 차렸다. 저 이게 지금 생일상을 차리는 거, 잔치상을 차리는 거 같은 뜻으로 쓰였네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기운을 차리다, 정신을 차리다. 이거는 이제 생일상을 차리는 것과는 다르죠. 예약한 식당에 갔더니 맛있는 반찬을 벌써 차려 놓으셨다. 그렇죠. 생일상, 잔치상, 반찬 모두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 비판적으로 읽어요에 나오는 낱말들, 어휘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면서도 표현이 적절하게 잘 들어갔는지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다이어들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어휘들이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 문해력에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요. 또 새로운 어휘들로 한번 찾아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자주 볼수 있는 중요한 낱말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이 알아볼까요? 짜잔! 10개의 낱말들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감염, 위생, 배양, 증후군, 섬유질, 호흡기, 효험, 난청, 노폐물, 미생물.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의,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관련된 낱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해두면 좋겠죠?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그림을 보았더니요, 어머! 공기 중에 있는 무언가가 코 속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자, 코 속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왠지 좋은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죠. 병균이 식물이나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 퍼지는 것을 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감염됐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병균이 식물이나 동물의 몸 안으로 들어가 퍼지는 겁니다. 세균에 감염되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자, 감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평소에 손잘 씻어야겠지요. 자, 그러면요. 감염된 걸 넘어서 자, 어떤 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까지 병에 옮게 돼요. 병이 전해지게 돼요. 자, 뭐라고 하죠? 전염이라고 합니다. 전염되었다. 자, 그리고요. 병균이 몸에 들어오긴 했는데 병에 걸리지 않아요. 튼튼해서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염, 전염, 면역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다음 낱말입니다. 자, 그래서 감염되지 않으려면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요. 건강에 이롭거나 도움이 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을 우리는 위생이라고 합니다. 건강에 이롭게 하기 위해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생. 자, 그러면 위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비위생. 비위생적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비위생이라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유의합시다. 조심합시다. 준비를 잘 합시다. 이런 뜻이겠지요.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 건강을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장소, 학교에 있는 이 장소 뭐라고 불러요? 보건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뭘 갖게 키우고 있어요. 세균 또는 병균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낱말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낱말 뜻부터 보겠습니다. 세포, 균 등을 인공적으로 가꾸어 기르는 거예요. 자, 왜 기를까요? 뭔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길러서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 균 등을 인공적으로 가꾸어 기르는 것을 우리는 배양이라고 합니다. 이 배양이라는 낱말이 다른 뜻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식물을 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격, 실력, 능력이 자라도록 키운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실력을 배양한다,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로도 쓰입니다. 무려 세 가지의 뜻을 소개를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균을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양은 세 번째 뜻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고 계세요.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자, 왜 그런지 직접적인 원인은 몰라요.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여러 병적인 증세를 우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병적인 증세를 증후군이라고 한다고요. 이 증후군이라는 말은요, 신드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피부 증후군을 진료하셨다. 물론 이럴 때에도 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쓰이고요. 또 우리가 뭐 뉴스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이는 증후군 중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갑자기 공통적으로 생기는, 갑자기 한꺼번에 생기는 증상을 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명절 증후군. 여기서 얘기하는 증후군은 막 병적인 증세라기보다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명절이 오기 전이나 후에 막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현상을 증후군이라고 한다. 자, 이럴 때도 쓰일 수 있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경우에도 쓰일 수 있다고요. 증후군 기억해 둡시다. 다음 낱말입니다. 아주 싱싱한 뭐 과일이나 채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식물에 있는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을 섬유질이라고 합니다.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질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거든요. 단백질. 이럴 때도 많이 쓰이잖아요. 무기질. 자,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섬유질은 섬유를 이루는 주된 물질인 거예요.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다. 특히 변비에 좋다고 하는데요. 왜냐? 이 섬유질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게 되면 그대로 변으로 잘 배출이 된대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잘못 가는 친구들은 변비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니까 몸에 좋다는 얘기 맞겠죠. 다음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몸에서 숨을 쉬는 일을 맡은 기관을 호흡기라고 합니다. 즉, 호흡을 하는 기관을 호흡기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표현하죠. 쉬운 말로는. 호흡기는 몸에서 숨을 쉬는 일을 맡은 기관입니다.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다. 감기 걸리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럴 때는 조심조심 해야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약을 먹었더니 아팠던 곳이 싹 나았어요. 우리 친구 다시 쫙 기운이 나 있는 모습이죠.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를 조금 어려운 단말로 우리 효험이라고 합니다. 약을 먹고 효험을 본 사람이 많대. 그만큼 약이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 효과가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낱말입니다. 귀가 있는데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있네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귀의 기능은 뭐죠?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청각 기관에 문제가 있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청이라고 합니다. 난청은 이뜻 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서 라디오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난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건 공통점은 뭔가가 잘안 들리는 상태라는 거죠. 난청일지도 모르니 검사를 받아보자. 잘 들리지 않나 봐요. 난청입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몸에 들어온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물의 몸에 들어온 여러 물질 중 필요한 것을 흡수하여, 자, 필요한 것은 흡수해요. 그리고 나서 쓰고 남은 찌꺼기를 노폐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폐물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몸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몸 속에 노폐물이 쌓이면 건강에 좋지 않다. 자, 이 노폐물들을 내보내주는 기관에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방광이라든지, 오줌관이라든지, 요도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라고요. 다음입니다. 뭐가 좀 징그러워 보이는데요. 맨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생물이요. 선생님,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우리 맨눈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생물이라고 해서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미가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어. 이 미생물이요. 무조건 징그러워 보인다고 해서 몸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몸에 해로운 미생물도 있고요.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도 있습니다. 낱말 공부했으니까 또 우리 헷갈리기 쉬운 표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소리, 하지만 뜻이 다른 걷다라는 낱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걷다, 걷다. 소리는 같죠? 그런데 뜻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걷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예문을 보면서 익혀보도록 해요. 밤사이에 낀 안개가 걷기 시작했다. 안개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이때 걷다는 구름이나 안개 등이 흩어져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걷다입니다.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면서 걷는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의 걷다예요. 어떻게 해요? 걷다.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기면서 움직여서 위치를 옮기는 두 다리와 발을 이용해서 걷는 이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걷다입니다. 바지를 걷어 올렸다. 바지가 너무 길어요. 이럴 때는 걷어 올려야 되거든요. 이때 걷다는 늘어지거나 펼쳐진 것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말아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를 걷다, 바지를 걷다. 다음 걷다는요. 숙제를 걷어 선생님께 제출했다. 숙제를 걷어요? 자, 숙제. 숙제 해왔죠? 자, 걷어요. 하나하나 모읍니다. 거두다의 준말이에요. 익은 곡식이나 열매를 모아서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다.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숙제를 모아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걷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다리, 두 발로 걷다 이럴 때는요, 걸으니. 자, 이렇게 하는데요. 나머지는요, 걸으니가 아니라 거드니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걷다의 뜻을 찾아 기호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와야겠네요. 여기저기 있는 빨래를 모아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기억이 아니라 니은,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니은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앞에서 공부했던 낱말의 뜻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얼마 전부터 귀가 잘안 들리시던 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이것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미 힌트가 앞에 나와 있죠. 귀가 잘안 들리시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뜻도 한번 읽어볼까요? 청각기관에 문제가 있어 잘 들을 수 없는 상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낱말인가요? 난청입니다. 난청이라고 써줄게요. 자, 두 번째. 새로 지어진 집에서 유해물질. 자, 좋지 않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새해 집 뭐예요? 직접적 원인을 모른 채 한꺼번에 나타나는 여러 병적인 증세. 새집 증후군이라고 하죠. 증후군이 요즘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 문장 볼게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 앞에서 변비 이야기했잖아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섭취해야 한다. 식물에 있는 섬유의 주된 성분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섬유의 주된 성분이니까 섬유질이 되겠죠? 섬유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저 병원에서 준 약은 별 이것이 없었다. 어떤 일이나 작용에 좋은 보람이나 결과. 별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면 돼요? 별 효험이 없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 혈액은 몸 밖으로 배출할 이것을. 자, 몸에 들어온 여러 가지 물질 중 필요한 것을 흡수할 수 있고 남 찌꺼기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배출할 노폐물.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걷다, 걷다, 걷다, 걷다. 저 모양은 같은데 뜻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까지 30분을 걷다. 자, 발을 번갈아 움직이면서 위치를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학교까지 30분을 걷다는 니은과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다고 했거든요. 자, 성금을 걷는데요. 그러면 성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있는 돈을, 성금을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으다. 성금을 걷다. 니을과 어울립니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더워서 소매를 접어서 걷는 거예요. 늘어지거나 펼쳐진 것을 위로 끌어올리거나 말아 올리는 겁니다. 바지를 걷다, 소매를 걷다. 그래서 디귿과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서쪽 하늘에 구름이 걷다, 구름이나 안개 등이 흩어져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부터 볼게요.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바이러스에 이것 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에 뭐가 된 거예요? 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퍼진 거죠. 그러니까 감염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감염의 동그라미 볼까요? 자, 1번에 감염 있고요. 그 다음 2번에도 감염이 있습니다. 니은, 손을 자주 씻어 다른 사람의 병에,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 전념이니까

나 여기 있어요. 자, 디귿까지 보겠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는 환절기에는 몸에 뭐를 길러야 하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오더라도 병에 걸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면역인 거예요. 3번의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4번 문제예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나요? 배양, 복원, 위생, 비위생, 증후군, 호흡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자, 지금 카메라로 찍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소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죠? 오늘은 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뭘 하시는 중인가요? 환절기마다 목, 코 등에 급성 목, 코숨 쉬는 거랑 관련이 있잖아요. 급성 무슨 질환인 거예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기역에 어울리는 말은 호흡기인 거예요. 그 바이러스들을 인공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르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들을 인공적으로 배양해서니까 니은에 어울리는 낱말은 배양입니다. 독감 예방과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평소에 손을 잘 씻어 개인 뭐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위생입니다. 비위생은 위생의 반대말이라고 했으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기역은 호흡기, 니은은 배양, 디귿은 위생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어휘 활용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청국장은 된장처럼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장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국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장이래요. 하지만 된장보다 발효기간이 짧고 특히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인 바실루스균을 넣어 발효시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뭘 넣어서 발효시킨다고요? 바실루스균이라는 유익한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시킨다는 점이 특이하대요. 우리 조상들은 삶은 콩에 볏짚을 넣어 청국장을 만들곤 했는데, 자, 콩을 먼저 삶아요. 거기다가 볏짚을 넣어 청국장을 만들곤 했는데, 이때 바실루스균이 콩을 발효시켜 청국장이 완성되었습니다. 하, 이 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이 바실루스균은 우리 몸에 흡수된 후 대장으로 들어가 발암 물질, 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을 비롯한 인체 해로운 노폐물들의 배설을 촉진해 줍니다. 몸에 안 좋은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청국장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리는 콩으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특히 콩 단백질은 흡수와 소화가 잘 되기로 유명하여 청국장을 먹으면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인 단백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 단백질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주고, 자, 면역 체계가 강화되면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겠죠. 청국장에 들어있는 칼슘, 철 등의 무기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들을 공급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청국장에는 또 뭐도 있어요? 풍부한 섬유질이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 변비 예방,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섬유질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청국장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다양한 영양소 앞에 쭉 나왔잖아요. 뭐 무기질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섬유질도 있고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청국장이 우리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제 풀어볼게요.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의 낱말이 어떤 것입니까? 노폐물들의 배설을 촉진해 준대요. 자, 노폐물. 몸에 쌓여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 줘야 됩니다. 노폐물들의 배설, 내보내는 것을 촉진해 준다니까 다듬기, 옮기기 아니고요. 내보내기를 촉진해 준다. 이렇게 해야겠죠. 들여오기, 지워버리기 아니고요. 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예요. 니은, 디귿에 쓰인 질과 같은 한자가 쓰인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 니은 어디 있어요? 단백질에서 질. 다음으로 디귿, 무기질에서 질. 그럼 이때 질과 같은 한자가 쓰인 거 뭘까요? 가위질 아니겠죠. 곁눈질 아니겠죠. 분탕질 싸우게 하는 거 아니겠죠. 지방질, 그렇죠. 단백질, 섬유질, 무기질, 지방질. 같은 한자라는 거 알겠죠? 4번입니다. 채찍질 아니고요. 이번에 정답은 4번인 거예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요. 바르게가 아니라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청국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겨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2번. 청국장에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 여러 가지 영양소들 뭐 들어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맞고요. 3번. 청국장에는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칼슘, 철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4번. 볏짚 속에 들어있는 유익한 콩단백질이 청국장의 발효를 돕는다고 했나요? 콩단백질이 발효를 돕는다고 했나요? 자, 아닙니다. 뭐가?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인 바실루스 균을 넣어 발효시킨다고 했어요. 콩단백질이 아니라 바실루스 균으로 발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4번이 아닌 거예요. 5번. 청국장은 우리 몸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배설하게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문제 잘 풀어줬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또 재미있는 다양한 표현들도 같이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용 표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이 많다,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요. 눈에 불을 켜다, 욕심을 내고요. 막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코, 코가 꿰이다는, 코가 꿰였네, 약점을 잡혔다는 뜻이에요. 코가 납작해지는 건요, 코가 납작해졌어, 무안을 당했어요, 기가 죽었어, 이런 뜻이고요. 코가 높다는 것은 잘난 체하고 뽐내다는 뜻입니다. 자, 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귀를 기울여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잘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는 거예요. 귀가 얇은 거는요,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나 입과 관련된 것도 무엇이 있을까? 이를 악물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기 위해 이를 악물었어요. 헤쳐 나가는 겁니다.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히면 말을 못 하잖아요? 자, 말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는 거는요, 먹지 못하고 입에 풀칠만 해요. 매우 가난하게 산다는 뜻이고요. 입이 가볍다는 것은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다 얘기하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벌써 우리 반 응원가를 다른 반에 말하다니. 아니, 벌써 가서 얘기했어? 쉽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넌참 입이 뭐한 거예요? 비밀을 지키지 않았어. 입이 가볍구나.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입이 가볍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니은. 자, 지금부터 이야기할 테니 귀를 어떻게 해봐? 잘 들어봐. 이런 뜻이겠죠? 자, 귀와 관련된 표현 중에 뭐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봐겠죠? 잘 들어봐. 관심 가져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디귿입니다. 달리기라면 자신 있다더니, 나 달리기 자신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자신 있다더니, 대회에 나가 예선에 떨어지는 바람에, 어머나. 그럼 어떡해요?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민망하겠죠. 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코가 납작해진 거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써주면 돼요? 달리기라면 자신 있다더니 대회 나가 예선에 떨어지는 바람에 코가 납작해졌어.

납작해졌어.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또 다른 관용 표현들에 뭐가 있을까요? 배가 아프다는 거는 남이 잘 돼서 심술이 나다는 거고요. 배를 두드리는 거는 밥잘 먹고 배를 두드려요. 생활이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손에 익다는 거는 일이 손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고요. 손을 떼는 거는 하던 일 그만두는 거예요. 손이 큰 것은 씀씀이가 후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도 있죠. 발벗다,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거고요. 발을 구르는 거는 안타까워하고 다급해하는 거예요. 리을, 우리 엄마는 손이 어때요? 그래서 뭘 사든 많이 산대요. 손이 크니까 씀씀이가 후하다는 뜻이겠죠. 손이 크셔. 그래서 뭘 사든 많이 사시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도전, 낱말 글짓기! 낱말은 위생입니다. 자, 위생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짓고요. 지은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낱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복습 잘하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0: 거창한 투자보다 작은 경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부자 수업.
1: 네, 오늘도 경제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2: 자, 먼저 영상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 함께 확인해 볼까요?
3: 잠들기 전 딱 한 판만 하려던 게임. 어렵던 스테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눈앞에 나타난 유혹. 패키지 아이템 결제 시 부활 가능, 능력치 2배, 가격은 10,000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결제하면 바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죠. 첫 결제는 짜릿했습니다. 스테이지를 깨고 능력치도 올라간 기분.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이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번 달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순간 통신요금 11만원에 게임 결제 5만원까지. 처음에 만족감은 컸지만 반복된 결제는 같은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게임 결제, 무조건 낭비일까요? 아니면 가치 있는 소비일까요? 오늘은 게임과 콘텐츠 결제 속에 숨어있는 만족의 경제학, 효용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알아봅니다.
1: 네, 게임 안에서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을 사는 이 유료 결제를 흔히 현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이 현질에 대해 게임에 돈 쓰는 건 낭비야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정말 게임에 돈을 쓴다고 해서 이 소비를 무조건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근데 반드시 꼭 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돈을 써서 큰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가 될 수 있어요.
1: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알아둘 경제 개념이요, 바로 효용이라는 건데요. 자, 이 경제학에서는 바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뭔가 내가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감을 뜻하는 말이라고, 네, 그렇게 제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4: 정확하십니다.
2: 정확합니다.
1: 네, 그래서 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서 뭔가 내 게임 능력치를 높여 내가 더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때 느끼는 만족감이 바로 효용이 되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효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나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만족감은 당연히 같지 않겠죠.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밥을 너무 좋아해서 고급 초밥을 10만 원에다가 다 이렇게
4: 전부 다요?
2: 지불하고. 네,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0: 초반에 쓰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2만 원씩 다섯 번에 걸쳐서 이제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초밥을 사 먹는 게 훨씬 더 한 번에 10만 원 다 쓰기보다는 다섯 번으로 나눠서 쓰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이 크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아, 이렇게 진짜 똑같이 10만 원이 주어진다고 해도 각자 쓰고 싶은 이 분야, 뭐 선택지도 다르고 거기에서 얻는 만족감인 효용도 좀 다르네요. 그렇다면 사람마다 이 소비를 하는 기준도 다를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기억하면 좋을 게 사람에 따라 느끼는 만족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무조건 효용, 그 만족감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돈 만 원짜리 마트 초밥을 사서요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10만 원짜리, 저는 좋아합니다만 10만 원짜리 고급 초밥이 오히려 어떤 친구들에게는 별로였다면은 그 친구에게 만족감과 효용은 크지 않겠죠. 작다라는 것입니다.
2: 제가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게 콘텐츠 소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웹툰의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한데 기다리면 무료라는 이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될 때 혹시 돈을 내고 바로 본 적 여러분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웹툰 다음화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봤을 때 느끼는 즐거움과 이 두근거림, 이거는 명백한 만족감, 효용입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웹툰 한 편을 바로 보는 것보다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간식을 사 먹는 것이 더 큰 만족이 될 수 있지만, 아니 반대로 내가 300원짜리 결제가 인생 최고의 회차를 보고 만약에 내가 행복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효용이 큰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주관적인 만족감을 숫자로 표현하려고 참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요. 사실은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수박을 칼로 자르듯이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내가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모든 결제, 모든 소비가 다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2: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예산 안에서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또한 진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필수 지출을 내가 혹시나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이 돈을 쓰면서 포기하게 되는 기회 비용은 무엇인지도 항상 차분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이 효용이라는 게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좀 보여주는 개념이지만, 그래도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면 이 내 지갑의 사정이나 뭐 나의 필요나 뭐 기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딱 이 만족감만 또 생각하면 안 되네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에 게임이나 뭐 웹툰에 쓸 취미 자금을 딱 5,000원으로 정해두었고 웹툰 방과 게임 방에 5,000원씩을 딱 네, 넣어놨을 때에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템을 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제한 뒤에도 그 아이템을 알차게 사용해서 만족한다면, 그리고 내가 웹툰을 추가로 결제해서 내가 만약에 만족을 했다면은 그거는 나를 위한 건강한 취미 소비로도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만약에 계획이 없었어요. 충동적인 소비예요. 그래서 나 지금 다음 주에 사야 할 준비물 살 돈까지 막 끌어서 썼다.
2: 자꾸 학용품 방을 열어서 돈을 갖고.
1: 네, 그렇죠. 아니면 뭐 결제하자마자 이 돈으로 다른 거나 살 걸. 뭐 이렇게 후회를 한다면 그건 좀 합리적인 소비, 올바른 소비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2: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이런 게임이나 콘텐츠 결제가 반복될 때입니다. 이게
1: 반복이요?
2: 네, 조금 우리가 위험하게 지켜봐야 되는 요소인데, 만약에 첫 번째 결제에서 얻었던 이 짜릿한 만족감이 두 번째, 세 번째 결제에서도 똑같은 크기로 이어질까요?
1: 왠지 아닐 것
0: 같아요.
1: 같은데.
0: 아닐 것 네. 같아요.
2: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경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1: 네,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계라는 말은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끝, 어떤 경계 같은 것들을 떠올릴 텐데요. 이 경제학에서의 한계는 어떤 것을 딱 한 단위 더 늘렸을 때 새롭게 느끼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미나쌤, 그럼 한계 효용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이 재화나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 뭐 소비했을 때

0: 얻게 되는 만족감 같은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연속해서 우리가 연달아 소비를 할때 마지막에 추가된 한계로부터 얻는 심리적인 만족도를 바로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하나 더쓸때 추가되는 만족감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족감이 개수가 점점점점 늘어가게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 더 쉬운 사례 또 있을까요?
2: 네, 저도 미나 쌤 설명을 들으니까는 또 바로 생각이 드는 사례가 여러분 또 이제 편의점 갔을 때 무더운 여름날 편의점 가서 시원한 음료수를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극심한 갈증을 느껴서 하나 샀어요. 그래서 하나 정말 벌컥벌컥 마십니다. 터프하게 막 이렇게 마셔요. 막 마시고 와 너무 시원하다. 아, 너무 정말 이 갈증이 해소된다라고 느낄 겁니다. 만족감을, 짜릿한 만족감을 주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이 캔을 내가 더 마실수록 추가로 얻는 만족감의 크기가 오히려 점점 작아진다. 아,
2: 맞아요.
0: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군요. 아, 저 지금 예시 드니까 이해가 쏙쏙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해서 소비하면 뭔가 하나 더 얹었을 때 만족감이 처음에 비해 줄어든다. 이 얘기네요.
2: 자, 이러한 비슷한 현상을 이제 우리 게임 결제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꼭 필요했었던 그런 어떤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딱 구입을 합니다. 그럼 그걸 딱 깨면 기분이 어떻죠?
0: 만족감이죠.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다른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이걸 깼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 시원한 만족감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그것을 계속 깨기 위해서 결제하는 게 습관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누적이 되면은요, 거기에 따라오는 금액이 굉장히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사실은 처음에 돈을 써서 그걸 깰 때만큼의 만족감을 나중에는 느끼지 못할 거예요.
3: 결국엔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2: 맞아요,
3: 혹은
2: 맞아요.
3: 약간 남들이 다 가졌으니까 억지로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런 의무적인 결제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2: 맞아요. 약간 동조효과적인 어떤 느낌도 있을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는 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는 그래서 정말 나의 만족감, 도파민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결제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지갑에서 계속 나가는 이 추가 결제 금액은 불어나는데, 이제 이 하나를 더 결제해서 얻는 추가적인 만족은 첫 결제 때보다 계속 작아지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태인데도 별다른 생각 없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고 결제를 반복해 버리면은요, 사실 쓴 돈에 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감, 효용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게 되고 돌아오는 것은 빈 지갑, 또 후회,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낭비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특히 확률형 뽑기 아이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 얼마까지 내가 쓰겠다, 어디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선, 한계 이런 게 없으면은요, 처음 계획 세웠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사용하게 돼서 결국에 낭비가 될수 있는 겁니다.
3: 근데 이게 또 웹툰 캐시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다리지 말고 다음 화를 바로 보는 만족이 엄청 컸겠지만 무지성으로 결제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누적이 되게 되죠. 그렇다 보면은 이게 스토리 감상보다도 그냥 다음 화 습관적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게 됩니다. 이게 돈은 계속 증발을 하게 되는데 만족감이 예전 같지 않다면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한계 효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0: 그러면 중요한 건 이렇게 결제를 반복할수록 내가 얻는 추가 만족이 좀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좀 스스로 냉정하게
2: 맞아요.
0: 점검을 좀 해야겠네요. 즉, 나 처음 샀을 때만큼 즐겁지도 않은데 왜또 결제하고 있지? 뭐 이런 의문이 든다면 나 습관의 늪에 빠진 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우리 후회 없는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은 뭐 저나 우리 미나쌤이나 유나쌤이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건데요. 특히 취미와 관련해서 돈을 쓸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돈이 과연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3: 근데 낭비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체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사전적인 의미는 뭔가요?
0: 아,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 낭비를 어떤

0: 자,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사고 싶은지, 어떤 만족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는 거죠. 이게 순간적인 충동이 휩쓸려서 별로 원치도 않은 걸 사게 되는 거라면요, 사실 결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없으니까요.
1: 네, 맞습니다. 낭비에 가까운 소비 패턴이 바로 옆에 친구가 사니까. 옆에 친구가 사니까 나도 따라 사야지. 나 이거 안 사면은 왠지 좀 뒤처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불안한 심리 때문에 사는 경우. 정말 필요해서 사기보다는요,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적 없습니까?
0: 있습니다. 진짜 네, 있죠.
1: 생각보다 손이 먼저 나가서 결국에 습관적으로. 약간 좋지 않은 습관이죠. 좋지 않은 습관들에 의해서 눌러진 대부분의 결제들.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2: 그렇다면 뭔가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뭐 즉흥적으로 산다거나 또 그렇게 결제한 뒤에 왜 그랬지? 뭐 이렇게 후회, 아쉬움이 든다면 이제 낭비에 가까운 소비가 아니었는지 점검을 해보면 되겠네요.
0: 그럼 우리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학생의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그렇죠.
0: 만약 여기에 윤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달 게임 예산을 딱 5,000원으로 정해두고 게임 예산방에 5,000원을 넣어놨어요.
1: 아,
0: 네. 근데 그 범위 안에서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의 의상을 샀습니다. 한 달 내내 그 의상을 입히고 자주 즐겼고 자기가 쓴 금액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 그렇다면 이 윤복이라는 친구는 예산 안에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고 또 실제로 그 캐릭터 의상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게임을 잘 즐겼으니까 이 취미를 통해서 뭔가 효용을 높인 좀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자, 그럼 반면 미나라는 친구는요.
2: 아, 미나 등장했네요.
3: 제 얘기인가요? 네. 들어볼게요.
1: 네, 미나라고 한번 부를게요.
3: 아, 예, 네. 들어보겠습니다.
1: 미나라는 친구는 이제 원하는 아이템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욕심이 많아요. 또 승부욕이 강합니다.
3: 아, 네.
1: 오기가 강해요.
3: 아, 예?
1: 네, 미나가. 그래서 진짜 한 번만 더. 진짜 한 번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 누적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3: 미나가요?
2: 얼마 쓴 거예요, 지금?
1: 얼마 미나가요? 썼는지 감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미나가 자신이 얼마를 썼는지 확인도 안 한 채 엄청 마구 승부욕에 불타올라서 막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날 결제 알림을 보고서 그만 미나는 자리에 주저앉아버렸습니다.
2: 아이고, 이 미나 같은 경우가 바로 내 예산이나 뭐 결제 횟수 이런 것들을 전혀 점검하지 못했고 또 만족보다 후회가 더 크게 남았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소비 습관을 좀 고쳐야 하는 낭비의 사례라고 봐도 되겠네요.
0: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분명히 뜨끔하고 가슴이 찔리는 친구들 분명히 있죠. 돈은 돈대로 쓰고 후회만 남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요.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딱 3초만 스스로에게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정해둔 한 달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냉정하게 체크하고 일주일 뒤에도 내가 이거를 후회 없이 잘 사용하고 있을지를 진짜 내 만족도, 효용을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2: 아,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이 게임과 웹툰 결제 속에 숨겨진 만족의 경제학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취미에 돈을 쓰는 게 무조건 낭비는 아니라는 것 우리 친구들 이제 이해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얻는 효용이라는 것도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과 예산 안에서 계획적으로 통제하고 충분히 즐거움을 얻는다면 아주 좋은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다만 아무리 좋은 취미라고 하더라도요. 한 번만 덜을 습관이 되면요. 정말 습관이 되어서 결제 버튼을 계속 연속적으로 생각보다 손이 앞서서 누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꽉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비워지게 되는 그때부터가 바로 진짜 낭비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2: 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도 퀴즈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계속 소비할 때 이 한 단위 더 소비하며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경제 현상 무엇이라고 할까요?
1: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시를 들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했었던 단어죠. 첫 번째 1번입니다. 효용 극대화. 그리고 2번은요. 한계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3번은 합리적 지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요. 기회비용 증가입니다.
0: 정답은 2번.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그럼 오답들도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효용.

0: 극대화는요,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을 해서 최고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1: 네, 그럼 3번 합리적 지출 같은 경우는 이 효용뿐만 아니라 내 지갑 사정, 나의 필요성, 이 효용, 이 만족감까지 모두 함께 꼼꼼히 따져서 내리는 이 똑똑한 소비 선택을 말하고요.
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기회비용의 증가. 기회비용 벌써 까먹은 거 아니시죠?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인데 그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뜻합니다.
0: 오늘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유료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내가 지금 이거 하나 한 더 산다고 해서 첫 결제만큼 정말 행복할까? 라는 내용을 한계 효용을 통해서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 맞아요. 내가 쓰는 돈과 또 그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감을 알고 스스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저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위대한 부자 수업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그럼

0: 축구 경기장, 공은 소살같이 움직이고 선수는 22명이나 됩니다. 이 중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 AI입니다. AI 스포츠 중계란 무인 AI 카메라를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기술입니다. 공과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경기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구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패스를 주고받는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을 필수 촬영 구역으로 정했다면 두 점을 잇는 선분, 즉 편 AB를 긋고 이 구간을 어떤 각도로 찍어야 가장 잘 보일지를 계산합니다. 이때 원주각의 개념을 사용하죠. 한 원에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 현 AB를 포함하는 공간 속에 가상의 원을 그립니다. 이 원 위에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든 공과 선수를 놓치지 않는 최적의 각도가 유지되니까요. 이제 저의 예측 능력을 발휘합니다. 공이 어디로 갈지 미리 계산해 공을 놓칠 것 같은 카메라는 1차로 탈락. 남은 카메라 중에서 아까 그린 가상의 원 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죠. 이렇게 저는 공의 위치와 선수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현과 그 현을 포함하는 새로운 원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최적의 각도와 카메라를 찾습니다. 결정적 장면을 놓치지 않는 AI 스포츠 중계의 비결. 수학의 눈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지동입니다. 우리 AI 스포츠 중계 속에서도 중학교 수학, 특히 원주각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제 우리 원주각이 어떻게 카메라를 결정했는지 같이 AI가 되어보면서 원주각도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원주각 내용 복습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원주각을 다루는데 원 5에서 호 AB를 제외한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각 APB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한다. 그때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랑 B를 잇는 이 호가 있죠? 이 호 바깥에 어떤 점을 찍을 거예요. 근데 원 위에 있어야 돼. 여기를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P랑 잇는 거예요. A랑 P를 잇고 P랑 B를 또 이어요. 그때 여기 생기는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개념이 얘기했던 바는 뭐냐면 중심각이랑 원주각이랑 크기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 중심각을 2분의 1 곱하면 원주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중심각이 정해지잖아? 그럼 P가 어디에 있든 원주각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P가 여기 있어도 여기 있어도 원주각을 하면은 크기가 어떻다? 같다. 자, 그럼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간단한 예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55도예요. 이거는 원두각의 중심각이야? 이거는 원두각이죠? X는 뭐죠? X는 중심각이네요. 그럼 중심각에서 원두각 갈때 곱하기 2분의 1이면 원두각에서 중심각 갈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X는 얼마? 네, 1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원두각의 성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가운데 케이스부터 하겠습니다. 가운데 케이스 어렵지 않아요. 원두각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오비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여기도 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의 내각의 합은 하나의 외각이었으니까 아, 그치. 여기가 얼마? 2알파가 되겠다. 그러면 중심각에다가 곱하기 몇? 2분의 1을 했더니 뭐가 나와? 원두각이 나오네. 체크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제일 왼쪽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건 보조선 살짝만 그려주면 돼요. 어떤 보조선이냐면 P랑 O를 잇기만 하면 됩니다. P랑 O를 이었어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요. 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알파겠네? 그럼 여기는 2알파겠네.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베타겠네. 이등변 삼각형? 아, 여기는 2 베타겠네. 그럼 중심각은 뭐가 나오죠? 중심각은 2알파 더하기 2 베타예요. 원두각은 어떻죠? 원두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죠? 아,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원두각이 나온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가장 오른쪽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PO를 이을 거예요. PO를 잇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알파, 베타 할 겁니다. 자, 알파, 이번엔 요렇게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럼 반대편 OBP,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이거 전체가 2알파가 돼요. 자, 베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베타, 여기를 제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베타야. 그럼 여기도 베타예요. 요만큼이 2베타가 됩니다. 자, 이제 중심각 볼게요. 중심각. 중심각은 2알파가 아니라 2알파 빼기 2베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두각은 어떻게 나오죠, 이번에? 원주각은 알파가 아니라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원두각이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 공과 선수가 있어요. 그거 각도를 30도로 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할 거야. 이게 원두각이 30도가 된다. 이렇게 볼 거니까. 자, 간단하게 A랑 B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A랑 B가 보이죠? 내가 원하는 거 뭐? 여기가 30도가 돼야 돼요. 원두각이 30도면 중심각은 몇 도죠? 중심각은 60도일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건 A, B가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럼 중심이랑 각각 이을 수 있잖아요. 이어요. 이었더니 뭐가 돼? 중심각이? 여기가 60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60도?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나머지 각도 60도, 6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정삼각형이네. 그 말은 AB의 길이랑 같을 거예요. 뭐가? 반지름의 길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AB 길이 전체를 반지름 R로 하면 돼. 그런 원을 그려봐. 라고 하고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리고, 원 그리고, 원이 어떻게 위치해야 돼? 그지? AB를 지나야 됩니다. AB 지나고, 원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 크기 조정합시다. 조금 키우면 그지. AB를 지나고 내가 원하는 점 여기를 지나는 그런 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의 카메라는 이원 위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AI가 되어서 한번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과 선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30도가 되도록 원을 만들었더니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원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카메라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카메라는 어때요? 안 돼. 탈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AI가 되어서 카메라를 판단해 보았는데요. 수학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

0: 영어 세탁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터지게 해줄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Today's pattern, 좋은 가게 칭찬해요 입니다. 좋은 가게란 어떤 가게일까요? 단순히 내 취향에 맞는 가게일 수도 있지만 가게의 사장님이나 어떤 기업체가 사회에 좀 기여하는 방식으로 좋은 일, 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좋은 가게다, 이 가게 좀 응원하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어디와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Did you see the story about the restaurant owner? He gave free meals to kids who couldn't afford lunch.
2: Yeah, that really touched me. Let's go there and support the place.
1: In that case, you can say, go show them some love.
2: Oh, right. Go show them some love.
1: Great. Let's go.
0: 대화 잘 듣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패턴 찾아보셨겠죠? 네, 그러면 대화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디가 먼저 질문했어요. Did you see the story about the restaurant owner? 네, 레스토랑, 가게 주인에 대한 이야기 들었니? 라고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 줬어요. 그 가게 주인이 he gave free meals to kids, 아이들에게 공짜, 무료 식사를 주었대. 근데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who couldn't afford lunch. 네, 뭔가 사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주었대 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yeah, 맞아 라고 하면서 that really touched me. 그 이야기 나 정말 감동을 줬어. 나에게 감동을 줬다. 내가 감동을 받았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let's go there and support the place. 거기 우리 같이 가서 그 가게 가서 우리 그 가게를 좀 후원하자, 응원해주자 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을 버디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In that case, 그 경우에 you can say 라고 하면서 go show them some love.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보여주자. 직역하면 이렇고요. 그렇게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좀 힘을 실어주자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더니 alright, 그렇구나. Go show them some love. 네, 이 표현 배우게 되었고요. Great, let's go 라고 얘기하면서 대화문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오늘은 좋은 가게 칭찬해요 라는 말 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 쓴다고요? 네, love 라는 단어를 넣어서 go show them some lov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가게 칭찬해요, 응원해요 라는 말이 되겠죠. 네, 우리 다양한 예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우리 them 대신에 이 가게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 가게 가서 응원해 줍시다. Go show this business some love. Go show this business some love. 두 번째 예문입니다.

go 대신에 우리 같이 가자. Let's를 넣어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Let's show them some love. Let's show them some love. 세 번째 예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사랑, 이런 응원을 받을 만하다.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 써볼 수도 있겠어요. They deserve some love. They deserve some love. 네, 다양한 형태로 예문 적용해 봤는데요. 다시 버디와의 대화로 돌아가서 말하기 연습까지 하고 올게요. Let's watch.

0: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that restaurant online.
1: Yeah, the owner helped kids without asking for anything in return.
0: That's amazing! Not many people would do that.
1: Exactly. They deserve some love.
0: That's why people are heading there now.
1: Right. It's like a way of saying thank you through action.
0: The food looks good, too.
1: And the prices are reasonable.
0: I hope the business stays successful.
1: Me too. Let's go and show them some love.
0: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that restaurant online.
1: Yeah, the owner helped kids without asking for anything in return.
0: That's amazing! Not many people would do that.
1: Exactly. They deserve some love. Exactly. They deserve some love.
0: That's why people are heading there now.
1: Right. It's like a way of saying thank you through action.
0: The food looks good, too.
1: And the prices are reasonable.
0: I hope the business stays successful.
1: Me too. Let's go and show them some love. Me too. Let's go and show them some love.
2: 대화문 잘 듣고 오셨나요? 네,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패턴과 추가 표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talking about that restaurant online. 네, 버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식당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온라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Yeah, 맞아 라고 하면서 The owner helped kids, 그 식당 주인이 아이들을 도와줬어. 근데 뭐 하지 않고, without이라는 건 뭐뭐 없이라는 거죠. 뭐 하지 않고 도와줬냐면 without asking for anything in return 이렇게 표현했어요. In return이라는 건 그 대가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떤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들을 좀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당 주인이 굉장히 선행을 베푼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That's amazing, 버디가 정말 멋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Not many people would do that.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야. Not이 앞에 붙어 있으니까 부정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Exactly, 정확해. 모든 식당 가게 주인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They deserve some love. 오늘의 패턴을 조금 변형해 봤습니다. 아까 연습해 본 표현인데 그들은 그런 응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표현이죠. They deserve some love. 그들 정말 응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버디가 That's why people are heading there now. 그래서 사람들이 head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리란 뜻이잖아요. 어디로 향하다, 어디로 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 그래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대화문 이어서 볼게요. Right, 맞아. It's like a way of saying thank you through action. 그러니까 행동으로 thank you,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지. 맞아. The food looks good too. 그러면서 버디가 얘기합니다. 음식도 정말 좋아 보이던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And the prices are reasonable. 네, reasonable 이란 뜻은요. 합리적인 이란 뜻. 그래서 가격도 합리적이야. 선행도 베풀었고 음식도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가격이고 네, 이렇게 정말 칭찬을 계속하면서 I hope the business stays successful. 버디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Stay successful 이라는 거 성공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번창하다. 그 가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Then me too, 나도 그래 이러면서 Let's go and show them some love 오늘의 패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서 우리 후원해주자, 응원해주자 라고 하면서 대화문 마무리되었습니다. Today's pattern 오늘의

오늘은 좋은 가게 칭찬해요라는 표현 공부해 봤는데요. 좋은 가게 응원해 주고 싶을 때, 힘을 보태 주고 싶을 때할수 있는 말. 이제는 여러분이 영어로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Go show them some love이었지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미션 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응원하고 싶은 좋은 가게 소개하기입니다. Go show them some love 표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말해보세요. 좋은 말은 기억에 남고 좋은 행동은 세상을 조금 바꿉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공부한 37개의 패턴으로 여러분의 말이 팡팡 터졌다면 게시판에 추가 후기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영어 여정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0: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찌기찌기 역사지기 곽용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한제국의 거리 기억하시나요? 환하게 켜진 가로등이 밤을 비추고 거리 한가운데는 전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었죠. 아마도 그때 우리 백성들은 더 밝은 내일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활기찬 풍경 뒤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두운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흔들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일제의 강압적인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1: 설마 벌써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살기 훨씬 편해졌는데 또 아픔의 시간이 오는 거네요.
0: 맞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일제의 침략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길고 긴 아픔의 시간이 턱 밑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럼 무엇이 대한제국을 위기에 놓이게 한 걸까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뜨거운 마음은 훗날 어떤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을까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된 그날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이 왜 이런 위기에 놓였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때는 1904년입니다.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대한제국과 만주 지역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어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즉 러일전쟁이라고 합니다. 러일전쟁은 무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중립을 선언했어요. 우리 땅에서 다른 나라들끼리 싸우는 것을 반대하고 이 싸움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 땅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넘어 군사작전을 위해 대한제국의 철도와 땅, 그리고 소중한 물자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평화롭던 우리 백성들의 생활터전은 순식간에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여기에 더해진 더욱 답답한 사실은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뒤에는 러시아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 나라들의 지지까지 얻어낸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기 위한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905년 11월 일본 정부에서 보낸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 아래 일본 군인들이 덕수궁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2: 이미 대한제국의 궁궐 밖은 우리 일본군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일본에게 외교권을 넘긴다고 서명을 하십시오.
3: 나는 결코 이 조약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넘기는 문서에 내 손으로 직접 서명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2: 어쩔 수 없군. 그렇다면 고종 황제를 대신해 여기 있는 대신들이 서명을 해주어야겠소. 서명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오.
4: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군. 그렇다면 나는 찬성하겠소.
0: 결국 대신들 중에서 5명이 찬성하고 외부 대신의 서명 날인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말았죠.
1: 황제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왜 대신들이 황제 대신 서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멋대로 넘기다니 너무 화가 나요.
0: 이 가슴 아픈 사건은 을사년에 이어진 조약이라고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늑약이란 강제로 맺은 조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서로 평등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약속은 총칼로 위협해서 강제로 맺은 것이니 조약이라 부를 수 없다는 우리 민족의 분노가 담긴 표현이죠. 실제로 을사늑약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협박을 해서 강제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조약이었어요. 조약 문서에는 조약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고 조약을 맺은 이후 고종 황제와 일본의 황제가 확인하고 각각 도장을 찍은 서류를 교환하지도 않았죠. 이렇게 억지로 힘에 의해 맺은 조약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늑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나라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외교권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 외교권은 다른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이제는 일제의 허락 없이는 세계 무대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2: 우리나라 일인데 왜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해요.
5: 외교권이 없으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릴 수도 없겠네요.
0: 이 억울한 상황의 중심이 된 기관은 바로 통감부였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 사무를 자기들이 직접 관리하겠다며 이 기관을 세웠는데요. 이후에는 이 통감부를 통해 나라 안의 중요한 일들을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총칼의 위협 속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는 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어요. 먼저 관직에 있던 민영화는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뒤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거했고요. 황성신문은 시일야 방성대곡, 즉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라는 뜻의 논설을 실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조차 가만히 있지 않았죠. 상인들은 항의의 표시로 상점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저항하기도 했어요. 물론 나라를 빼앗긴 고종 황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사실을 미국 대통령에게 알려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이 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죠. 우리 민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직접 총과 칼을 들고 일어서기도 했어요. 민종식, 최익현 같은 의병장들이 전국에서 의병운동을

0: 다시 전개하며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요. 이 나철과 오기오는 을사늑약에 찬성한 5명의 대신, 즉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 저항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마침내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거사가 일어났어요. 안중근 의사가 을사늑약 체결을 강제로 주도한 인물이자 통감부의 첫 번째 우두머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직접 처단한 것이죠. 이는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뜨거운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중에 고종 황제가 나라의 부당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했던 노력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국제 평화를 위해 전 세계 대표들이 모이는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을 특사로 뽑아 헤이그에 몰래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요로 맺어진 부당한 조약임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것이었죠. 이 특사들은 고종 황제의 간절한 뜻이 담긴 편지를 가슴에 품고 헤이그로 직접 건너갔습니다.
1: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을사늑약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였네요.
2: 그럼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게 되나요?
0: 특사들은 일본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돌아 간신히 헤이그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회의장 문턱을 넘는 것부터가 고난이었어요. 일제가 이미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며 회의장 진입을 철저히 막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특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 대신 밖에서 전 세계 기자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을사늑약은 일제의 강요로 체결된 잘못된 조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알렸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국제사회에 일제의 침략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활동하던 이준은 병을 얻어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1: 머나먼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2: 그래도 전 세계 기자들이 우리나라의 소식을 알게 되어 다행이네요.
0: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일제는 크게 분노했어요. 대한제국이 외교권이 없는 상황에서 고종이 외국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던 것이 너무나도 불만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제는 이 문제를 구실 삼아 고종을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합니다.
3: 외교권도 없는 상태에서 몰래 특사를 보내다니. 이건 우리 일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폐하,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일로 일본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제 그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0: 이처럼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친일파 대신들까지 나서자 고종은 강제로 퇴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이 대한제국의 새 황제가 되었죠. 일제는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자마자 또다시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때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 바로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입니다.
4: 한일 신협약은 순종 황제가 정식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기간에 누구에게도 권한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되었어요. 이 협약은 사실상 일본 천황이 임명한 통감이 대한제국의 최고 권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비밀각서에 따라 일부 병력을 제외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군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황제가 정식 업무를 보기 전에 권한을 빼앗아가 버리다니.
2: 나라를 지킬 군대까지 없애버리면 대한제국이 더 위험해졌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군대가 해산되었다는 건 나라를 지킬 마지막 방패가 사라졌다는 뜻과 같았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0: 했습니다. 일본에 의해 군대의 무기를 빼앗기고 무장 해제되었지만 해산당한 군인들 중 일부가 의병으로 참여하면서 의병의 힘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 민족은 일산이격 때부터 이미 뜨겁게 저항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제에 맞섰습니다. 이 중에서도 직접 총칼을 들고 일어난 사람들을 을사의병이라고 불렀어요. 을사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은 유학을 공부한 유생들부터 평범한 백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종식은 충청도 홍주성을 점령하며 기세를 떨쳤고, 최익현은 전라도에서 의병을 이끌다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죠. 특히 평민 출신인 신돌석은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용맹하게 싸웠는데요. 이때 윤희순 같은 여성들도 의병 투쟁에 힘을 보탰습니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소식이 전해지자 저항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때 해산당한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의병에 참여한 것이죠. 이 해가 정민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미의병이라고 구분하는데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군인들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자 의병의 힘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의병들은 전국의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13개의 도에서 모인 의병들이 이인영을 의병 총대장으로 삼아 13도 창의군을 결성하게 된 것인데요. 이들은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서울로 진격하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되었지만, 서울 근처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서 아쉽게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1: 서울 진공작전에 성공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2: 일본군은 계속 의병들을 괴롭혔을 것 같은데, 이후 의병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0: 이후 일제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지자 살아남은 의병들은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훗날 더큰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뜨거운 의지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나라를 지키려는 노력은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하던 안중근은 러시아로 건너가 동지들과 함께 단지회를 조직했어요. 단지, 즉 손가락을 자르는 결의를 하면서 굳은 의지로 독립을 다짐한 것이죠. 그리고 1909년 안중근은 대한제국의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대한의군참모중장, 즉 한국인 의병부대의 고위직으로서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했죠. 하얼빈역에 기차가 도착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내리는 순간 안중근은 재빨리 권총을 꺼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알은 모두 명중했고 침략의 상징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지게 됩니다.
1: 드디어 을사늑약을 강제한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거네요.
2: 그럼 이후 안중근 의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0: 안중근은 중국 위순에 있는 일본 재판소로 끌려갔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3: 비고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가?
4: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토를 처단했소.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제국의 황제를 물러나게 한 죄, 죄 없는 한국인을 학살한 죄,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그가 지은 죄는 무려 15가지나 돼요.
0: 일본의 재판소였지만 안중근은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의 죄를 꾸짖는 검사와 같은 기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결국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은 32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안중근은 감옥 안에서도 펜을 놓지 않고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는 동양 평화론을 쓰기도 했는데요. 비록 이 책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죽는 날까지 조국의 독립을 꿈꾸었던 그의 진심은 우리 역사에 의거라는 이름으로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프고도 뜨거웠던 순간들을 함께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총칼의 위협 앞에 억지로 맺어진 을사늑약. 비록 일제에 의해 황제가 물러나고 군대가 해산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졌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당당히 총성으로 맞섰던 것처럼 누군가는 직접 무기를 들고 싸웠고 또 누군가는 실력을 키워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것이죠. 과연 이 뜨거운 저항의 불꽃은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타오르게 될까요? 무너진 역사를 바로 세우고 소중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바다를 건넜던 그 용기 있는 발걸음, 그 가슴 벅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지기지기 역사지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좋아요, 꾹꾹

0: 드디어 오늘은 사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사회 공부에 있어서 서술형 문제와 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중학교 이런 거구나 라는 거 느꼈던 시간이길 바라고 마지막 15강 우리 사회에서는 마지막 요거 한번 제대로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법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라고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었죠. 자, 법과 인권 여기서 법이 추구하는 바는 뭔지 법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인권과 기본권과의 관계에 관련된 다양한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법과 인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뭔지를 조금 가려내는 눈 요거 정도는 가져보도록 해요. 자, 어떤 단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상생활과 법이라는 단원 그리고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단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각 11단원, 12단원으로 사회 1의 가장 마지막 단원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법이 무엇인지 그 의미 파악하면서 법은 어떤 것이냐, 특징도 이해하고 그리고 법이 적용되는 재판, 이 재판이 꼭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서술형으로 참 많이 나와요.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자, 그리고 인권의 의미와 인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그 인권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헌법에다가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권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 종류와 특징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는 단원이에요. 실은 초등학교 때 실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5, 6학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항상 많이 다뤄져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많죠. 법이 적용되는 사례, 그러니까 재판과 관련된 또 법의 의미와 역할, 인권이 무엇인지 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인권, 기본권 배웠었어요.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 담겨져 있었고요. 또 인권 침해가 무엇인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이 초등학교에서도 인권과 또 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중학교로 오면은 스텝업 되어서 법의 의미와 목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 다양한 법의 종류도 배워볼 거예요. 뭐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과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법들을 좀 알면서 법을 잘 아는 사람, 법잘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사회법은 특히나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 그리고 이 사회법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인지 요거 좀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재판은 뭐냐? 재판의 종류, 특히 민사재판, 형사재판 배우고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인권은 뭐냐? 헌법상에서 그래서 인권을 어떻게 규정을 해두고 있느냐? 지키려고 뭘 노력하고 있느냐? 인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중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빈칸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사회 규범을 각각 쓰고 그 차이점을 두 가지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회 규범을 알아야 하고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아무래도 갈등도 생기고 대립도 생기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지키려고 그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규범 두 가지. 오늘날에도. 다들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거 두 가지 뭐냐?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거 이걸 도덕이라고 해요. 도덕 배우지 학교에서. 그죠? 그 도덕. 자,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서 국가가 제정한 규범이 있어요. 바로 법이라고 합니다. 사회 규범 가운데서도요. 법과 도덕은요. 서로 비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왔죠. 비교하는 문제인데 공통점은 쓰라고 안 했고요. 차이점 쓰라고 했어요. 차이점. 그래서 도덕과 법이 서로 추구하는 바는 뭔지 어떤 부분을 제재하는지 이런 성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볼까요? 사회규범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따라야 하는 행동의 기준을 사회규범이라고 해요. 특정 사회에서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관습. 설날에는 웃 어른께 세배를 드려야지. 아이가 이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는 돌잔치를 해야지. 장례식장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차려입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 규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따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해야 되는 거, 성경에 따라서 생활한다든지, 뭐 십계명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의 가르침을 따라서 생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 규범. 그리고 이제 도덕과 법. 도덕과 법입니다. 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에 비춰서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이에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 간에도 이제 이 신의를 지키고 우정을 지키고 그다음에 동생도 우애 있게 형제 간에 지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법은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를 했어. 우리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사회를 좀 지켜봅시다. 그래서 국가가 제정을 했고요. 국가에 의해서 꼭 지켜지도록 강제되고 있는 것.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법입니다. 곧안 지키면 안 돼요. 안 지키면 벌 받아요. 이게 바로 강제성이죠. 자, 지금 도덕과 법을 쌤이 아예 표로 비교를 해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본격적으로 배울 때이표꼭 채울 수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도덕은 행위의 동기,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어떻게 움직여졌지? 마음이 이거야. 그래서 저기 할머니의 그 보따리를 든 이유가 뭐예요? 할머니 보따리 너무 무거워 보여서요. 제가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보는 거야. 그다음에 법은요. 행위의 결과를 봐요. 지금 왜 빨간불에 신호를 건너신 거예요?를 물어보지 않아요. 아이는 지금 막 집에 있는 동생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형으로서 막 뛰어가고 있었어. 막 빨간불이었지만 지금 차가 안 다니길래 동생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건넜어. 이건 도덕이 보는 거야. 아, 이 형제간에 참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갸륵하네. 그치만 법은요? 빨간불에 건넜네요. 법을 어겼어요. 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과를 봅니다. 자, 그다음 특성. 이건 도덕은 자율적이야. 웃 어른을 버스에서 만났어요.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걸 알죠? 내가 자율적으로 따르는 거야. 이게 자율성인 거예요.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어떡하지?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다리는 앉아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네. 내 몸은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아. 이게 양심의 가책이야. 자, 그리고요.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요. 어머, 제발. 어른들이 우선 자리를 양보를 안 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은 어떠냐? 법은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다고 했었어요. 법에, 나라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가 혹시 지키지 않게 되면 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또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뭐 징역형을 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합니다. 자, 목적 봅니다. 도덕이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착하게 살자. 착하자. 선을 실현해요, 선. 자, 그러면 법은요? 마땅히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자. 정의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잘하면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회. 이게 정의로운 사회. 자, 이렇게 도덕과 법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기억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덕. 두 번째, 니은은 사회 구성원이 합의에 따라서 국가가 제정한 법. 자, 인간의 내면의 양심이나 행동에 이것을 규율한다. 뭐가? 도덕. 양심 나온 거 보니까 도덕이죠. 그죠? 인간의 내면. 자, 그리고 행동의 동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빨간불에 건넌 형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바로 도덕이에요. 자, 하지만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빨간불에 건넜잖아요. 신호를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도덕을 위반한 경우에는요. 양심의 가책.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비난해요. 쟤왜 저래? 이렇게. 자, 그렇지만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뭐 비난도 받죠. 어떤 경우에는. 그리고 또 국가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게 돼요. 요게 바로 도덕과 법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두 가지를 서술하시면 돼요. 두 가지. 근데 우리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써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밑줄친 기억에 해당하는 재판을 쓰고, 이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를 각각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재판의 종류와 재판에 등장하는 원고와 피고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아보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갑은 을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을은 약속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서 기억 재판이 열렸다. 법원에서 병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증언하였고 정은 을의 편에서 변론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 문제 바로
1: 재판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재판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재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재판은 일단 민사재판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다툼. 요거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범죄가 일어났을 때 관련된 재판을 이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있고, 그 중에서 요건 민사재판에 해당하거든요. 자, 민사재판에서 바로 원고와 피고라고 하는 주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각각의 재판에서 등장하는 요 주체들의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아주 기본적인 그냥 재판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필요한 개념 충전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민사재판은 뭐냐면 민사의 민, 그냥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서로 간에 다양한 이런 이제 계약을 맺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생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나는 너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너는 나에게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줄 의무가 있는 거야. 이런 권리와 의무의 관계. 자, 이것에 관한 분쟁이 혹시 발생을 했다, 다툼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또는 당신이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원래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병이 생겨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 손해를 갚아줄 의무가 있고 나는 받을 권리가 있어요. 뭐 요런 이제 거죠. 자, 참여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가 바로 내가 억울해요.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송, 바로 재판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자, 그리고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바로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요 원고와 피고를 아까 글에서 찾아내시면 돼요. 자, 소송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편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판사가 바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 이렇게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재판정의 모습을 보면, 아, 이게 바로 민사재판이구나라고 파악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문제, 요걸 바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해당하는 재판을 쓰라고 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지금 2천만 원을 빌려주고, 또 을은 약속한 날에 요걸 갚아야 하는 그런 관계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재판의 이름은

답이 되고 피고가 을이 된다는 걸 파악을 했어요. 자, 이제 원고는 민사재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사람이다. 이 소장이 바로 법원에 내가 억울해요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자, 한편 피고는요, 원고에 의해 소송을 당한 사람이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가 되고, 을은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므로 피고가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원고와 피고가 됐는지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법제도 중에서 요 그림이 나타나는 사법제도를 쓰고요. 그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서술해 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재판은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면, 어떻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법에 따라서 강제성을 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다 따라야 하는데, 공정하지 못하면, 이거 누가 믿고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하겠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 제도를 알고 있니? 이걸. 일단 여기 있는 제도는 1심, 2심, 3심. 심급 제도라고 해요. 심급 제도.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네요. 이거예요. 하나의 사건이라도 이렇게 심급 제도를 통해서 여러 번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여러 번 재판을 받게 하는 그 목적까지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급 제도가 뭔지, 그리고 이게 추구하는 바가 뭔지, 다시 말해서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은 왜 해야 돼?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자, 갑니다. 필요한 개념 충전 들어가 볼게요. 심급 제도. 요것은 한 사건에 대해서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야, 급이 달라. 상급이야, 하급이야 할때그 급, 맞아요. 아까 봤던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상급 법원, 더 상급 법원. 알겠죠? 자, 이렇게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심급 제도고요. 3심제, 아까 봤듯이 1심, 2심, 3심,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에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3심. 심급 제도의 목적이 뭐냐? 법관이 판단을 내립니다. 법관도 사람이고요.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관의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여러 법관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목적인 겁니다. 자, 상소라고 하는 게 이때 꼭 쓰이는 제도인데요. 뭐냐면 1심에서 2심으로, 2심에서 3심으로, 바로 위에 있는 법원에다가 재판을 청구하는 거. 재판을 청구할 때에 소를 제기한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법원, 상급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상소라고 합니다. 요렇게. 근데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소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 가는 건 상고라고 해요. 둘다 상소 제도인데, 항소, 상고로 1심에서 2심, 3심 청구하는 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소는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하고, 상고는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하고, 3심 재판은 무조건 대법원이에요. 가장 최고 법원, 대법원에서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법 제도는 무엇이냐? 심급 제도. 이 제도의 의미와 목적. 심급 제도란 한 사건에 대해서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엇을 받아? 재판을 받아. 고 제도이고, 이는 법관의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잘못된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심급 제도를 통해서 여러 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건 결국 공정한 재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무엇을? 기본권을, 이제 많이 움직여야 되나요? 그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재판, 항소하면 두 번째 재판, 그때 이제 지방법원 한 명의 판사면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세 명의 판사가 판결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세 명의 판사가 판단하는 사건이다. 굉장히 좀 형사 사건도 무거운 범죄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이제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크다.

이러면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세 명의 판사가 이제 담당을 하면 요거보다 높은 법원은 고등법원이에요. 그래서 고등법원 갔다가 고등법원보다 높은 법원 대법원으로 갑니다. 자, 이번 서술형 문제는 인권과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과 니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인권의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간의 권리라는 인권 가볼게요.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존중받아야 돼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게 인권이에요. 자, 그러나 노예는 예전에는 신분제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죠. 누군가의 재산처럼 취급당했어요. 그 권리를 오랫동안 못 누렸죠.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예를 상품으로 거래한 노예 무역이 유럽에서 주로 행해져 왔었을 정도입니다. 자, 근대 프랑스 혁명은, 자, 그러다가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나죠. 유럽 사회 프랑스에서 절대 군주, 절대적인 막 권한을 누리고 있던 임금, 그 군주에게 저항했어요. 왜 너만 이런 권리 눌려? 우리 모두 다 소중한데. 그래서 인권을 되찾고자 했었던 대표적인 시민혁명이죠. 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반영했던 인권 선언은요, 국민의회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해서 선포한 선언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대체 무엇을 물어보느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인권이야.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해. 여기서 할수 있는 인권의 특성 하나가 있어요. 어디다,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걸 보편성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 가능하다. 보편적인 권리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했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의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권리야. 누구에게? 하늘에게.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인권의 특성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충전해야죠. 자,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인권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편적인 권리. 보편적이다. 어느 사람에게나 다 적용 가능하다. 여성, 남성 상관없고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고요. 불교를 믿든 크리스토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조로아스터교를 믿든 재산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 누구나 사람은 존엄하고 소중하고 행복해야 하는 존재야. 이게 보편적 권리예요. 천부인권, 하늘천 줄부 누가 줬어? 하늘이 줬어. 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인권 받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자연권, 국가가 법으로 만들기 전부터 원래 자연적으로 있었던 거야. 이거 사람이 뭐 만들고 국가가 만들고 이거 아니야.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야. 이런 내용들, 이게 바로 인권의 특징이었어요. 서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인권이 성별, 인종, 종교,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의미로 천부 인권, 하늘, 천, 줄, 부, 인권. 이렇게 천부 인권이라고 한다. 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또 풀어봤고, 이제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기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최고의 헌법에서는요, 집회, 모여라. 결사, 뜻을 같이 해라. 자, 모여서 뜻을 같이 할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대규모 집회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시민들,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전면적으로 도심, 도시의 중심부, 정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하죠. 이런 도심에서는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자,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가는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위배된다. 아니,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거 어느 정도 제한을 할수 있지만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고? 이거는 아니지. 집회는 할수 있도록 하는

0: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기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했는데요. 문제의 의도는 바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이거였어요. 우리 국가에서 헌법에 우리 인권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내용들은 규정을 해두고 더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침해가 아니에요. 제한. 요런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요건. 근데도 이렇게 써 있어. 기본권 제한할 수는 있는데 법률에 따라야 되고 법률에 따르면서도 또 가장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선 안 되는 거야. 라는 걸 헌법에 또 써놨어. 그게 바로 한계야. 야,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돼. 그래야 국민의 권리가 더잘 지켜지지. 이러면서 이렇게 어디까지 또 그래도 이건 안 돼라고 계속해서 한계점을 명시해두고 있는 거예요. 친구랑 놀다 와도 되는데 절대로 4시 전에 와야 돼. 4시가 한계. 이렇게 어머님이 정해주셨어요. 이런 거야. 한계. 자, 그래. 자, 기본권 제한의 이제 한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가볼게요. 자, 기본권은 뭐냐면 인권 중에서도 헌법, 국가 최고의 법 헌법에 규정해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천부 인권이고 그냥 자연적인 권리지만 국가가 확인하고 더잘 지키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라고 해서 헌법에 써놓은 거야. 그게 바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입니다.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에요. 자, 그런데 요 기본권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나라의 이제 이 국토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죠. 또는 질서 유지, 혼란함을 막고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초록불에만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질서를 지킬 수 있죠.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 다수의 공공의 행복과 이익이란 뜻이에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독감에 걸리면 등교를 좀 중단할 수 있잖아요. 등교 중단 조치를 또 교장 선생님이 내릴 수도 있겠고 우리도 며칠간은 또 학교를 안 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하지만 내가 등교해서 다른 친구한테 독감을 막 옮기게 되고 막 확산이 되면 다수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죠. 교육도 못 받지, 그럼. 자,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을 하는데요. 이때도 법률이 있어야 돼.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주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돼. 그거 따라서만 제한할 수 있고요. 또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집회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뭐 인원수를 제한한다거나 할수 있지만 집회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명시한 까닭이 뭐냐? 국가 권력. 너네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해서는 안 돼. 왜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소중하니까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거든. 이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국토 방어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군사 시설이 있는 곳에는 뭐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드론 촬영을 뭐 제한한다거나 이런 경우 볼수 있죠.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수의 공공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률로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한개더 추가하자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고 그럴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해서는 안 돼라고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문제, 이거 특히 서술형을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스텝업 미션 마지막으로 또 나갑니다. 법과 도덕의 차이점 기억나십니까? 그에 대해서 서술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건은 없습니다. 뭐한개 써도 되고, 두개 써도 되고, 세개 써도 되고, 아는 만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미션이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차곡차곡 우리 사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서술형 문제풀이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생가는 또 우리 내신 강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울지 말고요. 그때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요. 세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0: 분위기?
1: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2: 이분 위기.
0: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0: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각형의 무게중심 두 번째 이야기,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넓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오늘 다룰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무게중심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과학적으로는 무게의 평형을 이루는 점이라고 했지만 수학적으로는 모의 교점이었어요.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었죠. 어떤 성질도 가지고 있었어요. 각각의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무게중심이 2대 1로 나눈다라는 성질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 성질을 조금만 활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 1번의 별표. 중선을 3개 그리면요. 삼각형이 6개가 생겨요. 이렇게 하나, AFG, 이렇게 BFG, 그 다음 BDG, CDG, BEC, CEG, AEG 이렇게 6개의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삼각형 GAF, GBF, GBD, GCD, GCE, GAE 이 6개의 삼각형이 모두 넓이가 같고 그 각각의 넓이는 정확하게 삼각형 ABC의 나누기 6, 6분의 1배와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왜 같지?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일단 요 AD가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 AD가 중선이잖아요. 중선이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와 삼각형 ACD의 넓이가 같아요.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의 성질, 중선의 성질. 그쵸? 그 다음에 이 왼쪽 삼각형 ABD만 볼게요. 오른쪽 삼각형은 지우고 오른쪽은 어차피 똑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우고 났을 때 이 무게중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BG를 이어줘요. BG를 이어주면요. 우리는 삼각형이 두 개로 나눠져요. GBD라는 삼각형 하나랑 GBA라는 조금 더 큰 삼각형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줄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냐 하고 알아보려고 보니까 AG 대 GD가 2대 1이죠.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고 했죠. 그 다음 2대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옆으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어때요? 삼각형 ABG는 AG가 밑변이고 높이가 어디? 높이가 요 B와 AD와 평행선을 쫙 그었을 때 그 높이는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밑변의 2예요. 그다음 삼각형 BDG 요 밑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은요. 밑변이 1인데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높이는 같은데 밑변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GBD의 2배가 ABG가 되겠구나. 삼각형 ABG의 넓이는 두 배의 삼각형 GBD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다시 그려보면요. 요 빨간 삼각형 ABG의 넓이가 정확하게

어라? 뭐의 두 배가 된다? 초록삼각형 BGD의 두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 GF도 중선이니까 또 나눈단 말이에요. 즉, A, B, G의 넓이가 뭐랑 같다? 두 배의 A, F, G와 같다.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이거 하나의 넓이와 요거 하나의 넓이가 같네. 초록 하나의 넓이와 빨강 하나씩의 넓이가 같다. 요세 개는 넓이가 A, B, D를 3등분한 거구나. 그럼 요세 개 넓이가 같으면 같은 이유에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하나, 둘, 셋. 이 친구들의 넓이도 같겠죠. 즉, 무슨 이야기다? 삼각형 ABC를 6등분해주면 넓이가 전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뭐 따라서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냐면 두 개씩, 2번이죠? GAP. 요 파란 삼각형의 넓이와 GBC, 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와 GCA, 요 초록 삼각형의 넓이, 이 각각의 넓이는 모두 같아집니다. 왜? 두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넓이는 6분의 1에 두 개씩이니까 3분의 1 ABC가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게중심, 진하는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각각의 삼각형은 넓이가 같다. 1번만 알고 있으면 2번은 자연스럽게 알겠죠. 그럼 개념하기 문제 2번을 볼까요? 자, 그럼 G가 무게중심이에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다. AFG, 여기 넓이는 몇이냐? 하고 보니까 너무 쉬워요. 왜? 이거 넓이, 이거 넓이, 이거 넓이, 이거 넓이, 이거 넓이, 이거 넓이,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 60제곱센티미터를 6으로 나눈 게 되더라. 하나당 몇? 10 제곱센티미터.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무게중심과 넓이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이제 6번.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넓이. 자, ABC 넓이가 21제곱센티미터일 때 ADGE.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아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사실, 방금 전에 공부한 건 삼각형의 넓인 거지, 사각형의 넓이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 못 푸냐? 하고 봤더니, G를 지나는 요 선, CD와 DE는 이 삼각형의 뭐가 돼요? 중선이 되죠. 중선 두 개를 그렸네요. 그럼 나머지 한 개의 중선만 더 그리면은 아까 그림이 될것 같아요. 바로, AG의 연장선을 쫙 그어줬을 때 여기를 F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어떻다?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즉, 이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넓이는요, 21을 6등분한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즉, 약분해주면 하나당 2분의 7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 ADGE의 넓이는 몇인데? 쉽죠? ADGE의 넓이는요, 사각형 ADGE의 넓이는 두 개의 삼각형을 합친 거예요. 삼각형 ADG와 삼각형 AEG의 넓이를 합친 거죠. 그럼 2분의 7, 2분의 7 더해주면 정답은 7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중선 하나만 그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무게중심이 있으니까 아, 중선을 생각해 봐야겠다 한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유제 14번. 앞으로 나오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쭉 별표를 다 쳐놓으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길이의 측면에서 보겠다 이 소리인데요. 일단 첫 번째, 평행사변형 ABCD에서 M, N은요, BC와 CD의 중점이에요. 그 다음 점 PQ는 이 B, AM과 이 대각선, 하나의 대각선 BD와의 교점이고요. Q는요, AN과 BD의 교점이 Q가 되는 거죠.
자, BP가 4cm일 때 MN의 길이를 구해라. 사실 너무 뜬금없어요. 이거 그냥 풀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MN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일단 MN이 이 무슨 점이 되냐 도대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 봤을 때 M은 BC의 중점이고요. N은 CD의 중점이에요. 중점끼리 연결했네. 무슨 정리?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죠. 그건 중점끼리 연결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삼각형 BCD에 대해서 BC의 중점과 CD의 중점 M과 N을 연결했네요. 그러면은 BD랑 MN이랑은 평행해지고 또 BD 길이의 절반이 MN이 된다. 즉 MN 길이는요. BD 길이의 정확하게 절반이 된다. 즉 우리는 BD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점 연결 정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D의 길이를 구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뭘 활용해야겠어요? 우리가 아직 쓰지 않은 BP의 길이가 4cm입니다. 이거를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면 사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요 조건을 찾아놨으니까 다 지우고 다시 평행사변형을 뜯어봅시다. 그럼 뭔가 주어져 있기를 이점 P와 점 Q가 특별한 역할을 하니까 중점과 대각선의 교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이점 P와 점 Q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렇게만 보면 사실 몰라요. 그래서 어떤 거를 해줄 거냐면 대각선을 하나 더 그어볼 겁니다. AC 이렇게. 그럼 삼각 이제 AC를 긋고 나면요, 평행사변형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죠? 삼각형 ABC. 그 다음에 삼각형 ADC.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거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 각각 점 P와 점 Q가 이 각각의 삼각형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느낌이 오죠? 무슨 역할을 한다? 얘네는 각각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될 겁니다. 왜죠? 무게중심이 되는 조건은 알고 있죠. 뭐의 교점?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 세 개의 교점이라고 하지만 두 개의 교점만 찾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대각선의 교점을 여기를 뭐 O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BO와 P를 지나는 BO와 P를 지나는 AM 요게 이 삼각형의 중선이 되냐? 그러면은 중선이 된다 하면은 이 중선 사이의 교점이 P니까 P는 뭐가 될 거다? 무게중심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교점 맞나? 하고 보니까, 이제 중선이 맞나? 하고 보니까 AM은 확실해요. 이견의 여지가 없죠. 왜? BMCM. 대변의 중점으로 이었으니까 중선이 맞아요. 그럼 뭐만 보면 돼요? BO가 이 삼각형의 중선이 되냐? 되죠.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거를 이등분해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 O가 그 이등분 중점이기 때문에 BO는 중선이 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점 P, 이점 P가 바로 이 삼각형의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게중심, 이미 중선에 대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무게중심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은 뭐다? 나눈다라는 거죠, 뭐를. 중선을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 2대 1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PO의 길이가 몇 cm다? 2cm다. 2대 1이니까 4cm니까 절반인 2cm가 돼야 된다. 즉, BO의 길이가 4cm니까 6cm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BO만 구했으면 사실 DO도 평행사변형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그러면은 DO도 6cm가 될 거야. 그러면 BD의 길이가
총 12cm니까 그 절반인 MN의 길이는 6cm입니다. 요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실 뭐 MN 중점 연결 정리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AC를 잇고 났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점P라는 거, 삼각형 ACD의 무게중심이 점Q라는 거, 요걸 찾는 게 핵심의 문제예요. 또 이어서 봐볼게요. 자, 또 이번에 넓이의 측면에서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 평행사변형 ABC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라고 줬어요. 그럼 우리는 AP5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또 똑같아요. 두 대각선의 교점이 일단 O죠. 그 다음에 BC의 중점과 A를 이었을 때 BD와의 교점이 P니까 이점 P가 뭐가 된다? 삼각형 A, B, C. 이 삼각형에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키포인트를 두자 이거예요. 이제 알겠죠? 아, 중점하고 이었을 때 대각선과의 교점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겠구나.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냐 모르냐가 문제 풀어내는 그 전략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 할수 있는 거. 그럼 AP5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아까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넓이 구했던 문제. 중선이 두개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도 중선이죠, 지금. 그럼 우리는 뭐 하자? 나머지 하나의 중선을 하나 더 그리자. C에서 P를 지나게 중선. 여기 M, 여기를 N이라고 하면요. 여기 AM과 BN의 길이도 같아지는 이런 중선이 되는 거고요. 세 중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이 여섯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전부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하고 이 삼각형 넓이의 6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말로 할게 아니라 수식으로 적어보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APO의 넓이는요. 삼각형 ABC 넓이의 6분의 1이 돼요. 근데 이미 알아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우리가 초반에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배웠죠. 대각선으로 나눠지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정확하게 평행사변형 ABCD 넓이의 절반이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삼각형 APO의 넓이는 뭐다? ABC의 6분의 1인데 ABC는 ABCD의 절반이네. 즉, 최종적으로 식을 적어주면 이각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ABC 넓이의 절반의 6분의 1, 즉 1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ABCD 넓이가 몇이라고? 36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뭐다? 곱하기 12분의 1에서 3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또 뭐였어요?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점 P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BC의 중점을 M, CD의 중점을 N이라 했을 때, AM과 AN이 BD와 만났을 때 생기는 교점을 각각 P와 Q라고 해요. 그럼 BD가 15cm일 때 PQ의 길이를 구해라. 자, 이제 말하지 않아도 그어 줘야겠죠. A부터 C까지 대각선을 하나 싹 그어 보면요. 그리는 우리는 점 P와 점 Q가 각각의 삼각형 ABC와 ACD에 뭐가 된다?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사실만 알면 사실은 BP 대 여기 교점을 O라고 하면요. BP 대 PO가 2대 1. 또 DQ 대 QO가 2대 1. 요렇게 나눠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직접 계산을 해도 돼요. PQ의 길이는 우리 PO와

QO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PO의 길이는요, 15cm의 절반. 즉, 2분의 15cm죠? 즉, BO 길이에서 2대1로 나눴을 때 1이니까 3분의 1. 그 다음 QO 또한 마찬가지로 D부터 O까지의 길이에서 2대1로 나누었을 때 1, 즉 3분의 1 계산이 되는 거고요. BO와 DO는 둘다 길이가 2분의 15cm예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5 들어가면요. 여기 DO의 길이도 2분의 15cm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둘이 곱해주면 2분의 5 더하기 여기도 2분의 5. 정답은 몇 cm냐? 5cm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계산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AC를 이었을 때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어요. 그러면 2대 1, 여기도 2대 1이 되는 거죠. 두 대각선, 이제 대각선 서로 다른 거 2등분 했으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 할수 있냐? BP도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P에서 Q도 1, 1이니까 PQ도 이만큼 가지고 있고요. Q에서 D도 이만큼 가지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요 각각의 B, BP 대 PQ 대 QD의 B가 바로 1대 1대 1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BP 대 PQ, PQ 대 QD의 B가 1대 1대 1이다. 즉, 15cm를 3등분하면 5cm다. 이렇게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중단은 마무리 문제 볼까요? 똑같아요, 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 GBC의 무게중심이 G'.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해라. 넓이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가 54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GBC의 넓이죠, GBC의 넓이. 근데 알고 있지만 삼각형 GBC의 넓이는요, 일단 전체 삼각형이 무게중심에 의해서 세 꼭지점 나누어지는 이 각각의 삼각형 GAB, GBC, GCA 넓이가 모두 같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BC의 넓이다. 즉, 여기가 54니까 먼저 계산을 해주면 GBC의 넓이는 18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죠. 이 빨간 친구의 넓이가 몇이 되냐? 얘가 18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G, B, G'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 또 똑같죠. 왜? 두 번째, G'이 또 뭐가 돼요? 이 GBC의 무게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G'과 꼭지점을 각각 다 이어줬을 때 생기는 세 개의 삼각형. 즉, G', GB, 또 G', GC, G', BC, G', CG. 요세 개의 넓이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G', GB. 즉,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 똑같은 거죠? 저 순서대로 써주면, G, B, G'의 넓이가 몇이 된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G, B, C 넓이의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몇이에요? 얘가 이미 18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3분의 1을 해주면, 정답은 6제곱센티미터.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이어서 볼게요. 마지막. AGC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직각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니까

아,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해? G로부터 나누어지는 세 개의 삼각형. GAB, GBC, GCA. 넓이가 다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삼각형 GACC의 넓이가 정확하게 삼각형 ABC 넓이의 3분의 1이 되는 걸 설명을 먼저 할 거예요. 이걸 먼저 보이면, 그러면 GA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밑변 6 곱하기 높이 5 나누기 2. 즉, 5 곱하기 6 나누기 2 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당연한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서술형 문제를 푸세요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바로 적고, ABC의 넓이가 계산하면 이게 15잖아요? 그럼 15 곱하기 3분의 1, 5제곱센티미터예요. 라고 하면요. 사실 깎여요, 점수. 풀이과정이 부족하다고. 왜냐면 우리는 무게중심이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이 넓이가 이 전체 넓이의 몇이 된다. 3분의 1이 됨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보일 거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일단 AGC의 넓이를 직접 구할 거예요. 어떻게? B를 통해서. 무게중심이 갖고 있는 이 성질을 통해서 직접 구해봅시다. 먼저 AD가 무슨 선이 되죠? 얘는 중선이 돼요. 그러니까 BD랑 CD랑 길이가 같아요. 즉, AD가 중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질? BD랑 CD랑 길이가 같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삼각형 ACD의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의 2분의 1이다. 중선의 성질이죠. 2분의 1이다.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삼각형이 먼저 전체 삼각형의 2분의 1이 됨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AG 대 GD의 비가 2대 1임을 활용해서. 즉, AG 대 GD의 비가 2대 1임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두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AGC 대 삼각형 GDC 넓이의 비가 2대 1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삼각형 AGC의 넓이는 비례 배분해주면 삼각형 ACD 넓이를 3분의 2한 거구나. 근데 삼각형 ACD 넓이가 정확하게 2분의 1 삼각형 ABC니까 3분의 2 곱하기 이 넓이를 다시 써주면 2분의 1 삼각형 ABC가 되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ABC 넓이의 3분의 1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 뭐만 하면 돼요? 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여기다 설명하시면 돼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이 6, 높이가 5 나누기 2 하셔가지고 넓이가 15니까 얘가 15예요. 그럼 계산하시면 정답은 5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다짜고짜 3분의 1이에요 라고 설명을 하면은 점수를 다 받을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배운 개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무게중심과 넓이 알고 있죠? 뭐, 삼각형이 있으면 무게중심, 최중선에 의해 나눠지는 각각의 삼각형들은 전부 넓이가 같고 모두 6분의 1 삼각형 ABC의 넓이다. 요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오늘 개운 개념 요거 하나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평행사변형이 있었죠. 평행사변형에서 중선이었을 때 PQ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이유 살펴보고요. 자, 오늘의 숙제죠. 미니 모의고사. 자, 16번 서술형 풀어보시고, 그 다음 하단에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 푼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 확인하시고요. 서술형 풀이 올려주시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 피타고라스 정리로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방학성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중단원 실전 문제 6번부터 16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실전서 눈수령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6번 들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검정말을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비커에 넣고 빛을 비추면 이 고무 안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기체가 모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이 딱 하나 제공이 되었는데요. 자, 5단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식물들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이 등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실험마다 알 수 있는 사실이 다 다르니까 그것들을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실험은 일단 무엇을 알기 위해 하는 실험일까요? 그 실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물에다가 검정말을 넣고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공급이 되고 물도 공급이 되고 빛도 공급이 되어서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했냐 보니까 이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이 산소기체를 모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목적은요, 결과적으로 이 광합성의 산물 중에 그 중에서도 이 산소기체가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실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체를 모아놨고요. 그 기체는 바로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보기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기억! 광합성의 결과 발생하는 기체는 바로 산소기체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기억이 맞는 보기이기도 하지만 이 실험의 목적이다라고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니은,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자, 요거 보면은 우리 친구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광합성에 이산화탄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하고서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합성에 이산화탄소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를 실험 결과로 해석을 해내려면은 어떤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고 어떤 실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지 않아서 그걸 놓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실험은 그냥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주고 발생한 기체를 모았기 때문에 요거를 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니라 이 발생 기체가 산소라는 거를 알아내는 그런 실험이다라고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단원이 이런 내용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실험마다 목적과 알 수 있는 사실 다르다는 점 또 염두에 두시고요. 자, 디귿, 꺼져가는 향에 핀치 집게, 여기 끝에 막아 있는 집게 있죠? 얘를 열어가지고 고무관에 모여있는 기체를 슥 가져다 댄다면 산소기체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이 향이 다시 타오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산소기체의 특징이죠. 어떤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그 광합성을 딱 나타내는 그림이죠? 자, A 더하기 물이 포도당과 B로 변했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A, B, C 들어갈 말 우리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겠죠. 자, 광합성의 원료이자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기체 A는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이라는 양분이 합성이 되고요. 그리고 발생하는 기체 B는 바로 산소기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호흡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남는 기체는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자, 포도당은요, 엽록체에 저장될 때 길다랗게 연결되는 구조, 즉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C는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녹말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광합성 과정을 정리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물질들이 이동하는 통로인 가와 나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를 보니까 녹말이 좀 잘게 다시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관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양분이 이동하는 관, 우리 아직은 진도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광합성에 필요한 물이 이동하는 이 관, 나는 바로 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와 나, ABC 다 찾아준 다음에 ABC에 들어갈 물질로 오른 것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산소 녹말인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지는 8번도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간은요,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라서 체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는 물이 이동하는 관이니까 물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복이고요. 자, A는 이산화탄소였죠. 가를 통해서 운반되나요? 아닙니다. A도 B도 모두 다 기공을 통해서 출입을 하기 때문에 2번과 3번도 모두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4번, 포도당은 씨의 형태, 즉 녹말의 형태로 바뀌어서 엽록테에 저장된다. 저장할 때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 이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5번, 포도당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용액의 청남색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광합성 상물로 만들어진 양분을 확인할 때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확인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녹말이 있으면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 색깔 변화까지도 맞아요. 하지만 이 용액은요, 포도당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가 결합한 형태인 녹말과 반응하는 용액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포도당 자체를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당이 만들어진 다음 녹말로 저장되는구나. 이 녹말의 존재 여부를 알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밀폐된 유리종 가에는 쥐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에는 식물이랑 함께 쥐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비춰주면은 가쥐보다 나의 쥐가 더 오랫동안 산다고 합니다. 불쌍한 가쥐. 자, 그러면은 나 쥐가 더 오랫동안 살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 가와 나의 어떤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와 나의 차이점, 환경의 차이점을 찾아주시면 되죠. 뭐죠? 바로 가에는 식물이 없었는데 나에는 이 식물이 있었잖아요. 이 식물 때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물 중에서도 어떤 것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식물의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생물들은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산소 기체를 필요로 하거든요. 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식물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소 기체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더 오래 살수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요. 1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보기들은요, 올바른 이제 설명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2번부터 그럼 쭉 한번 보시면은 과학성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포도당 때문에 지금 나 쥐가 더 오래 버텼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온도는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빛 에너지 흡수가 되었겠지만 이것도 이 가와 나의 차이를 만들어낸 요소가 아니고 또 5번에서 과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맞는 보기죠. 맞는 설명이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고 해서 나 쥐가 더 오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고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기온이 25도인 실내에서 밀폐용기 안에 시금치닛과 그리고 디지털 탐구 도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산소 농도를 잴수 있는 산소 센서, 그리고 한쪽에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잴수 있는 이 센서를 각각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빛을 비췄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금치닛 입에도 당연히 엽록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화합성을 하겠죠? 빛이 제공되고 이산화탄소 있고 물도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광합성을 잘 한다면 산소 기체는 농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광합성의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광합성 산물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센서에서 측정한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니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점점 증가할까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광합성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돼서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증가한다는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산소의 농도가 계속 증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광합성 산물인 산소 농도도 증가할 수 없게 되겠죠. 따라서 리을 보시면 기온을 낮추게 되면 산소의 농도가 더 느리게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온을 낮추면 산소의 농도가 증가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긴 하는데 이 광합성 양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식물의 종류마다 당연히 다르지만 이런 시금친 잎이라든지 일반적인 식물은 한 25도에서 가장 좀 활발하게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그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온도에서도 광합성이 더잘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기온을 낮췄어요. 그러면은 광합성량도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산소가 증가하긴 하지만 더 느리게 증가한다. 즉, 광합성 하는 속도가 더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었던 또 실험이죠. 바로 동그라미 모양의 시금치잎 조각을 네 가지고 여러 개막 뚫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게 얼만큼 빨리 떠오르느냐 이걸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해보는 그런 실험이었는데요. 한번 과정부터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모양의 시금치잎 조각 여러 개를 만들어서 주사기로 공기를 빼냈대요. 자, 이거는 이 시금치잎 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미세한 작은 그런 기체 때문에 다 떠올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라앉게 만들기 위해서 주사기로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가라앉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넣어서 가라앉혔다고 해요. 자, 이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이렇게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는 이유는 탄산, 즉,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커 A, B에다가 전등 사이 거리를 각각 10cm 그리고 20cm가 되도록 차이점을 두고 거리를 다르게 해서 빛을 비추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봤더니 A는 75초로 더 짧았고요. B는 120초로 더 길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자, A는 빛이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더 셌기 때문에 광합성량이 더 증가해서, 그래서 결국 산소 기체를 더 많이 발생시켰구나. 이 산소 기체 때문에 이 잎들이 떠올랐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B는요, 더 멀었기 때문에 반대로 빛의 세기는 더 약해서 광합성이 덜 활발하게 일어나고 산소 발생하는 속도도 더 느리기 때문에 더 늦게 떠올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A보다 B에서 더 많은 기포가 발생할까요? 자, A가 더 가까운 데서 빛을 제공했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더 세요. 따라서 광합성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더 많은 기포, 즉 산소를 발생시킨 것은 A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시금치잎 조각의 크기는 모두 당연히 같아야 돼요. 크기뿐만이 아니라 개수 모두 다 동일하게 해놓고 이 빛의 세기만 다르게 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자, 이것이 바로 실험의 목적이었고요. A와 B에 넣어주는 시금치잎 조각의 개수 당연히 같게 통일시켜 주셔야 합니다. 시금치잎 조각과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더 빨리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이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우리 A가 더 빨리 떠올랐다라는 것은 빛의 세기가 더 강할 때 산소가 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떠올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기억,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산소 발생량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자,

주민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일정 수준까지는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소가 어느 순간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광합성량이 다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온도였었죠. 자, 식물은 또 생물이기 때문에 온도에 이런 신진대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너무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기능을 급격하게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온도가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이후부터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14번 볼게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광합성량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우리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세 가지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로 우리 나타냈었습니다. 그세 가지가 지금 여기 보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는 온도, 그리고 빛의 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였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각각이 광합성량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 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온도는요. 바로 방금 문제에서 봤다시피 광합성량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할수록 즉 따뜻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감소를 하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반면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광합성량과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자, 이들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는 감소하지만 빛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광합성량이 이후에 일정해진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여기까지는 맞죠? 자, 그런데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광합성량이 일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가 이것이야말로 광합성량이 증가를 하다가 이후에 일정해진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며 디귿은 급격히 감소한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있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식은 침입 조각을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담긴 비커에 넣어서 이렇게 장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뭘 다르게 했냐면 전등이 켜진 개수만 달리했대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변화시킨 거죠? 그렇죠. 광합성을 할수 있는 빛의 세기를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전등이 하나 켜져 있으면 빛의 세기가 약한 상태인 거고, 여러 개 켜져 있을수록 빛의 세기가 더 강한 것을 의미하겠죠? 자, 맨 처음 실험 세팅은 우리 앞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제공한 다음에 얘네들을 주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빛을 쏘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산소 발생량도 더 증가해서 더 빨리 떠오를 것이라는 걸요. 그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기를 볼게요. 자, 15번.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이유. 자, 우리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탄산.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형태거든요. 즉,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어서 보면요. 광합성에는 물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단원의 여러 가지 실험이 등장하면서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광합성에 물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냐 이거죠. 자, 물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려면 물이 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물을 줘보고 하나는 물을 안 줘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물을 계속 공급을 하면서 빛의 세기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인 문장이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틀린 보기고요. 자, 이 실험은 그럼 오히려 뭘알수 있느냐? 빛의 세기에 따라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이 일정 수준까지 함께 증가해서 산소 발생량이 더 증가해서 더 빨리 잎들이 떠오른다. 즉, 빛의 세기와 이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따라서 2번, 온도에 따른 광학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3번이 맞는 설명이죠. 빛의 세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광학 성향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4번, 이산화탄소의 농도에 따른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켜진 전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광학 성향 증가하고요. 산소도 많아져서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실전 서 논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그림은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있던 검정말 잎을 에탄올에 넣어서 물중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멀쩡한 애를 왜 에탄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중탕 하면서 끓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네, 여러분, 우리 실험을 할때 항상 실험의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탈색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염록체를 이따가 염색을 해서 녹말이 생성됐는지 안 생성됐는지를 볼 건데, 근데 이미 염록체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을 해도 색깔이 잘안 보이겠죠? 따라서 먼저 좀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탈색을 시킨 다음,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얘랑 반응을 해서 청람색으로 바뀌었다? 아, 그러면 녹말이 있구나. 근데 청람색으로 바뀌지 않았네? 그럼 녹말이 없구나. 이렇게 결과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용액은요, 녹말의 여부를 알려주는 지시약이고요. 녹말과 만나면 청람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염록체가 실제로 청람색으로 변했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 오, 염록체에 정말 녹말이 존재하는구나. 광합성의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져서 녹말로 정말 저장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겁니다. 이 결과로 알수 있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첫 번째, 그리고 광합성의 산물, 즉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죠. 이것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장소는요, 일단 염록체예요. 왜요? 염색된 부분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염록체가 염색이 되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녹말이 만들어진 곳, 즉 광합성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염록체다라는 겁니다. 장소는 염록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결과 알수 있는 광합성 산물은 녹말이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시면요, 장소, 염록체, 그리고 아이오딘 반응을 하였으므로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림칸은 검정말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표본병과 전등 사이의 거리를 점점 멀리 하면서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 수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검정말을 이렇게 담가 놓고 이 빛을 이렇게 비추는데 맨 처음에는 가까이서 먼저 비춥니다. 그러면은 광합성을 해서 기포, 즉 산소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런데 점점 이 전등이 멀리 이동하게 되면은 빛의 세기가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광합성량, 즉 산소 발생량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측정을 한 실험이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가까웠을 때는요, 기포수가 많았는데, 즉 산소 발생량이 많았는데, 멀어지니까, 즉 빛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산소 발생량도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표본병과 전등 사이의 거리, 그리고 1분 동안 발생한 기포수의 관계를 먼저 서술을 하래요. 일단 거리와 기포수, 이 그래프의 관계만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정 거리까지는 기포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이후부터 더 멀어지게 되면은 기포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관계를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모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병과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는 많아지지만, 또 20cm 여기 안에 더 일정한 거리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포수가 일정하다라고 관계를 서술을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럼 2번. 나를 통해서 알수 있는 빛의 세기와 광합성의 관계를 이제 일반화해서 서술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수 있죠? 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광합성량은 이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함께 증가하는데요. 그런데 무한히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세기 이상일 때는 광합성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세기 이상에서는 광합성량도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요 내용을 넣어서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요.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논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광합성이 생물이 살아가는 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재밌는 실험이 나와 있는데 한번 어떤 실험인지 분석을 해보죠. 자, 실험 과정 가를 보니까요. 초파리랑 식물을 함께 넣은 두 개의 밀폐된 투명한 유리병을 준비를 해요. 똑같이 준비를 하고 단, 뭐만 다르게 했냐면, 한쪽은 빛을 비춰주고요. 한쪽은 빛이 통하지 않도록 완벽한 암실에 두어서 빛을 차단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 초파리가 식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예요. 결과를 봤더니, 지금 햇빛을 비춰준 요 유리병에 있던 것은 초파리도 살고요. 식물도 살았어요. 둘다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암실에 둔 유리병 안에 초파리는요. 죽었어요. 그리고 식물도 함께 시들었습니다. 자, 요런 결과가 나왔대요. 자, 그렇다면 두 유리병에서 초파리와 식물의 생존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광합성과 관련지어서 서술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엇이 달랐나요? 자, 첫 번째. 빛이 있었던 유리병은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광합성과 관련 지으라고 했으니까 광합성과 연관을 짓는 거예요. 광합성이 가능했어요. 자, 그러면은 광합성의 결과 무엇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파리도 살고요. 그리고 식물들도 스스로 호흡하는 데 산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라는데 양분을 만들어내면서 양분을 계속해서 합성을 할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생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완벽하게 암실에다가 넣어서 빛을 차단한 케이스는요,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계속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소모했겠죠. 따라서 초파리도 그리고 식물도 모두 다 생존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파리는 호흡을 해서 생명활동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산소가 없기 때문에 초파리도 그렇고요. 식물 또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도 합성할 수 없고 스스로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잎이 시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광합성의 차이를 가지고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광합성이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서 했었던 실험의 결과를 적용해서 일반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실험에서 식물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무엇을 만들어냈죠? 맞아요. 산소 기체.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호흡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합성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였죠? 바로 양분이죠, 양분. 그래서 이 양분은 스스로 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혹은 다른 생물들에게 뭐 먹이로 제공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즉, 식물들은요, 항상 언제나 다른 종의 생물들에게 이렇게 상소와 영양분을 제공해주면서 이로운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답변을 작성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광합성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때 포도당은 식물이 자랄 때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동물의 먹이가 돼서 다른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원도 됩니다. 또 하나, 산소죠. 또 산소는 동물, 그리고 사람이 호흡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광합성은 생태계 에너지 순환의 출발점이자 산소 공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모든 광합성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5단원의 뒷부분, 에너지를 어떻게 또 사용하고 또 양분을 호흡에 사용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를 보는 한국사 김진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0: 선생님, 휴게소에 가면 주전부리 많이 드시죠? 선생님 최애 픽은 뭐예요?
1: 일단 설탕이 솔솔 뿌려진 알감자를 사고요. 반찬 비율을 위해 짭짤한 오징어도 먹고요. 마지막엔 호두과자가 국룰이죠.
0: 그렇죠.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특히 다시 차로 돌아갈 때 호두과자가 없으면 뭔가 좀 허전한 그 느낌 있잖아요.
1: 설마 오늘은 호두과자가 유명한 지역으로 가나요?
0: 맞습니다. 충청남도 최대의 도시 천안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천안의 명물, 왜 호두과자가 됐는지 아세요?
1: 글쎄요. 호두과자가 처음 만들어졌거나 호두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나요?
0: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호두나무가 심어진 곳이 바로 이 천안이거든요. 13세기 고려 때 원나라에 다녀온 유청신이 호두나무 묘목을 가져와서 천안에 심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호두가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1: 아, 그래서 이 호두를 이용한 식품도 유명한 거군요. 그런데 쌤, 천안이라는 지명은 어떻게 붙여졌나요?
0: 거기엔 한 사람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0: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라 불리는 도시. 천안은 고려 때부터 주목받은 땅이군요.
1: 네. 고려 현종은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천안에 절을 세우게 했는데요. 그게 바로 봉선홍경사입니다.
0: 절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안전이 확보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노래도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천안 삼거리 흥.
1: 오, 쌤 민요 좀 하셨군요. 그 천안 삼거리 민요죠?
0: 네, 능소와 한 선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리던 날 하객들이 불러준 노래라고 해요.
1: 하지만 천안에서 울려 퍼진 건 이런 흥겨운 가락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처절한 목소리도 있었어요.
0: 천안과 독립 만세운동의 교집합을 생각하면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는데요. 그 장소가 아우네 장터였죠?
1: 네. 이곳 천안은 호서지방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야말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0: 조선시대부터 한양과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로 갈라지는 교통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래서 소식도 빨리 전할 수 있었기에 독립운동도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1: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날 장터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 나라를 되찾으려고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어찌 우리를 향해 총을 쏘느냐? 쓰러진 부모님의 시신을 끌어안은 채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부모를 찌른 일본 헌병의 멱살을 쥐고 꾸짖은 한 소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는 평범한 장군 3,000명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렀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17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1919년 봄 충청도의 작은 시골 장터에서 일어났던 가장 뜨거웠던 만세운동,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관순은 1902년 12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집안이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곳이었죠. 1916년 15살이 된 유관순에게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찾아옵니다. 공주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여선교사 사에리 씨 부인이 그를 눈여겨보고 이화학당 장학생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골 소년은 사촌 언니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1918년에는 고등과 1학년에 진학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우리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3.1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만세함성이 터져나오자 이화학당의 외국인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다칠까봐 학교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학생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유관순은 친구들과 학생 결사대를 만들어 교장쌤의 만류를 무릅쓰고 거리에 나가 3.1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 3월 5일 남대문역 시위에도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지만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곧 풀려나게 됩니다.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일본은 3월 10일 휴교령을 내려 학교 문을 닫아버립니다. 갈 곳이 없어진 유관순은 3월 13일 품속 깊숙이 독립선언서를 품고 고향인 천안 병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천안에 도착한 유관순은 아버지와 동네 어른들에게 서울에서 본 광경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함께 뜻을 모아 대대적인 거사를 기획하게 됩니다. 음력 3월 초하루, 우리도 장터에서 일어나자. 거사 일은 1919년 4월 1일, 음력으로는 3월 1일, 마침 아우네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사촌 언니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밤마다 호롱불 밑에 앉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태극기를 은밀히 손수 만들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도 이 뜻에 호응하여 다음날 장터에서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죠. 1919년 4월 1일 오후 1시 아우네 장터에는 약 3,000명의 장군들이 모여들었고 유관순은 장터 입구에서 사촌 언니를 비롯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밤새워 만든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조인원 등 마을 어른들이 단상 위에 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긴 장대에 매단 큰 태극기를 든 채 만세를 선창하며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유관순 역시 군중과 함께 힘차게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어찌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다 같이 독립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3천여 명의 장군이 한꺼번에 외친 대한독립 만세! 함성에 아우네 장터가 떠나갈 듯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함성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출동한 일본 헌병들은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곧바로 총을 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날 일제의 무자비한 총격과 진압으로 현장에서 그 자리에 쓰러지거나 큰 상처를 입고 집으로 옮겼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한 분들 모두 합쳐 1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말았죠. 공주지방법원에서 유관순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위해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었고 경성복심법원에서는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이 되는 날 유관순은 감방의 동지들과 뜻을 모아 옥중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3천여 명의 형무소 수감자들이 일제히 호응했고

0: 그 함성이 형무소 담장을 넘어 거리까지 퍼져나가 교통이 마비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일로 또다시 무자비한 고문을 당한 유관순은 특사에 따른 출소를 얼마 앞두고 끝내 그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20년 9월 28일 17살의 어린 나이로 차가운 감방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천안 병천에 가면 그날의 함성이 울려 퍼졌던 아우네 상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봉 정상에는 일제에 의해 시신을 잃어버린 열사의 영혼을 부르기 위해 후대에 세운 무덤인 초혼묘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 아우네 장터에 모인 3,000명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시장에 콩 한 대박, 무 한 다발을 팔러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평범한 사람들이 들었던 태극기, 그리고 한 소녀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외침이 결국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1: 당시에 유관순 열사가 10대였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맞서선 그 모습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이 저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일본도 무시할 수 없었다면서요?
0: 그렇죠.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세계의 지탄을 받으면서 일본의 통치체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무력과 헌병 경찰을 앞세운 무단 통치에서 좀 더 교묘한 문화 정치로 바뀐 거죠.
1: 이런 저항운동은 3.1운동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1910년 경술국치가 일어나자마자 해외로 건너간 훗날 임시정부의 중심에서 활동하는 천안의 어른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독립운동가 이동영 선생님이에요.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해 신흥 강습소 교장을 맡아 독립군 양성에 힘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을 담당한 기관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까지 지냈는데요.
0: 총으로 맞선 게 아니라 학교를 세웠네요.
1: 네. 신흥 강습소가 바로 신흥 무관학교의 전신입니다. 무관학교라는 이름처럼 군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0: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거군요.
1: 맞아요.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싸운 거죠. 이 마음들은 광복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0: 광복이 곧 독립이잖아요. 독립한 후에는 뭘 위해 싸운 거예요?
1: 바로 천안에서 꼭 가봐야 할 곳, 독립기념관의 역사에 담겨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919년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울려 퍼졌던 대한독립만세의 함성. 우리는 앞선 이야기에서 그 뜨거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되겠다고 외쳤던 평범한 이들의 용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그 외침은 1919년에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그 정신은 60여년이 흐른 1982년 다시 한번 천안의 들판을 흔들었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결국 우리 역사는 우리가 지키고 기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힘이 모여 독립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무려 500억 원이라는 거금이 쌓였고 그 뜨거운 염원이 모여 1987년 8월 15일 광복절 이곳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독립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를 압도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결의의 집인데요. 이 건물은 동양 최대 규모의 기와 건물로 알려져 있죠. 고려시대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전통적인 맛배지붕 양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크기도 굉장히 커서요. 흔히 중국의 천안문보다 크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0: 이 건물,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 교례 집 앞에는 불굴의 한국인상이라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함께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1관부터 7관까지 이어져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전시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진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침을 겪으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이어왔던 모습들이 소개되고 이후 근대에 들어서면서 외세 침략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라는 시련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억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단순하게 우리가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1919년의 만세운동은 조선인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함성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또 해외로까지 퍼져나가요. 독립기념관에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라는 외침이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 다양한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본 유관순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용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역사 속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과 계몽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쳤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해외에서는 독립군이 조직되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같은 무장투쟁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의열단이나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처럼 조직적인 활동도 펼쳐졌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독립 이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 동시에 이어진 역사였던 것이죠. 천안에서 독립기념관을 만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3.1운동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유관순의 만세운동이 거리에서 울려 퍼진 외침이었다면 독립기념관은 그 외침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기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용기와 외침이 시간이 지나 사라진 것이 아닌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1: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서서 해결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기념관도 지어진 거고요.
0: 맞아요. 이름 한 줄 남기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역사가 바로 독립기념관의 결의 집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1: 오늘 첫 시작은 휴게소의 호두과자였잖아요. 천안이 호두과자로 유명한 이유,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0: 왜요? 호두나무가 처음 심어진 곳이라서요?
1: 아, 호두과자를 보면 그냥 간식 같지만 속이 꽉 차 있잖아요. 천안도 그냥 도시 같지만 천년의 이야기가 꽉 차 있어서 역사도 볼거리도 많은 도시 같아서요.
0: 선생님, 그럼 저는 오늘 여행을 천안 이행시로 요약해볼게요.
1: 좋습니다. 자, 천!
0: 천년의 역사, 독립의 정신을 품은 도시, 너무 좋아!
1: 안!
0: 안 오고는 못 빼길걸?
1: 이거 밤새 고민하셨군요. 이렇게 이행시까지 들으니까 오늘 당장 출발하고 싶지 않나요?
0: 그럼 빨리 끝내드려야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우리 동네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타니까?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만투망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 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1단원 수의범위와 어리막이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은요, 바로 이 유형의 문제를 집중 공략해 볼 거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정복해 볼 겁니다. 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라고 하면 보통 그냥 몇 번 고르세요, 뭐 기호를 쓰세요 라는 문제가 아니라 풀이 과정을 쓰세요, 문장으로 쭉 설명하듯이 쓰는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이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만나보면서 만약 내가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면 나도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을까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생각을 또 활짝 열고 가야 되겠죠? 이번 시간 생각을 활짝 여는 OX 퀴즈입니다. 자, 혀에도, 사람의 혀에도, 입 안에 있는 혀에도 지문처럼, 손가락의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른 무늬가 있다.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O일지 X일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보세요. 자, 정답은 5초 줄게요. 5, 4, 3, 2, 1.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렇대요. 신기하게도요,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혀에도 이 수많은 돌기들이 촘촘촘촘촘촘촘 나와 있는데 그 돌기들이 이루는 그 문양, 무늬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마치 지문처럼 말이죠. 한번 거울을 들고요, 내 혀를 쭉 내밀고 어떤 무늬가 있나 한번 보세요. 자, 그렇다면 아, 정말 다른 무늬가 있네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사람이 서로 생김새가 다르죠. 그리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혀에 있는 무늬도 다릅니다. 이 다른 것과 틀린 건 다른 것이죠. 나와 내 친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저건 틀려 라고 그냥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친구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 아닐까요? 우리 함께 생각을 혀의 무늬로 활짝 열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나와 친구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공부 힘차게 시작해보죠. 서술형, 논술형 평가 1번 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보다시피 보통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쭉 문장이 적혀 있고요, 풀이 과정을 쓰는 이렇게 칸이 있고요, 그 아래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많이 봤죠? 자, 친구들은요, 이걸 보면 아, 여기에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되고 여기에는 답을 적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요. 풀이 과정을 적을 때는요, 마치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로 설명하듯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자, 30 이하인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 이하인 자연수를 무엇인지, 먼저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자고요. 30 이하인 자연수는

30 이하인 자연수는 30과 같거나 작은 자연수이고, 이 중에서 5의 배수는 찾아볼까요? 5의 배수는 5의 한 배, 두 배, 세 배잖아요. 5, 10, 15, 20, 25, 30 포함되겠지요? 같거나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30입니다. 따라서 모두 몇 개인가요? 세볼까요? 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답은 여섯 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쓸때 그냥 답을 적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자, 잘 들어봐. 30 이하인 자연수는 우리 배웠잖아. 30과 같거나 작은 수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5의 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5의 배수는 50, 15, 20, 25, 30이잖아. 그래서 6개야. 라고 말로 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 풀이 과정을 쓰라라고 하면요. 친구들이 겁을 먹어요. 뭘 써야 할지. 그냥 내가 친구에게 설명하는 걸 일단 문장으로 쓰자라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낮아질 겁니다. 이렇게 1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2번 문제. 어느 상가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9명 미만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에 7명이 타고 있다면 앞으로 몇 명이 더탈수 있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9명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또 적어주자고요. 9명 미만은 9명 포함 안 돼요. 적어야 합니다. 적어야 합니다. 크기는 작다, 크다, 양은 적다, 많다잖아요. 적어야 합니다. 9명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7명이 타고 있으므로 8명까지 가능하니까 몇명 더? 한명 더? 한명더탈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는 거죠. 탈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몇 명? 한 명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몇명더탈수 있나? 한 명, 한 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2번도요, 말로 설명하듯이 이렇게 먼저 쭉 적어줍니다. 9명 미만이 어떤 수인지를 적어주고요, 현재 몇 명이니까 한명더 가능하겠다. 정답은 한 명, 한명 또는 숫자로 1명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수직선이 나왔는데요. 이 수의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가 4개래요. 기억에 알맞은 자연수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배웠죠?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 이상과 이하. 이 수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수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속하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 4개라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풀이 과정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35부터 32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35부터 크기가 큰 수부터 순서대로 거꾸로 한번 내려가 보는 겁니다. 4개. 크기가 큰 수부터 4개를 써보면, 얼마냐면, 찾으면, 35, 34, 33, 32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포함이 되는 기억이 얼마다? 여기까지. 따라서, 기억은

32입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 적어주고요. 정답은 얼마? 32라고 적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자, 지금 우리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풀이 과정은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줘야 돼요. 뽐내라는 뜻이 아니라 답을 쓸때이 문제를 채점하는 선생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띡 적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저이 수의 범위 배웠거든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배웠으니까 35 포함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4개를 찾으면 35 포함되고 32까지잖아요. 기억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억은 32예요. 라는 걸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풀이 과정 적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저는 좀 풀이 과정 아직 어려워요 한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이걸 지우고 내가 직접 한번 다시 한번 문장으로 써보면서 내가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정말 스스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4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69 초과 99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좀 간단하죠. 가장 큰 수가 얼마고 가장 작은 수가 얼마인데 합을 구하니까 얼마예요? 흐름이 보이잖아요. 한번 적어보죠. 가장 큰 수는 69 초과 99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먼저 적어보면 가장 큰 수는 99 미만, 99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0 8이고, 그리고 가장 작은 수는, 가장 작은 수는, 가장 작은 수는 69 초과 69 포함되지 않습니다. 70입니다. 라고 적어주고요. 따라서, 두 수의 합을 구해보죠. 두 수의 합은 이제 합 구할 거예요 라고 신호를 주고요. 98 더하기 70을 해서 얼마다? 168입니다 라고 적어줍니다. 물론 풀이 과정은요,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수는 앞에 69 초과 99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한번더 적어줘도 돼요. 가장 큰 수는 얼마고 가장 작은 수는 얼마예요처럼 말이죠. 이렇게 적어주고 답에다가 168이라고 그 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적는 건요, 이것만 요렇게 적는 것만이 정답이에요란 뜻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이기 때문에, 예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걸 보고 친구들이 친구들만의 언어로 이렇게 풀이 과정 문장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다음 문제 5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뭔가 빽빽하게 많지만 차근차근 보자고요. 자, 12살 지아, 6살 지선, 40살 아버지, 70살 할아버지가 과학관에 가셨대요. 4명 모두 과학관에 입장하고 열차는 지아와 지선이만 타려고 한대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은 모두 얼마인지 이걸 구하고 싶습니다.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을 알고 싶어요.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일단 입장권 구해야 되고 열차 탑승권도 구해야 돼요.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싹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입장권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표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잘 보죠? 6살 미만, 65살 이상은 무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연세가 70살이시기 때문에 65살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요, 입장권이 무료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풀이 과정. 입장권부터 구해보면, 입장권 가격을 구해보면, 입장권 가격은 한번 쭉 구해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무료로 들어가시고, 12살 지하부터 한번 보죠. 12살은요, 여기에 청소년에 해당이 되죠. 얼마예요? 3,000원이죠? 3,000원 더하기. 다음은, 6살 지선이, 동생 지선이를 볼까요? 어린이에 속합니다.

6살 이상이기 때문에 6살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1,500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다음은 아버지 40살이십니다. 어른은 5,000원이에요. 이렇게 5,000원까지 더해줍니다. 5,000원은 다 더해보죠. 4,500원에 5,000원. 그러니까 얼마? 9,500원입니다. 이걸 정답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입장권만 구한 거예요. 다음은 열차 탑승권을 구해보죠. 열차 탑승권 구할 차례입니다. 열차 탑승권은 누구만 탄다고요? 우리 지아와 지선이만 타려고 한대요. 지아는 12살이었잖아요. 12살은 2,000원. 2,000원. 그리고 동생 지선이는 1,000원입니다. 1,000원 이렇게 더하면 얼마? 3,000원입니다. 따라서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을 구해 볼까요? 따라서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은 9,500원 입장권에다가 방금 구한 열차 탑승권까지 더해주면 되겠네요. 12,500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차근차근 구해주고요. 정답에다가 그냥 또 12,500만 적지 말고요. 단위까지 빠뜨리지 말고 원까지 꼼꼼하게 적어주면 이렇게 5번 문제에 12,500원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좀 구할 것이 많았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좀 실수할 여지가 있었죠. 입장권 또는 열차 탑승권 하나만 구하지 말고요. 더 중요한 건이 나이에 맞게 표를 잘 보고 골라준 다음에 함정이 있었죠. 열차는 이 사람들만 탈 거예요. 이런 함정도 잘 보고 빠뜨리지 않고 각각 구한 다음에 전체 금액을 구해보는 5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5번 문제까지 아주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6번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쯤 되면은 아이고 막 손도 아프고 몸이 조금 베베 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가기 전에 잠깐 머리를 좀 식히고 가자고요. 자, 우리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요.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 막막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 꿀팁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서술형, 논술형을 정복하는 이름하여 꿀팁인데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담배로 설명하자입니다. 여기서 마는요,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하고요. 단서는 조건, 단서, 그리고 배는 배운 내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이 과정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마담배 흐름으로 따라가 보는 건데요. 마지막 문장,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밑줄 긋고요. 한번 확인합니다. 다음은 단서예요. 나이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열차는 지하와 지선이만 타려고 하는구나. 동그라미 해줍니다. 다음은 배. 배운 내용 떠올려 보는 거죠. 내가 뭘 이용하지? 배운 내용 뭐가 있지? 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배웠으니까 표를 보고 일단 각각 금액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구나. 합, 덧셈 배웠잖아요. 이렇게 풀이 과정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는요. 문장이 길 때는 마담배 흐름을 떠올리며 마지막 문장, 단서, 배운 내용 차근차근 살펴보며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보자고요. 마담배 꼭 기억하기로 해요. 자, 이제 잠깐 쉬었으니까 6번 문제 마담배 떠올리며 풀어보죠. 마지막 문장 찾아보는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을 땐 끝쪽을 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구하는 것이구나. 어떤 차? 그 앞을 볼게요. 올림에서 올림 배웠죠. 배운 내용. 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백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에 차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적어보죠. 올림하여, 올림하여, 배운 내용 떠올리며,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얼마냐면, 천의 자리 아래 783을 올림, 천으로 보는 거예요. 2천이고, 다음. 100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는 83을 100으로 보고 1800입니다. 따라서 차를 구하면 따라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척척 빼보죠. 2000에서 1800을 빼면 얼마요? 200입니다. 정답 200이라고 이렇게 마담배의 흐름으로 척척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7번 문제 한번 만나보죠. 자, 역시 마담배로 한번 풀어보죠. 꿀팁을 떠올리면 마지막 문장 그 중에서도 끝부분을 잘 보세요. 의자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할지 구하는 것이고요. 단서는 1352명이 체육관에 있는 의자에 모두 앉으려고 한대요. 의자 한 개에 10명씩 앉을 수 있대요. 굉장히 길쭉한 의자인가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번 풀어보죠. 자, 모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래 자리 숫자가 2잖아요. 두 명도 일단 앉아야 됩니다. 비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때는 올림을 떠올려야 하는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10명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한번 나타내 보죠. 1351을 학생 수인 1351을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배운 내용 떠올리며 나타내면 얼마냐면 1360입니다. 1의 자리 1을 그냥 10으로 보는 거예요. 입니다. 따라서 1360명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요. 올림해서 1360을 나누기 10명씩 하나에 앉기 때문에 10으로 나누어주면 136개가 필요합니다. 뭐가? 의자가 필요합니다. 또는 좀더 구체적으로 따라서 의자는 적어도 136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따라서 최소 몇 개가 필요하냐? 136개라고 이렇게 또 올림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올림을 해야 될지, 버림을 해야 될지 헷갈린다면 내가 어림하는 값이 실제 값보다 작아야 할지 또는 뭐 커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봅니다. 버림을 하게 되면 두 명은 못 앉잖아요. 두 명은 뭐야? 나는 다리 아프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버림이 아니라 이두 명도 다 앉혀라. 올림을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자, 풀이과정 쓰는 문제 마찬가지인데요. 호흡이 긴한 문장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모두 몇 개냐라는 문제이고요. 단서는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수가 4,700이래요. 어? 원래 수는 4,700,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의 자리가 3이에요.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했을 때 원래 수보다 작아졌다라는 건 올림이 아니라 버림을 했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배운 내용 떠올리며 적어보겠습니다. 반올림한 수가 처음 수보다 작아졌으므로 버림을 한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듯이 적어주고요. 버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100의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가 0부터 4까지여야 버림이겠죠? 따라서, 네모에 들어갈 수는 0부터 4까지, 0, 1, 2, 3, 4입니다. 이걸 적으면 안 되고요. 모두 몇 개인지라고 했기 때문에 5개를 꼼꼼하게 정답으로 적어주면 또 이렇게 역시 8번도 마담배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9번입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이만큼 땄대요. 이 사과를 한 상자에 100개씩 넣어 팔려고 한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최대 몇 개의 사과를 팔수 있는지입니다. 자, 그러면 100개씩 넣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8은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사과는 2,400개까지 팔수 있어요. 이렇게 적어도 좋습니다. 따라서 최대 몇 개? 2,400개. 버림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어느새 열심히 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어느새 마지막 문제인데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어림을 잘못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쓰는 문제 바르게 고쳐보세요라고 했습니다. 활용 문제네요. 지은이가 얘기합니다. 감자 한 봉지를 있잖아. 3,990원에 팔아. 3,000원보다 4,000원에 가깝기 때문에 4,000원이라고 할수 있지. 반올림을 해가지고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겁니다. 바로 아래 자리 숫자가 9기 때문에 4,000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한 거예요. 좋아요. 다음, 다현이. 짜리 딸기를 만 원짜리 지폐로 계산하려고 해. 그러면 얼마를 내면 될것 같나요? 18,000원짜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안 돼요. 넉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의 자리까지 올림해야 됩니다. 8,000을 그냥 만으로 생각하고 2만 원 내면 되겠네. 올림을 이용해서 잘 어림했습니다. 맞고요. 우승이는요. 저금통에 모은 동전을 꺼냈더니 17,800원이래요.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면 최대 18,000원이 아니라 이름은 우승이라고 적어보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바르게 고쳐보죠. 17,800원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면 800원은 미안하지만 못 바꿔줘. 1,000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버림이죠. 버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면 17,000원까지 800원은 남기고 17,000원까지 바꿀 수 있고 얼마가 남아요? 아쉽지만 800원은 남습니다. 800원은 남습니다. 적음해야지. 800원은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르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논술형 평가 10번 문제까지 열심히 마담배 떠올리며 풀어봤는데요. 자, 헤어지기 전에 이번에도 마무리 퀴즈까지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의 풀이 과정 예입니다. 이렇게 적었는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2,945를 100개짜리까지 올림해 나타내면 3,000입니다. 따라서 10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는 적어도 30개가 필요합니다. 처럼 말이죠. 마담배 떠올리며 역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라기보다는 이번에는요, 1단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소감을 쓰는 시간입니다.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를 마무리하며 나의 생각과 느낀 점, 꿀단지 선생님이 잘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이런 나의 생각과 느낀 점, 어떤 점이 기억에 남고 또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면 또 어떤 친구들이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새로운 단원, 2단원 함께 할 거니까요. 어떤 내용 배울지 미리 살펴보고 오면 더욱더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죠. 모두 안녕! 2단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요. 다른 뒤에 있는 교재 가지고 와야 됩니다. 북2 교재예요. 계속 이어서 우리 첫 번째 대단원 공부하는 건데요. 북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북2 교재에서 개념 쭉 복습하고 문제풀이까지 이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2 교재 중단원 핵심 복습과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퀴즈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나라부터 차례대로 써봅시다.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였죠? 우리 친구들 차례대로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대로 전성기를 맞이했죠. 백제는 4세기 때, 고구려는 5세기, 신라 6세기 때, 이 순서대로 각 나라들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각 나라들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의 지도도 함께 머릿속에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북투 교재 함께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북투입니다. 교재 8쪽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대단원에서 배웠던 쭉 전반적인 개념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복습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교재에 색깔펜 또는 형광펜으로 중요한 단어들, 용어들에 표시하면서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먼저 삼국과 가야의 성립과 발전부터 만나볼게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국가가 바로 백제였죠. 백제는 온조가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세운 나라였습니다. 자, 우리가 표시해야 될 거. 온조가 한강 유역에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바로 근초고 왕이고요. 4세기 때 남해안 지역으로는 마한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진출했고, 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죽이고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문장이 바로 백제의 전성기 때를 말로 풀어서 설명한 문장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중국 외와 활발히 교류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칠지도라는 유물을 통해서 외와의 교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칠지도는 우리 사진 기억하죠? 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칼인데 이 칼을 바로 백제 왕이 일본 왕에게 선물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고구려 살펴볼게요. 고구려는 주몽이 세운 나라였는데 졸본이라는 곳에서 처음 세웠어요. 그런데 졸본은 우리 친구들도 사진을 보면 알수 있을 텐데 굉장히 산 꼭대기 절벽이에요. 이런 곳에 나라를 세웠다가 조금 넓은 곳으로 이동하죠.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자, 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해서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또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의 전체는 아직 한강의 이북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면서 신라를 도와주고 또 신라를 정치적으로 간섭하기도 했던 그런 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광개토 대왕을 이어서 이 고구려의 더큰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옮긴 뒤에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영토를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넓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고구려의 내용도 쭉 흐름으로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국가가 바로 신라죠. 신라는 박혁거세가 지금의 경주 땅 금성 지역을 중심으로 세웠던 나라입니다. 자, 고구려가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자 백제와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웠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 바로 진흥왕이고 6세기 때 백제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의 상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치게 되죠. 원래 백제가 가지기로 했던 땅도 신라가 마저 모두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라가 진흥왕 전성기 때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죠. 자, 네 번째 문장이 바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이때 이제 비로소 신라도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수 있게 되어서 빠르게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관가야와 대가야도 차례로 정복하면서

면서 삼국 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가장 마지막에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그만큼 그 힘도 아주아주 아주 컸다라고 전해지는 국가가 바로 신라입니다. 자, 삼국. 자, 각각 지도를 보고 어떤 나라가 전성기 때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연결시켜서 알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어떤 국가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다? 그렇죠. 백제가 맞이했던 4세기 때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지도를 보면 어느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한 지도인 것 같나요? 그렇죠. 고구려가 되겠고요. 세 번째 지도는 바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때죠. 이걸 가장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한강 유역을 표시해 두고 이 한강 유역을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백제가 가지고 있고 고구려가 가지고 있고 신라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로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삼국과 더불어서 같이 알아둬야 될또 다른 나라가 있죠. 바로 가야입니다. 가야는 김수로 왕이 세운 나라였고, 금관가야를 비롯한 여러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연맹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야 연맹이라고 부르죠. 백제, 신라, 중국, 외와 교류하고 질 좋은 무엇을? 철을 수출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을 수출할 때, 덩이쇠라는 거 기억나나요? 덩이쇠. 자, 그 사진이 우리 개념 학습하던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덩이쇠 형태로 다른 나라에 이질 좋은 철을 팔고 그만큼 경제력도 탄탄히 세웠던 그런 나라입니다. 초기에는 금관가야, 후기에는 대가야로 그 힘이 옮겨가면서 가야 연맹을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간섭을 받고 압력을 받으면서 점차 힘이 약해지고 결국에는 마지막 신라 진흥왕 때 신라에 흡수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분제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이 삼국과 가야는 모두 신분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왕족을 비롯한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뉘어졌었죠. 그리고 이 신분은요,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없었어요. 부모의 신분이 곧 자식의 신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말이 여기 신분이 대대로 이어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또, 신라에는 조금 특별한 신분 제도가 있었어요. 이름이 바로 골품제라고 했었죠. 이 골품제, 우리 친구들, 그 뒤에 신라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어야겠습니다. 자, 아래에 고구려 무용총 손님맞이 그림을 보면은요, 귀족은 아주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 시중을 들고 있는 이 노비는 아주 작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귀족은 크게, 시중 들고 있는 노비의 모습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얼마나 이 삼국이 신분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겠죠? 신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생활을 해 나갔었는데요. 먼저 왕족과 귀족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왕족과 귀족들은 먼저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나란 일을 할때 높은 관직은 귀족들이 차지를 했죠. 그 다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노비들도 거느리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편안한 생활을 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평민이 있는데, 평민의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평민은요, 나라에 세금도 냈어야 했는데, 이 세금은 돈의 형태로도 냈지만, 특산품의 형태로도 이렇게 나라에 세금을 많이 바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다음 나라의 여러 가지 공사에, 나라의 공사장에도 투입돼서 일을 했어야 했고요. 전쟁이 나면 군인이 되어서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와서 싸움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평민들이 아주 힘든 생활을 했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지요? 그런데 이 평민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갔던 신분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 천민이죠. 대부분 노비였다라고 했어요. 관청이나 귀족의 집에서 고된 일을 맡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져서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리기도 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삼국과 가야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나라들 모두 종교 중에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의 권력도 강화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했었죠. 이 불교라는 거, 불교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이 삼국과 가야의 문화를 이끌었던 그런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 표시를 해 두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절, 탑, 불상 등 다양한 불교 유적과 유물들이 남겨져 내려오죠. 세 번째, 삼국과 가야 사람들이 남긴 고분벽화, 그리고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분이라고 하는 거 무엇이었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잘 지어진 이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같이 나오는 유물들을 통해서, 아,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갔구나, 라는 우리가 중요한 단서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그림과 사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사진, 그림들을 보고 어느 나라인지 연결시켜서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첫 번째 그림은 무용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된 무용도라고 하는 고분 벽화예요. 고구려의 것이죠. 잘 살펴보면, 아, 고구려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었구나. 옷차림들을 잘알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주의 무령왕릉이라고 되어 있죠. 무령왕은 백제의 왕이었어요. 이것은 백제의 고분 유적이다. 이것은 중국의 무덤 양식을 따와서 벽돌로 지어진 무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 사진도 볼게요. 넓은 평지에 우뚝우뚝 큰 동산처럼 무덤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이것은 바로 경주 대릉원이라고 했었죠. 바로 신라의 것이고, 네 번째 사진을 보면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령은 대가야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산 등성이를 따라서 쭉 커다란 무덤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이 가야의 대표적인 고분 유적이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대표적인 국가 유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에 다 암기하기 힘든 거 쌤도 알아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우리 친구들 저절로 머릿속에 남도록 계속 복습도 꾸준히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먼저 고구려부터 볼게요. 고구려의 대표적인 국가 유산들, 장군총 있었죠. 여러 개의 돌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커다란 무덤이었어요. 장군총. 그다음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여기 아래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 구리로 만들어서 금을 입혔고 연가 7년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서 있는 불상이다라는 뜻.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고구려일 것입니다. 자, 그다음 무용총 수렵도, 무용총 무용도, 무용총 손님맞이 그림이죠. 자, 모두 무용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용총은 무덤 이름인데 그 안에 한 벽, 그 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의 각각의 면에 한쪽 면에는 수렵도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한쪽 면에는 무용도, 한쪽 면에는 손님맞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서 그 무용총이라는 무덤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고분 벽화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산리 고분 벽화 있죠. 이 벽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생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백제 볼게요. 백제는 익산 미륵사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 유명했었죠. 현재 남아있는 석탑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큰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이것도 중요했죠.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이라는 거,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백제 금동 대향로, 여기 아주 높은
금속 공예 기술력을 볼수 있는 커다란 향로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신라 볼게요. 신라 경주 분황사,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첨성대 있었고요. 금관총에서 발견된 금관, 그리고 경주 황룡사 9층 목탑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무엇이었죠? 황룡사 9층 목탑. 그렇죠. 이렇게 9층짜리로 아주 높이 크게 지은 목탑인데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내자 이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그런 목탑이다라고 했었고 금제 허리띠 등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래 보면 금으로 만들어진 멋있는 금관 나와 있지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야예요. 가야는 금동관이라고 했었고 중요한 게 철이에요. 철로 만든 투구와 갑옷들, 높은 철을 다루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무기들도 있었고요. 도끼, 기마, 인물형 뿔짱과 같은 이런 다양한 재미있는 모양의 토기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 나라와 교류한 삼국과 가야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국과 가야는 중국 외 서역과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이어나갔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그림, 중국에 방문한 신라 고구려 백제 사신의 모습을 나타낸 당 엽립본 왕회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여기 엽립본은요. 어렵지만 화가의 이름이고요. 이 사진, 이 그림이 바로 이 당나라의 황제를 만나러 온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사신들이다라고 해서 나타낸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삼국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그리고 일본의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에요. 한눈에 봐도 이 삼국의 불상과 일본의 불상의 모습이 쌍둥이처럼 비슷하죠? 그만큼 이두 나라가 밀접한 교류를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흐름으로 정리를 해두어야 돼요. 먼저 신라와 당이 나당 연합을 맺었죠. 그리고 이 나당 연합이 백제와 맞서 싸워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고구려 멸망시키고, 신라가 당나라까지 몰아내면서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일신라의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먼저 원효 등의 노력으로 불교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널리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통일신라,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불교라는 종교를 잘 활용했고요. 따라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경주 석굴암 석굴 등 이런 불교와 관련된 국가 유산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신라 촌락 문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다라고 했었죠. 한순간에 이 영토도 넓어지고 백성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각 지방의 관리들이 파견돼서 신라 촌락 문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 안에 인구, 토지뿐만 아니라 각각 집안에서 몇 마리의 가축을 키우는지 혹은 몇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통일신라가 한창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그 위에 발해라는 새로운 나라가 또 건국이 되죠. 누가? 대조영이. 대조영이 동무산 근처에서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발해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고요. 옛 고구려 땅의 대부분을 되찾고 나중에는 더 넓은 영토까지 뻗어나갔죠. 그래서 발해는 당, 일본, 신라, 거란과 활발히 교류했고 당에서는 이 발해를 보고 해동성국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발해 사람들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또 당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문화를 이루고 살아갔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발해 수박새 있죠. 둥근 둥그런 모양의 기와장인데 이 모습이
고구려의 것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아,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것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다음 발의 석등도 마찬가지. 그리고 발의 이불병좌상 기억나나요?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 이것도 고구려의 것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효 공주 무덤은 당나라의 무덤 양식을 따온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아, 발에는 고구려의 것들도 계승하고 당나라의 것도 같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혼합된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 나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구려 전통을 이어받은 온돌이 발견되어서 아, 고구려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온돌을 발해 사람들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하며 살아갔구나라는 거 우리 확인했지요. 자, 이제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 10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미리 문제 풀어보고 복습하는 개념으로 들어주세요.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의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설명 보면 근초고왕 때 남해안 지역으로 진출했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왕도 전사시켰으며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차지했던 이 나라 어디일까요? 그렇죠. 다양한 단서들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백제죠. 자, 여기 이렇게 근초고왕 보면 우리 친구들 바로 백제 떠올려야 되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죽였다라는 거, 그리고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차지하면서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 부분 기억나죠? 자, 2번. 고구려가 장수왕 때 새로운 수도로 삼은 곳, 이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장수왕 이전에는 어떤 왕이었죠? 그렇죠. 광개토 대왕이었는데, 광개토 대왕은 국내성을 수도로 삼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그렇죠. 평양이죠.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아래로 아래로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가고자 했다. 그렇게 하면서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3번.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된 것은 어느 왕 때의 일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중국과 직접 교류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즉, 신라가 전성기 때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누구인가요? 이걸 묻는 거예요. 자, 누구였나요? 그렇죠. 신라의 진흥왕 때죠. 신라는 진흥왕 6세기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4번, 낙동강 하류에 자리한 여러 나라들이 모여 연맹을 이루며 발전했던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정답 바로 가야죠. 가야는 왕도 한 명이고 하나의 큰 국가가 아니라 그 안에 작은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왕도 여러 명이고 필요할 때 같이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연맹을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가야와 삼국의 이큰 차이점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세요. 5번.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삼국 시대에 평민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노비일까요? 농민일까요? 쉬운 문제죠. 그렇죠? 평민하면 농사짓는 농민들이 대부분 차지했어요. 노비는 어떤 신분이었나요? 그렇죠. 평민이 아니라 천민이었죠. 기억나나요? 그렇죠. 그래서 신분제도 하면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나눠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곳은 무엇입니까? 천마총 등 신라 왕과 왕족이 묻힌 거대한 규모의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신라라고 했어요. 신라의 대표적인 고분 유적은? 그렇죠. 경주부터 나와야죠. 신라 하면 경주, 대, 릉, 원이었습니다. 넓은 평지에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는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경주, 대, 릉, 원 이름 잘 적어주세요. 7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의 국가 유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와 있고 이름이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입니다. 그 뜻은 우리 많이 반복해서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있죠. 연가 7년명 경에 7년 정도에 세워진 만들어진 이 불상 어느 나라의 것이었나요? 그렇죠. 고구려의 것이었죠. 기억나죠? 고구려. 자, 고구려. 8번. 다음 두 불상은 삼국과 어느 나라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두 불상 모두 한쪽 다리만 반대쪽 다리에 올려놓은 채로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삼국과 어느 나라가 교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일본이죠. 일본. 자, 일본. 이 사진도 여러 문제들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삼국과 일본의 교류를 나타내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신라가 통일을 이루면서 영토도 넓어지고 사람 수도 늘어나면서 이것들을 잘 관리할 어떤 문서가 필요했죠. 통일신라에서 지방관리가 마을의 인구, 토지, 가축 및 나무의 종류와 수 등까지 기록해둔 이 문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름은 바로 신라촌라문서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몇 명, 토지의 넓이가 얼만큼 뿐만 아니라 소와 말은 몇 마리 키우고 있는지, 나무는 몇 그루인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남겨두었다라고 해요. 이것은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자, 10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당은 발해를 바다 동쪽에서 크게 번성한 나라다라는 뜻으로 이것이라고 불렀는데 네 글자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해, 동, 성, 국이었죠. 발해라고 하면 바다 동쪽에서 크게 번성한 나라다.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 북투 교재 모두 공부했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무용총 무용도는 어느 나라의 국가 유산일까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기억력을 잘 활용해서 정답을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이번 내용 복습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10번째 시간이에요. 혼합물의 분리 10번째 시간인데요. 북이는 처음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북이는요, 실전 대비 책이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하면 딱 좋은 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쪽지 시험과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볼 텐데요. 쪽지 시험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쪽지 시험으로 우리 1단원에서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확인 평가 문제 풀면서 내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문제를 풀면서 조금 이거 어려웠다 또는 이거 좀 자신 없이 풀었다 하는 것은요 꼭 표시해 두었다가 개념 부분을 꼭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친구들 잘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중단원 쪽지 시험으로 배운 내용 한번 쭉 복습해 볼 텐데요. 어떤 실험을 했고, 어떤 내용을 썼고, 오늘의 한 문장으로 어떻게 기억했는지 그걸 잘 떠올려 보자고요. 자, 그럼 먼저 1번 볼게요. 자, 1번 딱 보면요. 혼합물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말할 수 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혼합물의 특징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로 두 가지 이상의 물질,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질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한번 외쳐봅시다. 외쳐봅시다. 자, 섞여도 나는 나, 절대 변하지 않아. 섞여도 성질 그대로 나는 나예요. 자, 그럼 혼합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혼합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혼합물이라고 했죠. 자, 여감과 소금 중에서 혼합물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어야 합니다. 자, 여감, 여기에는 어떤 물질이 섞여 있죠?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섞여 있는데요. 자갈은 자갈이고, 모래는 모래고, 진흙은 진흙이고, 우리 친구들 눈으로 봐도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감 혼합물 맞아요. 그런데 소금은요? 그렇죠. 소금은요?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합물이 아니겠지요. 자, 3번. 구리와 재활용품이 섞인 쓰레기 중에서 혼합물은 무엇일까요? 구리? 구리는 구리죠. 구리는 구리광석에서 우리 얻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재활용품이 섞인 쓰레기 어떤가? 지금 쓰레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플라스틱 병도 있고요. 막 종이도 있고, 캔도 있고, 성질 그대로 막 섞여 있잖아요. 딱 혼합물 맞네요. 재활용품이 섞인 쓰레기 혼합물이죠. 자, 그럼 4번 볼까요? 용질이 용매, 고르게, 용해되어 있는 것. 아, 이 말만 봐도 우리 친구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용질이 용매, 고르게, 용해되어 있는 것. 이거 뭐라고 하죠? 맞아요. 바로 용액입니다. 자, 용액도 혼합물이에요. 자, 그런데 흙탕물이 용액인가요? 소금물이 용액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용액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면요. 용질이 용매, 고르게, 용해되어 있죠. 그래서 용액은요,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거나 뜨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액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요, 그 성질이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소금물 볼까요? 소금물, 겉으로 봤을 때 마치 한 가지 물질처럼 보이죠? 왜냐? 소금이 물에 고르게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알갱이로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금을 용액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가만히 두면요. 뜨거나 가라앉는 거 있어요? 없어요. 또 소금을 이 부분 마시면 더 짜고, 이 부분 마시면 덜 짜고, 이렇지 않죠. 성질이 고릅니다. 따라서 소금을 용액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흙탕물은 어떤가요? 흙이 모래에 섞여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흙이 가라앉습니다. 흙과 모래가 가라앉아요. 용액 아니죠. 그쵸?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요, 이 용액, 용질이 용액에 고르게 용해되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지 물질처럼 보이지만 이런 소금물과 같은 용액도 혼합물입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번부터 7번까지는 우리 무엇과 관련된 개념일까요? 무엇과 관련된 문제일까요? 혼합물인 탕수수에서 이것을 분리하여 사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하, 혼합물 분리와 관련된 개념을 쭉 떠올려 봐야 되겠죠? 자, 사탕수수 혼합물이에요. 자, 이 사탕수수에는요, 단맛이 나는 성분이 녹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단맛 나는 성분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여 바로 설탕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설탕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 설탕을 이용하여 사탕을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갈 말은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한다. 이 말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볼게요. 자, 혼합물을 이거하여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대요. 자, 지금 5번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혼합물인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설탕을 분리해냈죠. 설탕만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필요한 설탕이라는 물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6번에 들어갈 말은 뭔 거예요? 맞아요. 혼합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 그거 공부한 걸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혼합물을 분리하는 또 다른 예가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바닷물 혼합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짠맛이 나는 이 물질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만 분리해서요. 음식을 만드는데 이용합니다. 뭘까요? 짠맛이 나는 것. 그렇죠. 소금을 분리하겠죠. 그래서 소금 필요한 물질 얻어서요. 음식 만드는데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9번은요. 아하, 혼합물 분리 방법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생각했었죠? 선생님이 혼합물 분리 방법 생각할 때는요. 두 가지 꼭 챙기라 그랬어요. 자, 어떤 물질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며 또 어떤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거 생각하자라고 했는데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알갱이 크기가 다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데 이용되는 도구 뭐죠? 그렇죠. 바로 체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 체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죠. 자, 그럼 9번 봅시다.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을 눈의 크기가 자, 이게 중요해요. 자갈보다 작고 모래보다 큰 체에 넣고 흔들었어요. 자, 어떻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눈 크기가 이만하다라고 한다면요. 자, 이눈 크기가 자갈보다는 작대요. 그러니까 자갈이 더 크니까 자갈이 여기에 이렇게 통과되지 못하고 남아있겠죠? 자, 위에 남아있는 것은 알갱이 크기가 눈 크기보다 큰 자갈입니다. 근데 모래보다는 눈 크기가 크죠? 구멍이 모래보다 크니까 당연히 구멍을 통해서 모래가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통과하는 물질은 모래입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잠깐 구호 외쳐볼까요? 큰건 위에 남고 작은 건 아래로 쏙. 맞죠? 자, 그러면 문제는요. 체를 통과하는 물질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작은 건 통과해서 쏙 빠지잖아요. 작은 거 뭐라고요? 바로 모래. 그래서 정답 모래가 되는 거예요. 체는요, 바로 눈 크기가 핵심인데, 크기가 작은 것과 큰 것, 그 중간 크기여야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체로 분리할 때, 자갈이 체를 통과하는 경우,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체의 눈 크기보다 자갈이 더클 때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체의 눈 크기가 이러면요. 자갈이 더 커요. 크니까 이 구멍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 통과하지 못하는 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아, 이번에는요.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또 구호 한번 떠올려 볼까요? 물과 기름의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 안 섞이니까 기름만 쏙. 다시 안 섞이니까 기름만 쏙. 안 섞인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리할 때 이용하는 물질의 성질이잖아요. 자, 그럼 11번 문제 볼게요. 물과 기름의 혼합물은 골고루 이러한 액체 혼합물입니다. 바로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이니까 이 골고루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 물과 기름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12번 볼게요. 비커에 담긴 물과 기름의 혼합물에서 기름을 흡수하여 분리할 수 있는 도구는 숟가락일까요? 흑작포일까요? 그렇죠. 기름만 쭉 흡수하는 천. 바로 흡착포를 설명하는 거겠죠? 숟가락은 어떻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숟가락으로 떠내는 거죠. 그렇죠? 아, 흡착포가 바로 기름만 쏟아.

흡수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었죠. 맞아요. 기름을 이응착포가 흡수해 버리니까 그 분리한 기름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혼합물이 무엇인지,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은 뭔지, 그리고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를 하고, 물과 기름의 혼합물은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핵심 개념들도 쭉 복습이 되었나요? 자, 그러면 문제 풀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중단원 확인 평가 1번,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나이가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어. 소금은 바닷물에서,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이것 탈수 있어. 필요한 물질을 얻는다. 아, 쓸수 있는 건 쓴다. 쓸건 쓴다. 뭐예요? 맞아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이잖아요. 즉, 나이의 말에 들어갈 말은요. 혼합물을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분리하면은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어. 소금은 바닷물에서,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그래서 분리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자, 그래서 1번, 위 대화의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라 라고 했으면요. 그대로 찾아서 써줍시다. 기억은 혼합물. 니은 분리. 라는 말이 들어가야 했죠. 자, 우리 여기 있는 걸음과 증발도 1단원에서 배웠어요. 혼합물 분리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어떤 혼합물이었나요? 그렇죠.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었죠. 일단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물에 녹이죠. 그럼 물에 녹지 않은 모래에 걸음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했고요. 물에 녹아 있는 소금은 물을 증발시켜서 분리했습니다. 걸음, 증발도 우리 친구들 언제 배웠고 어떤 내용인지 떠올려야 하겠죠? 자, 그러니까 가영이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서 나이가 어떤 점이 좋은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사실 이 앞에 나이의 말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면 뭐할수 있대요?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죠. 혼합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소금, 바닷물에서 소금 분리해서 음식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고요. 사탕수수에서 설탕 분리해서 사탕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자,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면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점이 좋은 점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혼합물인 것과 혼합물이 아닌 것을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그럼 혼합물의 특징 두 가지 우리 떠올려 봅시다. 일단 첫째, 한 가지 물질 안 돼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이상의 물질 각각의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성질 변하지 않은 채 성질 그대로 섞여 있는 것이 바로 혼합물이었습니다. 섞여도 나는 나여야 해요. 자, 그럼 일단 혼합물인 거 찾아볼까요? 물두 가지 이상인가요? 물은 물입니다. 자, 물은요, 혼합물이 아니죠.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공기 조심해야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마치 한 가지 물질인 것처럼 보이지만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등의 여러 가지 기체가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기체 혼합물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소금은 어때요? 소금과 물, 짠맛 그대로 섞여 있는 혼합물 맞고요. 탄산수 어떤가요? 용액이잖아요. 용액이라고 혼합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에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맞죠? 따라서 혼합물인 거 3개 적어줘야 돼요.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혼합물이 아닌 것은요, 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여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4번 봅시다. 다음은 혼합물에서 분리한 물질을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혼합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기억에서 설탕을 분리하여 사탕이나 과자를 만드는 데 이용한대요.
자, 우리 친구들 설탕 단맛이 납니다. 또 단맛 그대로 이 혼합물에 섞여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혼합물도 단맛이 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콩에서 단맛이 나나요? 아니죠. 콩은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아니고요. 공기 단맛이 나지 않을 뿐더러 공기는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기체 혼합물이에요. 공기 중에서 뭐 산소만 분리하거나 이산화탄소만 분리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철광석 단맛 아니죠. 철광석에는 철과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어서요. 철을 분리해서 우리 이용합니다. 아니고요. 바닷물은 단맛이 아니라 짠맛이 나는 것이죠. 바로 소금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바로 여기 사탕수수네요. 사탕수수는 단맛 성분이 섞여 있는 식물이잖아요. 바로 사탕수수에서 단맛이 나는 성분이 설탕을 분리하여 사탕이나 과자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것이죠. 따라서 옳은 거 사탕수수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우유도요, 혼합물인데요. 우유에서 단백질을 이렇게 해서요, 치즈를 만든대요. 아, 우유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데, 거기서 단백질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 따로 떼어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분리죠. 단백질을 분리해서 치즈를 만드는데 이용하는데요. 이렇게 얻은 치즈를 이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데 용해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겠죠? 용해는 뭐예요? 그렇죠. 용질을 용매에 고르게 섞이게 하는 거. 녹이는 걸 말합니다. 아니죠? 자, 바로 이 문제에서는요.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혼합물인 우유에서 우리가 필요한 단백질을 분리해서 이렇게 치즈를 만드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용하기 위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다.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이용하기 위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로 하면서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다음은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고요? 체요. 아무 체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체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뭐가 핵심이다? 체의 눈 크기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표해봅시다.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체의 눈 크기가 핵심인데, 알갱이 크기가 큰 물질보다는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자, 큰 것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알갱이 크기가 작은 물질보다는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자, 선생님이 쉽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작은 것. 큰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눈의 크기는 바로 여기 중간 크기여야 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그렇죠. 작은 것은 쏙 빠져나가지만 큰 것은 통과하지 못하고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보다는 어때요? 작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선택해야 한다. 작은 것보단 크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이거 선택해야 한다. 지금 조금 헷갈리지만 요 중간 크기여야 된다. 작은 것보단 크고 큰 것보단 작은 요 중간 크기여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볼게요. 다음은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체를 이용해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체를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체의 눈 크기 우리 친구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모래 자갈의 혼합물인데요. 모래와 자갈의 알갱이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당연히 무엇이 더 작은가요? 그렇죠. 바로 모래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자갈이 모래보다 큽니다. 자, 그럼 눈 크기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렇죠. 여기 중간 크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정리해서 써보면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모래보다는요. 눈 크기가 커야 돼요. 그런데 이 자갈보다는 눈 크기가 작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체를 사용하면요. 자, 눈 크기보다 모래가 작으니까 모래는 쏙쏙 빠져나가요. 눈 크기보다 자갈이 더 크니까 자갈은 체 위에 남습니다. 큰건 남고, 그리고 작은 건쏙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 눈, 크기, 크게 찾아봅시다. 자, 눈, 크기가 자갈보다도 크대요. 이 자갈보다 커버리면 어때요? 자갈, 모래 다 빠져나갑니다. 자, 눈, 크기가 모래

자갈 여기예요. 그럼 모래도 안 빠져나가고 자갈도 안 빠져나가겠죠. 자, 티귿! 눈 크기가 모래보다는 크고 자갈보다는 작은 채. 딱이 채의 눈 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 맞지요? 정답 비긋으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콩, 팥, 좁쌀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채는 몇 개인지 쓰고 각 채의 눈 크기를 알갱이 크기와 관련 지어 쓰래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콩, 팥, 좁쌀의 알갱이 크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써볼까요? 자, 좁쌀이 가장 작겠죠? 그 다음은요. 맞아요. 팥입니다. 가장 큰 것은 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채가 몇개 필요할까요? 맞아요. 일단 여기 이 콩만 따로 분리하려면요. 채한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때 채의 눈 크기는 어때 할까요? 오, 요 팥과 콩의 중간 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팥보다는 어때요? 이 눈의 크기가요? 크고요. 콩보다는 작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콩이 분리됐어요. 그럼 이제 좁쌀과 팥, 이걸 이렇게 분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채한개더 필요하네요. 어떤 눈 크기일까요? 그렇죠. 좁쌀과 팥의 중간 크기니까 이눈 크기는 좁쌀보다는 크고 팥보다는 작아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일단 몇 개인지 쓰라라고 했으니까 두 개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서 알아본 거 이제 말로 풀어봅시다. 눈 크기가 좁쌀보다 크고 팥보다 작은 채, 바로 이 채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눈 크기가 팥보다 크고 콩보다 작은 채, 바로 이 채를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볼게요.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바닷물에서 소금을 분리한다?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 아니죠. 바닷물은 액체입니다. 그리고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 체를 이용하는데요. 소금 분리할 때는 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것이죠. 틀렸고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분리한다? 오, 이것도 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구리광석에서 구리를 분리한다? 구리광석, 암석에 구리와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요. 구리만 따로 떼어놔야죠. 뭐, 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소금과 설탕의 혼합물, 알갱이 크기가 다른가요? 아니요, 알갱이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체를 사용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모래와 쓰레기를 분리한다. 모래는 알갱이 크기가 작고 쓰레기는 알갱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체를 이용하여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 볼게요. 자, 다음은 시험관에 물과 식용유를 넣고 흔든 뒤 시간이 지났을 때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 모습입니다. 그러면 답하시오. 자, 10번. 위 시험관에 기역과 니은 중 식용유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교를 쓰래요. 자, 물과 식용유. 어떤 성질이 있나요? 물에 기름, 물과 기름 골고루 섞이지 않습니다. 골고루 섞이지 않으니까 층이 생기는데요. 자, 그러면 아래층에 있는 게 뭔가요? 맞아요.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기름은요,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층에 있는 게 기름, 바로 식용유가 되겠죠? 식용유에 해당하는 거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물 위에 떠 있는 기역, 이 위층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1번이에요. 위 시험관에서 식용유를 분리하는 도구로 가장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름이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이 기름만 딱 분리하면 되는데요. 일단 가위는 안 돼요. 가위는 어떤 물건을 자르는 거죠? 아니에요. 자, 숟가락, 흡착포, 스포이토 모두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도구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이 시험관은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입구가 좁고 길쭉합니다. 숟가락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습니다. 자, 흡착포도 막 구겨서 넣어서 분리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흡착포는요, 넓고 얇게 기름이 퍼져 있을 때 사용하기 좋다라고 했죠? 스포이터 어떤가요? 스포이터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이 좁은 입구에 쏙 넣어가지고 기름만 쭉 빨아들이면 분리를 쉽게 할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도구는요, 리을 스포이트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12번 문제 볼게요. 위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은 어떤 성질을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지 쓰시오. 자, 뭐 생각하면 돼요? 지금 어때요? 골고루 섞이지 않아요.

꿀과 기름 골고루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 물에 뜬 기름만 숟가락이나 스포이트나 흡착포로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물 분리 이건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각각 잘 정리해 두어야 시험 볼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과학왕 인증 퀴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모래와 자갈의 알갱이 크기보다요 눈의 크기가 작아요. 이 채로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가요? 눈의 크기가 모래보다도 작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친구가 올리게 될지 가장 먼저 정답을 올리는 친구가 진정한 과학왕이에요. 선생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1단원의 중단원 정리해 봤어요. 혹시 내가 어렵게 느껴졌던 거 또는 아이고 좀 헷갈리는데 아이고 좀 자신 없게 풀었는데 하는 거 잘 표시해 두었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그 부분 개념 복습해야 내 것이 되고요 또 시험 자신 있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쪽지 시험으로 핵심 복습하고 확인평가 문제 풀면서 실력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오늘의 한 문장 꼭 복습해 주시고요. 내가 공책에 필기한 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훑어보면 더더욱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쉽고 뻔뻔하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1단원 분수의 나눗셈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진짜 재밌는 새로운 단원으로 만날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우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엄청 멋있는 건물들이 보이죠? 어때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이 건물들 중에 롯데월드 타워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보다도 더 높은 건물들이 있대요. 자, 저기 제일 왼쪽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바로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높이가 무려 0.828km라고 하네요. 우와, 진짜 높다. 그렇죠? 자, 우리 1단원 소수의 나눗셈에서는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소수를 더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을까? 이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석이는 세계의 유명한 건물들을 찾아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의 높이는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의 몇 배일까요? 오, 우리 아까 소수로 높이가 나타나져 있었던 것 같죠? 상하이 타워의 높이는 아베노 하루카스의 높이의 몇 배일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1학기에서 배웠던 소수의 나눗셈에 이어서 나누는 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계산 방법을 익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볼 겁니다. 우리 1학기에도 소수의 나눗셈 공부를 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 우리 소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계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요, 나누는 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계산까지도 알아볼 거예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그첫 시간인데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여러분 긴장 쭉 풀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개념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소수의 나눗셈은요,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부터 소수의 나눗셈 계산을 할때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딱한 가지의 방법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해 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이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또는 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오늘 첫 번째 개념, 바로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8 나누기 0.7과 같은 계산이에요. 소수 나누기 소수. 나누어주는 수도 소수고 나누는 수도 소수죠. 첫 번째 방법은 그림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2.8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1, 2개, 그다음 0.8, 8개. 이것을 0.7씩 묶어서 덜어내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런데 1에서 바로 0.7 덜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1을 0.1이 10개만큼 있다. 0.1이 10개만큼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2.8은 0.1이 총몇 개만큼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28개만큼 있는 거죠. 자, 보이세요? 자, 10개, 10개, 그다음 8개. 그럼 여기에서 0.7씩 묶어서 덜어낸다는 건 0.1을 7개씩 묶는다는 거예요. 7개, 7개, 7개. 그 다음 7개를 또 묶었어요. 그랬더니 총몇번 묶었나요? 그렇죠. 총 4번 묶은 거예요. 그럼 이걸 뺄셈으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럼 2.8 빼기 0.7 빼기 0.7 빼기 0.7 빼기 0.7 했더니 더 이상 뺄 것이 없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0이 된 거죠. 그래서 2.8은 0.7씩 몇 번? 4번 덜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나눗셈식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2.8 나누기 0.7은 바로 4가 되는구나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이번에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 소수랑 분수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수들이다라고 했죠. 우리가 소수 한 자릿수는요,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고, 소수 두 자릿수는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2.7 나누기 0.7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2.8은요? 그렇죠. 분모가 10인 분수로 나타냈을 때 10분의 28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0.7은 어때요? 10분의 7이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단원에서 배웠잖아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분자끼리의 나눗셈 28 나누기 7입니다. 그러면 7, 4, 28. 그래서 몫은 바로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어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이죠. 자, 이제는 세 번째 방법 알아볼 거예요.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볼 겁니다. 여러분, 자연수의 나눗셈이 여러분들 모두 다할수 있죠? 자, 그걸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2.8 나누기 0.7의 답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나누어지는 수에도 10배, 나누는 수에도 10배를 해줄 겁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에도 몫은 똑같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리 2.8 그리고 0.7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2.8cm다, 0.7cm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2.8cm짜리에서 0.7cm씩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cm는 10mm랑 같잖아요. 그러면 2.8cm는 결국 28mm와 같고 0.7cm는 결국 7mm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길이 변했나요? 아니요. 길이 안 변했어요. 그냥 단위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에도 10배, 나누는 수에도 10배를 해서 계산을 한다면 28 나누기 7이 되고 몫은 4가 되네. 그러면 28mm를 7mm씩 이렇게 묶어 보았을 때 4도막 나오죠. 그럼 2.8cm짜리를 0.7cm씩 이렇게 묶어 보아도 여전히 4도막이 나오잖아요. 4번 덜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결국 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각각 10배에도 몫은 같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8 나누기 0.7이라는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을 어떻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세로셈으로 익히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세로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과정 한번 볼게요. 먼저 2.8 나누기 0.7 이런 식이 주어져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바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그럼 이걸 세로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고요? 바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배를 할 때마다 어떤 수의 10배를 하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한다. 그러면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00배를 하면요, 세 자리. 만 배를 하면 네 자리 이동한다고 보면 돼요. 자, 10배를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28 나누기 7이 되었잖아요. 7, 4, 28. 이렇게 몫을 구했죠?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따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지만, 우리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죠? 여러분들이 이 소수점의 위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몫의 소수점에 찍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어차피 이 소수점 아래에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4라고 몫을 구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소수점을 이동했다는 이런 표시들을 해두어야 나중에 다른 계산을 할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보았고요. 첫 번째 개념 이해해봤는지 여러분 간단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3.6 나누기 0.9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림을 이용하여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3.6입니다. 1이 3개, 0.1이 6개. 여기에서 0.9씩 묶으려고 보니까 1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1을 0.1이 10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풀어봤어요. 0.1이 총몇개 있나요? 그렇죠. 36개가 되어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0.9씩, 그러니까 9개씩 묶어보도록 할게요. 몇 묶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묶음이 나왔죠. 3.6 빼기 0.9 빼기 0.9 빼기 0.9 빼기 0.9 이렇게 네 번만큼 묶어서 뺐더니 0이 되었다. 그래서 3.6 나누기 0.9는요, 바로 몫이 4가 되더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림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다음 2번. 이번에는 똑같은 계산식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나타내어 볼 거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볼게요.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는 우리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때 분모를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6 나누기 0.9는 10분의 36 나누기 10분의 9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바로 36 나누기 9를 생각하면 되죠. 9, 4, 36이니까 몫은 4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방법. 바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도록 하죠. 3.6 나누기 0.9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할 건데,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뭐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각각 10배씩을 해준다면 자연수가 되겠죠. 36 나누기 9. 36 나누기 9의 몫이 4이니까 3.6 나누기 0.9의 몫도 4가 되겠다. 자, 이렇게 몫은 똑같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여기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한번 볼게요. 4.8 나누기 0.6입니다. 이 경우는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이니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으로 생각해서 나누어주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해줍니다. 그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48 나누기 6이다라고 생각해서 68에 48 빼면 0. 그래서 몫이 8인 것을 알수 있고요. 7.8 나누기 1.3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78 나누기 13이에요. 그러면 13 곱하기 6을 하면 36, 18, 16은 6, 78이니까 빼면 0이죠. 몫은 6이고요. 3번. 13.5 나누기 0.5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즉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10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35 나누기 5가 되기 때문에 5이 10, 135에서 100만큼을 뺐으니까 35가 남죠? 5, 7에 35 뺐더니 0이 되죠. 그래서 몫은 2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6 나누기 0.8도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우리가 뭐 나누기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연수의 나눗셈? 그렇죠. 똑같이 10배를 해수어서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56 나누기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8, 7에 56이니까 몫은 7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도 구해볼 수가 있고요. 14.4 나누기 1.6은 세로셈으로 한번 써볼게요. 14.4 나누기 1.6.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해서 144 나누기 16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6 곱하기 9가 6, 9, 54. 1, 9는 9. 그래서 144이니까 뺐을 때 0. 몫이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까지 한번 만나보았어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교과서 문제들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우리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풀어볼 거예요.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여러분, 이만큼이 바로 2.1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씩 묶어 놓았나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작은 한 칸이 0.1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세 칸씩 묶었기 때문에 0.3씩 묶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2.1 나누기 0.3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2.1을 0.3씩 묶었을 때 몇 도막이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몇 도막이 나오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막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7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다고 했죠.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기,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2번, 중요한 문제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7.2 나누기 2.4를 어떤 나눗셈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꿨죠.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10분의 72가 7.2이고 그 다음 2.4는 10분의 24이기 때문에 10분의 72 나누기 10분의 24가 됩니다.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72 나누기 24구나. 여러분, 24 곱하기 3이 70이죠. 그래서 몫은 바로 3이 된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다음 2번, 25.3 나누기 1.1이에요. 25.3은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0인 분수, 바로 10분의 253으로 나타낼 수 있고 1.1은 분모가 10인 분수, 10분의 11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했을 때 253 나누기 11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수의 나눗셈 생각해 볼게요. 253 나누기 11이다. 11 곱하기 2는 22고 그 다음 11 곱하기 3은 33이니까 몫이 23이구나 라는 것 여러분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볼 수 있고요.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이번에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2.8 나누기 0.8이에요.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몫은 같기 때문에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12.8은 128이 되고 0.8은 8이 됩니다. 그럼 128 나누기 8을 계산하면 되죠. 128 나누기 8입니다. 8일은 8. 빼면 4죠? 8을 내리고 8, 6에 48 그랬더니 0. 몫은 16이에요. 그래서 12.8 나누기 0.8의 몫도 역시 16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까지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4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죠.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나눗셈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여러분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6.

3 나누기 0.7입니다.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서 자연수라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63 나누기 7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7, 9, 63이기 때문에 몫이 9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 봐봐. 보세요. 나누어지는 수의 몫의 소수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죠. 그러면 몫의 소수점도 사실은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점 아래에 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을 그냥 생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36.8 나누기 2.3이에요.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10배를 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줍니다. 368 나누기 23이죠. 그러면 23 곱하기 1은 23이고 36에서 23을 빼면 13. 8을 내려주세요. 138이죠. 23 곱하기 6을 했을 때 36, 18이고 26, 12이니까 138이죠. 빼면 0. 몫은 16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13.5 나누기 0.3과 몫이 같은 나눗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직접 전부 다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간단하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 먼저 각각 몫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식의 몫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13.5 나누기 0.3입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하면 135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러면 3, 4, 12 빼면 1, 5를 내리고 3, 5, 15 몫은 바로 45가 됩니다. 그 다음 기역 한번 볼게요. 기역은 135 나누기 0.3이에요. 0.3. 그러면 나누는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배를 해줍니다. 135에도 10배를 해주면 1350이 되죠. 1350 나누기 3이니까 3, 4, 12 빼면 1, 5를 내리고 3, 5, 15 끝에 0을 하나 더 내려서 바로 452 몫이 되는 거죠.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135 나누기 3입니다. 3, 4, 12, 3, 5, 15 뺐더니 0. 몫은 45죠. 다음 디귿 볼게요. 13.5 나누기 3입니다. 이 경우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3, 4, 12 빼면 1이죠. 5를 내려요. 그럼 3, 5, 15인데 자, 몫의 소수점은 우리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찍어주어야 하니까 바로 4.5가 됩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13.5 나누기 0.3과 몫이 같은 나눗셈은 어디에 있나요? 몫이 45인 것? 바로 니은이죠. 니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 푼다면 여러분 어떻게도 풀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어떤 수를 곱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135 나누기 3이 되죠. 그러면 1350 나누기 3 다르죠. 135 나누기 3 똑같아요. 그 다음 135 나누기 30 다르죠. 이런 식으로도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 16.1 나누기 0.7의 몫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6.1 나누기 0.7 계산할게요.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킬 수 있어요. 161 나누기 7. 그러면 7이 14죠. 빼면 2, 1을 내려요. 7, 3, 21이 되죠. 그러면 몫은 23이 되니까 230, 23, 2.3 중에 그렇죠. 바로 23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몫을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3.2 나누기 0.4 한번 볼까요? 3.2 나누기 0.4는요 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3.2 나누기 0.4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줄게요. 그러면 32 나누기 4예요. 4, 8에 32 빼면 0이죠. 그래서 몫은 8이 되고요. 자 두 번째 14.7 나누기 2.1이에요. 14.7 나누기 2.1 자 그러면 소수점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147 나누기 21이죠. 그러면 곱하기 7을 했을 때 7, 1은 7, 2, 7에 14 그래서 147이 되니까 몫은 7이 됩니다. 다음 11.4 나누기 1.9예요. 11.4 나누기 1.9

0: 역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서 114 나누기 19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9 곱하기 6을 했을 때 9, 6에 54, 1, 6은 6, 그래서 114 뺐더니 0이죠. 그래서 몫은 6이 되더라. 다음과 같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이에요. 콩 41.8kg을 한 자루에 2.2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콩을 몇 자루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 콩의 양을 한 자루에 담을 수 있는 양으로 나누어서 몇 자루가 나오는지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콩의 양은 바로 41.8kg. 한 자루에 2.2kg씩 나누어 담으니까 나누기 2.2를 해주면 되겠네요.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면 41.8 나누기 2.2. 자,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즉 10배를 해주는 거예요. 418 나누기 22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22 곱하기 1은 22이고 빼면 바로 19가 되겠죠. 그 다음 8을 내려주세요. 22 곱하기 9를 했더니 2, 9, 18, 2, 9, 18. 그래서 198이 됩니다. 그러면 몫은 19가 되겠죠. 그래서 콩을 몇 자루에 나누어 담을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19자루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9번입니다. 선재는 길이가 3.6m인 철사와 리본을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길이로 잘랐습니다. 자른 도막이 더 많은 것은 철사와 리본 중 어느 것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3.6m인 철사는 0.3m씩 똑같이 자르고 3.6m인 리본은 0.2m씩 똑같이 자른다고 하네요. 그러면 철사는 몇 도막이 나오고 그 다음 리본은 몇 도막이 나올까요? 먼저 철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철사 3.6m를 0.3m씩 자른다고 하네요.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서 36 나누기 3을 생각했을 때 3,1은 4. 그 다음 6을 내려서 3이 6이니까 아, 철사는 12도막이 나오네. 그럼 리본은 어떨까요? 리본은 전체가 3.6m인데 0.2m씩 자른다라고 했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36 나누기 2가 되네요. 1은 2 빼면 16이죠. 그 다음 2, 8에 16. 그래서 아, 18도막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자른 도막이 더 많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그렇죠. 바로 리본이 되죠. 리본의 도막 수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10번. 4장의 수카드 0, 3, 7, 8을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을 만들고 몫을 구해보래요. 자, 몫이 가장 커지기 위해서는 나누어지는 수는 크고 나누는 수는 작아져야겠죠? 0, 3, 7, 8을 이용해서 가장 큰 나눗셈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몫이 가장 큰 나눗셈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누어지는 수는 8.7이 되어야 하고요. 나누는 수는 0.3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큰 소수, 가장 작은 소수가 되니까요. 8.7 나누기 0.3을 계산했을 때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씩 해서 87 나누기 3이라고 생각합니다. 3이 6 빼면 2, 7을 내리죠. 3, 9, 27. 그래서 몫은 바로 29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29가 되는 거죠.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 접근하기. 넓이가 6.8제곱미터이고 세로가 1.7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직사각형의 둘레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둘레를 알기 위해서는 세로 그리고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의 길이 모르잖아요. 그럼 가로의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어떻게? 넓이를 세로로 나누어서 구해주는 거죠. 먼저 가로를 구하고 둘레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가로의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가로의 길이는 넓이를 세로로 나누어서 알수 있어요. 그러면 6.8 나누기 1.7이 되겠죠. 6.8 나누기 1.7을 계산하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68 나누기 17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곱해줘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7을 우리 1.7 곱하기 4를 했을 때17 곱하기 4를 했을 때 7, 4, 28, 1, 4는 4, 68이 되니까 아, 몫이 바로 4로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4m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 구했겠네요. 그럼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둘레의 길이를 보면 가로가 두 개, 세로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1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의 길이 4, 세로의 길이 1.7을 더해준 다음 여기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4 더하기 1.7은 바로 5.7이죠. 5.7에다가 2를 곱해준다. 7이 14, 5이 10, 그래서 11.4가 됩니다. 그래서 11.4m가 바로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그 다음 되돌아보기 볼게요. 넓이가 7.2제곱미터이고 세로가 1.2m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몇 미터일까요? 자, 똑같이 가로를 먼저 구해주면 바로 넓이 7.2를 1.2로 나누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70이 나누기 12이기 때문에 6, 12 곱하기 6을 했을 때 72가 되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바로 6이 됩니다.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더하기 2, 가로 더하기 세로, 6 더하기 1.2, 즉 7.2인데요. 7.2에 2를 곱해서 바로 14.4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가로는 7.2 나누기 1.2이므로 6m. 따라서 직사각형의 둘레는 6 더하기 1.2 곱하기 2. 7.2 곱하기 2이니까 바로 14.4m가 되겠죠? 바로 정답 14.4m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 접근하기까지 만나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4.5 나누기 0.9의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4.5에서 0.9를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에 전혜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요, 북 2를 통해서 두 번째 중단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문제의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숲에 불을 질러 밭을 만든 뒤 카사바, 얌, 옥수수 등을 재배해온 이 농업 방식 무엇이라고 했죠? 열대기후 화전 농업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맞췄다고요?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북 2를 통해서 두 번째 중단원의 핵심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세계의 다양한 기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후의 개념부터 공부했었죠. 기후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라고 했어요. 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가 되게 중요한 말이었죠. 자, 그리고 세계의 기후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으로 일단 위도는 기후에 영향을 주고요. 그 외에도 위치, 지형, 해발고도, 바다와의 거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세계의 기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기후를 구분했었는데요. 구분할 때, 분류할 때 기준을 기온과 강수량으로 두었어요.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로 구분했죠.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자,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열대기후부터 대체로 열대건조, 온대, 냉대, 한대기후가 차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1년 내내 서늘한 기후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분포도를 보면 우리가 세계에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여섯 가지 기후의 특징과 생활 모습도 공부해 봤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용어 떠올려 보면서 쭉 훑어볼게요. 자, 열대기후의 특징과 생활 모습입니다. 자, 열대기후는요, 위도상으로 적도 주변의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고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작은 거죠. 또 열대기후는 열대우림기후와 열대사바나기후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활 모습은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 입고 또 이제 땅의 열기와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상가옥에서 생활한다. 또 이와 같은 화전 농업을 통해 카사바, 얌 등을 재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기후의 특징과 생활 모습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건조기후는요, 위도상으로 저위도와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요. 자, 그리고 대륙 내부에서도 건조기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바다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건조한 거예요. 자, 건조기후는 건조하니까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건조하다 보니 일교차도 커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그리고 건조기후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막과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 지역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생활 모습 보면 사막 지역에서는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온몸을 감싸는 긴 옷을 입는다고 했고요. 또 사막 지역에서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농업을 한다, 대추, 야자, 밀 등을 재배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사막 지역에서는 어떤 집? 벽이 두껍고 창이 작아요. 왜? 모래바람 들어오니까 창이 작고 벽이 두꺼워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벽이 두꺼운 흙집이나 흙벽돌집에서 생활한다고 했고요. 초원에서는, 우리 몽골의 초원에서는, 건조기후의 초원에서는 유목생활을 하잖아요. 이동생활하기 때문에 이동식 가옥을 활용하여 유목생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온대기후의 특징입니다. 온대기후는 위도상으로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거고요. 온대기후니까 기온이 온화하고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리고 온대기후도 우리가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서안해양성, 지중해성, 온대계절풍 기후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생활 모습 보면 온대기후,
강수량도 적당하고 기온도 적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어요. 때문에 다양한 산업이 고루 발달했고요. 서부 유럽,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서부 유럽에서는 밀, 보리 농사, 낙농업, 목축업, 화훼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했고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중해 연안은 올리브 포도, 레몬을 재배했다라고 했어요. 자,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동부아시아는 벼농사가 발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목축업은 서부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는 산업이었죠. 자, 그리고 냉대 기후의 특징과 생활 모습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냉대 기후는요, 위도상으로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위도 순서대로 우리가 나타나는 기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계절이 있기는 한데,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며 겨울이 매우 춥다. 자, 생활 모습 보면 침엽수림 선생님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냉대기후. 따라서 임업과 펄프공업 발달했고요. 여름이 서늘해요. 서늘한 여름에 밀, 옥수수, 감자 등을 재배하고 겨울에는 농사 짓지 못해요. 자, 그리고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고 나무가 많으니까 통나무 집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했죠. 자, 다음으로 한대기후의 특징과 생활 모습입니다. 한, 추워요. 자, 이제 위도상으로 북극과 남극 주변 고위도 지역에 분포하는 기후가 되겠습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낮아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죠? 따라서 추우니까 어떻게 생활해요? 가죽과 털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반구 한대기후 지역에 순록이 사는데요. 순록을 기르면서 유목 생활하기도 하고요. 또 사냥과 어업으로 식량을 확보해요. 기온이 낮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거든요. 사냥과 어업으로 식량을 확보했다. 그리고 극지방 자연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기지와 연구소가 이제 극지방에 건설되기도 하고요. 또 오로라와 빙하 등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한다. 자, 지금 한대기후 지역에 있는 극지방에 있는 과학기지 사진이 보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산 기후의 특징과 생활 모습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고산 기후는요,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 분포하는, 나타나는 기후죠.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우리, 등산할 때산 아래보다 산 정상이 훨씬 시원하죠? 따라서 적도부근이라고 하면 우리가 위도상으로 열대기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적도부근에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기온이 낮아서 서늘한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기온이 서늘한데 그것을 열대기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고산기후로 따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적도 주변에서도 서늘한 날씨가 나타난다. 자, 생활 모습. 적도 주변 고산지대에 기온이 온화하고 서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고산도시가 발달하기도 하고, 자, 서늘한 기후 선생님이 항상 감자, 옥수수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 라마, 알파카 등을 기르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제 고산기후 지역은요, 적도 부근에 있기도 하고, 적도 주변 고산기후, 그리고 이제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햇볕이 강해요. 자, 이 강한 햇볕 때문에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일교차도 크다라고 했었죠.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따라서 이런 망토 같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도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공부한 핵심 기억하면서 쪽지 시험 문제 해결해 볼게요. 중단원 쪽지 시험 10문제 해결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인데요. 다음 내용을 읽고 옳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가위표 할게요. 1번, 기후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라고 했었죠. 맞아요? 2번, 적도에서, 자,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자, 어떤 기후가 차례대로 나타난다고 했죠? 한 대부터 시작하지 않죠. 10대부터 시작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예요. 자,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틀렸네요. 3번, 건조기후에서는 물이 풍부해요? 자, 건조기후는 강수량이 적은 기후예요. 물이 풍부하여 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아시스 농업도 있기는 하지만 이 문장 자체가 맞는 말은 아니죠. 자, 4번에서 6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4번, 사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해요. 자, 온대기후죠? 기온이 온화한 기후, 온대기후. 자, 5번. 열대기후 지역에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자, 바닥을 높여 지은 집, 바로 이런 집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바닥을 높여 지은 집, 지면에서 띄어서 높여 지은 집을 고상가옥이라고 합니다. 자, 열대기후 지역은요, 땅의 열기와 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자, 높이 띄어 지으니까 그 사이 터널처럼 바람이 잘 통하도록 고상가옥을 짓습니다. 6번이에요.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에서 나타나는 기후는 해발고도가 높아요. 고산기후가 되겠죠. 자, 이어서 7번에서 8번인데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7번, 건조기후의 초원지역에서는, 자, 그럼 짧은 풀이자라는 초원지역 생각해야죠. 건조기후니까. 물과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하는 무슨 생활? 그렇죠. 유목생활을 합니다. 자, 8번입니다. 이 기후 지역은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여, 자, 침엽수림 하면 선생님이 무슨 기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냉대기후. 그렇죠. 냉대기후 지역은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여, 자, 이런 나무가 많으니까 따라오는 것들 있죠. 목재 생산이 많고 임업과 펄프 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나무집도 우리 친구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작물은, 자, 이런 작물은 주로 어떤 기후에서 재배되는지 쓰세요. 자, 카카오, 카사바, 카사바, 얌, 바나나, 카카오.

고무, 자, 이런 거다 어떤 기후죠? 맞아요. 열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자, 따라서 어떤 기후? 열대 기후.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지역의 기후를 쓰세요. 자, 지윤이와 민준이의 대화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은 1년 내내 기온이 낮아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 자, 1년 내내 기온이 낮아요. 추워요. 뭐예요? 한대 기후죠. 자, 그래서 순록을 기르는 유목 생활, 이동 생활을 한대. 민준, 최근에는 지하 자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맞아요. 한대 기후 지역에 극지방의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특히 미국의 알래스카 북부는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인데요. 자, 거기에 석유 천연가스가 많이 있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지하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로라와 빙하. 자, 오로라는 한대 기후 지역에서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한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있었죠. 자, 따라서 이 기후는 한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중단원 쪽지 시험 10번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 10문제도 함께 풀어볼게요. 중단원 확인 평가 10문제 풀고 우리 두 번째 중단원 정리 마무리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함께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지도는요, 세계의 기후를 알려주는 기후 분포도입니다. 자, 지금 붉은색은 열대기후, 노란색 건조기후, 연두색 온대기후, 하늘색 냉대기후, 그리고 보라색 한대기후. 빗금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지금 다 산맥들이 있는 곳이니까 고산기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세계의 기후는 이렇게 다양한데요. 1번, 세계의 기후는 대륙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나요? 뭐, 대륙의 크기가 큰 대륙은 무슨 기후고, 크기가 작은 대륙은 무슨 기후예요? 아니죠. 자, 그럼 대륙마다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하나의 대륙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쵸? 아닙니다. 자, 2번. 세계의 기후는 모든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지금 색깔이 다양한데요?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아니죠. 자, 3번. 세계의 기후는 나라의 경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다는 건데, 자, 친구들 여기 중국을 보세요. 자, 중국 경계를 보면 지금 중국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이 말은 결국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나라의 경계에 따라 기후가 구분된다? 이건 아니에요. 4번, 세계의 기후는 바다와의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니요, 영향을 받아요.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많죠. 위도, 지형, 위치, 바다와의 거리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세계의 기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틀렸고요. 5번, 세계의 기후는 대체로 위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죠. 자, 위도에 따라, 즉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임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적도 지방과 극지방의 기온 특징을 비교하여 쓰세요. 자, 지금 이 그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그림인데요. 지구가 둥글어요. 그리고 적도 지방과 극지방이 있고 태양 에너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제목을 보면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의 차이예요. 아, 그럼 위도에 따라 태양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건데 적도 지방에는 태양 에너지가 강해서 기온이 높죠. 자,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약해져요.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우리 그거 공부했어요. 자, 따라서 이 내용 적어주면 되겠죠. 적도 지방은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 기온이 높고, 자, 극지방은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 기온이 낮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떤 기후가 차례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 생각했을 때,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뜨거워, 따뜻해, 시원해.

차가워. 즉, 열대, 온대, 냉대, 한대 기후가 차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건조한 기후가 있더라. 그래서 열대와 온대 사이에 이제 건조 기후도 들어가는 거죠. 즉,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열대 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틀린 거 골라볼게요. 열대 기후입니다. 1번, 통풍이 잘 되는 얇은 옷을 입죠. 열대 기후는 덥고 습하니까. 맞고요. 2번, 전통적인 화전 농업을 하며 살아간다. 자, 열대 기후 하면 선생님이 화전 농업, 카사바얌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3번,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향신료 사용하죠. 자, 덥고 습하기 때문에 음식이 실온에 두면 금방 상해요. 그래서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천연 방부제 같은 거예요. 자, 4번, 눈과 추위를 막기 위해 두꺼운 털옷. 자, 지금 열대 기후는요, 열 뜨거워, 더워요, 기온이 높아요. 그런데 두꺼운 털옷이라뇨? 말도 안 되죠. 자, 이것은 한대 기후 지역 생각해야 되겠죠. 5번,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산업 발달할 수 있죠. 뭐 열대 우림이나 열대 사바나나 관광할 수 있어요. 생태 관광. 정답은 몇 번? 4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아래 보면 사진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사진이죠. 하얀 벽집. 어떤 나라가 떠올라요? 그리스. 자, 그리스는요, 지중해와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남부 유럽. 그럼 무슨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 자,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은요, 여름에 고온 건조합니다. 즉, 여름에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강수량은 적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벽을 무슨 색으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서 빛을 반사함으로써 이 벽이 열을 덜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벽이. 자, 그럼 볼게요. 온대 기후에 속하는, 자, 이런 말은, 즉, 온대 기후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온대 기후에 속하는 무슨 기후 지역이라고 했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입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름은 덥고 건조해요. 고온, 건조. 그래서 올리브, 포도를 많이 재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보다 강수량이 많았어요. 그래프 기억할 거예요. 자, 여름에 강한 햇볕을 막기 위해 집이나 담장을 이렇게 하얗게 칠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무슨 기후 지역?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번입니다. 서부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는 온대기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서부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는 온대기후는 뭐였어요? 서쪽 해안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안 해양성 기후였습니다. 자, 서안 해양성 기후의 기온과 강수량의 특징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온대 기후를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서안 해양성 기후의 기온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여름에 서늘합니다. 그리고 겨울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강수량은 1월부터 12월까지 고르게 나타났어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겨울이 춥고 건조하다? 아니죠. 강수량이요, 1월부터 12월까지 고르다라고 했어요. 아니고요. 연중 강수량이 매우 적다? 이것은 건조기후 이야기하는 거죠. 3번, 여름에 덥고 강수량이 많다? 이것은 온대기후 지역 중에 온대 계절풍 기후의 특징입니다. 자, 4번,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대요. 자, 서안 해양성 기후는 1월부터 12월까지 비가 고르게 온다라고 했어요. 지금 겨울이 따뜻하고 비가 겨울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친구들. 5번,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리고 여름이 서늘하다. 이 서늘한 여름에 이제 밀, 감자 등을 재배한다라고 했었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서안 해양성 기후의 특징 5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기후 그래프가 나타나는 지역의 기후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후 그래프 보고 어떤 기후인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와 나 그래프가 있는데요.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점은 강수량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지금 가 그래프를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강수량이 정말 적어요. 그럼 건조하다라는 거죠? 자, 나도요. 강수량이 다 합해도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조금 오는 우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떤 생각해야 돼요? 아, 둘다 건조기호야. 그런데 가는 비가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이야. 그리고 나는 건조기호인데 이렇게 비가 조금 올 때, 우기 때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 지역이야.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파악을 해줘야 돼요. 둘다 무슨 기호야? 건조기후야. 건조기후의 사막 지역과 초원 지역이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강수량이 많아 숲이 발달하였다. 지금 강수량 적어요. 건조기후죠? 아니죠? 2번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편이다. 건조기후잖아요. 지금 사계절 변화 뚜렷한 건 온대기후죠? 연중 강수량이 많고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연중 강수량이 적죠? 기온 변화가 작아요? 지금 이 그래프 보세요. 지금 기온 변화가 얼마나 커요? 여름에는 이제 몽골이죠, 여기가. 20도 정도 되는데, 19도, 18도 정도 되는데, 겨울에는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굉장히 추워요. 아니죠? 4번,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매우 적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기온 차이 크죠? 5번, 연중 강수량이 적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일교차가 커요. 왜 건조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민주의 일기 중 일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기후를 쓰세요.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기후. 민주의 일기 읽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2000몇십몇 년 1월 며칠. 오늘은 러시아 북부 지역을 여행했다. 이 지역만 봐도 선생님은 아, 무슨 기후일 것 같은데? 라고 느낌이 오는데 중요한 낱말 한번 표시해볼게요. 기온이 낮아 공기가 차갑고 눈이 쌓인 땅 위로 숲이 끝없이 이어져 있다. 숲에는 뾰족한 잎을 가진 나무들이 주로 자라고 있었는데 현지 안내원은 이런 숲이 특정 기후 지역에서 널리 나타난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와 같은 자연 환경이 나타나는 기후를 무슨 기후라고 부른다고 한다. 자, 지금 뾰족한 잎을 가진 나무 숲을 얘기했어요. 이거 뭐예요? 뾰족해? 침엽수 림이죠. 그럼 뭘까요? 침엽수 림? 냉대기후겠죠. 정답은 냉대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의 기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온통 눈이에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저 무슨 기후 같아요? 한대기후죠. 자, 한대기후 지역에서는요, 갯썰매가 아주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자, 지금 한대기후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기온이 1년 내내 낮죠? 그러니까 추워요. 만약에 기계를 이용하는, 엔진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이것들이 고장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갯썰매는 개들이 이제 썰매를 끌고 가는 거니까 고장날 일이 없겠죠. 자, 또한 지금 눈이 다 쌓여 있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얇은 살얼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잘못 밟으면 툭 하고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에 빠져요. 자, 그런데 갯썰매, 개들은요, 이 발바닥에 아주 그런 감각이 뛰어나서 위험한 곳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려서 피해 간다고 해요. 자, 우리 한대기후 지역의 갯썰매. 자, 그럼 1번. 연중 기온이 높다? 자, 지금 기온이 낮아요. 해발 고도가 매우 높다? 이건 고산기후죠?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온대기후죠? 강수량이 많아 비가 자주 내린다? 아니죠. 자, 기온이 매우 낮고 추운 날씨가 계속된다. 한대기후죠. 정답 몇 번? 5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의 기억에 들어갈 작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민수가 얘기합니다. 고산기후 지역에서는 어떤 농작물을 주로 기를까? 자, 그럼 고산기후 지역의 이제 기온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친구들, 고산기후 지역의 특징은요. 1년 내내 기온이 서늘하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서늘한 기후, 서늘한 여름에서 잘 자라는 작물 어떤 거 얘기했어요? 밀, 감자 얘기했었죠. 자, 따라서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밀, 감자 같은 작물을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것이고, 나는 위치는 적도인데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서늘한 기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우리가 고산 기후로 따로 구분했죠. 자, 그러면 두 지역을 비교했을 때가 지역과 다른 나 지역의 기온 특징이 뭐예요? 나 지역이 가 지역보다 기온이 어떨까요? 열대기후 지역은 기온이 높아요. 나 지역은 가 지역보다 기온이 낮다라는 말이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을게요.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 지역의 기온이, 즉, 나아가 열대기후 지역의 기온보다 가보다 낮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1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두 번째 중단원의 내용 전부 정리한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대단원, 일단원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일 가지고 선생님에게 공부하러 오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온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동부 아시아 지역에서 여름철에 높은 기온과 풍부한 강수량을 바탕으로 특히 발달한 이 농업이 있었죠? 이 농업은 무엇일까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알찬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대단원 마무리의 첫 번째 부분을 문제 풀어 보았었죠. 어때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지 않나요? 좀 문제가 술술 풀리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오늘은 벌써 우리가 함께하는 1단원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차곡차곡 도장을 모아오면서 아주 잘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도 한번 살펴볼까요?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무엇이 달라지기 때문일까요? 뭐가 달라지기 때문일까요? 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대단원 정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공부 같이 해볼 거고요. 그리고 풀지 않았던 대단원 마무리의 뒤쪽 문제들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쑥쑥 키워줄 수 있는 탐구 수행평가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름엔 날씨가 더워요. 겨울 날씨는요, 추워요. 계절별로 기온이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이처럼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꺾은 선 그래프와 표의 자료를 봤을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졌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뭐가 달라져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졌습니다.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는 것은 기온도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가장 기온의 차이가 큰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사계절 중에 가장 높습니다. 남중고도. 자, 태양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보면 되겠죠. 태양과 지표면에 이르는 각의 크기가 커 보이잖아요. 자, 남중고도 높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태양빛이 좁은 면적에 쫙 집중되고 있어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태양빛이 쫙 집중되고 있잖아요. 반면에 겨울을 봅시다.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즉, 태양과 지표면에 이르는 각의 크기가 작다는 뜻이에요. 자, 비스듬히 태양빛이 비추어져. 그래서 빛이 분산이 돼요. 넓게 퍼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일정한 면적, 여름과 비교했을 때 같은 면적이어야 하잖아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여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 태양 에너지 양을 많이 받을 때는 기온이 높은 거고요. 적게 받을 때는 기온이 낮은 것이죠. 계절이 변하는 거다. 그럼 태양의 남중고도는 왜 계절별로 변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축이 수직이 아니라요.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로 태양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조건 뭐예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 태양주위를 지구가 공전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바퀴씩.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위치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계절별로 달라지는 겁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그림 봤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름, 겨울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선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적도 그리고요. 적도 중심으로 북쪽이 북반구가 되는 겁니다. 적도 그려주고요. 이렇게 북쪽이 북반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북반구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어때요? 북반구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에 남중고도 높은 거고요. 태양 에너지 양 많이 받는 겁니다. 여름에 북반구는 태양 쪽으로 이와 같이 기울어져 있어서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의 남중고도 어때요? 높아요.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 높잖아요. 높아.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어때요? 많아져요. 그래서 기온 높아지고 더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겨울에는 북반구 보세요.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겨울의 북반구는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여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에 맞는 이 태양 에너지 양이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온이 낮아져요. 추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자, 여기까지 오늘 문제풀이를 위한 복습을 쭉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 나머지 문제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1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으니까 13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보았더니 그래프가 쭉 위로 올라갑니다. 자, 언제 그래프의 높이가 가장 높아요? 6월. 계절로 따지면 6월은 언제죠? 여름인 거잖아요. 자, 뭔진 모르겠지만 여름에 값이 가장 커요. 자, 그런 다음에 여름 지나면서 그래프 아래로 쭉쭉쭉쭉 내려오죠. 값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인가요? 12월입니다. 12월은 계절로 따지면 언제인가요? 겨울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값이 큰 거고요. 겨울에는 작은 거예요. 알맞은 것끼리 한번 짝을 지어서 찾아보는 겁니다. 1번에 기온 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밤의 길이가 여름에 길어지나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요. 2번에 기온과 그림자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온 여름에 높아지고 겨울에

낮아지는 거 맞아요. 그림자 길이 여름에 길어지나요? 아니죠. 그림자 길이는 여름에 짧고 겨울에 길어집니다. 남중고도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닌 겁니다. 3번에 태양의 남중고도와 밤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태양의 남중고도 맞죠.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 높습니다. 겨울에 낮아요. 맞는데 밤의 길이 아까 우리 1번에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닌 거예요. 4번에 태양의 남중고도 여기까지 좋아요. 낮의 길이 어떤가요? 여름에 낮의 길이 길어요. 겨울에 짧아요.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5번에 그림자 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뭐인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그래프였네요. 13번의 정답 4번입니다. 14번과 15번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다음은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른 기온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전등은 태양의 역할을 대신해서 쓰인 거고요. 모눈종이판은 지표면을 대신해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특히 남중할 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가는 남중고도가 클 때, 그리고 나는 남중고도가 작을 때를 뜻하는 거겠죠? 14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네요. 전등의 종류는 당연히 똑같아야겠죠? 니은의 전등과 모눈종이판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거리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디귿은요,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 이 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요. 각이 크죠? 작죠. 그러므로 디귿만 다르게 해줘야 하고요. 디귿 외의 나머지 것들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게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15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 모눈종이판 중심의 온도를 비교해 보고 해당하는 실험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가 아니면 나겠죠? 자, 온도를 보았더니 처음에 다 똑같이 23도였네요. 2분 뒤에 이 실험, 왼쪽 실험은 42도였고요. 오른쪽 실험 37도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더 온도가 많이 높아진 거예요?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표의 실험이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진 거예요. 온도가 더 많이 높아졌다는 것은 전등과 모눈종이판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떨 때예요? 클 때가 되는 것이죠. 즉, 남중고도가 높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태양 에너지 양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15번에서 1번이 가 실험이 되는 거고요. 남중고도가 높을 때, 그리고 온도가 조금 덜 변한 2번이 나 실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6번에서 18번까지 이어집니다. 다음은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거든요. 자,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가와 나 다른 건다 똑같아요. 손전등과 이 아랫부분, 빛의 센서 있는 부분 있죠? 이루는 각도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볼까요? 16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찾아서 가이표 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주변 밝이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전등의 종류 지금 똑같잖아요. 손전등.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손전등과 스마트기기 사이의 거리. 자, 거리는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손전등과 스마트 기기가 이루는 각이 어때요? 가는 각이 더 크죠? 나는 각이 더 작습니다. 그러므로 이루는 각을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4번에 가이표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17번입니다. 위 실험. 가와 나가 의미하는 실제 자연의 모습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이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손전등은 무엇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태양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스마트키. 빛을 감지하는 이 센서 부분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표면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달리 했을 때 태양 에너지 양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자연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가가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클 때를 뜻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어떤 사진

그림인 거예요? 어떤 그림인 거예요? 니은인 거예요. 그래서 가를 니은과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나는 기억과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18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계절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까닭을 정리한 것입니다.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라고 했는데요. 가가 어떤 계절인 거예요? 여름, 겨울 중에 가가 여름인 겁니다. 나가 어떤 계절인 거예요? 겨울인 것이죠. 자, 왜요?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은 거잖아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큰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거죠.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계절에 따라 기온이 변하는 까닭은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맞죠? 여기까지 맞아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양이 적은가요? 아니죠. 빛이 한 곳에 쫙 집중되니까 많은 거예요. 니은 잘못되었습니다. 디귿.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 맞죠?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양이 적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름의 기온이 높고 겨울의 기온이 낮은 겁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일단 니은이 되겠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이고가 아니라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많기 때문이고, 이렇게 고쳐주면 맞는 겁니다. 문제 잘 풀어졌어요? 19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태양의 남중고도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실험 후두 친구가 나눈 대화를 읽고 지구본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게 하려면 자, 남중고도가 변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전등은 무엇을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태양을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태양고도 측정기가 붙어 있죠. 자,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태양고도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자전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어요. 수직. 그래서 두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안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구본의 자전축을 수직으로 세워서 전등 주위를 공전시켰어요. 이대로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주연이는 이렇게 말했네요. 지구본의 위치가 달라져도 남중고도, 모두 같은데? 변화 없는데? 이러면 계절이 나타나지 않겠는데? 자, 문제에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구본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전축을 수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구본의 자전축을 어떻게 해서 기울여서 전등 주위를 공전시키면 되는 거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시킵니다. 자, 두 가지 조건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태양 주위를 공전이니까 전등 주위를 공전시키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0번과 21번입니다. 다음은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는 어때요? 가운데 전등이 있고, 각 위치별로 지구본이 있는데, 자전축이 수직인 겁니다. 자, 수직인 거 보이죠? 어떤 위치도 다 똑같이 수직이에요. 나는 어떤가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죠, 가와. 전등 똑같이 있고, 지구본 똑같이 있는데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두 가지에 따라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을까요? 20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위 실험에서 지구본의 각 위치에서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와 나 중에 그러면 남중고도의 변화가 없는 것, 그림자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전축이 수직일 때니까 가 실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21번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공전할 때, 즉, 나 실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채 공전할 때, 지구의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지구가 위치가 변하면서, 그럼 뭐도 변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계절. 그렇죠.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계절? 맞아요. 낮의 길이 어때요? 남중고도가 변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낮의 길이도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남중고도가 높을 때 낮의 길이 길고요. 남중고도가 낮을 때 낮의 길이 짧고요. 그러므로 낮의 길이도 맞아요. 변합니다. 태양의 크기가 변하나요? 그건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4번에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맞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거 맞아요? 그렇죠. 남중고도가 높을 때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 많습니다. 기온 높아요. 반대로 남중고도가 낮을 때는요, 태양 에너지 양 적어요. 기온 낮아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예요. 1번, 2번, 4번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22번입니다. 계절 변화의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이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태양의 남중고도가 계절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절 변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계절마다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직접적으로 계절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한적 없어요. 그래서 2번에 가이표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이요.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수직 아닙니다.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계절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맞는 거예요. 4번.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져요. 기온이 높아지기나 낮아져요. 그래서 계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4번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다가 가이표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23번과 24번입니다. 다음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모습입니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1년에 한 바퀴 공전하는 모습인데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위치에 있는 지구의 모습을 확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적도가 있으면 북쪽이, 적도 기준으로 북쪽이 북반구가 되는 거예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이 북반구가 되는 겁니다. 지구가 가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는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정한 면적의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겠죠. 다음에 나 위치에 보면요. 북반구가 태양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낮아요. 일정한 면적에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가 계절상으로는 여름, 나는 계절상으로 겨울이라는 뜻이겠죠. 23번입니다. 지구가 가와 나 위치에 있을 때 가가 언제라고요? 여름이라고요. 가, 나가 겨울이라고요.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가 위치에서 그림자 길이가 짧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니까 그림자 길이 짧은 거 맞겠죠. 2번, 가 위치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다. 맞습니다. 3번, 나 위치일 때 우리나라는 기온이 낮다. 겨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4번, 나 위치일 때 우리나라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겨울인 겁니다. 5번, 나 위치일 때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량이 적어요. 겨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3번에 4번이 되는 거예요. 24번입니다. 날씨와 관련한 다음 자료를 읽고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계절이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을 쓰라고 했습니다. 남반구는 북반구와 반대로 나타난다고 했죠. 최근 오스트레일리아 등 남반구 여러 지역은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북반구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남반구는 추운데 북반구는 덥다는 거예요. 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남중고도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남중고도가 달라지다 보니까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게 돼요. 기온이 달라지니까
계절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북반구와 남반구가 반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죠. 북반구와 남반구는 같은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요. 북반구가 높을 때 남반구는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반대로 북반구의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 때 남반구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은 거예요. 남중고도가 서로 달라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문제 잘 풀어봤고요.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는 서술형 문제, 수행평가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탐구 수행평가 1번 문제부터 봅시다. 다음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그래프와 가가 그래프죠. 나 실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죠. 1번에 1번인데요. 위 가의 두 그래프를 보고 자,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하나는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입니다. 각 월별로. 자, 그리고 하나는요. 낮의 길이 그래프입니다. 모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자, 이두 그래프를 보고 여름과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름 볼까요? 여름의 태양의 남중고도는요, 높습니다. 겨울의 태양의 남중고도는요, 낮습니다. 낮의 길이는 어떤가요? 여름의 낮의 길이가 깁니다.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되겠네요.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반대로, 겨울엔 어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짧아진다. 짧아진다.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네요. 1번에 2번입니다. 나 실험에서 지금 이 실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쓰고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이 커질수록 자, 커진다고 했습니다. 커질수록 모래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나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른 건다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래와 전등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각이 뭘 의미하는데요? 태양의 남중고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남중고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를 표현한 거니까 이 각의 크기는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의 크기인 거예요.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크기. 이렇게 쓸수 있겠고요. 자,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이 커질수록 그럼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모래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태양 에너지가 쫙 집중되는 거니까요. 높아진다. 물론 조금 더 간단하게 다르게 해야 할 조건에 전등과 모래의 각이 정도로 써도 괜찮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 실험은 지구본의 자전축이 수직인 상태로 되어 있죠. 나에서는 지구본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번. 위 실험 가와 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뭐인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지구본의 자전축의 기울기만 다르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써볼게요. 지구본의 자전축의 기울기만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이 맞춰줘야 실험에서 오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위 실험 가와 나에서 지구본의 위치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를 쓰라고 했고요. 이를 통해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는 까닭을 정리해서 쓰는 겁니다. 자전

0: 축이 수직일 때 태양의 남중 고도에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어요. 그림자 길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을 때는 어때요? 그림자 길이가 지구본 위치에 따라 달라졌어요. 즉, 태양의 남중 고도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요, 남중 고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되고요. 나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변한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변하는 까닭은 나에 집중해야 돼요. 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다 써줘야 완전한 정답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미션 또 해결해 보아야겠죠?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중고도가 높으면 태양 에너지 양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낮으면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정답은 태양 에너지 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미션 잘 해결해 줬으니까 선생님이 10강의 도장 꽝 하고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기억에 남는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른 친구들 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어떤 글을 읽어볼까요? 궁금하죠? 바로 이 글입니다. 과학과 관련된 글인데요. 발효 음식을 알아봐요. 된장을 만들어요. 이 글이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서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첫 번째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발효 음식을 알아봐요. 발효 음식이 뭘까요? 발효 음식. 우리가 먹는 김치나 치즈, 요구르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김치, 치즈, 요구르트. 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인가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 이세 가지 음식은 모두 발효 음식이에요. 발효 음식이래요. 발효 음식. 발효란 무엇이냐? 음식이 오래되면서 작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음식이 오래됐다고요? 작은 미생물이 활동한다고요? 선생님, 그런 거 먹어도 돼요? 자, 이 작은 미생물들은요. 음식을 부패시키는, 부패가 뭐예요? 부패, 띠리리띠리. 미생물의 영향에 의하여 썩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부패한다라고 합니다. 음식을 부패시키는 해로운 종류와 음식을 발효시켜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로운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아니까 우리가 이 미생물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네요. 어떻게요? 두 가지. 해로운 거, 해로운 거, 해로운 미생물, 그리고 이로운 미생물. 그럼 해롭다라는 것은 썩게 한다, 부패시키는 해로운 미생물. 그다음 이롭다라는 것은요, 발효시키는 이로운 미생물. 근데 발효가 되면은

더 맛있고 건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도 해로운 게 있고 이로운 게 있는데, 이로운 거, 좋은 거는 발효를 시키는 미생물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음식이 오래되면서 썩고 냄새가 나는 이유는 해로운 미생물이 활동하기 때문인데, 발효 과정에서는 이로운 미생물들이 영향을 주어 음식을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변화시켜 주어요. 그러니까 뷔페를 하면은요, 썩고 냄새도 나고, 예, 그러는데 여기는 발효를 하면은 맛있어지고 영양가도 있어지고, 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먹는 이 발효 음식, 김치, 치즈, 요구르트는 이로운 미생물이 활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효 음식은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을 조절해 주어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자, 면역력이 무엇일까요? 띠리리띠리. 몸 밖에서 들어온 병균을 이겨내는 힘이다. 이게 바로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을 높여준다. 밖에서 이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성인병이나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대요. 이 발효 음식의 좋은 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김치나 요구르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인데요. 이 미생물의 균형을 조절해줘서 소화도 도와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고 성인병이나 암도 예방해준다. 이런 거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나라에는요, 김치 외에도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어요. 된장과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자, 김치도 발효 음식이지만, 된장, 그리고 뭐요? 청국장. 우리 친구들 좋아하나요? 이거는 뭐를 발효시킨 것이다. 그래요. 콩을 발효시킨 것이다. 예, 다른 재료와 섞여 음식의 맛과 영양가를 높여줘요. 막걸리, 막걸리. 이거는, 예, 우리 친구들, 어른들이 먹는 술의 종류죠. 근데 이 막걸리는 뭐를 발효시킨 것이냐?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술이다.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술이며. 젓갈, 네, 우리 친구들 젓갈 좋아하나요? 젓갈은요, 어패류가 뭐예요? 어패류, 뭐지? 자, 내려가 볼게요. 어류와 조개류를 이르는 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생선, 네, 물고기, 그리고 조개, 이런 것들의 살이나 알, 내장 등을 소금으로 발효시켜 독특한 맛을 내요. 그래서 오징어 젓갈, 우리 친구들 먹어봤어요, 혹시? 명란 젓갈, 이런 것들 다 어패류를 발효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콩을 발효시킨 된장 청국장, 곡식을 발효시킨 막걸리, 어패류를 발효시킨 젓갈까지, 발효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에도 발효 음식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어요. 일본의 나토는, 자,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발효 음식 뭐가 있대요? 나토가 있대요. 뭐를 발효시킨 것이다? 대두를 발효시켜 만든 것인데, 건강에 좋은 미생물이 풍부해요. 이탈리아에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요? 그래요. 바로 치즈요. 치즈도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맛과 풍미가 높아져요. 풍미가 무엇입니까? 음식의 고급스러운 맛을 풍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와인은 포도 안의 성분들이 발효되어 맛과 향이 깊어져요. 자, 프랑스에도 있습니다. 뭐요? 와인이요. 와인. 뭐를 발효시켰다? 그렇죠. 포도를 발효시켰다. 발효 음식은 전 세계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의 발효 음식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글을 통해서요, 발효 음식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은 무엇이고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소는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해로운 동물이다, 이로운 동물이다, 많은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로운 동물이죠. 불량식품은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다.

이로운 음식이다. 불량식품이에요. 불량식품은요. 그렇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다. 좋지 않은 음식이다. 라는 거예요. 2번 보겠습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몸 밖에서 들어온 병균을 이겨내는 힘, 무엇이에요? 면역력이죠. 음식의 고급스러운 맛, 무엇이었죠? 그렇죠. 풍미였습니다. 풍미. 모르면 어떻게 해라. 그렇죠. 찾아봐라. 자, 우리 면역력 어디 나와 있었어요? 여기에서 김치나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을 조절해 주어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성인병이나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대요. 여기에서 면역력 나와 있었죠. 자, 풍미는요. 이탈리아의 치즈도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맛과 풍미가 높아져요.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독해 문제 1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넣으세요. 이 글은 발효의 뜻, 무엇의 종류와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 무엇의 종류가 나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면 항상 글을 찾아보라고 했죠. 발효 음식이 무엇이냐, 그리고 발효 음식이 어떤 영향을 주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발효 음식은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하고 뭐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발효 음식을 쓰면 되겠구나. 발효 음식의 종류와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음식의 이름과 그 음식의 재료를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그랬죠? 청국장, 젓갈, 와인이 나왔는데요. 어떤 거를 발효시킨 걸까요? 네, 우리 친구들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치 외에도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어요. 된장과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드는데, 자, 된장과 청국장, 콩. 콩콩콩콩콩콩콩. 다른 재료와 섞여 음식의 맛과 영양가를 높여요. 막걸리는 곡식을 발효시켜 만든 전통술이며, 자, 막걸리는, 여기 없네요. 막걸리는 곡식이다. 젓갈은 어패류의 산이나 알, 내장 등을 소금으로 발효시켜 독특한 맛을 내요. 자, 여기 젓갈, 어패류. 우리 어패류 아까 뭐였죠? 물고기, 조개류를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와인은요, 와인은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프랑스의 와인은 포도 안에 성분들이 발효되어 맛과 향이 깊어져요. 아, 포도다. 드리리리리.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연결해 주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산균이 하는 일을 두 가지 고르세요. 그랬어요. 유산균이 하는 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유산균 한번 찾아보세요. 유산균, 바로 여기 나와 있었어요. 발효 음식은 우리 몸에도 좋은 영향을 준답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네, 우리 친구들 동그라미 하세요. 유산균은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균형을 조절해 주어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성인병이나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대요. 자, 그럼 면역력을 높여준다. 맞나요? 맞습니다. 근육을 만들어준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없어요. 성인병에 걸리게 해준다. 걸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성인병이나 암을 예방하게 해준다고 했죠. 아니에요. 소화가 잘 되게 해준다. 소화 잘 되게 해준다는 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1번, 5번 다 했다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이의 모습이 다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오이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썩어 있어요. 세상에, 먹을 수가 없겠네요. 근데 나를 보니까요, 피클로 아주 맛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같은 오이도요, 달라요. 이건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간은 발효가 되었고 나는 썩었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미생물도 해로운 게 있고 이로운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로운 거는 부패시키고 이로운 것은 발효를 시킨다고 했죠. 지금 얘는요, 썩은 거예요. 부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가 썩었고, 나가 발효가 된 거예요. 바뀌었죠. 가는 유산균이 생겼고, 나는 유산균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나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좋은 이로운 미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산균이 생겼다, 유산균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간은 해로운 미생물, 나는 이로운 미생물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 오이더라도 어떤 미생물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맛있는 피클이 될 수도 있고, 다 버려야 되는 썩은 이 오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발효란 음식이 오래되면서 작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이 작은 미생물들은 음식을 부패시키는 해로운 종류와 음식을 발효시켜 더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로운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었죠. 다 찾았나요? 맞아. 그랬어. 하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이제 음식이 오래되면서 썩고 냄새가 나는 이유가요. 이 해로운 미생물이 활동하기 때문이고요. 또 발효 과정에서 이 이로운 미생물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음식을 더 맛있고 영양가 있게 변화시켜 주어요. 그래서 맛있는 피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글의 구절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음식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발효의 뜻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음식이 오래되면서 작은 뭐가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작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 나와 있죠? 김치, 된장, 청국장, 또뭐 나왔어요? 그렇죠. 막걸리 나와 있었죠. 또 젓갈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다른 나라의 발효 음식이 나와 있죠? 일본은요, 나토였고요. 어떤 나라의 발효 음식? 그렇죠.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치즈였어요. 이탈리아. 이탈. 리. 아. 프랑스가 와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하니까요. 글의 구조가 아주 잘 파악이 되고요. 글의 내용들 더 쏙쏙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기억도 훨씬 더잘 된답니다. 그럼 이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우리 친구들 발효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발효 음식 중에서 된장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된장 좋아하나요? 된장찌개도 먹고요. 된장 이게 찍어가지고 고추도 이렇게 선생님 찍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 친구들 된장 맛있어요 하는 친구들 있고 된장 별로예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글을 읽어보면은 좀더 친한 느낌이 들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재 84쪽에 있는 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된장을 만들어요. 감자와 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따끈하고 구수한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된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발효 음식 중 하나로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좋아요. 자, 맛있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미생물이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지요. 아, 이 된장이 안에 미생물, 이로운 미생물 있죠? 유익한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소화도 도와주고 장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소화가 잘안 된다 하면은 된장을 먹으면 되겠네요. 또 된장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미네랄이 뭐예요? 미네랄, 칼슘이나 나트륨과 같이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광물성의 물질, 칼슘, 나트륨 이런 말은 좀 들어봤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대요. 이게 풍부해서 영양도 좋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아, 여기 보니까 된장 좋구나. 이 된장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요즘에는 마트에 가서 손쉽게 된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된장 마트에 가면 바로 딱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부터 된장이 마트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아요. 먼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콩을 깨끗이 씻고, 자, 콩을 씻고.

해서요. 대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물에 불려요. 물에 불려요. 불려요는 뭐예요? 물에 적게 해서 부피를 커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 콩을 물에 넣어가지고 8시간, 12시간 이렇게 놔두면 콩이 이제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에 넣어서 불립니다. 그 다음에는 불린 콩을 끓는 물에 한두 시간 넣고 삶아요. 삶아요. 콩을 삶아요. 이렇게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빻아요. 네, 우리 친구들, 절구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에 이제 콩 넣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 빻아요. 빻아요. 네, 빻아요. 빻은 콩을 잘 뭉쳐서 사각형 형태의 메주로 만들고, 자, 이렇게 빻은 거를 잘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든 게 바로 메주예요, 메주. 메주로 만들어요. 잘 뭉쳐서 메주로 만들어요. 이 만든 메주를 햇볕에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건조시켜요. 햇볕에 이렇게 잘좀 말려요. 이때는 메주를 지푸로 감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놓아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건조를 시킨다. 집회는 미생물이 많아서 메주가 발효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요. 아, 이렇게 집 있죠. 우리 지푸라기, 마른 풀 같은 것들.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걸어 놓으면 그 집이 그냥 걸어 놓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발효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콩 씻어요. 그 다음에 그 콩을 물에 넣어서 불려요. 그리고 그걸 물에 삶아요. 삶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절구에 넣고 빻아요. 그래서 그걸 잘 뭉쳐가지고 사각형 형태로 만든 게 메주인데 그 메주를 지푸로 묶어가지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딱 걸어가지고 건조를 시킵니다. 자, 잘 숙성된 메주는 숙성이 뭐예요? 숙성.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되어 잘 익은 이겁니다. 발효되어서 잘 익은 거를 숙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잘 숙성된 메주는 깨끗하게 닦아서 소독한 항아리에 넣고, 자, 이제 메주를 항아리에 넣어요. 소금물과 숯, 고추 등을 넣어서 된장을 만들어요. 아까 우리가 잘 말린, 이 메주를요. 여기 항아리에다가 딱 넣고요. 여기에 소금, 물, 그 다음에 뭐 넣어요? 또 숯도 넣는데요. 숯 그리고 고추 이거를 넣어가지고 그 된장을 만든대요. 이때 소금물의 농도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농도라는 것은 얼마나 진하고 연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어가지고 소금물을 만들었느냐 이건데 이 농도를 잘 조절을 해야 이 된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후 항아리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면 약 2, 3개월 동안 숙성돼요. 숙성이 완료되면 된장을 건져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2, 3개월 동안 숙성이 되면 요게 바로 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된장은 약 5개월 이상 지났을 때의 최고의 맛을 낼수 있답니다. 한 5개월 있다가 먹으면 아주 맛있다고 해요.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된장이 만들어지는 거였군요. 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만든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광물성의 물질 무엇이었죠? 그래요, 미네랄이었습니다. 미네랄, 미네랄. 자, 그 다음, 효소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발효되어 잘 익은 거 무엇이었죠? 그렇죠, 숙성.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적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있나?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뭘 하라고요? 그를 찾아보라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여기 부분이 있었죠. 자, 그다음 숙성은요. 잘 숙성된 메주는 깨끗하게 닦아서 소독한 항아리에 넣고 이렇게 나와 있었죠. 네. 그다음 2번 볼게요. 밑줄 친 낱말이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불려요 있거든요. 불려요. 이거 뜻이 물에 적게 해서 부피를 커지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을 가진 이 낱말도 있는 거예요. 볼게요. 그는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영웅으로 불린다. 미역국을 끓일 땐 미역을 물에 불려서 요리한다.
그러니까 물에 적게 해가지고 부피를 커지게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쵸? 2번이에요. 얘가 이제 같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는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영웅으로 불린다.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불러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읽어보면은요,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풀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독해 문제로 가볼게요. 독해 문제 1번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된장을 만드는 방법, 된장찌개를 만드는 방법, 좋은 된장을 고르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래요. 된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그랬어요. 가나다라마. 네,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글이 있으니까요. 글을 보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먼저 콩을 깨끗이 씻고 대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물에 불려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콩을 불린다. 이게 제일 먼저예요. 콩을 불린다. 불려요. 그 다음에는 불린 콩을 끓는 물에 한두 시간 정도 삶아요. 자, 콩을 삶는다. 삶는다. 삶아야 돼요. 자, 이렇게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빻아요. 자, 빻아요. 여기 있죠? 빻아요. 콩을 빻는다. 빻아요. 빻은 콩을 잘 뭉쳐서 사각형 형태의 메주로 만들고, 자, 메주로 만든다. 메주로 만든다. 자, 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만든 메주를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건조를 시키고, 이때 이제 이 지푸로 감싸가지고 잘 걸어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메주를요, 항아리에 넣고요, 소금물과 숯, 고추 등을 넣어서 된장을 만들어요.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을 넣어 숙성시킨다. 맛까지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 다, 나, 라, 마. 이 순서대로 된장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된장 만들 수 있겠는데요. 마트 가서 안사 먹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3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설명한 메주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자, 1번, 2번, 3번. 무엇일까요? 먼저 2번은 뭐예요? 이게 바로 콩입니다. 그리고 3번. 이게, 그래요. 메주예요. 네모난 모양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푸로 건조를 시킨다고 했어요.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 3, 여기 1번은 뭐예요? 그쵸, 이거. 된장이에요. 된장. 된장. 메주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지문을 찾아보라고요. 메주가 여기 나오죠. 어떻게 해요? 빻은 콩을 잘 뭉쳐서 사각형 형태의 메주로 만들고, 아, 사각형 형태구나. 그러면, 아,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지폐, 이제 지푸로 감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놓아요. 아이고, 감싸서 걸어 놓았구나. 이게 메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점심을 먹고 체해서 병원에 간 건이에게 의사 선생님께서 밥과 된장국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된장국을 먹으라고 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된장은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된장은 모든 병을 낫게 해주기 때문에, 왜요? 나와 있잖아요. 우리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미생물이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 된장이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된장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잘 풀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글의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된장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된장의 효능이 나와 있었고요. 된장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엇을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방금도 봤죠?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 다음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자, 이제 된장을 만드는 과정은요. 먼저 씻은 콩을 물에 불려요. 그리고 불린 콩을 삶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빻아요. 빻는다. 빻는다. 그리고 빻은 콩을 메주로 만들고요. 메주를 잘 말립니다. 그리고 무엇에 메주와 소금물을 넣고 숙성시켜요? 저 항아리에 메주와 소금물을 넣고 숙성시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요. 두 번째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글, 두 번째 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었네요. 자,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 중에서 된장에 대해서 두 번째 글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된장의 효능은요, 소화를 돕고 장도 튼튼하게 해주고요, 면역력도 강화시켜 줍니다. 된장을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오래된 과정, 이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한테 오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맛있는 발효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 글들을 읽어보면서 선생님도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미생물은요, 아, 이런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구나. 이런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은 발효가 되고, 이 발효가 되면은 이 발효 음식들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먹는 김치, 된장, 치즈, 이런 것들이 다 발효 음식이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 새로운 배경 지식을 알게 되고, 또 독해력을 쑥쑥 올리게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0: 짙은 어둠이 내린 바다 위로 어선들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동해 가장 깊은 곳에 산다는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1: 오늘도 홍대 잡으러 간다고요.
2: 홍대 잡으러. 네.
0: 수심 1100m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홍대잡이. 만선의 기대를 안고 깊은 바다로 그물을 흘려보내면 온몸을 붉은 빛으로 물들인 홍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캄캄한 새벽이 시작해 한낮까지 이어지는 힘든 작업. 하지만 금을 가득 올라오는 홍계를 만나면 부자가 된 기분이랍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길목. 살이 꽉 찬 홍계는 어부들에게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죠.
1: 홍계잡이가 내 직업이고 내 삶의 우구라고 봐야죠.
0: 바다에 인생을 걸고 홍계잡이로 희망을 찾는 주문진 뱃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강원도 강릉. 350여 척의 어선이 오가는 주문진항은 동해안의 주요 어항이자 강릉의 대표 항구이기도 합니다. 사시사철 바다에 기대어 사는 뱃사람들의 활기가 넘치는 곳이기도 하죠.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수심이 깊은 주문진 앞바다는 풍요로운 먹거리들을 내어놓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 싱싱한 해산물을 사고 파는 수산시장이 발달했습니다. 매일 갓 잡아온 해산물들이 거래된다는 어민수산시장. 이름 그대로 어민들이 주문진 앞바다에서 잡아온 수산물들을 직접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3: 여기는 어민시장이라 말 그대로 선주들이 직접 잡아오고 그다음에 또 어민들 직접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직접 잡아오시는 그런 곳으로 팔고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선도라든지 그다음에 맛이라든지 아무래도 양식과 자연산의 차이점이 좀 있죠.
1: 동해 바다가 내어놓는 다양한 먹거리 중에서도 주문진 사람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는 해산물, 붉은 빛깔의 홍게입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이맘때 살이 꽉 찬 홍게를 찾는 이가 많답니다.
2: 지금 시계 제철은 홍게죠. 주문진의 홍게.
3: 홍게?
2: 예.
3: 아, 홍게가 지금 제철이에요?
2: 예, 그렇죠. 단풍 물들을 때 이 홍게도 한참 많이 나오죠.
1: 해가 저문 후 짙은 어둠에 잠긴 주문진 항. 새벽 2시가 넘어서면 항구가 분주해집니다. 홍게잡이를 나가기 위해서인데요.
4: 안녕하세요, 선장님.
5: 예, 안녕하세요.
4: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배 나가기 괜찮은가요?
5: 네, 날씨 좋아요. 네.
1: 주문진 항에서 출발하는 10여 척의 홍게잡이 어선들. 비슷한 물때에 조업을 하기 때문에 출항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새벽 3시. 어둠을 뚫고 바다로 나가는 배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홍게 어장을 찾아 캄캄한 바다 위를 달리는데요.
5: 한 시간 정도 잡은 거예요. 아, 도착하면 이제 우리 어망을 찾아가지고 뒤쪽을 찾아가서 양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4: 부표는 어떻게 찾아가는데?
5: 아, 부표는 여기 집이 불타야 있으니까 대충 가가지고 장소에 가서 이제 육안으로 찾는 거.
4: 육안으로 불을 찾는다고요?
5: 오전에 켜가지고 불을 이렇게 밝히고.
4: 맞으러 안 가. 녹색점 들고 선장님 부표인 거예요?
5: 예, 그걸 다 품어야 난 거예요. 이게 장구거든요. 그 장구에 이제 오늘은 뭘 땡기냐면 오늘은 이제 16분을 땡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월 2일 날 난 거거든요. 네. 10월 2일 날 그리고 16분을 땡길 겁니다.
1: 한 달 전 미리 쳐둔 그물을 찾아가는 길. 한 시간 열을 달려 어장 부근에 도착하자 선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뭔가를 찾는 듯한 선원들.
4: 선장님 도착했어요?
5: 예, 이제 제비만 찾을 거예요.
1: 홍게잡이는 미리 쳐둔 그물을 찾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어둠 속에서 그물과 연결된 부표를 찾아야 하는데요. 한 어장에도 여러 개의 그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정확하게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발견한 부표를 확인하는 선원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6: 십몇 번인가 왔는데.
5: 그러니까 번호를 써놓으라고. 번호를
6: 땡겨가지고 이거 다 지워졌다.
5: 아니 그래, 지워지면 또 땡겨가지고 번호를 물어서 써놔야 된다고 말이야.
6: 써놨는데 지워졌다.
5: 한 달 만에 지워지나고 번호가 지워져갖고 이 그건지 몰라서 그래. 다른 거 한번 찾아봐.
1: 바람과 파도 때문에 표시해둔 숫자가 지워져버린 모양입니다. 일정한 시기를 두고 끌어올려야 하는 홍게 그물. 투망 위치와 시기에 따라 조업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엔 제대로 찾은 모양입니다. 재빨리 부표를 끌어올리는 선원들. 그물을 찾았으니 이제 끌어올릴 차례. 부표에 묶여있던 줄을 양망계에 연결해 당기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0: 어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신기라 그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건물 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건물까지 부표까지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줄이에요. 거기 이제 지금 당기면 아직 건물이 올라오겠죠. 지금 여기 수심이 1070, 한 11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줄 한 100m 해가지고 1200m 늘려놔요.
1: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 홍게는 자망을 이용한 조업을 합니다. 직사각형의 긴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깔아두고 그물코에 개가 걸리길 기다리는 방법이죠. 항구를 떠나온 지 2시간. 그물에 연결된 줄을 당기기 위해 김수진 선장까지 나섰습니다. 긴 밧줄에 그물을 고정시킬 축까지 달려 있어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요.
0: 이거는 뭐냐면은 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물 내 맞게 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고 물이 가면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앵커 역할을 하는 거죠. 앵커.
1: 홍게를 잡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 1100m 수심 깊은 곳에서 그물을 올려야 하다 보니 줄을 당기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0: 이걸 당겨야 이제 그물이 나와서 올라와요.
2: 여기 꽤 오랫동안 줄만 나오는데 네,
0: 한 40분가량 당길 거예요. 물기는 제일 처음에 당기는 거는 짐을 덜 받잖아요. 그래서 가는 걸 쓰고 부피 때문에 가는 걸 쓰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굵 밑으로 내려갈수록 굵은 거 쓰는 거는 그 이유는 이제 자꾸 무거워지니까 장력이 무거워지니까 굵은 거 쓰는 거예요. 잠깐 신기가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1: 수심에 따라 수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굵기의 줄을 사용하는데요. 줄을 천천히 당기는 것도 긴 줄이 엉키거나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줄을 모두 당긴 후 올라온 그물 1000m 이상 깊은 바다에 있던 홍게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법 실한 크기의 녀석들이 올라왔네요. 쉼 없이 올라오는 홍게에 선원들도 바빠집니다. 그물에 걸린 홍게를 재빨리 떼어내는데요. 홍게를 뗄 때도 나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칫 상처가 나거나 다리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수심 400m에서 2000m의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홍게는 대개와는 달리 등과 배까지 온통 붉은 빛을 띠는데요. 그런데 그물에 걸린 홍게를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3: 아까 그 바다에 버리는 거는 왜 버리시는 거예요?
4: 안놈.
3: 네?
4: 안놈.
3: 암놈? 네. 암놈은 왜 버리시면 돼요?
4: 새끼를 낳아야지, 새끼.
3: 아, 알 때문에.
1: 알을 품고 있는 암개는 돌려보내주는데요. 아. 바다로 던져주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다음 해 산란을 한답니다.
0: 이게 순놈이고, 요 이제 배꼽이 작잖아요. 그리고 길쭉하고, 요거는 빵처럼 동그라하잖아요.
5: 아, 암놈은 법으로 네. 못 잡게 돼 있어요. 아... 그 이유는 종족 번식을 위해서 네. 다 놔주는 겁니다. 방생하는 거죠.
3: 아, 방생하는 걸로? 네.
1: 어적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진 규칙인 셈이죠. 조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시간째.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얼

0: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7월과 8월 금어기가 끝난 후 찬바람 부는 가을 다시 시작된 홍계자리. 한때 대기에게 밀려 2인자 취급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찾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1: 영양분이 많은 곳에 들어가면은 여름 겨울이고 비가 대가 덥고, 영양분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은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냥 대가 안 좋은 거예요.
2: 홍계자리는 살살 먹는 음식이군요.
1: 예, 예. 40일간만 금어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0: 금어기를 제외하고 사시사철 잡이가 가능하지만 조업량은 몇 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잘 올라오던 그물이 멈췄습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걸렸는데요.
1: 여기 이제 다른 배가 잊어먹은 거예요. 잊어먹었는데 그물이 채 올라왔잖아요.
3: 아, 그 다른 배 거예요?
1: 예, 예.
3: 그 왜 같이 올라온 거예요?
1: 아, 이거 이제 잊어먹었으니까. 이거 터졌잖아요, 이 줄이. 터진 게 아니고, 이거 막 끊어내버렸네요. 이거 이제 끊었어요. 버린 건데, 이게 올라온 거예요.
3: 아, 다른 배에서 쓰던 게 올라온 거예요?
1: 예, 예.
3: 아.
0: 잠깐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닌 모양입니다.
1: 개 고르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3: 아,
1: 속도가
3: 예.
1: 좋은 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개가 이렇게 네 마리가 있잖아요. 제 상품이 요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요 몸살을 눌려보면 가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슴살을 눌려보면 안 들어가요. 여기 제일 A급이고 여기에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3: 예.
1: 비슷한데 요걸 몸살을 눌려보면은 쏙 조금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B급. B급. 요거는 눌려보면 아예 안 들어가요. 꼭 눌러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A급. 뭐 쑥쑥 들어가죠. 여기 물이 뽀짝뽀짝 나오잖아요.
3: 네.
1: 여기 이제 물개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C급. 소비자들은 보통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네. 이렇게 들어보고 무게를 측정해요.
3: 네.
1: 근데 무겁다고 좋은데 좋다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에요. 물을 많이 먹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무게를 따지지 말고 요 가슴살을 눌려서 찾아봐야 돼요. 요 가슴살을 이렇게 눌려가지고.
0: 기억해두면 좋을 꿀팁이네요. 바다 깊은 곳에 내려졌던 그물이 다 올라왔습니다. 홍계자리 조업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기대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바다가 허락한 만큼 손에 쥐는 것이 뱃사람들의 숙명이겠죠. 밧줄 정리까지 하고 나면 양망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1: 가파사님도 안녕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1: 아, 커피. 오늘 힘들었지?
4: 네. 재밌어.
1: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5: 아, 저도요?
1: 예. 같이 받아 고생하셨는데
5: 네.
1: 한잔하시네요. 일단 받아보세요.
0: 따끈한 커피와 함께 휴식을 즐깁니다.
1: 쓰레기 종량 봉투 여기에 해가지고 이거 다 버려갖고 차면은 버리고 합니다. 이 어민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0: 바다를 위해 꼭 지키는 철칙이랍니다. 잠깐의 휴식이 끝난 후 바다 위 부표를 챙기는 선원들. 지워졌던 숫자를 써놨는데요.
3: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건가요?
1: 아니요, 아니요. 그물 또 저기 실려있는 거 투망을 해야 돼요.
3: 아, 투망을 또 하신다고요?
1: 예, 예. 오늘은 양이 없으니까 제자리를 못 놓고 조금 이동해가지고 또 있을 만한데.
3: 아.
1: 어떤 나이지.
3: 이거 투망을 하면 또 언제 또 가지러 와요?
1: 30일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바다에 27들이 깔려있는데, 한 들 뺐으니까 26들이 깔려있네요. 그럼 이제 한 달 사이에 조업을 셋째째 유일한 공식 못 나오고, 아, 이제 주의보가 한두 번 내리면 못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빼면 30일 만에 땡긴다고 봐야지. 오늘 투망하면.

0: 그물을 내릴 어장으로 이동을 하면 가장 굵은 줄을 던지면서 투망이 시작됩니다. 투망은 선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위험한 작업. 빠르게 쏟아지는 그물에 발이 묶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때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물이 바닥까지 닿을 수 있도록 투망 속도를 더해줍니다.
1: 투망할 때 한 사람이 이제 지켜봐요. 물이 어깨 들어가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못하면은 물에 채가지고 다리 같은 게 채서 딸려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아. 위험하죠. 혼자 다니는 배들이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2: 아, 이게 투망이 그러면 배가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2: 아, 움직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1: 네, 네.
2: 아.
0: 한 번 투망하면 그물을 한 달 동안 심해 바닥에 깔아둔 채 홍게가 걸리길 기다렸다 잡는 자망조. 약 3,00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 다 내려지게 되면 부표로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투망은 마무리됩니다. 한 번의 양망과 투망 작업을 끝낸 후 다시 항구로 돌아가는 길.
1: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틀에 20이랑 뭐 25달 이래가지고 한 많이 못 때도 20일, 좀 빨리 땡기면 15일 이렇게 땡겼거든요.
2: 예.
1: 요새는 배가 거의 없어. 없어갖고 물도 40 딱 해갖고 보통 한 달씩 못 해요.
2: 그 다음 달에 그러면 이거 많이 잡힐까요, 여기?
1: 글쎄, 그거는 뭐 바다가 하는 일이니까 운명에 맡겨야 되겠죠.
0: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어획량은 아쉽지만 다음을 기대하며 항구로 돌아갑니다. 조업을 끝낸 배들이 들어서면 구둣가에서 기다리던 이들도 분주해집니다. 새벽부터 잡아올린 홍게.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하기 위해 서둘러 시장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어획량. 예상했었지만 착잡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1: 오늘은 영 못 잡았어요. 평일보다 5분 전 1도 못 잡았어요.
2: 어떻게요? 이렇게 못 잡아서?
1: 어쩔 수 없죠. 오늘 만큼만 먹으라고 내준 거예요.
2: 내일은 잘 될까요?
1: 희망을 걸어봐야지.
0: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바다. 내일이란 희망의 기대를 걸고 마음을 달래봅니다. 루트로 올려진 홍게는 위판을 거치지 않고 인근 시장으로 향하는데요.
2: 아니 여기 가게가 이게 왜 어시장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왜 이쪽으로?
3: 아 여기는 이제 어민들이 직접 잡아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예요.
0: 주문진항에서 출발하는 어선들이 동해 바다에서 낚아올린 해산물들만 직접 판매하는 수산시장. 어민이 잡아 직접 판매까지 하니 신선한 바다 먹거리를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는데요. 김수진 선장이 잡아올린 홍게도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2: 개 분류하는데 뭐 기준 같은 게 있어요?
3: 기준이 있죠.
2: 뭐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예요?
3: 일단 작은 거. 뭐 못 쓰는 거는 일단 여기다가 빼야 되고.
2: 못 쓰는 것도 있어요?
3: 그럼. 살이 너무 없는 거.
2: 못 쓰는 거는 좀 버려요?
4: 이게 걔가 좋아 보여도 눌러보면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몸통에 살이 없어요.
3: 다리살은 네. 많아. 그래서 요거를 다리만 잘라가지고 다리만 따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2: 아, 그래요?
0: 아버지가 잡고 어머니가 판매하라는 홍게. 아들 대명 씨도 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2: 아버님 일을 그러면 하신 생각이신 거예요? 그죠?
3: 배워야 되긴 하는데. 네.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까. 그게 저도 피하게 되네요. 고생하신 걸 보고 살았으니까. 아. 그렇다고 뭐,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2: 아버님은 같이 하시길 원하세요, 그냥?
3: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해주길 바라시죠.
0: 매일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고민이 깊어진다는데요.
2: 아버님이랑 이렇게 배를 같이 타보신 적은 있으세요?
3: 옛날에 타봤어요. 잠깐 타봤는데 이것도 나가면 안 되는데. 요즘 멀미도 심해요.
2: 멀미가 심하다고요?
3: 네, 멀미도 심한데 힘들더라고요.
2: 아, 멀미가 너무 심해서 힘드시는 거구나.
3: 이제 또 그렇게 나오면 또 난리 나겠는데. 멀미 심해서 못한다고 또.
0: 아. 아내와 아들이 홍게 송지를 하는 사이 정박한 배로 돌아온 김수진 선장. 팔지 못하는 홍게를 챙겨왔습니다.
1: 요거는 게를 이렇게 눌려보면 쑥쑥 들어가잖아. 여기가 이제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르면은 속에 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발려가지고 이제 볶을 거예요. 내가 불에다가.
4: 이 장으로 뭐 하시려고요?
1: 아, 장을 이제 소스 만들 거예요.
4: 소스를 만들 거죠?
1: 네. 이거 먹어보면 환장합니다. 이게 저기 게집에 가면은 게장 비벼 나오죠?
4: 네.
1: 그건 게 조금 들어갑니다, 장이. 이게 해놓으면 오리장 장만 가지고 해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0: 고소하고 진한 게장입니다.
1: 게 다리를 삶아가지고 손님들인데 시식할 때 이걸 찍어서 게 다리 살하고 같이 맛보여 드릴 거예요. 시식, 게 살하고 드는 게 아니고 시식.
0: 홍게의 진한 맛을 알려주고 싶어 종종 손님들에게 시식을 권하는데요. 그때마다 반응도 좋답니다.
1: 내 내장을 추출해가지고 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5: 이게 홍게하고 대게하고 뭐가 다릅니까?
1: 홍게는 향이 진한 맛에 가깝고요. 대게는 담백한 맛에 가깝고. 아, 맛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5: 홍게 철이?
1: 네, 철입니다. 365일 철이에요. 어디서 잡았냐에 따라서 이제 개가 좋고 나쁘고 하는 거예요.
0: 대게에 밀려 2인자로 불리지만 맛만큼은 빠지지 않습니다.
6: 훨씬 고소하고 그냥 먹을 때보다 더 맛이 두 배가 되는 느낌? 네,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른 일체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내장인 것 같은데 내장 맛 자체가 그냥 밥을 밀면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뭐 다른 볶음에다가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냥 아무 소스로 써도 됐을 것 같아요.
0: 남편이 홍게를 잡아오면 손질해 판매하는 건 아내의 몫이었다는데요.
7: 아빠가 잡고 엄마가 팔고 아들은 도와주고.
2: 언제부터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하셨는데요?
7: 20년 넘었지. 30년 안 넘지. 작업은 30년 넘어도 장사는 30년이 안 넘지.
8: 30년
7: 가까이 되지.
1: 그 전에도 이제 배를 탔죠. 배를 타고 뭐 다 강어도 잡고 새우도 잡고 뭐 통발하면서 새우도 잡고 뭐 다 여러 가지 했어요. 이제 어선 오버. 그러다가 이제 개를 잡기 시작해갖고 개만 계속 지금까지 개만 잡는 거예요. 가업이라고 봐야죠. 가업. 아버지가 이제 배를 다 뗐으니까 나도 이제 덩달아 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렸을 때 보고 뭐 듣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7: 이런 거는 좀 작아도 다리 떨어지고 이랬는데 라면 끓이면 돼요, 이런 거는.
0: 거부의 아내로 살아온 40년

0: 재원.
1: 어, 많이 드렸어.
2: 남편분 뱃사람인 줄 알고 결혼하신 거예요?
1: 모르고 했죠. 왜? 알면 안 하지.
2: 왜 안 해요?
1: 주문진 사람들은 엄마 아빠들이 배 타는 사람을 별로 선호 안 해요. 배 탄다 그러면 시집 안 준다 그랬어. 시집 안 보내. 모르니까 갔지.
0: 피하고 싶었던 남편간 1순위가 뱃사람이었지만 결국 어부의 아내가 됐는데요. 부부의 연을 맺은 지 40년. 홍기잡이를 위해 바다로 나서는 남편이 늘 걱정입니다.
2: 그 새벽마다 이렇게 남편분은 항상 멀리 나가시는데 어때요?
1: 걱정스럽죠. 걱정스럽지. 파도 치고 이런 날은 더 걱정스럽고 들어와야 안심이 되고.
2: 지금도 걱정?
1: 어, 지금은 들어왔으니까 괜찮고.
2: 아, 요새 예전에?
1: 어, 그렇죠. 그거 계속 그렇죠. 배 하는 모든 부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지. 배가 들어와야지 안심을 하는 거지.
0: 뱃사람들에게도 어시장 사람들에게도 효자 노릇 톡톡히 했다는 홍기. 바닷가 사람들에게 홍기의 음식이라 하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죠. 짭조름하고 달큰한 홍기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 홍기찜입니다.
3: 바닷물에 개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바닷물이 짜잖아요. 야가미를 찔러가지고 이제 바닷물을 좀 빼줘갖고 물로 이제 세척을 해서 이제 찐 게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0: 수심 깊은 곳에 살면서 수압을 견디기 위해 몸에 많은 물을 채운다는 홍기에는 짠물을 빼낸 후 찜기에 넣어주는데요.
3: 이제 이 상태로 찜기로 25분 동안 게를 쪄주면은 게가 참 맛있게 잘 익으면서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0: 뜨거운 수증기로 익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찬미가 많아진다는 또 다른 음식. 구수하고 얼큰한 홍게탕입니다. 된장 육수에 홍게와 채소를 넣어 끓여내면 홍게탕이 완성되는데요. 갑각류 중에서도 키토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홍게는 특히 찜으로 먹을 때 특유의 짭조름하고 단맛을 더 잘 느낄 수 있답니다.
2: 요새 가면 철인가 봐요, 홍게?
4: 예, 홍게는 요새 철이에요.
2: 그럼 지금 오면 딱 먹기 좋은 거예요?
4: 네, 지금 오면 제철에 아주 딱 먹을 수 있어요.
0: 싱싱한 홍게를 그대로 쪄낸 홍게찜입니다.
5: 당근에는 이게 아주 게가 아주 전문이잖아요. 이봐요. 알이 이렇게 빠지면은 아주 게가 잘 익고 잘 나와요.
6: 봐봐요. 이렇게 나오다니.
7: 달다. 게에서는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잘 쪄주고 이러니까 비린내가 안 나고. 살도 단단하고 맛있어요.
0: 성큼 다가온 추위를 가시게 해줄 구수하고 뜨끈한 홍게탕. 바닷가 아랍들이 된장 풀어 끓여내던 것이 이제 손님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됐습니다.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갔던 배들이 모두 항구로 돌아오는 늦은 오후. 무트로 돌아오고 나서도 어부들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조업을 위한 채비를 갖춰놔야 하기 때문이죠. 바다 아래에서 그물을 고정해주던 무거운 추를 내리고 홍게를 걸어 올렸던 그물도 손질이 필요합니다. 3,000m에 달하는 그물을 무트로 빼내는데요.
8: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6: 국물을 따가지고 다시 면

0: 하려고요.
1: 아, 그물을 다시 다시 낸다고요? 이제, 예. 왜요?
0: 이게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귀가 잘 안 걸어요.
2: 한 달 동안 깊은 바다 아래 설치됐던 그물은 오래된 망을 떼어내고 새 망을 달아주는 작업을 해주는데요.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 무트로 빼내는 데만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작업. 다음 투망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일이기에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하고 있답니다.
0: 이제 주의보 내려가지고 조업 안 되는 날은 이렇게 이제 뒷일 하고 이제 망자 같은 거 이제 수선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소일거리 하면서 보내고 그렇습니다.
2: 바다 위를 누비며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40여 년. 점차 어획량도 줄고 홍게잡이 배를 타려는 사람도 줄어들면서 힘든 일도 많아졌다는데요.
0: 그날 나가서 만선하면 아무래도 못 잤을 때보다는 기분이 좋죠. 아, 뿌듯하죠. 근데 요즘은 만선이 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만선 이르면은 한 달에 한 뭐 10번 못 하던 달에는 한 대여섯 번은 만선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만선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자원이 고갈했다는 얘기예요.
2: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 늘 단단히 채비를 갖춥니다. 그물 정리를 끝낸 후 다시 배로 돌아온 김수진 선장. 홍게를 손질 중인데요. 툭툭 자른 다리를 냄비에 넣습니다.
3: 지금 게 라면 끓이려고.
4: 아, 라면을?
3: 예예. 예.
4: 자주 이렇게 드세요?
3: 예, 가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주 못 해먹고 가끔 한 번씩 먹어요.
4: 배 안에서 드시면 어때요?
3: 한 번 더 나겠죠. 게는 장이 들어가면
2: 다리에 내장까지 진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뱃사람들의 별미 홍게라면입니다. 홍게잡이에 그물 손질까지 고생한 선원들을 위한 만찬.
3: 자파 이거 봐. 고맙습니다.
2: 바쁘게 조업을 하다 보면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일쑤인데요.
5: 홍게라면 맛 어때요?
6: 맛있어요.
5: 네? 맛있어요? 네.
4: 홍게잡이 하시고 하면 식사하실 시간도 잘 없으시겠어요?
3: 예, 네, 바빠서요.
4: 특별히 이 직업을 그러면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3: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년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2: 매일 마주하는 바다가 좋은 그는 천생 뱃사람인 모양입니다. 지금은 잡히는 양이 많이 줄었지만 한때 주문진 항에서는 물반 홍게 반이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홍게가 많이 잡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홍게는 버릴 수 없어 먹던 식재료이기도 했는데요. 어획량이 줄어 몸값이 오른 지금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죠.

0: 팔리지 않던 홍게는 바닷가 사람들에게 요긴한 먹거리가 되어줬습니다.
1: 간장게장 담그기 전에 우리가 해감을 하고 안에 있는 피를 빼요. 자, 입을 벌리고 여기 있는 물을 다 빼줘야지 우리 게장을 담갔을 때 안 비려요. 제가 이제 속초나 아니면 동해나 이 영동권에서 가정식으로 먹는 이 음식을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먹던 이제 꽃게라든지 뭐 돌게 이런 거랑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0: 홍게에 간장을 부어 장독에 숙성시켜 먹던 게장은 홍게가 많이 잡히던 바닷가 인근 가정집에서 먹던 음식이었는데요.
1: 모든 재료가 다 담기게 꾹꾹 눌러줘야 돼요.
0: 어부의 밥상에 오르던 홍게장은 지역의 별미가 됐습니다.
1: 저희 차가댁이 동해예요, 동해. 동해다 보니까 동해에서 할머니께서 뭐 집에서 이제 간장게장이든지 양념게장 뭐 아니면 이제 숯불에 이제 홍게를 구워 드시던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제 주위 여기 강원도 올라다 보니까 뭐 강릉 분들, 속초 분들, 동해 분들 많이 만났는데 속초에서도 가정식 하고 있는 이제 동생 집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직접 보고 또 배우기도 했고.
0: 가난한 시절 요긴한 먹거리가 되어주던 홍게장, 그리고 뱃사람들의 별식이었다는 홍게구이.
2: 이제 몸통살 다리살 잘라놓고 이제 그다음에 날치알로 비벼.
0: 그 시절을 지나온 바닷가 사람들에게 옛 추억이 떠오르는 음식인데요.
2: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3: 옛날처럼 흔하게 진짜 이 홍게는 그물 옆에 털 때 지나가면 이렇게 봉다리라든가 이렇게 달아야다 이렇게 벗어주고 할 정도로 인심이 흐왔던 거에 비해 지금은 뭐 공장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지금은 귀하게 됐죠. 우리 어렸을 때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접하기는 귀한데 그래도 시장에 가면 가장 싼 게가 홍게예요.
0: 세월이 지나며 달라진 홍게의 위상.
1: 맛이 어떠세요?
4: 어렸을 때 이거 가지고 먹는 맛이 나는데. 맛이 그렇지 그렇죠.
1: 아 맞네요. 아 예.
4: 깔끔한 맛이.
1: 예. 여기 이게 좀 더 이건 몸통살이 더 많아서 다리보다 몸통이 좀 날.
0: 한때 무당게라 불리며 무시당하던 홍게는 동해의 별미가 됐습니다. 새벽 3시. 또다시 홍게잡이 어선들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바다로 향하는 김수진 선장.
5: 아니 뭐 준비도 없이 바로 가시네요.
6: 준비는 어제 한번 다 끝내놨어요.
5: 아 미리 다?
6: 네, 어제 갔다 와서 오늘 작업할 거를 다 준비했다. 늘상 그렇게 합니다.
0: 날씨가 허락하는 한 바다로 출근을 하는데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깊은 바다의 홍게를 찾아 나섭니다. 표식으로 남겨둔 깃발로 부표를 찾아내고 그 아래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한 시간 동안 1200m의 줄을 끌어당기는 만만치 않은 작업. 줄을 모두 당긴 후에야 바닥에 깔린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심해 깊은 수압을 견디면서 하는 만큼 갑옷을 두른 듯 단단한 홍게. 지난 조업 때보다 크기도 올라오는 양도 많아 보이는데요.
7: 어때요, 오늘 수압량이?
8: 어제보다 조금 나아요.
7: 어제보다 나아요? 네. 오늘 많이 잡히는 거예요?
8: 많이 많이 잡은 건 아니고 조금 나왔잖아. 어제부터 좀 잡혔어요.
0: 만선은 아니지만 지난번 조업량을 만회할 만큼은 잡힌 모양입니다. 캄캄하던 바다에 해가 떠오르고 동트기 전부터 시작된 홍게 조업은 어느새 마무리가 되어가는데요.
9: 오늘 이제 다 올라와.

0: 봤어요. 신기만 가면 돼요. 오늘 작업 종료입니다.
1: 아, 작업 종료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0: 오늘 이제 투막을 안 하고, 네. 양이 없으니까 투막을 안 하고 들어갈 거예요.
1: 그냥 가신다고요?
0: 예, 예.
1: 아, 바로 들어가고.
0: 투막 안 하고 바로 기행할 거예요.
2: 늘 바다 위에서 아침을 맞는 어부의 삶. 그건 역시 운명이라 생각한답니다.
0: 형제자비가 아, 내 직업이고 내 삶의 일부라고 봐야죠. 크다고 봐야죠. 여기서 바다에서 이제 생산 나오는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다 했으니까 그 전부라고 봐야죠. 공개가
2: 깊고 큰 바다에서 희망을 걸고 그는 오늘도 동해 붉은 보석 홍계를 낚아 올립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바다 좋아합니다. 푸른 바다 보면 가슴이 꽉 차는 느낌? 근데 바다를 찾아갔는데 때마침 간조예요. 물이 빠져나간다는 갯벌을 보면 대부분 좀 아쉽죠.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에겐 찬란한 생명의 터전이 열립니다. 그 품에서 새들은 날아갈 힘을 얻습니다.
1: 지금 요 앞에 있는 그 네. 요 2개가 공머리 물개새.
0: 하루 2번 바다가 내어주는 넉넉한 밥상이죠.
2: 지금 신난 거죠?
3: 뒤에서 누워서 죽도 모르겠다.
0: 그 풍요를 찾아 떠도는 갯벌의 방랑자들을 만납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오이도 앞바다. 물이 빠지면 드넓은 생명의 무대, 갯벌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가슴 장화부터 입습니다. 이제 뭐제 옷처럼 편안합니다.
3: 오, 됐네요. 아까 조금 전만 해도 물이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1: 그렇죠.
3: 순식간에 저 밑까지 그냥 한 20m는 빠진 것 같은데요?
1: 하루에 이제 두 번 들어왔고 네. 두 번 빠지는 거죠. 6시간 물이 빠지고 6시간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 두 번.
0: 바다가 뒷걸음친 길을 따라 그 깊은 속내로 들어갑니다. 약속한 적도 없는데 머리 위론 동행이 가득합니다.
1: 저기 거물이 물개새 두 마리가 있네요, 저기.
3: 지금 요 앞에 있는 그 요 두 개가 거물머리 물개새.
0: 새들은 갯벌이 열리는 시간을 본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보이죠? 네. 거물이 물대새 부리가 아주 주황색, 질고.
0: 연미복을 차려입은 듯 차림새가 근사한 검은 머리 물대새. 갯벌 위에 신사라고도 불리우는데요.

0: 신사는 외모만 깔끔한 게 아닙니다. 개치렁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습니다.
1: 여기서도 지금 그 한 마리가 지금 머리 숙이고 절로 가고 있어요.
0: 수컷 한 마리가 짝을 찾고 있습니다.
1: 아, 저 두 마리는 쌍이 맞아진 것 같아요.
2: 네. 아, 그렇네요. 네.
0: 헛다리를 짚은 수컷. 눈치 없이 남의 커플 주변을 계속 서성입니다. 최후의 심술인가요? 애정 문제만큼은 깔끔하지 않네요.
3: 어, 갑자기 우리 뒤쪽으로. 오,
4: 개인 갈매기.
3: 아, 오, 저 뭘 잡았죠?
1: 뭐 하나 잡았는데, 뭐죠? 아이고, 제가 형.
0: 괭이 갈매기가 월척을 했습니다.
3: 오, 와, 저거
4: 굉장히
3: 큰
4: 거, 예. 무지하게 큰 건데요.
1: 와, 한 번에 삼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3: 아니, 저걸 한 번에 삼킨다고요?
0: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요.

갯벌에 물이 빠지면 바다가 품고 있던 무수히 다양한 생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를 정화하고 먹이사슬의 아랫부분을 단단히 받치는 소중한 생명들이죠. 농계 수컷 두 마리가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암컷 때문이죠.

0: 싸움에서 승리한 녀석, 미리 준비해둔 신혼집으로 암컷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녀석이 있습니다. 짧아도 너무 짧은 허니문이었네요. 우리는 점점 넓어지는 갯벌 속으로 자연과 발맞춰 걸어 들어갔습니다.
1: 어떻게 저렇게 나란히 줄 서서 저렇게 갈 수 있을까?
2: 또 뒤에 두 마리가 더 있네요.
1: 아, 또 있네요. 네. 저새는. 네.
0: 세상에,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저새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6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2: 전 세계적으로 아주 멸종위기종이고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 1급을 보호하고 있는 아주 귀한 새죠. 지구상에서도 많이 생존하지 않는 그런 새죠.
1: 아, 특이하네요.
0: 저 새는 개고랑을 따라 사냥을 합니다. 이곳에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고기들이 있다는 걸 알고

0: 야, 지금 물이 빠진 그 고래
1: 네네.
0: 정말 뭐 먹을 게 많은 모양인데요.
1: 네네네네.
0: 저새들이 지금 네 마리가 뭐
1: 정신없이,
0: 정신없는데요.
1: 네네. 아주 지금 신난 거죠, 아주.
0: 이야, 정말. 뒤에서 누가 툭툭 쳐도 모르겠다.
1: 이거 뭐야?
0: 이게 왜 그냥.
1: 이거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너무.
2: 와, 이거 실화인가요? 저새 한 마리가 우리 바로 앞에 와서 먹이를 찾습니다.
1: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이렇게 사람과 새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많아져야 되는데.
0: 맞습니다.
2: 보면서.

0: 갯벌이 열리면 사람도 이곳을 찾아옵니다.
1: 어머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뭐 캐러 오셨어요?
2: 동주 캐러 왔어요.
1: 동주?
2: 네.
1: 아.
2: 아이고! 어머머머,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세상에나 웬일이에요. 아이고! 어머!
1: 이야.
3: 어머머.
1: 아니,
2: 너무 동주. 너무 반갑습니다.
1: 예, 어머니, 동주 캐르면. 네. 저 물 빠질 때 저 앞에서부터 캐지.
2: 동주기. 해고, 여기서도 해고.
1: 아, 그래요?
2: 여러분들에서 해도 돼요.
1: 지금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 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2: 네.
1: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막 이래도 그렇죠. 그냥 친구처럼들이 있어요. 네.
2: 근데 우리가 가면 호로록 날아갔다가 또 왔다가 그리고
1: 안녕하세요.
2: 항상 보고 그래요. 아이고.
1: 아이고.
2: 아이고 반가워요. 어머니.
1: 어머니들 다 동주 캐러 오셨어? 동주 캐러 오셨어, 어머니?
2: 세상에.
1: 아, 그러셨구나.
0: 이런 걸 요새 말로 가쁜 팬미팅이라고 하나요?
1: 어머니, 보시오. 하나, 둘.
2: 아이고,
1: 아, 아우, 잘 나왔어요.
0: 갯벌에서 사람과 새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바로 곁에서 함께 일하고 욕심 없이 나눠 먹으면서 바다가 준 풍요를 누립니다.
1: 우와, 우와, 우와.
0: 아주머니들은 조개가 많은 곳을 직감으로 압니다.
1: 우와!
4: 미술사!
1: 아니, 어머님이 여기 표시해놓고 숨겨놓은 거 아니야?
4: 내가 갖다 다 숨겨놨어.
1: 참가. 아니 괜찮아요.
4: 은행이나 마찬가지요.
1: 은행이요, 은행?
4: 은행. 은철 박치기 은행. 아주 맛있어요.
0: 바다의 은행. 그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4: 그만 잡자. 너무 많이 잡으면 뭐해? 그냥 잡아가지고.
1: 와. 와 진짜 달다.
0: 검은 머리 물대새도 그 단맛을 즐깁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은 바로 지금 최선을 다해 먹고 비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홍수조절용 저수지 남동유수지. 이곳에 위치한 두 개의 인공섬으로 새들이 모여듭니다.
1: 에이,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와.
0: 자세히 보니 오른쪽 섬엔 저 새들의 둥지가 있습니다. 왼쪽 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멸종위기종 저새의 세계 최대 서식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1: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니 이 아이들이 여기 지금 뭐 공단이고 차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어디 좀 더 좋은 서식지 환경지를 옮겨서 이렇게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5: 저거는 돌섬
1: 네.
5: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우리 주거 공간으로 상업지구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의 공간을 뺏은 서식지를 뺏은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0: 사람으로 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예고도 없이 철거반이 들어와서 집을 허물고 동네조차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갯벌을 매립해버리니까 새들은 갈 데가 없죠.

0: 궁여지책으로 인공섬에서 지내는 거예요. 어딘가 좀 불안해 보이고 안쓰럽더라고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눈에, 아유, 애쓰십니다. 오늘도, 위장마 하시고 또, 아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또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하셨대. 네, 네.
1: 안락하게.
0: 오늘은 좀 저어세. 안락하게?
1: 네, 안락하게. 저어세를.
2: 왼쪽.
0: 카메라의 눈을 빌리자 둥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2: 조금 더 클로즈업 해주시면은.
0: 지금 여기 인공섬이 두 개가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하나는 조금 숲이 눈에 보기에는 조금 우거졌다. 네. 그리고 하나는 완전 민둥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새들의 사이즈가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2: 네, 새끼들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게 그 네. 원래 아까 봤던 오른쪽에 있던 섬은 오래전에 2009년도에부터 새들이 번식하기 처음에 번식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쪽 왼쪽은 최근에 새롭게 조성된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들이 매년 4월에 우리나라에 번식하기 찾아와서 네. 먼저 했던 곳에 가죠. 자리를 잡죠. 그래서 거기 자리에서 자리를 못 잡은 애들은 왼쪽으로 가게 된 거죠.
0: 그래서일까요? 오른쪽 섬의 번식이 더 빠릅니다. 대부분 꽤 자란 새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왼쪽 섬은 좀 다릅니다. 아직 포란 중이거나 갓 부화한 새끼들이 많습니다.
2: 여기는 다른 둥지에 비해서 경사면이지만 잘 만들어졌어요.
0: 와, 정말.
2: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번식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기에서 저어새를 지키는 사람들, 여기 단체들이, 10여 개 단체들이 이들의 번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0: 아, 이건 누군가가
2: 그렇죠.
0: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2: 네네, 여기서 저어새를.
0: 이 밑에 아래 지금 있는 거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2: 이제 좀 더 튼튼하게.
0: 그러니까 이제 알을 품고 있으면서.
2: 있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보수를 해요.
0: 오. 사람과 새들의 합작품이네요. 저새는 약 한 달간 포란을 합니다. 새끼가 태어난 후에도 40일 정도는 보살펴야 날 수 있게 되죠. 보통 알은 몇 개?
2: 보통 세 개 정도는.
0: 아, 여기 지금 새끼 두 마리가
2: 네.
0: 보이는데.
2: 네.
0: 세 마리 보이네.
2: 여기 두,
0: 네. 네네네네.
2: 입이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0: 네네네. 이 시기 어미와 아비는 번갈아 사냥을 하며 새끼들을 먹입니다.
2: 새끼가 입속에 어미 입속에다 이렇게
0: 네네.
2: 집어넣어서 네. 받아 이렇게 토해낸 거를 받아 먹는 거죠. 약간 그 삭힌 거라고 할까 조금 소화시킨 소화액과 섞어서 새끼들한테 먹이는 거죠.
0: 새끼 입장에서는 또 소화가 잘 되게.
2: 그렇죠. 그러니까
0: 잘 먹어야 잘 자라는 이 시기. 어미는 쉴 틈이 없습니다. 바다를 막아 만든 들판 호조벌. 모내기 전 물을 댄 논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넓적한 부리를 이름처럼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저어새. 흙탕물 속에서도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2: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저새 부리의 모형인데 저쪽 그 부리를 조금 벌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좌우로 저어요.
0: 네.
2: 이렇게 저으면은 부리, 그 저어새의 부리 끝에 네. 감각기관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끝 부리에 그 물고기가 닿으면은 그 바로 거기서 사냥이 되는 거예요.
0: 저어새 이름이 그래서 저어새예요?
2: 장어로 저어서.
0: 진짜로요?
2: 사실은 영명을 하자면 숯품비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숯품비리 숟갈. 예. 숟갈 모양의 비리를 네. 갖고 있다. 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주걱 같은 형태의 네. 비리를 갖고 있는 거죠. 아, 영명은
0: 그래서 이 제 저어새의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겠는데요. 오. 저어새의 길고 넓적한 부리는 갯벌이나 논 같은 얕은 물가에서 먹이를 잡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새들의 부리는 그들이 사는 환경이나 먹이 습성에 가장 유리하도록 진화해 왔는데요. 부리가 길고 가는 마도연은 어떨까요? 활처럼 휘고 탄성이 좋은 부리를 가진 마도연은 갯벌 속에 숨어있는 개나 쏙을 찾아내 사냥합니다. 개를 잡으면 다리를 제거하고 몸통만 씻어먹는 독특한 취향도 긴 부리 덕분에 가능하죠. 부리가 짧은 새들은 어떻게 사냥할까요? 꼬마 물대새는 순간적인 사냥 능력이 뛰어납니다. 부리가 짧지만 뾰족해 곤충 같은 작은 먹잇감들을 쉽게 잡을 수 있죠.

괭이 갈매기의 뿌리는 끝이 굽어 있어 먹이를 잡기 좋습니다. 칼처럼 날카로워 먹잇감을 찍고 파먹는 데 유용하지만 남의 먹잇감을 채가기도 쉬워서 종종 얌체짓을 하곤 합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수직 다이빙의 명수입니다. 송곳 같은 부리로 먹잇감을 낚아채는 탁월한 사냥꾼이죠. 검은 머리 갈매기는 갯벌에서 수직 다이빙을 합니다. 갯벌 위를 날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내리꽂듯 달려들어 사냥합니다.

0: 아니, 그러면 요 지역,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요 지역에 사는 이들의, 먹이나 뭐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은 없습니까?
1: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들은 아니죠.
0: 아.
1: 원래 자연 그대로의 곳이라면 여기가 이제 갯벌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여기 송도와 뭐 여기 공단들이 들어서면서 이들한테는 사실은 안 좋은, 갯벌을 가려고 그러면은 이 아파트 사이로, 빌딩 숲 사이로 간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0: 오이도 갯벌을 찾아온 새들은 인근 공단과 아파트 숲 사이를 오가며 방랑하고 있습니다. 갯벌 인근의 한 공사 현장. 중장비가 오가는 이곳에 새들이 모여듭니다. 아, 새소리가 들리네요.
1: 이게 거머리 밑에 새소리입니다.
0: 건설 현장과 바로 옆 공터 사이에 난 아스팔트. 갯벌에 있어야 할 검은 머리 물대새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공사 현장인데, 여기는.
1: 그렇죠, 여기 뭐.
0: 한때 갯벌이었지만 이제는 매립돼 신도시의 일부가 된 땅입니다.
1: 저기 풀

0: 사이에 보면은 바닥에 그 염생 식물이 있는 그게
1: 아, 풀 뒤에.
0: 네.
2: 공사장 공터에 깃든 멸종 위기의 새. 검은 머리 물대새는 왜 이곳을 찾아온 걸까요?
1: 저게 어디 숨어 있지도 않고 그냥.
0: 네.
1: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0: 그들이 그렇게 개방된 곳을 원래 생태적으로 그런 걸 선호하고, 그러니까 풀숲 속이라든가 뭐 산림 나무 이런 곳이 아니고 이들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런 공간.
2: 이 새들이 개발에 밀리고 밀려서 도착한 곳이 결국 공사장이잖아요. 한눈에도 너무 불안해요. 건축 자재물을 실은 대형 트럭이 오가고, 이 작업 현장에 소음, 불빛이 가득한 그 위험한 곳에서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희들을 참 위험에 몰아넣는 게 결국 우리구나. 사람이구나. 허허 벌판에 우리도 집을 짓습니다.
1: 셋. 아씨.
2: 새들과 같은 시선으로 이 공간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1: 그런데 새 한 마리가 네. 지금 우리 앞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0: 그러게요. 지금
2: 짝도 새끼도 보이지 않습니다.
0: 지금 뭐
1: 예를 들어서 뭐 주변을 살피네요.
0: 네, 알을 품거나 뭐 새끼를 보호하거나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가볼까요?
1: 좀 이동해요?
0: 네. 이제는 주저앉네 또 제가.
1: 주저앉네.
2: 새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녀석은 계속 주변을 돌며 탐색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0: 똑같은 없는 행동을 하지.
1: 그러니까요.
0: 예, 참 특이한데요.
2: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합니다.
1: 보고 많이 가까이 가는데.
0: 네.
1: 아, 저기 있다.
0: 네, 직선.
1: 저기 있다, 저기 있다.
0: 이용자가 멈추죠.
1: 아, 여기요.
0: 네.
2: 그 사이 다시 자리를 옮긴 검은 머리 물대새.
0: 네, 조금씩 지금. 근데 이제 아주 좀 더 정확한 거는 실제 사실은
2: 잠시 자리에 머무르다 어디론가 갑니다.
1: 이 바닥도
2: 새가 떠난 자리로 가봤습니다. 움푹 패여 있습니다.
0: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지금 알짜리를 보려고 막 시작 초기 단계 요 공간이 검은 물대새가 판 거예요. 여기랑 지금 다르잖아, 여기랑.
1: 아, 그렇네요.
0: 네? 지금 발로 판 거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더 파야 돼요.
1: 아.
0: 그런데 지금 시작점인 거고, 그래서 아까 여기 왔었던 거예요.
1: 아.
0: 근데 사실은 이제 얘네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1: 아, 그럼 수컷이.
0: 수적이 여러 군데에서.
1: 여러 군데를 해놔요.
0: 그렇죠. 여기 해놓고 어떠냐 암컷한테 의사를 물어요. 그러면 암컷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짝짓기를 안 해요. 근데 마음에 들면 짝짓기를 해요.
2: 신접살림을 차리기 위해 수컷은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둥지 털을 골라 땅을 파고 작은 돌을 채워 안락한 집을 만들죠. 암컷이 허락을 하면 또 하나의 가족이 탄생할 것입니다.

0: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촬영 감독님 등판하십니다.
1: 자, 제가 받아드릴까? 괜찮아요?

0: 늘 현장에서 제일 고생 많은 야생 전문 감독님이세요.
1: 친절하시네요.
0: 어?
1: 촘촘하게 친절하시네요. 집에서도 항상 이런 습관이 되셔가지고.
2: 저 집에서가 아니라
1: 네.
2: 좀 어렸을 때는 ENG 카메라 나오잖아요.
1: 네.
2: 제가 수평 맞춰드렸어요. 늘 이렇게 한 가족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 감독님의 자 오늘은 죄송 오늘 저 카메라 수평이랑 모든 거 다 맞추고 다 한다 그러면 이동하면 그냥 카메라 딱 됐습니다 하면 그러면 촬영하면서 그랬어요.
0: 번식기에 새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주 예민하게 서로를 경계하죠.
3: 주변에 지금 암컷이 오거나 다른 쌍이 왔을 때 경계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무래도 좀 좁은 열악한 공간일 경우에는 네. 자기가 자리를 잡은 알을 자리를 또는 번식을 위해서 잡은 자리에 다른 쌍이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쌍을 몰아내야 되죠.
0: 둥지를 노리고 선을 넘는 한 쌍. 집주인, 고개를 숙인 채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접근합니다.
2: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 쳐먹고 이런 행동을 하네.
3: 네,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인 거지. 이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0: 위협이 통하지 않으면 달려들어 몰아냅니다.

0: 번식지의 환경이 열악할수록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1: 또 반대로 이 자리를 못 잡은 애는 어떻게든 자기도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좀 뺏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아, 왜 다 지우는 걸 남의 걸 뺏어? 자기가 만들지. 네.
0: 이 척박한 공터에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고 마는 약육강식의 야생이 살아있습니다. 놀라운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 여기 한 마리 잠깐만요. 오. 픽스, 픽스. 짝짓기. 오. 짝짓기 하고 있습니다.
2: 짝짓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 짝짓기 하는 겁니다. 와우. 굉장히 보기 힘든 건데 이건 행운입니다, 행운. 와.
0: 혼돈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그 장면을 그렇게 그냥 바로 그냥 캐치를 딱 하셨네.
1: 최수영 씨가 운이 좋으시네. 저희 지금 거의 8주째 여기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몇 번 못 봤습니다. 이야.
0: 새들은 갯벌과 이 공터를 오가며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알이 두 개예요.
2: 두 개네요.
1: 여기서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알을 이제 보통 거물이들께서는 알을 세 개까지 놓거든요.
2: 네네.
1: 세 개 놓은 다음에 호란을 들어가는데
2: 네.
1: 지금 두 개 놨어요.
2: 네네.
1: 하나를 더 놓을 거라는 거죠.
2: 아...
0: 이 시기 새들은 매일 짝짓기를 하며 하루에 하나씩 알을 낳습니다.
1: 이거 잘 보시면은
2: 네.
1: 지금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2: 네.
1: 굉장히 이들이 조심스럽고
2: 네.
1: 여기 지금 알이 나오는 겁니다.
2: 어?
1: 알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0: 한동안 몸을 뒤척인 암컷. 그 사이 식구를 불렸습니다.
1: 이제 세 개가 된 겁니다. 아니, 두 개였었는데 세 개.
2: 그래서 저렇게 조금 그 순간은 좀
1: 네.
2: 불편했었구나.
1: 네네.
0: 알을 품는 기간은 약 한 달. 어미와 아비는 교대로 둥지를 지키며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비록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튼 둥지지만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
1: 여기 등에 흙이 묻어있네.
2: 이 새는 뭐죠?
1: 꼬마물대새라고 해요. 꼬마물대새.
2: 아, 새끼가 아니고
1: 네네네네.
2: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1: 네, 종이고 크기가 많이 작죠.
2: 아, 많이 작네요.
1: 예, 꼬마물대새입니다.
2: 꼬마물대새. 네.
0: 몸길이 15cm 내외의 꼬마물대새. 꼬마는 지금 아빠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2: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1: 이제 알자리에서 아. 이제 알자리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 이제 보면은 돌을 조금씩 계속 모으고
2: 네.
1: 자, 여기에 지금 발로 파고 있는 거예요.
2: 아,
1: 그 온폭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가슴을 대고 발로 이렇게
2: 아~
1: 계속 흙을 파내는 거죠. 이만큼.
2: 예. 와.
0: 마침내 집이 완성됐습니다.
1: 이 소리가 지금 암컷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2: 숲이고
1: 암컷을 맞이한 겁니다. 꼬리를 피고.
2: 아, 봐라 이제.
1: 네네.
2: 내가 이렇게 해놨다.
1: 네. 이거 어떠냐 이 둥지. 그러니까 암컷은 이렇게 앉아봤다 또 이렇게 앉아봤다 좌우로 이렇게 앉아보거든요.
2: 하...
0: 하지만 암컷 쉽사리 승낙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밀당의 고수 같죠?
1: 자세를 낮췄어요. 머리가 약간 내려갔거든요, 아까보다.
2: 아, 그치.
1: 예, 네, 지금 이렇게. 아, 낮췄잖아요.
2: 치는데?
1: 짝짓기를 하겠다. 의사가 있는 겁니다.
2: 아, 툭툭 계속 치는데?
1: 네네네.
2: 그렇죠?
1: 네네.
0: 조심스럽게 의사 타진을 마친 수컷.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1: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한 쌍만 있는 게 아니라 한두 쌍이 또 다른 새 꼬마물떼 소리가 또 같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두세 쌍이 들어와서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신비스럽다.
0: 또 다른 꼬마물떼 새의 둥지 알이 있습니다.
1: 아, 이미 하나 났네요. 아마 그 암컷이 올 겁니다. 이게
2: 수컷이죠.
1: 수컷.

0: 이 꼬마 물떼새도 이 자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수컷이 계속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떠나지
1: 그렇죠. 알을
0: 말아야겠는데?
1: 계속 품어주죠.
0: 네.
2: 근처엔 적이 있습니다. 호시탐탐 알을 노리는 까치입니다. 다급해진 꼬마 물떼새 어미, 적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검은 머리 물떼새, 상황을 눈치챈 걸까요? 힘차게 날아올라 까치들을 몰아냅니다. 연미복을 입은 갯벌의 신사가 오늘은 터프가이로 변신했네요. 그런데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맹금류 황조롱이 하늘의 강자지만 검은 머리 물떼새 돌격합니다.

0: 맹수도 강렬한 모성 앞에선 움찔하는 걸까요? 공사장 옆 새들의 번식지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 이 척박한 땅에도 불구하고 이 거운머리 물대새나 이 꼬마 물대새들이 서식지를 이곳에 마련해 가지고 생존해서 살아간다는 게 대견스럽고 참 안쓰럽고. 자, 이런 상황에서도 새끼를 품고 있는 이 물대새들 다음에 한번 들렸을 때는 이 새끼를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안녕.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품고 또 만나.
2: 저도 꼭 기대합니다.
1: 네.

0: 2주일 후 우리는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1: 안타깝다. 이거 어떡하지?
0: 어미들이 정성들여 품고 있던 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나가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건지 천적이 습격을 한 건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으니 답답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얼마나 눈물겹게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0: 그 많던 알들은 모두 어떻게 된 걸까? 제작진은 둥지가 있던 네 곳 중 두 곳에 달걀과 메추리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접근한 건 까치였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양쪽 지점에 모두 나타난 까치. 아직 어려서인지 달걀에 손을 대지 못합니다.

밤이 되자 어둠에 몸을 숨긴 용의자들이 접근을 합니다. 깊은 밤, 뭔가가 왔습니다. 너구리입니다. 달걀 하나를 더 훔쳐간 너구리. 다음날 낮에도 녀석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너구리는 사흘에 걸쳐 두 지점에 미끼 모두를 물고 달아났습니다. 도시가 품고 있는 의외의 야생이었습니다.

0: 자연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 공사장에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두 번째 번식을 시도하고 있는 검은 머리 물대새입니다.
1: 그 와중에도 그냥
2: 주변을 살피고
1: 예, 주변을 살피면서
2: 경계, 포식자가 오실 만큼
0: 계절은 이미 여름. 2차 번식은 첫 시도에 비해 성공률이 낮습니다.
1: 아, 차가 지나가.
2: 차가 지나가서.
1: 차가 지나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내 새끼를 지키겠다 이거야.
2: 그렇죠. 일단 알을 품게 되면은 둥지 안 비웁니다.
1: 아, 그래요?
2: 네.
0: 주변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검은머리 물대새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어미는 매일 짝짓기를 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들은 이 불안한 방랑을 끝낼 수 있을까요? 사람과 도시에 밀린 위태로운 야생, 갯벌의 방랑자들입니다.

0: 마더가 나른 네. 이 광경을 보니까 이 조용필 선배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1: 바다를 헤매이는 철새들처럼 마도요. 와. 마도요. 와. 나를 못 맞았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식과 펀드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펀드가 나타나기 전까지 투자란 개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직접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증권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펀드는 이전의 방식과는 구분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투자 수단이었습니다. 펀드를 통한 투자에서는 투자자는 투자금만 납입하고 그 밖의 일들을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는 여러 단계를 거쳐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나눠주기 위한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 공동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흔히 사모펀드로 불리는 PEF는 넓게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하기 위한 투자수단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일반 펀드와 구분되는 고유한 특성도 지니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금의 모집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공개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합니다. 자산이나 거래 경험 등 투자자 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PEF는 자금력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투자 경험을 갖춘 소수의 투자자만을 비공개적으로 모집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모라고 부릅니다. 국내 법상으로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의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PEF의 기본적인 속성은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금융투자의 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PEF를 활용한 투자 대상이 과거보다 훨씬 다채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벤처 캐피털 펀드입니다. 스타트업 기업과 같이 다소 위험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모 펀드는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를 실행합니다. 펀드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기업 공개나 주식 매각을 통해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실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삼는 펀드도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처리하는 대머리 독수리의 특성에 빗대서 흔히 벌처 펀드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은 부실 증권으로 분류되어 헐값에 거래되기 마련입니다. 벌처 펀드는 이런 증권들을 싸게 사들여서 초과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외에도 사무용 빌딩이나 호텔처럼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도 널리 활용됩니다. PEF 투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준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특성상 보다 자율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문제입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보호 의무 수준이 일반 펀드에 비해 경감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본래 개념은 공격적인 방식에 투자하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1949년 헤지펀드를 창안하며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투자 기법을 선보인 알프레드 윈슬로는 본래 투자하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관행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는 새로운 운용 전략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화랑기에는 돈을 벌고 침체기에는 손실을 감수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사실 도박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시장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언제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윈슬로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매입 전략과 매도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입하되 고평가된 주식은 공매도를 통해 미리 매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자금을 빌려 투자 규모를 늘리는 레버리지 전략도 함께 구사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 전략을 구사해 20년간 펀드를 운영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자그마치 4,80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이름과 투자 스타일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 그가 이룬 투자 성과가 포춘지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 펀드들이 잇따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련한 투자 전략은 이후 헤지펀드 운용의 기본 원리로도 물론 활용되었습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공동으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PEF와 같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승장이나 하락장 같은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활용되는 헤지펀드의 대표적인 운용 전략으로는 롱숏 전략, 공매도, 레버리지와 같은 투자 기법을 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가장 흔한 전략은 롱 전략입니다.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 같은 투자 대상을 사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죠.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오른다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롱 전략과 함께 매도 전략인 숏 전략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같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수를 통해서, 같이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피하고 추가적인 이득을 얻고자 합니다. 이처럼 숏 전략을 실행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은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란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투자은행과 같은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 이를 시장에 내다 파는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 과정에서 활용된 공매도나 레버리지 효과는 유례없는 성과를 올리게 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이런 투자 기법들을 활용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절대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것이 헤지펀드가 추구하는 기본 전략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전략이 빗나갔을 때는 헤지펀드 역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한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시점에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을 미리 짚어내서 스타덤에 올랐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아인혼이라고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하지만 그는 2018년 마이너스 34%라는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바로 미국의 혁신 성장을 주도했던 테슬라,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종목이 하락하는 데 크게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만 헤지펀드 운용 자산의 3분의 1을 날린 처참한 성과는 결국 대형 기술주, 혁신 성장주에 대한 공매도가 가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어하기 힘든 경제 상황의 변동 앞에서도 헤지펀드가 무력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 펀드계의 롤스로이스로 불린 만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의 사례

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펀드에는 전 연준 부의장과 당대 최고의 트레이더들을 비롯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들까지 합류할 만큼 구성원들의 이력이 화려했습니다. 천재들이 모여 만든 LTCM은 설립과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첫 해에만 투자자들로부터 12.5억 달러를 모아 28%의 운용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995년과 1996년에도 각각 40%가 넘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LTCM의 투자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발행한 고평가된 채권을 빌려 이를 매각한 돈으로 저평가된 신흥개발국들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 규모를 늘려 러시아 국채에 대량으로도 투자했습니다. LTCM이 마련한 정교한 수학적 원리와 위험관리 방안에 따르면 계산상 이들이 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번뜩이던 예측 모델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1998년 8월 계속된 경제 위기로 인해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불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자 LTCM이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 국채는 저평가 수준을 넘어 폭락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공매도 후 이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1일 단 하루 동안 입은 손실만 하더라도 5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LTCM은 1998년 9월 연방준비제도와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마련한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끄고 펀드 운영 권한 일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천재들도 시장을 이긴 데는 실패한 셈이지요. 위험관리보다 초과수익 달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라면 반드시 되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펀드라는 투자 방식도 생소한 것이었지만 요즘의 펀드는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 역시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이 등장하는 것과 더불어 최근에는 인간 펀드 매니저를 대신해 AI 펀드가 투자를 수행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펀드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언젠가 인간 펀드 매니저를 완전히 대체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금융시장은 그 어떤 분야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곳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펀드 투자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앞으로 주목받을 펀드 투자의 대상은 무엇일지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천재도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 실직과 같은 다양한 위험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위험을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만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위험을 공동체 전체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 즉 보험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소형 목재 선박에 의지해 장거리 항해 나서야 했던 시절, 해상무역은 사실 그 무엇보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항해 기술도 부족한 데다가 거센 풍랑이나 선박의 침몰, 해적 같은 다양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해에 나설 자본이 부족했던 초기의 무역상들은 자금을 빌려서라도 기꺼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 시대에 만들어진 성문 법전입니다. 그 중에는 해상무역과 관련해 상인과 투자자 간 위험의 분배를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조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따르면 자금을 빌려 항해에 나선 상인은 사고를 당하더라도 손해의 정도에 따라 빌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지 않더라도 무방했습니다. 대신 항해를 무사히 마치면 무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투자자와 나누어 갖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난 위험 관리의 기술은 고대를 거쳐 지중해 무역에 종사하던 중세 상인들에게까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은 초창기 대출과 위험 인수 기능이 결합된 모험 대차에서 위험 인수 기능만을 활용하는 보험 대차로 발전하게 됩니다. 항해에 나서는 상인들은 선불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항해 실패에 따른 위험을 금융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가상의 매매 계약서가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만약 항해가 실패하게 되면 계약서상에 매매 대금을 지급한다는 형식을 빌려서 상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해 주었던 것입니다. 상인이 지급했던 선불 수수료는 오늘날 보험료와 유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계약서에는 해상사고나 자연재해, 전쟁, 해적의 침입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들이 보상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출항 전 지급해야 할 수수료, 즉 보험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의 내용들은 점차 표준화된 양식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보험증권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4세기 지중해 인근에서 활용되던 해상보험은 한동안 유일한 보험이자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준 훌륭한 위험관리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보험은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 무역이나 금융업에 종사하던 상인들의 부업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위험 역시 항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이 나타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험도 탄생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해상보험 이후 새로운 위험 관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이었습니다. 1666년 9월 2일 새벽, 런던 시내의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도시 전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왕실 전용 빵가게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불길은 어떻게 이런 처참한 결과를 불러왔던 것일까요? 당시의 런던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도시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거주했던 곳은 대부분 나무와 집단으로 만든 목조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조주택은 화재 앞에서는 커다란 장작더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길에 한번 옮겨붙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런던 시내 주택의 80%에 해당하는 1만 3천여 채의 가옥이 잿더미로 변하고 당시 8만의 런던 인구 중 7만 명이 집을 잃고 노숙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비롯한 87채 교회 건물과 관공서 역시 화재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었지요. 런던 대화재는 많은 이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지만 다른 한편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우선 비위생적이었던 주변 환경과 전염병의 감염원이 모두 불타버린 덕분에 당시 런던에서 유행하던 패스트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소방대를 창설하고 체계적인 소화전 시설을 마련한 것도 런던 대화재로부터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석조나 벽돌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오늘날 여행객들이 동경하는 런던의 풍경이 조성된 것도 이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금융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런던 대화재를 겪으며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사이자 건축사업가로서 더 큰 성공을 꿈꾸고 있던 니클라스 바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화재가 나기 전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받아두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돈으로 전과 같은 집을 지어주

본다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지불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받는 해상보험의 원리를 화재 사건에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화재보험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보는 이듬해 바로 런던 시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몇몇 사업 파트너들이 동참해 함께 화재보험에 대한 구상을 실험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화재보험은 대화재의 참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석조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의 2.5%, 목조 건물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연간 임대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주택 앞에는 불사조 모양의 표식을 걸어 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불에 타 죽고 재로 변한 뒤에도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는 불사조는 그의 사업에 더없이 어울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1705년부터는 사무소의 이름 역시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화재보험사로 바꿔 사업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바보네 사업이 성공을 거두자 곧이어 많은 경쟁자들이 그의 비즈니스를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보험이 금융가들의 부수적인 업무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독자적인 금융산업의 하나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상사고나 화재 위험에 한정되었던 보험의 대상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가령 1829년 파리의 사교계에서는 귀부인들 사이에 거울 보험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는 화장 거울이 대중에 보급되기 전이라 고가의 사치품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라 파리지엔 보험회사가 내놓은 상품에 가입하면 화장 거울이 깨지더라도 새 거울을 장만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행에 민감했던 귀부인들은 앞다투어 거울 보험에 가입했고 행여나 거울이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염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위험과 귀부인들의 수요를 파악해 전례 없던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보험산업의 모습은 이전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보험 상품들이 물밀듯이 쏟아지면서 더욱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에 없던 위험들이 새로 생겨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의 상징과도 같은 증기기관차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속 15km 내외였던 마차에 비해 속도는 3배나 빨랐고 수송량은 마차 한 대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의 교역량이 대폭 늘어나고 장거리 여행객들의 수 역시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철도사고라는 새로운 사회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나타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여행자의 부상이나 사고라는 새로운 위험을 간파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여행자 보험 상품을 출시했죠. 여행객들은 기차표와 보험증권을 패키지로 구매하는 것이 일상화될 만큼 여행자 보험 상품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 사용이 늘어나게 되자 이를 타겟으로 한 보험 상품도 생겨났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될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이는 오늘날 기계의 하자나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기계보험의 시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885년 칼 벤츠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발명한 후로 새롭게 나타난 보험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오늘날 금융시장에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는 위험의 종류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 또한 나날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위험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건 분명한 건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어온 위험의 분산과 이전 기술을 활용해 그 위험에 대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위험이 있는 곳에는 보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나의 연주에 서로의 연주에 귀를 기울인다.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지. 마음과 마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된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우리는 각자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우입니다. 오늘도 할 수 있다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따라 이 스튜디오가 꽉 차게 느껴지는데요. 특별한 밴드를 소개합니다. 몽땅 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는 몽땅 밴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 저는 몽땅 밴드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또 건반도 같이 치고 있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조준영이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친구들 만나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다들 잘생기고 미남인데 이 밴드의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요?
2: 사실 여기는 없는데 저희 복지관에 같이 일하는 선생님 한 분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 몽땅 다 모여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몽땅. 네, 그래서 몽땅 모여라의 몽땅을 따서 몽땅 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0: 그게 몽땅이었군요.
2: 네, 그렇죠. 몽땅. 네.
0: 이 몽땅 밴드가 결성된다고 했을 때 다들 기분이 좀 어땠어요?
3: 일단 저는 처음에는 드럼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드럼이 좀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되지는 못했고 저는 일렉 기타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드럼은 현우 형이 훨씬 더 저보단 잘 치니까 현우 형이 치는 게 오히려 잘 된 일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일렉 기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일렉 기타가 솔직히 그때는 어떤 악기인지 잘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아 그러면 내가 일렉 기타를 담당하게 됐으니까 얘를 한번 나중에 열심히 배워서 한번 멋지게 쳐보자 하는 생각으로 몽땅 밴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야.
4: 나름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나름 좀 옛날부터 좋아했어서 그럼 나 일렉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뭐 새로운 걸 하니까 오히려 새로운 영역이 하나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0: 자 다음은 우리 계현 친구?
5: 네. 네.
0: 계현이는 어떻게 몽땅 밴드에 지원하게 됐나요?
5: 아니, 또 한번 밴드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중저음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베이스를 배우고 나서 베이스 몇 달만 더 배우고 이제 또 일렉도 저도 배우고 싶어요.
0: 그리고 절대 음감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5: 네.
0: 그러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바로 듣고 칠 수 있는 거예요?
5: 네, 한번 코드가 어떤지 어느 코드인지 알려주면 저는 기억을 합니다. 와, 기억을 해요.
0: 계현아 부럽다. 형은 잘 못하는데.
5: 부럽나요? 부럽나 형아가?
0: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의젓한 현우 친구. 현우 같은 경우는 이 드럼을 어떻게 치게 된 건가요?
6: 저는 예전에도 드럼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드럼을 한번 배웠었다가 지금 저희 복지관에서 이제 밴드를 하게 된다라는 거를 듣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럼 원래 드럼을 칠 줄 알았었던 거네요?
6: 네.
0: 그럼 몇 년 정도 쳤어요?
6: 올해까지 하면 4년 정도.
0: 와, 4년이요?
6: 네.
0: 드럼 칠 때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6: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7: 현우가 무언가에 항상 도전하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뭘 하면서 자꾸 이렇게 좌절감이라던가 한계에 부딪히는 게 좀 많았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드럼을 되게 하고 싶어했고 어찌하다가 이제 드럼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드럼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게 됐죠.
0: 이번에는 호건 친구.
8: 네.
0: 우리 가장 덩치가 좋은 호건 친구.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호건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몽땅 밴드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8: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이 밴드 하기 전에 기타랑 드럼을 좀 쳤는데, 이제 드럼은 현우 형도 있고, 저보다 또 잘 치니까, 원래부터 또 알고 지냈으니까 현우 형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드럼은 현우 형이 있고, 나보다도 잘하니까, 저도 일렉 기타를, 네, 하게 되었어요.
9: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거를 접하다 보면은 좀 다른 거 할 때도 약간 자신감이 좀 생기고 이게 또 그룹 활동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성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시켰습니다.
0: 이 몽땅 밴드를 만들고 또 이 팀원들 간에 함께 온 시간이 얼마나 되셨죠?
2: 저희가 2019년 2월 달에 저희가 처음 모였고요. 이제 올해가 횟수차로는 4년 차.
0: 와, 그러면 생각보다 꽤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 되게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2: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 친구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처음엔 악기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 이제 악기를 배웠어요. 한 3개월 정도 배우고 한 5월쯤에 저희가 처음 모여서 합주를 했었어요. 근데 합주기 때문에 다른 친구 소리를 들으면서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 악기를 지금 연주하기 급급하니까 듣지도 않고 본인 할 것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 같이 각자 본인 걸 하고 있고 남이 틀리건 말건 자기는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8: 아, 그랬나?
0: 어떻게 지금 선생님 말씀 인정하시나요?
3: 좀 그랬던 것 같아요.
8: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0: 4년 동안 함께 열심히 연주해준 우리 몽땅 밴드를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일단 이따가 몽땅 밴드 연주하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궁금해집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이 친구들한테 가장 아끼는 최애 물건을 제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오늘만큼 좀 다릅니다. 이 몽땅 밴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최애 장소를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기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기가 몽땅 밴드가 연습하는 최애 장소라고 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몽땅 밴드 진짜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진짜 연주를 들으면서 진짜 저 살면서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전혀 아닌데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서 운 건 전 처음이에요. 이게 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이 악보가 없이 이걸 이렇게 같이 맞춰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상상이 안 돼요.
2: 사실 여기 합주하기 전에 각자 집에서 아마 개인 연습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집에서 네. 즐거운 마음으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이 여기서 연습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가 봐요.
2: 맞아요.
0: 애들 어때? 여기서 모일 때마다 기분이 많이 좋아?
3: 네, 신나요.
0: 신나요. 신나 보여.
3: 너무 신나요. 저야말로 다 신나요. 저야말로요.
0: 그래서 이 장소가 너희들의 최애 장소구나.
4: 네. 네.
0: 여기서 지금 한 달에 두 번 정도 오는 건가, 너희가?
4: 네, 거의.

0: 큰 무대에서 드럼을 쳐보는 게 소원이에요.
1: 만약에 공연을 하면 그날 밤에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2: 몽땅 준비입니다.

몽땅 밴드 현우야, 호건아, 개현아, 명진아. 보이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 단단한 너희들의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이제 꿈을 향해 한 발 내딛었으니 힘차게 가보자. 평양상 응원할게.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6: 산행 안전사고.
5: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사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6강입니다. 저는 부동산 공포를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 여러분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주체, 우리가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죠, 그죠? 사업 시행자가 다 다른데 차이점과 공통점이 이제 시험에서는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쌍비를 버리고 새로 지으면 재건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면 재개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실체적 개념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선사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흔히 달동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냥 열악 정도가 아니고요. 극히 열악하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겠죠. 골목골목으로 연결되어 있고, 노후 불량 우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달동네 정비 사업이 주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총네 가지 방식의 사업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나 확대는 누가 해주냐면 사업 시행자가 해줍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개량을 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란 말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저하고 수업 들을 때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셀프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의 첫 번째 방식은 스스로 개량 방법, 즉 셀프 방식이겠죠. 두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수 있어요.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뭐 한다? 수용합니다. 수용. 토지를 수용해버리죠. 수용을 해서 뭘 짓는다? 주택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주는 방식.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환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환지. 환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진된 토지로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죠. 환자가 바꿀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환지는요, 우리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면 환지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무슨 환지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입체 환지를 떠올리시면 가장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입체 환지가 뭘 주는 거냐면 건물을 주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법 했을 때 정비사업에서 환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입체한지를 먼저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법으로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유명한 하죠. 정비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이란 것은요, 분양 계획입니다. 분양 계획.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 우리가 정비구역에 가보면 관리 처분 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후로 일반적으로 나눠진다. 관리 처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요, 건물을 철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 되기 전까지 사업 시행 기간이 굉장히 긴데,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계획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정비 사업은 급물살을 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이란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공급하냐면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서 갑에게 101동 301호, 을에게 103동 601호, 그죠? 병에게 107동 1301호를 주기로 했다라면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서 갑을 병에게 어떤 주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래서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은 저 여러분들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네 개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방식인가요? 셀프 방식. 두 번째 수용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환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공급해 줍니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이 몇개 있냐면 네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개발의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재개발. 자, 재개발은 사업 시행 방식이 두 가지 유형이 있네요. 그죠? 첫 번째가 똑같네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인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나왔네요. 뭘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입니다. 주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아닌데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을 하는데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해도 그걸 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울의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상업지역이죠. 그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개발입니다. 세운 상가를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죠. 그것도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되는 대상을 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상업지역이 포함되니까 뭐로 이야기하냐면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개선사업을 봤잖아요. 그죠? 개선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준다고 안 하죠.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택으로 범위를 국한해버려요. 그런데 재개발로 가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은 해주는데 공급되는 객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건물이 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되냐면 환지가 되네요. 환지로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환지는 좀 전에 개선 사업에도 환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환지를 무슨 환지라고 부른다? 입체 환지. 뭘 주는 겁니까? 아파트를 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네 개였죠. 첫 번째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인데 공급해주는 객체가 건물이 아니고 개선사업은 뭘 줬나요? 주택을 줬죠. 반면에 재개발로 오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게 뭐로 바뀝니까? 건물로 바뀌고 역시 뭐도 된다? 환지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사업 시행 방식은 몇 개가 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건축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 방식은요, 똑같네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야도 뭘 줍니까? 건물을 주죠. 재건축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법 조문에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개정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주택에서 범위를 건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밑에 나오는데 재건축을 하면서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역세권 주변에서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면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을 짓는데, 오피스텔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택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용도 분류상으로 가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급되는 범위를 주택에 국한하지 말고 이 범위를 건물로 넓히자라고 해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건물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주택 단지에 있지 아니한 건물의 경우에는 지역 여건, 주변 환경으로 봐서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그때는 재건축 사업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자, 건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건물 공급이 뭐가 이제 공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공동주택 외를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동주택 말고입니다. 그거 말고 건물을 공급할 때는 어디에서만 공급을 하냐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공급합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역세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하? 30% 이하까지만 공급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그래서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되기는 되는데 공급해 주는 게 주택이 아닙니다. 뭡니까? 건물이고요. 그 건물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을 공급할 때는 아무 데서나 공급하는 건 아니고 어디하고 어디에만 공급한다고요? 예, 역세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역세권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공법 책 읽다 보면 준주거적과 상업적에서 뭘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세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건축도 준주거적과 상업지역에서만 공급할 수 있고, 그 역세권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물의 범위는 몇 프로 이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까지만 공급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을 허용을 해주는데요.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짓기는 짓는데 그게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고요. 주로 준주거적과 상업지역인 역세권에서 가능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 가지 방식을 봤거든요.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재건축입니다. 근데 보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개선과 재개발에서는 뭐가 있냐면 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보니까 환지가 없죠. 딱 방식이 하나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주는 거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환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몇번 됐더랬죠. 그래서 환지는 어디에서만 되는 사업이냐면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전체 판사하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이 달동네에서 정비 사업을 하면 그게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네 사업은 뭡니까? 그게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업 있나요? 재건축 있죠. 그 사업은, 정비 사업은 종류가 몇개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있기는 하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세 가지를 틀어놓고요.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인데 사업의 주체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와 같이 공공이 개입을 하죠. 그럼 그게 공공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기획하려고 하지 말고요. 재건축입니다. 핵심은 재건축인데, 재건축을 누가 하는 거냐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면 그게 공공재건축으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가 공공재건축이다. 그래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뭐를 강화시켜놨다? 공공성을 많이 강화시켜놓은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라고만 관념 속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요 사업 시행 방식이나 다른 거로 끌어들여가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니까 시험용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개선사업 좀 전에 배웠는데 시행 방식이 몇 개였나요? 네 개였죠. 첫 번째 무슨 방식이 있었나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셀프 방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수용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 세 번째는 뭐가 있었다? 환지가 있었죠. 환지는 무슨 환지라고 했어요? 입체 환지. 아파트를 주는 게 입체 환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식이 뭐에 따라서 이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객체가 달라요. 관리 처분에 따라서 뭘 주는가요? 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을 공급한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전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이 몇 개냐면 4개 있어요. 재개발의 시행 방식이 몇 개냐면 2개라고 아까 봤잖아요. 그죠? 똑같죠? 뭐에 따라서 이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근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기는 주는데 소유권을 넘겨주긴 주는데, 재개발은 주택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죠.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예,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건물. 왜냐하면 재개발의 특징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가능한가요? 예, 환지가 되더라. 역시 이 환지는 무슨 환지입니까? 입체 환지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건축의 시행 방식은 하나였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도 과거에는 그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으로 범위를 국한시켜 놨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넓혀 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어디 소유권을 넘겨줍니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재건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건축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그 건물이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외의

건물의 경우는. 왜? 그게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그죠?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야? 30%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만 공급을 해줘야 되냐면, 아무 데서나 공급은 못 합니다. 어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세권. 어딥니까? 준주거지역과, 예, 상업지역에서 이를 공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오는데, 주택을 주면 뭡니까? 개선 사업. 건물을 주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죠. 환지가 되는 게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개선 사업과 재개발입니다. 환지가 안 되는 게 반면에 또 한계죠. 그게 뭐예요? 재건축이다. 그죠? 수용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셀프, 스스로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한 게 뭐예요? 그게 주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을 누가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논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절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재개발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재개발 하는 데를 보면 아잖아요. 조합이 하죠, 조합이. 재건축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조합이 하죠. 그래서 이미 절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시험용으로 자세히, 그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자인데, 주관경 사업은 사업 시행자를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관경 개선사업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된 달동네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누가 확충할까요? 그렇죠. 공공이 확충해. 지역 주민들이 확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확충을 하고 주택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보전 정비 개량합니다. 누가요? 스스로가. 그죠? 그래서 개선사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달동네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조합을 만들어서 니네들 알아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개선사업 사업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즉,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설치하고, 주차 공간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등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 특징을 보시면요, 개선 사업의 특징은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 주도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은요, 스스로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1호가 스스로죠. 셀프 방식입니다. 에 개선 사업은 누가 하냐면, 공공,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공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사업을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으면 되냐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호부터 4호죠. 2호부터 4호니까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자,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이 4개였잖아요. 그죠? 자, 1호가 뭐였습니까? 셀프, 2호가 수용, 3호가 환지, 4호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호는 스스로 방식은 과반수 동의를 받는데, 나머지 수용이라든지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 게 2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2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용입니다. 3호가 뭐예요? 환지죠. 4호가 뭡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인데,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의 아들을 토지 등 소유자로 부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냐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수 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방식이든 1호, 나머지 방식,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된다? 공공주도권을 갑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할 수 있죠. 단,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자, 나머지 방식들은요, 2호부터 4호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3분의 2입니다.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하는데,

자, 1호 방식은요, 스스로 방식의 경우에는 토의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아니고, 얼마 동의를 받게 하고 있냐면,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하니까, 그 동의 요건이 다를 뿐이지,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잡아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큰 틀은요, 개선 사업은 사업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사업의 특징상, 달동네 정비사업이면서,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니까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간다? 공공이 쥐고 간다. 그래서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또는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사업을 할때 마음대로 아무리 달동네라고 해서 공공이 마음대로 야, 비켜 이러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성 획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의 등 소유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자, 2호부터 4호까지는 얼마의 동의를 받게 되냐면 3분의 2예요. 근데 셀프 방식에서는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계획은 토의 등 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게 되는데 스스로 방식에서는 동의 요건을 낮춰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방식이란 것은요. 스스로 주택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개량, 고쳐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의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3분의 1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나머지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계획은 싹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의 요건을 3분의 1로 강화시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방식은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기존의 주택을 둔 상태에서 이걸 다시 정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고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서울에 북촌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잘안돼 있거든요. 여기를 밀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도로를 좀 넓혀준다든지 주차공간, 공원을 확보해주, 즉,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주되, 주택을 고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는다? 과반수. 나머지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가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공동을 하느냐가 나오는데 주택공사 시장군수가 다음 하나 해야 되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주공을 지정하든지 공공이 50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인을 갖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야들하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타 등등하고 공동을 할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의 시행 방식이 나오거든요. 재개발은 다음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인데 하나는 알고 있죠. 누구요? 조합이죠, 조합이. 그래서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하든지, 내지는 주택공사나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또는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 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누가 공동을 하는지는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한게단 중요하니까 그냥 기타 등등하고 공동을 할수 있다. 단 공동을 할 때는 얼마 동의 받습니까? 전부 다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누구도 할수 있냐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몇명 미만입니까? 20명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는 것은 그 조합은 구성 요소가 굉장히 작다 이겁니다. 작 대지주들이 참여를 해서 저 안에 있는 지주들이 숫자가 작아요. 숫자가 작으면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할수 있습니다. 단 요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내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수 있습니까? 20명 미만일 때. 이걸 30명으로 내요. 왜냐하면 이게 왜 30이라는 숫자하고 헷갈리냐면 주택법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요건이 한 번에 30세대나 30호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그 30개하고 요 20명하고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듭니다. 몇 명이 아니고요. 30명이 아닙니다. 30명이 아니고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누가 할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할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역시 얼마 동의를 받으면 과반 동의를 받으면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또는 한국부동산원하고 똑같네요. 공동으로 할수 있다. 근데 누구하고 공동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사업 시행자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더라. 근데 조합을 구성하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너무 작아. 그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숫자가 몇 명? 20명 미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누가 합니까? 당연히 조합이 하네요.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가 공동으로 할 때는 전부 다 동의요건이 얼마입니까?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요소라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나오는데 재건축은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네요. 그래서 재건축은 only 누가 한다? 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그래서 조합 설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이 의무입니까? 재량입니까? 그렇죠. 의무는 안 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재량입니다. 개선사업은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선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험에서 또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를 봤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전체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공공주도죠. 그 다음에 재개발.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민간주도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재건축.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역시 민간주도로 사업을 합니다. 자, 개선사업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라니까 누가 합니까? 공공이 합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초과해서 출자를 한 법인이 있거든요. 야들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고 들어와서 나가라 이러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성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게 돼 있어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놓는데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 중에서 1호 방법, 셀프죠. 스스로 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 방식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되냐면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의 시행 방식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조합이 하는 걸 알고 있죠.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 있거든요. 야들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일 때는요? 20명 미만일 때는 누가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누가 하냐면 조합이 하죠. 그래서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 방식과 사업 시행자를 정리하면 이런 틀이 논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시행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독학사 구글 담당한 임재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언어와 인간,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인간입니다. 언어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언어가 있어야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언어가 없어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할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법, 어떤 제도, 이와 관련돼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결국 생존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사회생활하는 데서는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회 또는 언어와 뭐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즉,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어와 민족입니다.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나 민족과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자,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불가분한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입양하거나 또는 2세, 3세로 태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의 어떤 민족의 한 구성원이지만 우리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많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사회입니다. 언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이 내용들이 출연이 문제 속에 선지로서 선정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언중들의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이해했죠. 자, 이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차후에 좀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언어의 일반성에 사회성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언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는 또한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소산이다 또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는 화자와 청자 또는 청자의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등 고정된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다소 이런 것 같은 의미는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때려야 그래서 뗄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이것이 바로 언어와 사회와 때려야 뗄수 없는 사회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자 문화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결국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따라서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언어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언어와 문화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농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 점에서 농사 용어가 발달됐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누쿠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누코족이 사용되는 이누코어. 그것은 눈과 밀접한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발달했죠. 따라서 뭐 단단한 눈, 또는 집을 짓는 눈, 또는 뭐 먹을 수 있는 눈 등등 상당히 눈에 대해서 세분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이제 모래와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발달됐죠. 자, 이런 것들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언어라 볼수 있죠. 따라서 문화 변동에 따라서 언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점에서 고려한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 나오죠. 따라서 우리 국어가 서술어 중심 국어라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단점이 있죠. 서술어가 제일 뒤에 오다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그래서 다소 피논리적인 뭐 이런 측면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에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오기 때문에 그만큼 논리적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어떤 사고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언어 우위관이 있고요. 또 사고 우위관이 있습니다. 자, 언어 우위관은 언어가 없으면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바로 언어 우위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언어 우위관입니다. 두 번째, 사고 우위관은 언어가 없어도 사고할 수 있다는 견해가 되는 거죠. 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 우리 판소리 명창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판소리에 사용되는 언어가 상당히 전라도의 아주 절박한 하나의 사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면서 프랑스 시민들이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웃고 막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와 관련되어 있겠느냐? 언어는 통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 사고 우위관,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이 바로 사고 우위관과 관련되다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여러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추상성이랄지 더 나아가서 소위 창조성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언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가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초적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적 기능입니다. 대체로 감정이 중시가 되면 그러한 기능을 우리는 보통 정서적 기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의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서 출발하시지요라고 하는 누군가의 청자를 향한 나의 어떤 요청도 역시 표현적 기능이 됩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어떤 호감이랄지 나의 생각이랄지 느낌이랄지 또는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가 심리적으로 믿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모두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이 표출적 기능이 됩니다. 이 표출적 기능은 표현 또는 전달 의도 없이 무심코 나오는 본능적인 언어 사용이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뭐 길을 가는데 뭐가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의도 없이 아이쿠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죠. 보통 이제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설정이 되는데 이런 표출적 기능은 청자가 없더라도 자기의 혼잣말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언어적 기능에서 언어적 기능이 가장 미약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청자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 청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답은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표출적 기능이나 표현적 기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표출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감탄사라 할지라도,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뭔가 떨어져서 아이쿠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없으니까 표출적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관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자, 뭔가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내가 좀 연약한 모습으로 또좀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장면이 나왔을 때 어머나 라고 놀랬다면 이거는 뭘까요? 똑같은 감탄사지만 이거는 표현적 기능일까요? 표출적 기능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탄사라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상황이 주어지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감탄사라고 해서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 지식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일종의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을 그런 점에서 뭐 제보적 기능이다, 또는 도구적 기능이다, 또는 과학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우리가 결국 처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약을 드시면 기침이 멈추고 열이 내릴까요? 라는 약사의 친절한 말씀.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적 기능 가운데 뭐에 속한다? 정보 전달적 기능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무수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정보들을 우리는 언어를 소통해서 그것을 숙지하기도 하고요, 또 이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앎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세계를 얼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보는 그만큼 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비례하는 언어적 기능은 뭐냐? 그러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그렇다면 언어의 기능에 어떤 점에 좀더 충실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적 기능이죠. 따라서 수업이나 뉴스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감화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야기시키거나 금지시키는 기능을 소위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 국어의 문장의 어떤 형태, 문장의 그런 어떤 유형으로서는 명령문, 청의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화적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의문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평서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약간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그런 어떤 감화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평서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평서문입니다. 자, 다 형태로 끝난 평서문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그런 문구를 봤을 때, 그런 글을 봤을 때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이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의 어떤 제약이나 또는 행동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도 역시 볼수 있겠죠. 결국 의문을 할때 뭔가 몰라서 묻는 형태를 취하는 게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날씨가 덥습니다. 딱 그랬을 때 뭐라고 할수 있겠죠? 예, 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니? 자, 나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명령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행동에 옮기겠죠. 이와 같은 것이 감화적 기능이라 볼수 있습니다. 좀더좀 약간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 있어서 보면 종결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평서형 종결음이, 뭐 의문형 종결음이, 명령형 종결음이, 뭐 청의형 종결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의 그 의미는 나름대로의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명령형의 그런 어미를 쓰게 되면 명령적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형 어미를 쓰면 의문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문문이나 평서문은 거기에 뭐는 아닙니까? 명령문이나 청의문의 그런 어떤 내용적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죠. 형태로는. 하지만 그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는 묻는 형태를 취했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지령적, 감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 따라서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평서문이랄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나 뭔가 행동의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들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 또는 표어 또는 포스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의 어떤 변화,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감화적 기능의 범주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주는 어서 학교에 가거라,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좀더 일찍 일어나자라고 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감화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와 관련돼서 보면 여러분들 구지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구와 구와 숙이현야, 약불 약불현야, 번잡기강이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드러내라, 머리를 드러내자면 내 너를 구워먹으리라라고 할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제시가 된 상태에서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언어적 기능이 뭘까요? 한다면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슨 기능? 그렇습니다.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마적 기능, 다른 말로는 지령적 기능, 용어적 선택은 출제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령적 기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가마적 기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제적 기능, 통제적 기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동자가 좀 그런데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가마적 기능, 통제적 기능, 또는 여기서는 지령적 기능,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교적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유대 관계를 확보하는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유대 관계를 확보한다. 상당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본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말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예시로서. 그래서 인사말이 나오면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깊게 하기 위한 또는 확보하기 위한 또는 본격적인 어떤 대화, 본격적인 어떤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그런 분위기를 좀더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언어적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신교적 기능은 뭐가 중시되지 않느냐? 잘 중요하겠죠? 관습적 의미가 중시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 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결국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밥 먹었니? 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위로해 주는 말도 될수 있지만 부 둘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다면 어떤 조롱,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 언어가 언어적 의미로서 사전적 의미로서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교적 기능이다. 따라서 친교적 기능은 관습적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언어적 기능이 결국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 여러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 없이 친근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면 이거는 인사말이죠.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게 말해 참 좋네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바로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이다. 다른 말로는 뭐 사교적 기능이다. 또는 친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말하는 경우가 바로 사용됐다면, 그때 사용됐다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기능? 예, 그렇죠. 가마적 기능이다. 운동 좀 해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가마적 기능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말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에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가운데 하나였던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문장은 오로지 하나의 기능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주어진 언어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말일지라도 그와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소설 가운데 김효정의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결국 감자를 갖다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때 점순이가 와서 뭐 합니까? 감자 속에서 꺼내면서 니네 집 이거 없지라고 얘기하죠. 자, 사실 니네 집 이거 없지라는 의문의 형태는 그 상대방에게 물음을 통해서 니네 집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점순이의 하나의 나를 향한 접근의 방식, 인사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될수 있습니다. 예시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거기에서 적용되는 기능은 혹시라도 그것을 다른 말로, 다른 기능으로 이해해두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건너는 인사의 방식으로 봐서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라고 봐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또는 사교적 기능이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서로 간에 뭘 해야 돼요? 인사를 잘 나누면서 사는 거. 인사가 가장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사교적 기능 봤습니다. 다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학적 기능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화자에 의해서 쓰인 말은 화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 되도록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다. 또는 이제 미학적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학적 기능을 언어를 꾸민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주로 어디서 많이 활용하냐면 문학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적 기능을 문학적 기능이다 또는 시적 기능이다 또는 여기서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둑이와 순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 바둑이와 순이 하면 바둑이가 하나, 둘, 셋, 넷 되고요. 순이가 두 음절이 되죠. 물론 이제 와를 뺀다면 삼음절 단어가 있고 이음절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삼음절 단어가 길죠. 근데 우리 언중들의 일반적인 어떤 언어적 뭐랄까요? 습관이라고 한다면 짧은 음절을 앞에 대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이와 바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정감 있게 보입니까? 예, 그렇죠?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 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의 어떤 음절 수의 배열을 그렇게 고려해서 배치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언어에 있어서 무슨 기능? 그렇죠.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라는 하나의 또 수도법적 차원에서 보면 대꾸의 형태를 갖는다 볼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대체로 대꾸는 통사적 구조가 비슷한, 통사적 구조가 유사한 구조를 갖다가 병치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대꾸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고려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학적 기능, 이와 같은 미적 기능, 이것은 다분히 앞서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를 배치하거나 언어를 꾸미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미학적 기능을 우리가 시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자, 그 점에서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상당히 유명한 시죠? 그리고 김소월을 일약 스타 시인으로 결국 만들어줬던 대표적인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나보기가 역겨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음절이고요. 가실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말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말없이 고이 보내 칠이 되고요. 드리오리다가 오. 따라서 나처럼 음절 수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칠오죠. 따라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고 하는 칠오째 음수를 나름대로 고려해서 작가가 이와 같은 언어들, 단어들을 배치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보라는 게 있습니다. 음보. 음보가 있는데, 음보. 자, 요게 관련돼서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음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 좀더 명확하게 써주겠습니다. 음보. 자, 시간의 등장성과 관련된 게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는 단위를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통 음보는 두 음절에서 칠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음보상에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귀칙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됐죠? 자, 몇번 반복합니까? 세 번. 세번 나왔죠?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삼음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서정미인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고 하는 형태. 뭐 도라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삼음보 형태. 따라서 평민계층에 의해서 주로 가창되어졌던, 불려졌던 노래들이 바로 삼음보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문학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소월이 뭐 미녀시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운율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같은 것들 전부 다 무슨 기능? 미학적 기능이다. 알겠죠? 자, 다음 다른 말로 미적 기능이다. 시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식 정보 보존의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대체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녹음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수만 장, 수백만 장 아주 뭐 많은 양들을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돼서 이것들은 뭐 보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보존한다. 그러나 또 보존자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우리는 축적할 수 있다. 내 머릿속뿐만 아니라 외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지식 정보를 보존한다. 그런 지식 정보를 보존할 때 가장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그건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의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언어의 어떤 일반적 이해부터 시작해서 결국 언어의 기능까지 언어와 인간 그다음에 언어의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그런 어떤 상식적 차원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몇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언어가 없으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진다. 예, 맞는 내용이었죠. 문화의 발전 정도와 언어의 추상적, 복잡성의 정도와 관계는 관계가 없다. 맞죠? 대체로 문화가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언어의 추상성이나 복잡성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정 종족과 언어 사이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민족과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점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사이는 불가분한 관계가 성립다. 불가분한 관계가 없다고 했죠.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그렇죠? 사고를 지배한다. 자, 인간은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죠. 따라서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 우위관, 사고 우위관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 예, 사고 우위관. 언어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언어 우위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얘기했죠. 옛날에 뭐 가스통이 있습니다. 뭐 가스통이 있는데 거기서 예, 담배를 갖다 피우고 있어요. 가스통이 있는데 뭐가 지배했을까요? 그 사람은. 예, 사고가 지배했죠. 뭐 괜찮을 거야 해서 피웠겠죠. 뭐 그런 점도 어떤 상황을 주어져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성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대체 언어는 언어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상황이다. 말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라든가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자, 감정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눈다. 뭐 확신이다, 판단이다, 뭐 이건 요청이다. 나눌 수 있다겠죠. 이와 관련된 거 표현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시간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이해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6강입니다. 저는 부동산 공포를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죠.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이 여러분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주체, 우리가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죠. 그죠? 사업 시행자가 다 다른데, 차이점과 공통점이 이제 시험에서는 주류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으면 재건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면 재개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실체적 개념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선사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가 흔히 달동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냥 열악 정도가 아니고요. 극히 열악하니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없겠죠.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고 노후 불량 건물이 그냥 밀집이 아니고 과하게 밀집이 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달동네 정비사업이 주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을 하는 방식이 총 네 가지 방식의 사업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그러니까 기반 시설의 설치를 확대는 누가 해주냐면 사업 시행자가 해줍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개량을 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말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저하고 수업 들을 때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셀프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의 첫 번째 방식은 스스로 개량 방법, 즉 셀프 방식이겠죠. 두 번째는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뭐한다? 수용합니다. 수용. 토지를 수용해버리죠. 수용을 해서 뭘 짓는다? 주택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주는 방식.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수용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면요. 환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환지. 환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효용이 감소된 토지를, 효용이 증진된 토지로, 토지를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죠. 환자가 바꿀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환지는요. 우리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면 한지를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무슨 한지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입체 한지를 떠올리시면 가장 완벽하게 이해될 겁니다. 입체 한지가 뭘 주는 거냐면 건물을 주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지 방법 했을 때 정비사업에서 환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입체한지를 먼저 떠올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법으로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유명한 하죠.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이란 것은요.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 우리가 정비구역에 가보면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기 전과 후로 일반적으로 나눠진다.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요. 건물을 철거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분양 신청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 되기 전까지 사업 시행 기간이 굉장히 긴데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 계획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정비사업은 급물살을 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이란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공급하냐면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갑에게 101동 301호, 을에게 103동 601호, 그죠? 병에게 107동 1301호를 주기로 했다라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갑을 병에게 어떤 주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은 저 여러분들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네 개의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방식인가요? 셀프 방식. 두 번째 수용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환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공급해 줍니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이 몇 개 있냐면 네 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의 사업 시행 방식입니다. 재개발. 자, 재개발은 사업 시행 방식이 두 가지 유형이 있네요. 그죠? 첫 번째가 똑같네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인데 진짜 조심해 이렇게 하나 나왔네요. 뭘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입니다. 주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지역인데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을 하는데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해도 그걸 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즉, 서울에 남대문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상업지역이죠. 그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건 재개발입니다. 세운 상가를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죠. 그것도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되는 대상을 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상업지역이 포함되니까 뭐로 이야기하냐면 건물로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개선사업을 봤잖아요. 그죠? 개선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준다고 안 하죠. 뭘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주택과 부대 복리 시설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주택으로 범위를 국한해버려요. 그런데 재개발로 가니까 뭐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은 해주는데 공급되는 객체가 바로 뭐가 되냐면 건물이 된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되냐면 환지가 되네요. 환지로 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환지는 좀 전에 개선 사업에도 환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환지를 무슨 환지라고 부른다? 입체 환지. 뭘 주는 겁니까? 아파트를 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식이 네 개였죠. 첫 번째, 셀프. 두 번째, 수용. 세 번째, 환지. 네 번째가 관리 처분 계획인데 공급해주는 객체가 건물이 아니고 개선사업은 뭘 줬나요? 주택을 줬죠. 반면에 재개발로 오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게 뭐로 바뀝니까? 건물로 바뀌고 역시 뭐도 된다? 환지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사업 시행 방식은 몇 개가 되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재건축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재건축에서 사업 시행 방식은요, 똑같네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야도 뭘 줍니까? 건물을 주죠. 재건축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법 조문에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개정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주택에서 범위를 건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물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밑에 나오는데 재건축을 하면서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역세권 주변에서 재건축 사업이 벌어지면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을 짓는데 오피스텔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택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용도 분류상으로 가면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공급되는 범위를 주택에 국한하지 말고 이 범위를 건물로 넓히자라고 해서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건물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만 주택 단지에 있지 아니한 건물의 경우에는 지역 여건, 주변 환경으로 봐서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그때는 재건축 사업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자, 건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건물 공급이 뭐가 이제 공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공동주택 외를 건물을 건설해서 공급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공동주택 말고입니다. 그거 말고 건물을 공급할 때는 어디에서만 공급을 하냐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공급합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역세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하? 30% 이하까지만 공급을 하게끔 이렇게 이제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그래서 재건축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되기는 되는데 공급해 주는 게 주택이 아닙니다. 뭡니까? 건물이고요. 그 건물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을 공급할 때는 아무 데서나 공급하는 건 아니고 어디하고 어디에만 공급한다고요? 예, 역세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할 때 역세권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공법 책 읽다 보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뭘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세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건축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공급할 수 있고 그 역세권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물의 범위는 몇 프로 이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까지만 공급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의 공급을 허용을 해주는데요.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짓기는 짓는데 그게 아무 데나 지을 수는 없고요. 주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인 역세권에서 가능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 가지 방식

사업을 봤거든요.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재건축입니다. 근데 보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준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개선과 재개발에서는 뭐가 있냐면 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보니까 환지가 없죠. 딱 방식이 하나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주는 거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환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몇번 됐더랬죠. 그래서 환지는 어디에서만 되는 사업이냐면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지금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전체 판사하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이 달동네에서 정비 사업을 하면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네에서 하면 뭡니까? 그게 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사업이 있나요? 재건축 있죠. 그 사업은, 정비 사업은 종류가 몇개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있기는 하는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공부하시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세 가지를 틀어놓고요.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인데 사업의 주체가 시장군수나 주택공사와 같이 공공이 개입을 하죠. 그럼 그게 공공재개발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기획하려고 하지 말고요. 재건축입니다. 핵심은 재건축인데, 재건축을 누가 하는 거냐면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로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면 그게 공공재건축으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가 공공재건축이다. 그래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재개발과 재건축인데 뭐를 강화시켜놨다? 공공성을 많이 강화시켜놓은 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라고만 관념 속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요 사업시행 방식이나 다른 거로 끌어들여가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니까 시험용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개선사업 좀 전에 배웠는데 시행 방식이 몇 개였나요? 네 개였죠. 첫 번째 무슨 방식이 있었나요?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셀프 방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수용을 한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 세 번째는 뭐가 있었다? 환지가 있었죠. 환지는 무슨 환지라고 했어요? 입체 환지. 아파트를 주는 게 입체 환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식이 뭐에 따라서 이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주는 객체가 달라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주는가요?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전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이 몇 개냐면 4개 있어요. 재개발의 시행 방식이 몇 개냐면 2개라고 아까 봤잖아요. 그죠? 똑같죠? 뭐에 따라서 이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근데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기는 주는데 소유권을 넘겨주긴 주는데 재개발은 주택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했죠. 뭐를 준다고 했습니까? 예.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건물. 왜냐하면 재개발의 특징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가 가능한가요? 예, 환지가 되더라. 역시 이 환지는 무슨 환지입니까? 입체 환지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재건축의 시행 방식은 하나였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그렇죠.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재건축도 과거에는 그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으로 범위를 국한시켜 놨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넓혀 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어디 소유권을 넘겨줍니까?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재건축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건축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그 건물이 공동주택이고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외의 건물의 경우는, 왜? 그게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그죠?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하? 30%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만 공급해줘야 되냐면 아무 데서나 공급은 못 합니다. 어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세권. 어딥니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이를 공급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란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오는데, 주택을 주면 뭡니까? 개선 사업. 건물을 주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죠. 환지가 되는 게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게 개선 사업과 재개발입니다. 환지가 안 되는 게 반면에 또한 개죠.

그게 뭐예요? 재건축이다. 그죠? 수용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셀프, 스스로 방식으로 사업이 가능한 게 뭐예요? 그게 주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사업식 방식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업들을 누가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논점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절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재개발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재개발하는 데를 보면 아잖아요. 조합이 하죠, 조합이. 재건축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조합이 하죠. 그래서 이미 절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시험용으로 자세히, 그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먼저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자인데, 주관경 개선사업은 사업 시행자를 뽑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관경 개선사업은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하게 밀집된 달동네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을 해줍니다. 누가 확충할까요? 그렇죠. 공공이 확충, 지역 주민들이 확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확충을 하고 주택을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보전 정비 개량합니다. 누가요? 스스로가. 그죠? 그래서 개선사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달동네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조합을 만들어서 니네들 알아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개선사업 사업 진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즉 도로도 넓히고 공원도 설치하고 주차 공간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등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업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 특징을 보시면요. 개선 사업의 특징은 민간 주도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 주도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은요. 스스로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요. 1호가 스스로죠. 셀프 방식입니다. 에 개선 사업은 누가 하냐면 공공,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주공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그때 사업을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으면 되냐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호부터 4호죠. 2호부터 4호니까 좀 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자,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이 4개였잖아요. 그죠? 자, 1호가 뭐였습니까? 셀프, 2호가 수용, 3호가 환지, 4호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호는 스스로 방식은 과반수 동의를 받는데 나머지 수용이라든지 환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하는 게 2호부터 4호까지입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2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용입니다. 3호가 뭐예요? 환지죠. 4호가 뭡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인데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 야들을 토지 등 소유자로 부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냐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수 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스로 방식이든 1호 나머지 방식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 그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된다? 공공 주도권을 갑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을 지정할 수 있죠. 단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자 나머지 방식들은요 2호부터 4호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3분의 2입니다.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하는데, 자, 1호 방식은요, 스스로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아니고, 얼마 동의를 받게 하고 있냐면, 과반수 동의를 받게 하니까, 그 동의 요건이 다를 뿐이지,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잡아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큰 틀은요, 개선 사업은 사업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사업의 특징상, 달동네 정비 사업이면서, 그 다음에,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니까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간다? 공공이 지고 간다. 그래서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또는 시장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은 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걔들이 사업을 할때 마음대로 아무리 달동네라고 해서 공공이 마음대로 야, 비켜.
이러면서

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성 획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데, 자, 2호부터 4호까지는 얼마의 동의를 받게 되냐면 3분의 2예요. 근데 셀프 방지에서는 얼마의 동의를 받는다?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계획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게 되는데, 스스로 방식에서는 동의권을 낮춰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방식이란 것은요, 스스로 주택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개량, 고쳐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이 3분의 1까지 갈 필요는 없죠. 그런데 나머지 수용이나 환지나 관리 처분 계획은 싹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성의 요건을 3분의 1로 강화시켜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방식은 밀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기존의 주택을 둔 상태에서 이걸 다시 정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고쳐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서울에 북촌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여기를 밀어버릴 수는 없거든요. 대신에 도로를 좀 넓혀준다든지 주차공간, 공원을 확보해주, 즉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주되 주택을 고쳐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는다? 과반수. 나머지는 토지등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과반수 동의가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하고 공동을 하느냐가 나오는데, 주택공사 시장구수가 다음 하나 있느냐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주공을 지정하든지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인을 갖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들하고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타 등등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의 시행 방식이 나오거든요. 재개발은 다음 해당하는 자를 사업 시행자인데, 하나는 알고 있죠. 누구요? 조합이죠, 조합이. 그래서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조합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하든지, 내지는 주택공사나 건설업자 등록사업 주체 또는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누가 공동을 하는지는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한 개도 안 중요하니까 그냥 기타 등등하고 공동을 할 수 있다. 단 공동을 할 때는 얼마 동의 받습니까? 전부 다 과반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냐면요,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미만입니까? 20명 미만인 경우가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는 것은 그 조합은 구성 요소가 굉장히 작다 이겁니다. 즉 대지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지주들이 숫자가 작아요. 숫자가 작으면 굳이 조합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내는데,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20명 미만일 때. 이걸 30명으로 내요. 왜냐하면 이게 왜 30이라는 숫자와 헷갈리냐면, 주택법에 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요건이 한 번에 30세대나 30호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그 30개하고 요 20명하고 헷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듭니다. 몇 명이 아니고요. 30명이 아닙니다. 30명이 아니고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누가 할 수 있다?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가 역시 얼마 동의를 받으면? 과반 동의를 받으면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주체, 신탁업자 또는 한국부동산원하고 똑같네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근데 누구하고 공동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는 누가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더라. 근데 조합을 구성하는 토지등 소유자 숫자가 너무 작아. 그럴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숫자가 몇 명? 20명 미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누가 합니까? 당연히 조합이 하네요.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가 공동을 할 때는 전부 다 동의 요건이 얼마입니까?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요소

0: 따라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나오는데, 재건축은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 할수 있는 경우는 없네요. 그래서 재건축은 only 누가 한다? 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그래서 조합 설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재개발은 조합 설립이 의무입니까? 재량입니까? 그렇죠. 의무는 아니에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몇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 재량입니다. 개선사업은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선사업은 조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험에서 또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를 봤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전체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누가 주도권을 쥡니까? 공공주도죠. 그 다음에 재개발. 누가 주도권을 쥡니까? 민간주도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재건축. 누가 주도권을 쥡니까? 역시 민간주도로 사업을 합니다. 자, 개선사업은 사업을 누가 하는데 라니까? 누가 합니까? 공공이 합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공이나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초과해서 출자를 한 법인이 있거든요. 이 아들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고 들어와서 나가라 이러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성의 요건이 필요한데, 그 정당성 요건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습니까? 3분의 2. 플러스 세입자 얼마 동의를 받게 돼 있어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놓는데, 개선사업의 시행 방식 중에서 1호 방법, 셀프죠. 스스로 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 방식 자체가 간단하다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얼마의 동의를 받으면 되냐면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의 시행 방식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조합이 하는 걸 알고 있죠.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 군수, 주공, 건설업자, 등록 사업 주체,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 있거든요. 이 아들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몇명 미만일 때는요, 20명 미만일 때는 누가 할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누가 하냐면 조합이 하죠. 그래서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조합은 과반 동의를 받아서 공동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행 방식과 사업 시행자를 정리하면 이런 틀이 논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 그 다음에 시행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첫 시간으로서 언어와 인간,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인간입니다. 언어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언어가 있어야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죠. 따라서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언어가 없어도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생활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규칙이나 법, 어떤 제도 이와 관련돼서 서로 소통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결국 생존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하는 데서는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언어와 민족, 언어와 사회 또는 언어와 뭐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언어와 관련된, 즉 인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어와 민족입니다. 언어는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되나 민족과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자, 민족을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불가분한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대체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입양하거나 또는 2세, 3세로 태어났을 때 그들이 우리의 어떤 민족의 한 구성원이지만 우리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언어와 민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사회입니다. 언어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주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내용들이 출면이 문제 속에 선지로서 선전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언중들의 사회적 약속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으로 고칠 수가 없는,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가 차후에 좀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언어의 일반성에 사회성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언어는 또한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소산이다 또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는 화자와 청자 또는 청자의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등 고정된 사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를 위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다소 이런 것 같은 의미는 언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구조와 때려야 그래서 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 이것이 바로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회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회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언어와 문화입니다. 언어는 문화의 한 요소이자 문화를 창조하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결국 언어는 문화의 거울이란 말이 있죠. 따라서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언어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언어와 문화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농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 점에서 농사 용어가 발달됐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누쿠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누쿠어족이 사용되는 이누쿠어, 그것은 눈과 밀접한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발달했죠. 따라서 뭐 단단한 눈, 또는 집을 짓는 눈, 또는 뭐 먹을 수 있는 눈 등등 상당히 눈에 대해서 세분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거기는 이제 모래와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발달됐죠. 자, 이런 것들은 언어와 문화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가 변동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언어라 볼 수 있죠. 따라서 문화 변동에 따라서 언어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 점에서 고려한다면 결국 문화와 언어는 뭐라고 볼 수가 없을까요?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다음 중에서 언어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지 않는 것 라고 할 때, 만약에 언어와 문화를 불가분한 관계 있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사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잘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 국민의 사고방식이나 세계관이 다른 국민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다른 국민이 쓰고 있는 언어의 구조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영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국어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나오죠. 따라서 우리 국어가 서술어 중심 국어라는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은

뭐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프랑스에서 우리 판소리 명창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판소리에 사용되는 언어가 상당히 전라도의 아주 절박한 하나의 사투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들이 서로 공감을 이루면서 프랑스 시민들이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웃고 막 그런 점에서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뭐와 관련되어 있겠느냐? 언어는 통하지 않았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 사고우위관,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바로 사고우위관과 관련되다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여러 구체적인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뭐와 연결될 수 있냐면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추상성이랄지 더 나아가서 소위 창조성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은 언어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기능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첫 번째가 표현적 기능이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표현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초적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표현적 기능입니다. 대체로 감정이 중시가 되면 그러한 기능을 우리는 보통 정서적 기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금은 무게가 5g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실을 믿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얘기한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의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서 출발하시지요 라고 하는 누군가의 청자를 향한 나의 어떤 요청도 역시 표현적 기능이 됩니다. 이 책은 참 재미있다라고 하는 어떤 호감이랄지 나의 생각이랄지 느낌이랄지 또는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가 심리적으로 믿는 어떤 확신 이런 것들이 모두 표현적 기능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이 표출적 기능이 됩니다. 이 표출적 기능은 표현 또는 전달 의도 없이 무심코 나오는 본능적인 언어 사용이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죠. 자, 뭐 길을 가는데 뭐가 머리에 뚝 떨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의도 없이 아이쿠라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수 있죠. 보통 이제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설정이 되는데 이런 표출적 기능은 청자가 없더라도 자기의 혼잣말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통 언어적 기능에서 언어적 기능이 가장 미약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청자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 또 청자를 설정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통해서 답은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표출적 기능이나 표현적 기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하지만 표출적 기능과 표현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의도성이 있느냐, 의도성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감탄사라 할지라도, 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 우연히 길을 가다가 뭔가 떨어져서 아이쿠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이 없으니까 표출적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관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자, 뭔가 무서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내가 좀 연약한 모습으로 또좀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서운 장면이 나왔을 때 어머나라고 놀랬다면 이거는 뭘까요? 똑같은 감탄사지만 이거는 표현적 기능일까요? 표출적 기능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나름대로 의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감탄사라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해야 된다. 따라서 상황이 주어지고 물어봤을 때 무조건 감탄사라고 해서 표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우리 기억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 지식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일종의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을 그런 점에서 뭐 제보적 기능이다, 또는 도구적 기능이다, 또는 과학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우리가 결국 처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이 약을 드시면 기침이 멈추고 열이 내릴까요? 라는 약사의 친절한 말씀.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언어적 기능 가운데 뭐에 속한다? 정보 전달적 기능에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세계는 무수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정보들을 우리는 언어를 소통해서 그것을 숙지하기도 하고요, 또 이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앎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세계를 얼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정보는 그만큼 양.

결정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비례하는 언어적 기능은 뭐냐? 그러면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그렇다면 언어의 기능에 어떤 점에 좀 더 충실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 전달적 기능이죠. 따라서 수업이나 뉴스 같은 것은 이와 같은 정보 전달적 기능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감화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야기시키거나 금지시키는 기능을 소위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우리 국어의 문장의 어떤 형태, 문장의 그런 어떤 유형으로서는 명령문, 청의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감화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의문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평서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약간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그런 어떤 감화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평서문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평서문입니다. 자, 다형태로 끝난 평서문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것도 그런 문구를 봤을 때, 그런 글을 봤을 때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이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의 어떤 제약이나 또는 행동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의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문도 역시 볼 수 있겠죠. 결국 의문을 할 때 뭔가 몰라서 묻는 형태를 취하는 게 의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날씨가 덥습니다. 딱 그랬을 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니? 자, 나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명령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행동에 옮기겠죠. 이와 같은 것이 감화적 기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좀 약간 문법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에 있어서 보면 종결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평서형 종결음이, 뭐 의문형 종결음이, 명령형 종결음이, 뭐 청의형 종결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각각의 그 의미는 나름대로의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죠. 명령형의 그런 어미를 쓰게 되면 명령적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문형 어미를 쓰면 의문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문문이나 평서문은 거기에 뭐는 아닙니까? 명령문이나 청의문의 그런 어떤 내용적 요소를 갖고 있지는 않죠. 형태로는. 하지만 그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는 묻는 형태를 취했지만 그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지령적, 감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 따라서 종결음과 그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다면 평서문이랄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해서 상담으로 하여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나 뭔가 행동의 어떤 변화를 갖다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들 기능이 있다면 이것은 지령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속담이나 격언 또는 표어 또는 포스터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의 어떤 변화,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감화적 기능의 범주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여주는 어서 학교에 가거라,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자라고 하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화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와 관련돼서 보면 여러분들 구지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구와 구와 숙이 현야 약불 약불 현야 번작기강이라 가보가 가보가 머리를 드러내라 머리를 드러내자 내 너를 구워먹으리라 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것이 제 시간 상태에서 다음 주 이와 관련된 언어적 기능이 뭘까요? 한다면 뭔가를 요구하고 있고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슨 기능? 그렇습니다. 감화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화적 기능, 다른 말로는 지령적 기능, 용어적 선택은 출제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지령적 기능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감화적 기능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제적 기능, 통제적 기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동자가 좀 그런데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감화적 기능, 통제적 기능 또는 여기서 지령적 기능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교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친교적 기능이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유대 관계를 확보하는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 관계를 확보한다. 상당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대본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말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예시로서. 그래서 인사말이 나오면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깊게 하기 위한 또는 확보하기 위한 또는
본격적인 어떤 대화, 본격적인 어떤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언어적 기능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신교적 기능은 뭐가 중시되지 않느냐? 잘 중요하겠죠? 관습적 의미가 중시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 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결국 형편이 좋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밥 먹었니? 라고 한다면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위로해 주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부둘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다면 어떤 조롱,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그 언어가 언어적 의미로서 사전적 의미로서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교적 기능이다. 따라서 친교적 기능은 관습적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 이런 같은 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다음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 언어적 기능이 결국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이 상황에 따라 여러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의미 없이 친근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이거는 인사말이죠. 오늘 날씨 참 좋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게 말해 참 좋네 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바로 무슨 기능? 친교적 기능이다. 다른 말로는 뭐 사교적 기능이다. 또는 친화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봅시다.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으려는 딸에게 엄마가 말하는 경우가 바로 사용됐다면 그때 사용됐다면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기능? 예, 그렇죠. 감화적 기능이다. 운동 좀 해 라고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감화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말이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사람에게 오늘의 날씨를 알려줬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측면을 본다면 이것이 바로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가운데 하나의 어떤 문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문장은 오로지 하나의 기능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또 주어진 언어적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말일지라도 그와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설 가운데 김효정의 동백꽃에서 점순이가 나에 대해서 결국 감자를 갖다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일하고 있는데 그때 점순이가 와서 뭐합니까? 감자 속에서 꺼내면서 니네 집 이거 없지라고 얘기하죠. 자, 사실 니네 집 이거 없지라는 의문의 형태는 그 상대방에게 물음을 통해서 니네 집에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점순이의 하나의 나를 향한 접근의 방식, 인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 거기에서 적용되는 기능은 혹시라도 그것을 다른 말로 다른 기능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건너는 인사의 방식으로 봐서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이라고 봐야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또는 사교적 기능이다. 이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적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서로 간에 뭘 해야 돼요? 인사를 잘 나누면서 사는 것. 인사가 가장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떤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사교적 기능 봤습니다. 다음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학적 기능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화자에 의해서 쓰인 말은 화자의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에 의해 되도록 듣기 좋은 짜임새를 가지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다. 또는 이제 미학적 기능을 뭐라고 하느냐면 미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학적 기능을 언어를 꾸민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주로 어디서 많이 활용하냐면 문학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적 기능을 문학적 기능이다 또는 시적 기능이다 또는 여기서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둑이와 순이가 있습니다. 자, 보통 바둑이와 순이 하면 바둑이가 하나, 둘, 셋, 넷 되고요.
순위가 두 음절이 되죠.

0: 물론 이제 와를 뺀다면 삼음절 단어가 있고 이음절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삼음절 단어가 길죠. 근데 우리 언중들의 일반적인 어떤 언어적 뭐랄까요? 습관이라고 한다면 짧은 음절을 앞에 대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이와 바둑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안정감 있게 보입니까? 예, 그렇죠?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 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의 어떤 음절 수의 배열을 그렇게 고려해서 배치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언어에 있어서 무슨 기능? 그렇죠. 미학적 기능, 미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라는 하나의 또 수다법적 차원에서 보면 대꾸의 형태를 갖는다 볼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대체로 대꾸는 통사적 구조가 비슷한, 통사적 구조가 유사한 구조를 갖다가 병치시켜 놓는 것을 우리는 대꾸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도 나름대로 고려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학적 기능, 이와 같은 미적 기능, 이것은 다분히 앞서 살펴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의도성이 다분히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의도성을 가지고 언어를 배치하거나 언어를 꾸미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학적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미학적 기능을 우리가 시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자, 그 점에서 우리가 김소월의 진달래꽃 상당히 유명한 시죠? 그리고 김소월을 일약 스타 시인으로 결국 만들어줬던 대표적인 시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나보기가 역겨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음절이고요. 가실 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입니다.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말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따라서 말없이 고이 보내 칠이 되고요. 드리오리다가 오. 따라서 나처럼 음절수를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칠오쩍. 따라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라고 하는 칠오째 음수를 나름대로 고려해서 작가가 이와 같은 언어들, 단어들 배치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음보라는 게 있습니다. 음보. 음보가 있는데, 음보. 자, 요게 관련돼서 이해하면 되겠는데. 자, 음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냐면, 좀더 명확하게 써주겠습니다. 음보. 자, 시간의 등장성과 관련된 게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같은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는 단위를 음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통 음보는 두 음절에서 칠음절을 하나의 음보로 보는 거죠. 자, 그럼 음보상에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규칙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됐죠? 자, 몇번 반복합니까? 세 번. 세번 나왔죠?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해서 요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삼음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서정미인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라고 하는 형태. 뭐 도라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삼음보 형태. 따라서 평민 계층에 의해서 주로 가창되어졌던, 불려졌던 노래들이 바로 삼음보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좀 문학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김소월이 뭐 민요시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운율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기능? 미학적 기능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 다른 말로 미적 기능이다. 시적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식 정보 보존의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대체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녹음기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수만 장, 수백만 장 아주 뭐 많은 양들을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돼서 이것들은 뭐 보편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지식을 보존한다. 그러나 또 보존자 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우리는 축적할 수 있다. 내 머릿속뿐만 아니라 외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매체들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지식 정보를 보존한다. 그런 지식 정보를 보존할 때 가장 도구로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그건 언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의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한다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언어의 어떤 일반적 이해부터 시작해서 결국 언어의 기능까지, 언어와 인간, 그다음에 언어의 기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둬야 할 그런 어떤 상식적 차원의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몇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언어가 없으면 생존은 가능하지만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진다. 예, 맞는 내용이었죠. 문화의 발전 정도와 언어의 추상적, 복잡성의 정도와는 관계가 없다. 맞죠? 대체로 문화가 우수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언어의 추상성이나 복잡성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세 번째, 특정 종족과 언어 사이는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다. 민족과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이런 점도 맞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언어와 문화 사이에는 불가분한 관계가 성립다. 불가분한 관계가 없다고 했죠. 문제의 답은 4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언어는 인간의 무엇을 지배합니까? 그렇죠. 사고를 지배한다. 자, 인간은 사고를 지배한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했죠. 따라서 거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어 우위관, 사고 우위관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언어가 없어도 생각할 수 있다? 예, 사고 우위관. 언어가 있어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언어 우위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있겠죠. 옛날에 뭐 가스통이 있습니다. 뭐 가스통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갖다 피우고 있어요. 가스통이 있는데 뭐가 지배했을까요? 그 사람은. 예, 사고가 지배했죠. 뭐 괜찮을 거야 해서 피웠겠죠. 뭐 그런 점도 어떤 상황을 주어져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성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뭐냐? 대체 언어는 언어가 말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상황이다. 말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라든가 다른 섬세한 감정까지도 언어로 표현하게 된다. 자, 감정까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는 말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눈다. 뭐 확신이다, 판단이다, 뭐 이건 요청이다. 나눌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건 표현적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시간 우리는 언어에 있어서 이해와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을 기약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